0: 약 2,500톤으로 국내 연간 소비량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포장김치 완제품이 더 큰 문제로 꼽히는데 지난해 기준 국내 수입김치 30만 톤은 사실상 전량 중국산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 있는 농장에서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대야에 담갔다가 꺼냅니다. 옆에 놓인 갈색병엔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흔히 포름알린이라고 불리는 방부제로 일군 발암물질입니다. 배추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썼다는 게 현장 작업자들의 설명입니다. 중국판 유튜버 왕홍이 폭로한 이 영상은 현지 당국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중국 중앙정부까지 나서 특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 동시举一反三，组织各地立即开展白菜等易腐蔬菜专项抽检和市场排查。
1: 우리 식약처도 중국산 포르말린 배추의 한국 수출 여부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는 약 2,500톤. 국내 공급이 달릴 때 제한적으로 들여옵니다. 200만 톤 안팎인 연간 배추 소비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복병은 포장김치 완제품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에서 53만 톤을 생산하고 31만 톤은 수입했는데 사실상 중국산이 100%였습니다. 하필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동부 항저우에서 열린 식량안보 장관회의와 맞물려 주최국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4: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3: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5: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6: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지난 토요일 대국민 연설에서 캐나다는 지금 미국과 전쟁 중이라고 선언하며 보복 관세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나쁜 합의를 요구했다는 것이 카니 총리의 주장입니다. 갈등의 뿌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행정부는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명분으로 캐나다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철강 자동차 목재에도 추가 관세를 얹었습니다. 이번에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추가로 매기면서 협상 자체가 깨진 것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석유와 전력을 협상카드로 써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실제로 미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52%는 캐나다산입니다. 캐나다 내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번지고 주캐나다 미국 대사 퇴출 청원에 17만 명이 서명하는 등 반미 정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캘거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로 캐나다에서 최대 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양국은 군사경제에 지리적으로 깊이 얽혀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 역시 상당한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주말 LA 코리아타운에서 대규모 지역 환경 정화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토요일 29일 LA 총영사관 주차장의 집결에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 타운 우리 손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위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와 오렌지 카운티 한인지도자협의회 파바월드 등 여러 지역단체가 함께 참여합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도구와 장갑은 물론 간식과 커피도 현장에서 제공됩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환경 정화를 넘어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의는 213-820

0: 6920 또는 213-853-5535로 하시면 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파키스탄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 아심 무니르가 오늘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방문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며 무니르 총장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측근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파키스탄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무니르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핵심 요청은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에 대한 강력한 금융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이를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금융 공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위협을 일축하며 경제 전쟁이 계속될 경우 걸프 지역의 모든 석유 수출을 차단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경고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마지막 공식 대면 협상은 6월 이후 끊겼고 이후 양측은 공습과 선박 공격으로 맞섰으나 최근에는 무력 충돌 자체도 멈춘 상태입니다. 협상도 없고 전투도 없는 불안한 공백 속에서 파키스탄의 중재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 오늘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자동차 경주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깃발을 흔들어 출발 신호를 알렸고 경주용차들은 링컨 기념관 앞에서 국립미술관을 따라 만들어진 7km 서킷을 시속 약 320km로 질주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대 규모 불꽃 축제와 백악관 내 2종 격투기 대회에 이어 마련한 건국 250주년 행사의 마지막 순서였으며 도심 경주를 보려는 30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애초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을 서킷으로 쓰려 했으나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됐고 국립미술관은 소장품을 진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별도로 취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대 불꽃놀이와 백악관 내 격투기 행사에 이어 자동차 경주까지 논란 속에 건국 250주년 대규모 쇼무대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경주용 차들이 굉음을 내며 시속 약 320km로 쏜살같이 진주합니다. 출발을 알린 건 트럼프 대통령이 흔든 깃발. 트럼프 대통령은 대회 시작에 앞서 전용 차로 서킷을 한 바퀴 도는 명예 주행도 했습니다.
4: The track is wonderful. You know, we're going around the capital, but this turned out to be a better track. And so now we see the capital. You see it right behind you. And I want everyone to be safe, and I want the people to have a good time.
3: 경주가 벌어진 곳은 정식 트랙이 아니라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 링컨 기념관 앞에서 국립미술관 등을 따라 2.7km 서킷을 147바퀴 돌아 약 250마일, 402km를 달리는 겁니다. 250마일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 것. 고속주행에 맨홀 뚜껑이 빨려 올라가지 않게 200개를 용접하고 국립미술관은 소장품을 진동에서 보호하는 조치까지 하느라 부산했습니다. 애초 구상한 연방의회 의사당 서킷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됐지만 도심 경주를 보기 위해 30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카타르가 트럼프에게 선물한 새 전용기와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축하 비행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사상 최대 규모 불꽃 축제와 백악관 내 2종 격투기 대회로 건국 250주년을 장식했습니다. 여기에 링컨 기념관 앞 연못 보수공사와 백악관 내 대규모 연회장 건설까지 트럼프는 자신의 지적을 웅장한 모습으로 과시하려 애썼고 자동차들의 마력 경쟁으로 끝맺게 됐다고 AP통신은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중에도 자신의 취향에 맞춘 쇼를 잇따라 벌인 건국 250년 나라 빚은 처음으로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의 80배에 맞먹는 40조 달러, 약 5경 5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5: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6: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7: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6: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5: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8: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9: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0: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9: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1: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2: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펠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펠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펠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펠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펠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5: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6: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7: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8: 건강하세요.
6: 센터 메디컬 그룹.
9: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0: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9: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0: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9: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0: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1: 약 10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상원 판세가 예측 불허의 혼전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비당파 분석기관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당초 알래스카, 메인, 미시간, 오하이오 네 곳이던 상원격전지가 텍사스와 아이오와까지 포함한 6곳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텍사스는 보수 진영의 아성이고 아이오와는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47석으로 과반인 51석까지 4석을 더 확보해야 상원 다수당이 됩니다. 6곳 가운데 공화당 현역이 5곳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보다 방어가 유리한 공성전을 치러야 하는 구도입니다. 민주당은 알래스카에서 메리 펠툴러 후보의 상승세에 고무돼 있고 텍사스에서도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번 보고서에 반영됐습니다.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변수는 남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그리고 뉴햄프셔가 민주당 우세로 기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란 전쟁 이후 치솟은 휘발유값과 비료값 상승을 도시와 농촌 표심을 동시에 공략하는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후보 자질과 광고 지출에서 앞선다고 자신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변수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여전히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인기 때문에 민주당의 상원 탈환이라는 터무니없어 보이던 결과로 이어지는 문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12: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파키스탄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 아심 무니르가 오늘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방문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으며 무니르 총장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측근들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파키스탄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무니르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으며 핵심 요청은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마지막 공식 대면 협상은 지난 6월 이후 끊긴 상태입니다. 그 사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정 항로를 벗어난 선박을 공격했고 미국은 이란을 공습하는 등 무력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양측의 무력 공방 자체도 멈춘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무역 동반자들을 겨냥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제재를 예고했으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위협을 일축하며 경제 전쟁이 계속될 경우 걸프 지역의 모든 석유 수출을 차단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에서 파키스탄의 중재가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미국 재무부가 정부 여유자금 계좌인 재무부 일반 계정을 장기 국채 재매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방송 CNBC가 오늘 재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재무부 일반 계정은 연방정부가 세금 등으로 걷어들인 자금을 연방준비제도에 예치해두는 계좌로 일종의 비상자금 역할을 합니다. 스콧 베선트 장관 취임 이후 이 계좌 잔액은 9,500억 달러까지 불어난 상태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목표치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재무부는 지난 19일 장기 국채 유동성 지원을 위한 재매입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단기 국채 발행으로 장기 국채 매입 재원을 마련하는 이른바 트레저리 트위스트 방식을 시사했는데 여기에 일반 계정 자금까지 더해지면 단기물 발행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일반 계정 잔액을 줄이면 향후 부채 한도 협상이 교착될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현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부담이 있습니다. 재무부 당국자들은 실제 사용 규모와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의 영향으로 오늘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3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오전 5.23%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8: 한미합작 걸그룹 키치아가 이번 주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 번째 미니 앨범 와일드는 발매 첫 주 미국에서 17만 장의 앨범 유닛을 기록했으며 빌보드는 2015년 12월 현행 집계 방식 도입 이후 여성 그룹 가운데 최대 초주 성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치아는 하이브와 미국의 개펜 레코드가 손잡고 만든 글로벌 걸그룹으로 한국인 멤버는 6명 가운데 1명뿐입니다. K-POP의 제작 노하우를 미국 현지 시장에 맞게 접목한 방식이 빌보드 1위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임성재 기자입니다.
14: 강렬한 리듬에 경쾌한 팝 사운드를 더한 곡 푸티 프루티입니다. 이 곡이 포함된 캐치아이의 세 번째 미니 앨범 와일드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1위로 진입했습니다. 지난주 그룹 크레이키즈에 이어 이번 주엔 캐치아이가 데뷔 2년 만에 이 차트 정상을 차지한 겁니다. 발매 첫 주 미국에서 기록한 앨범 유닛은 17만 장. 빌보드는 현행 집계 방식을 도입한 2015년 12월 이후 여성 그룹 가운데 최대 주간 성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치아이는 BTS를 키운 하이브와 미국의 개펜 레코드가 힘을 합쳐 만든 글로벌 걸그룹입니다. 그동안 한국인 멤버가 주축이 된 K-POP 그룹이 해외로 진출해 성공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캐치아이는 아티스트 발굴과 트레이닝 등 K-POP의 제작 노하우를 미국 시장에 맞게 현지화했습니다. 한국인 멤버는 6명 가운데 1명뿐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을 지닌 멤버 구성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15: K-POP 시스템과 현지 레이블의 결합 그리고 전에 없었던 형태로 고전적인 걸그룹의 역량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졌다라는
14: 한국에서 아티스트를 만들어 글로벌 무대로 보내던 시대를 지나 이제 세계에서 K-POP의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키우는 시대 스케치아이의 빌보드 200 1위는 K-POP의 새로운 성공 공식도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3: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한국.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6: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7: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8: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17: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8: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9: 미군이 남미 마약 밀수 선박에 대한 공격을 두 달 만에 재개했습니다. 미 남부사령부는 어제 동태평양 마약 밀매 경로를 따라 운항하던 선박에 치명적인 물리적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른바 마약 테러리스트 두 명이 사망했다고 남부사령부는 발표했습니다. 미군의 남미 마약 운반선 공격은 지난 6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두 달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미군은 지난해 9월부터 남미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선박을 공격하는 서던 스피어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공격을 포함해 지금까지 격침된 선박은 67척 이상이며 사망자는 221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랜시스 도노번 남부사령관은 이번 작전이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압도적 역량과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선박들이 실제로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운반선이 맞더라도 나포와 기소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 작전이 마약 거래 자체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견해도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오늘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추가 제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란 리알화가 비공식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202만 리알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의 공식 환율은 달러당 약 150만 리알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이란 국민은 이보다 훨씬 불리한 비공식 시장 환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리알화 가치는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전부터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과 성장으로 이미 큰 폭의 하락세를 걷고 있었고 약 6개월간 이어진 전쟁이 추가 타격을 주면서 연일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쌀 가격은 약 60%, 소고기 가격은 150% 이상 폭등했고 국제통화기금은 이란의 국내 총생산이 5% 이상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과 계속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오늘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란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핵심 금융 허브 역할을 해온 아랍에미리트도 지난주 이란과의 모든 무역 및 금융거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도 이란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고 있으며 해협 통행 차질은 세계 경제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모두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이 내일 이란을 방문하고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도 이란 최고 지도자 측근들과 회동할 예정이어서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란 강경파 인사는 미국의 새 제재에 동조하는 국가들의 지원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두 특검팀이 내란 종료 시점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란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속됐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 14일에 야 종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의 위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냥꾼이 첫 번째 총알을 빗나간 뒤 다시 장전에 조준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자체가 차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내란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건과 달리 현직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어서 과거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즉각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내란특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로부터의 내란을 구별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의 5월 17일 내란 역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내란특검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표한 지난해 12월 4일에 이미 내란이 종료됐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두 특검이 같은 사건의 종료 시점을 열흘 차이로 달리 판단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8: 캐나다 정부가 오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맞불 관세를 공식 발효했습니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맞서 수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두 나라 간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캐나다 내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이른바 탈미국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소비자와 기업들은 미국산 제품 불매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며 경제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0: 두 나라가 전례 없는 관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21: 최우방국 간의 이번 충돌은 향후 세계 경제의 탈미국화 등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큽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2: 미국은 캐나다가 다른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권한을 노골적으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캐나다 내 프랑스어와 고유문화 보호 정책까지 간섭하려 들었습니다. 캐나다가 주권 침해라 주장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깬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23: As we believe in free trade, we're the partner of choice in many respects f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he Americans wanted to restrict that. They had language that they wanted to restrict. Unacceptable.
24: The suggestion that Canada would not trade with other countries or reduce our trade with other countries because the Americans tell us to would reduce us to the economic equivalent of the 51st state.
22: 선을 넘은 미국의 일방주의는 역설적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출 70%를 미국에 의존하던 캐나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뼈를 깎는 탈미국을 선언했습니다. 경제적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유럽연합이나 한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 파트너를 갈아치우며 독자 생존로를 개척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이 같은 단호한 움직임이 다른 국가에도 전이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25: Canada has already been saying that we should diversify our supply chain. We should reduce our reliances. And many people else are doing so. Europe, European Union are doing the same thing.
22: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관세 압박을 받아온 멕시코 역시 미국의 억지에 굴복하는 대신 제3의 시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미 3국을 묶어주던 거대 자유무역
26: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27: 눈은 밝게
28: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0: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0: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8: 한국의 중앙그룹이 그룹 전체의 존립을 가를 준비한 기로에 섰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JTBC는 지난 6월 약 206억 원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시작으로 채권단과 자율구조조정 협의를 이어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협의 기간이 종료되면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 곧 법정관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법원이 회생 가능성과 청산가치를 종합판단해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앙그룹은 이미 지주사 중앙홀딩스를 포함한 4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모태격인 중앙일보는 채권단 공동관리 방식인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에 따르면 그룹 전체 부채는 2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중앙홀딩스의 부채 비율은 4,500%를 넘어 사실상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중앙일보 역시 부채 총액이 자본의 5배에 가깝고 자구 계획에 부동산 매각과 경영권 지분 매각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한국금융감독원은 중앙그룹이 재무 악화 위험을 인지하고도 회사채를 발행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9: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결과가 왜곡된 가짜 여론조사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 사이에만 허위 또는 왜곡된 여론조사 사례가 4건 확인됐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결과값 자체를 바꾼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른바 조리된 여론조사로 불리는 이 방식은 실제 민심과 다른 수치를 내세워 특정 후보의 대세론을 만들어내는 데 활용됩니다. 대세론이 형성되면 유권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 실제 투표 행동까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가 판세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그 신뢰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작된 수치 하나가 선거판 전체의 흐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를 접할 때 조사기관과 표본 규모 그리고 조사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같은 가짜 여론조사의 유통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남가주에 이번 주 더욱 강력한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미 국립기상청이 어제 오전부터 LA와 벤투라 카운티 광범위한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이번 폭염의 최고기온은 화씨 112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화씨 112도는 섭씨로 환산하면 44도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야외 활동 자체가 위험한 온도입니다. 폭염주의보는 단순한 더위 경보가 아니라 열사병과 탈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온열질환 위험이 현실화됐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냉방시설이 없는 실내나 차량 안은 단시간에 치명적인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한낮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극한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젯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일대에서 또다시 도로 점거 폭주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로 불리는 이 행위는 차량들이 도로를 무단 점거한 채 위험한 고개 운전을 벌이는 것으로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보이라이츠와 이스트 LA 지역이 동시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곳은 불과 2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인근 지역으로 약국과 패스트푸드점이 잇따라 약탈당했습니다. 도로 점거 혼란을 틈타 인근 업소까지 털리는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된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 현장에 출동해 수습에 나섰지만 가담자 대부분은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는 단순한 교통위반을 넘어 주변 상권 피해와 주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샌버나디노 카운티 일대에서 대규모 절도 단속 작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 샌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관서가 이번 작전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약 3주 동안 샌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관서 갱단 및 마약 수사대를 비롯해 란초 쿠카몬가 경찰서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그리고 국토안보수사국과 샌버나디노 경찰서가 합동으로 이른바 스매시앤그랩 소매 절도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작전 지역은 란초 쿠카몬가 일대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기간 동안 모두 16명을 중범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압수된 재산 피해 물품의 가치는 $4,00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매시앤그랩은 차량으로 매장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빼앗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최근 남가주 전역에서 잇따라 발생해왔습니다. 이번 합동작전은 그 조직적 범행을 겨냥한 집중단속이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도 유사 작전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43분쯤 LA 중심부에서 교통위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순찰대 LA 관제센터에 따르면 US 101번 고속도로 남행과 북행 벤턴웨이 인근에서 교통위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해당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US 101번은 LA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 고속도로로 낮 시간대 교통량이 많아 작은 위험 요소도 큰 정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국은 현장 상황을 파악 중이며 추가 조치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구간을 이용할 예정이신 분들은 우회 경로를 미리 확인하시거나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황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6분쯤 사우스 LA에서 교통통제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LA 관제센터가 접수한 내용입니다. 남쪽 방향 1710 고속도로의 웨스트 윌로우 스트리트 출구 인근에서 식 얼럿이 발령됐습니다. 식 얼럿은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사고나 도로 통제가 발생했을 때 캘리포니아 당국이 공식 발령하는 교통경보입니다. 현재 해당 구간을 이용하려는 운전자들은 상당한 지체가 예상됩니다. 사우스 LA 일대를 지나실 계획이라면 우회 경로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정보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1분쯤 오렌지 카운티 91번 서쪽 방향 레몬 스트리트 인근에서 교통위험 상황이 신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LA 관제센터가 이 신고를 접수해 현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프리웨이 서비스 패트롤도 현장 지원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1번 고속도로 서쪽 방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레몬 스트리트 일대에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차선 통제나 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2: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2: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3: 미국 네바다주 리노 인근에서 오늘 오전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당국 은오크 파이어로 명명된 이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자 오늘 오전 9만 명의 주민에게 즉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불길은 수천 에이커의 산림을 태우며 주거지역 쪽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헬기와 지상인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인근 대피소로 즉시 이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시뻘건 화염 속을 트랙터가 헤쳐나갑니다. 무섭게 번지는 산불을 잡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방화선 구축에 나선 겁니다. 도로를 달리며 산불을 찍던 승용차. 어느새 화염이 더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능선을 타고 번지던 불길은 민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15: Extremely close to these houses. It is ridiculous right now. It is.
14: 지난 주말 시작된 미국 네바다주 산불 발화 지점의 도로명을 따 호크파이어라고 이름 붙인 산불은 매처럼 빠른 속도로 번지며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 헬기까지 동원돼 진화에 나섰지만 변덕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돌풍에 진화율은 여전히 제로입니다. 인구 30만의 리노 북서부로 산불이 근접하면서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9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16: I literally want to cry and go back for all my stuff, but you know I just pretty much got what I thought I needed and now I'm just trying to go.
14: 매섭게 번지는 산불에 소방대원을 포함해 부상자가 속출했고 수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당국은 이번 산불이 자연 발화가 아닌 인위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3: 캐나다 정부가 오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맞불 관세를 공식 발효했습니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맞서 수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두 나라 간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캐나다 내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이른바 탈미국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소비자와 기업들은 미국산 제품 불매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며 경제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두 나라가 전례 없는 관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17: 최우방국 간의 이번 충돌은 향후 세계 경제의 탈미국화 등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큽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미국은 캐나다가 다른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권한을 노골적으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캐나다 내 프랑스어와 고유문화 보호 정책까지 간섭하려 들었습니다. 캐나다가 주권 침해라 주장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깬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19: As we believe in free trade, we're the partner of choice in many respects f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he Americans wanted to restrict that. They had language that they wanted to restrict. Unacceptable.
20: The suggestion that Canada would not trade with other countries or reduce our trade with other countries because the Americans tell us to would reduce us to the economic equivalent of the 51st state.
18: 선을 넘은 미국의 일방주의는 역설적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출 70%를 미국에 의존하던 캐나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뼈를 깎는 탈미국을 선언했습니다. 경제적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유럽연합이나 한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 파트너를 갈아치우며 독자 생존로를 개척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이 같은 단호한 움직임이 다른 국가에도 전이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21: Canada has already been saying that we should diversify our supply chain. We should reduce our reliances. And many people else are doing so. Europe, European Union are doing the same thing.
18: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관세 압박을 받아온 멕시코 역시 미국의 억지에 굴복하는 대신 제3의 시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미 3국을 묶어주던 거대 자유무역지대는 사실상 붕괴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의 무기화된 통상정책은 우방국들의 연쇄 이탈을 부르며 굳건했던 미국 중심의 단일 공급망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안보를 앞세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동맹국들을 제3의 시장으로 뭉치게 하는 부메랑이 된 셈입니다. 특정 국가에 얽매이지 않는 공급망 다변화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YTN 권경입니다.
2: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2: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2: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일반적으로 용자 금액이나 신용 점수, 주택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에서 4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며 이자율은 풀닥 용자에 비해 약 0.5%에서 1.5%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점수나 다운 페이먼트 조건은 양호하지만 직장이나 수입 증명이 부족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상품이며 랜더마다 심사 기준과 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랜더와 거래하는 융자 나라를 통하실 경우 보다 나은 조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재직 확인조차 필요 없고 직장이나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용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 시와 비슷하게 수입 증빙 서류 없이 본인의 수입을 신청서에 기재만 하는 방식은 스테이티드 인컴 용자라고 하며 수입 기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컴 용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실제 주택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간주하고 임대를 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DSCR 용자도 노닥 용자의 한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임대 수입을 계산한 후 월 상환액과 세금, 보험료를 포함한 PITI와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용자를 승인하는 구조로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 금융에서 주로 사용되던 방식을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네, YTN 라디오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여의도 구판 시간입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하영 한겨레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4: 네, 안녕하세요.
13: 네, 방금 속보로 이재명 대통령이 장미란 사건에 대해서 진상 규명과 지휘 체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그 얘기부터 해봅시다. 제주도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 그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3개월간 못 찾았는데 숙소에서 불과 1km 정도 거리였다고 해요. 뭐 범죄 혐의는 없는 것 같다. 현재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일로 실종신고 허위종결 암장 이런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서울경찰청이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뭐 대통령도 물론입니다만 국무총리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제 빠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하고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이제 경찰의 신뢰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채 그대로 두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한 건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8: 그렇죠.
13: 확인된 것만 두 건. 그리고 이 경정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수사 마무리한 게 한 200건 정도 된다고 하니까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게 문제가 암장이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8: 셀프 종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이제 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13: 예.
8: 이게 아동 실종 같은 경우야 전담반을 이제 구성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성인 실종은 웬만하면 이게 이제 본인의 의지로 나갔다고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성인 실종이라 하더라도 지금 장미란 씨 정말 사건이 안타깝게 지금 뭐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되지만 이게 좀 안 좋은 결과들로 확인이 되는 사례가 많아요.
13: 예.
8: 물론 이제 경찰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실종 사건이 수만 건에 이른데 전국적으로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여러 사람들도 현장에 들었는데 저는 사실상 이게 셀프 종결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좀 그 동기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경찰이 당직을 쓰면서 그 이 실종 사건에 대해서 종결해 버렸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장민아 씨나 그쪽 성인하고 통화를 했다.
13: 예.
8: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이 경찰 행정을 했다는 것인데.
13: 그러니까 실종자 가족에게는 본인하고 통화가 됐는데 가족하고 통화를 원치 않는다더라.
8: 예. 거짓말이죠.
13: 예.
8: 완전히 거짓말이고 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예. 이거는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이 아니라 아 이거는 뭐 정말. 이 가슴을 쥐어뜯을 일인데 이게 지금 경찰 한 사람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우려되는 상황이 많다. 특히나 이게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결정권에 대해서 누가 옆에서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13: 예.
8: 이거는 좀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 없지만 경찰 조직 전체가 사활을 걸고 이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신속하게 예. 보고를 해야 된다.
13: 자, 강찬호 의원님,
14: 네.
13: 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이 암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14: 예.
13: 킥스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14: 예.
13: 경찰이 암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암장이
14: 그렇게 박은정 의원이라는 분이 저는 정말 의원 자질이 의심스럽고요. 그분이 검찰에 몸담았는지도 정말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분 수사해 본 분 맞나요? 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다 그 수많은 변호사들 제가 보니까 정말 눈에 띄는 게 여성 변호사들 여성 검사들 이런 분들이 국회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일이 작년부터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박은정 의원이라든가 법사위 이른바 뭐 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른바 탈레반이라는 분들 뭐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왜 지금 우리 내놓은 안에 그렇게 반항하냐 이런 식으로 뭐라 붙인 끝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찰 개인도 이게 문제지만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경찰이 우리가 이렇게 실종 문제를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종결했을 경우 이걸 저 검찰이나 뭐 아니면 검찰에 상응하는 어떤 다른 수사기관이 이걸 들여다보고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종결할 수가 없다라는 의식이 있었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13: 예.
14: 이 근본적인 구조에 큰 문제가 있는 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예. 보안수사권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건 기본이고 이렇게 지금 실종 문제 말입니다. 이 실종까지도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그렇게 검찰 싫으면은 검찰이 준하는 다른 사법기관이라도 만드세요. 두 개의 우산이 있지 않고서 한 개의 우산은 반드시 부패하거나 아니면은 직무유기를 하게 돼 있는 예. 그게 인간의 예. 성정입니다. 네.
13: 자, 하 기자님.

0: 이 밝히는 건 언론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도면 치안 시스템의 붕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빠르게 보안 수사권과 관련돼서 이보다 더 촘촘하게 이런 상황을 견제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진행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큰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상황이 좀 우려됩니다.
1: 예. 그런데 뭐 조금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에서 좀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도 대한민국 대표적으로 관광지이기 때문에 지금 일선 경찰들은 뭐 사건 사고는 많은데 인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제주 경찰에 뭐 자치 경찰이긴 합니다만은
2: 그렇죠.
1: 그래도 인력 충원의 문제도 한번 이번에 같이 좀 논의를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긴 합니다.
2: 그러니까 뭐이 경찰의 무능력한 아니면은 조금은 어처구니 없는 이런 그어이 사법 행정도 행정이지만 그럼 여건을 일단은 좋게 좀 만들어 주고 나서 그런 부분을 강요하는 것들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제목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그이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보안 수사권이 어느 정도 존치가 돼 있다면 이런 형편없는 경찰의 이 사법 행정 능력을 견제할 만한 최소한의 장치를 보안 수사권의 존치로 얘기한 게 아니었나. 이게 지리하게 한 두세 달을 싸우면서 결국에는 보안수사권 폐지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1: 네.
2: 그리고 정성호 장관도 뭐 이것 때문에 이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법무행정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1: 예.
2: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비소모적인 일들을 우리 당내에서 쉽게 결정을 했는지 이게 좀 뒤돌아보면 뼈아픈 부분이더라고 좀
1: 예.
2: 생각이 듭니다.
1: 정성호 장관 사표는 오늘 수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속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해당 경찰 오늘 구속 적부심 넣었다고 풀려났더라고요.
3: 긴급 체포하다가 그렇게 된
1: 긴급
3: 건데.
1: 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3: 그렇죠.
1: 이거죠.
3: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뭐 저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요거 1번 우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질 일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거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경찰이 궁지에 몰리니까 무리수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분명히 이제 당연히 체포하고 수사하고
1: 해야
3: 이제
1: 되는데.
3: 혐의가 밝혀진 대로 엄벌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급하고 궁지 몰리고 어떻게든 국민한테 뭔가 이제 이른바 속된 말로 뭔가 좀 해드려야 될것 같으니까 지금 작도 자충수 둔 거라고밖에 보이지
1: 그러니까
3: 않습니다.
1: 정상적으로 구속영장 치고 받고
3: 그렇죠.
1: 하면 되는데
3: 그러니까 경찰 인처리가 이런 식이니까 더 신뢰를 못 주는 겁니다. 예.
1: 긴급 체포하는 바람에 풀려났다.
3: 예.
1: 물론 뭐 다시 또 영장 치고 해서
3: 뭐
1: 이제 뭐 했긴
3: 그렇죠.
1: 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또 속보 관련 속보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종 임명될 텐데 그 제도가 시행되고 한동안 공석으로 계속 계셨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공석으로
3: 그렇죠.
1: 있었는데.
3: 정말 뭐 제가 태어납니다.
1: 예,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3: 네.
1: 예, 이번에 이제 특별감찰관이 지명됐다. 이 특별감찰관이랑 결국은 대통령 친인척 혹은 또 청와대 뭐 가까운 사람들 뭐 사정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2: 그렇죠. 대통령의 친인척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최고의 권력자가 스스로를 이제 옥죄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권력에서부터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겠다는 의미라서 특별감찰관은 빨리 결정됐었어야 되고 지난 뭐 보수도 없었고 진보 정부에서도
1: 그러니까
2: 하지 않았어요.
1: 박근혜 때 있었고 그다음 문재인
2: 예,
1: 정권,
2: 문재인
1: 윤석열
2: 정권,
1: 정권 계속
2: 윤석열
1: 없었죠.
2: 없었죠.
1: 예.
0: 이석수 변호사가 마지막.
2: 이석수 변호사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문재인 이두 정부에 없었다는 자체에 있어서 이게 사실 저도 납득은 안 됐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했었어야 되는데 진보 정부는 예외 없이 했었어야 됐다. 그런 측면에서는 10년 동안 공백이었던 특별감찰관을 문재인 아니 이재명 정부에서 했다는 부분들은 뭐 주목할 만하고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섰든 간에 특별감찰관을 의무적으로 같이 이 정권이 태동함과 동시에 임명이 될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1: 뭐 지금
2: 드려요.
1: 제도는 돼 있는데 대통령이 지명 안 하면 그만이니까
2: 그러니까
1: 거잖아요.
2: 그거를 이제 딱 몇 개월 안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강제 규정들이 들어오면 어떨까?
1: 근데 뭐 누가 청와대에서 나를 자꾸 들여다본다 그러면 뭐 기분은 좋지 않겠죠.
2: 기분 안 좋지 뭐.
3: 그러니까 사실 저 그 근데 사실 그 이 특별감찰관 제도의 최고 수혜자가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실현이 돼가지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들어가서 결국 최순실 문제 들여다보면서 결국 터진 거 아닙니까?

0: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아니 본인들은 특별감찰관 제도로 해서 정권을 이렇게 갖고 온 사람들이 왜 안 하냐?
1: 예.
0: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도 또 마찬가지죠.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가 끝없이 제기되는데도 그럼 특별감찰관 안 뒀기 때문에 더 큰 비극을 맞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요. 결국 그렇게 특별감찰관 눈앞에 가시니까 안 둔 것 같은데 그 결과 지금 제3자 뇌물죄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작년 7월인가요? 취임한 직후에 그거 특별감찰관 도입하겠다고 그때 얘기한 거 기사 났습니다. 예. 그리고도 지금 1년이 넘게 끌다가 결국 이렇게 된 점이 유감입니다만 예. 만시지탄입니다만 환영하고요.
1: 예.
0: 이제라도 이제 모든 정권이 진보 보수할 거 없이 특별감찰관은 상수로 두기 바랍니다.
1: 예. 자, 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 무죄가 났습니다. 1심에서 무죄 또 1심에 이어 2심에도 무죄인데 대통령 SNS에 관련된 글을 쓰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한동훈 의원이 아마 장관 시절에 이 사건을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구속해야 된다
2: 네.
1: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적 논란으로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실제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바로 입장을 또 내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지금도 그때 했던 이야기 하고 있죠. 뭐 무슨 소리가 난다. 음성 한번 들어보자.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공소시효로 가는 어떤 그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했던 자신이 했던 것부터 반성을 하고
1: 예, 예, 예.
2: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될 텐데 지금 현재도 그런 빌드업 논란 또 일으키고 있죠. 예.
1: 그러니까 공소 취소는 뭐 정치적 주장이니까 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본인이 지휘했던 사건에서 1, 2심, 2심 다 무죄가 났으니까
2: 그렇죠.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사과 반성 있어야 된다. 기자님 말씀 그런 것 같아요.
3: 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사실 야당 탄압에 있어서 의도성 있는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부인한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걸 부인한다고 믿어줄까요? 믿을 수 없어요. 그때 야당 대표 정치생명 끊으려고 그렇게 압수수색에다가 검찰 기소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뭐 송영길 의원, 노웅래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야당 의원들의 이 수사가 도를 넘었었죠.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거는 위법 증거 수집에 대한 부분들이 재판부가 판단한 것들은 존중해야지 아니 본인이 지금 해서 이 증거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인데 그걸 부인하겠다고요? 그다음에 맨날 그 법무부 장관 때 한동훈 의원이 했던 말이 뭐냐면 모든 걸 증거로 얘기한다. 증거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1: 예.
3: 증거가 위법해서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증거가 없어서 사법부가 무죄를 내렸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 무죄를 다 부인해버리고 자 이제 그 녹취록 틀어서 이거 죄 있는 겁니다라고 여론전을 하겠다는 것은 이번에 법률가로서의 상식을 좀 벗어난 예. 것인데 좀 당황한 것 같아요.
1: 예.
3: 왜냐하면 이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저는 이거 당황해서 계속해서 SNS전을 벌이는
1: 예.
3: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런데 뭐 야당이나 또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죄가 없는 게 아니다. 그 녹음 그럼 죄가 진짜 없으면은 녹음번호 우리 다 같이 들어보자. 그러니까 증거가 위법적으로 수집돼서 무죄가 났을 뿐이지 죄가 없다는 걸 알다고 이런 주장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 주장이 그 반만 얘기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의원도 이 사람의 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1: 예.
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 법원이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한다. 그런데
1: 예.
0: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아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자 좀 제 생각에는 그 본인들이 저 그 불리한 부분 이 부분은 서로 인정을 한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유리하다는 부분만 지금 갖고서 마치 그 전체를 그걸로 다 덮어버리는 이런 식의 지금 언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 부분은 저는 그리고 저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오늘 그 저 노웅래 선배님 정말 유감이고 제가 정말 잘못했다. 뭐 이걸 해서 지금 했는데 저는 이걸 볼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더더욱 공소시효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노웅래 지금 이분이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다 어깨 펴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1, 2시 그 검찰이 정말 정치 검찰이었고 조작 기소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재판 받으셔서 지금 그 주장 그 저 분명히 저 조작 기소고 문제가 많은 기소면 무죄가 날 거 아니겠어요? 노웅래 지금 의원 전 의원과 현재 민주당 오늘 이재명 대통령 3인이 모두 검찰 정말 조작 기소 맞았네, 정치 검찰 맞았네 하는 이유는 오늘 무죄 선고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 공소 취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더더욱 재판 받으셔가지고 무죄를 받으시면 얼마든지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 이 공소 취소권으로 자꾸 한동훈 의원이 본인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건데 본질은요. 돈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받은 게 불법적인 돈으로서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돈을 받았다는 행위 자체가 법원에 봤을 때 돈 받은 게 죄예요? 그러니까 받았다는 게 죄로 하지만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압수해가고 증거를 들이대고 위법 증거 수집 외에도 그 다른 별건으로서의 돈에 대한 그 거래 자체가 이거를 죄로 보기 뒤로 보기에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부족하다고 판시를 내렸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그 검찰이 그냥 노웅래 의원이 왔다 갔다 했던 돈들이 결국엔 검찰이 뒤집어 씌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면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 야당 정치인을 이거를 한 건 잡았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돈을 엮어서 정치세을 끝내겠다라는 게 드러나서 이게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의 수사 자체에 고생하셨습니다라는 것이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그 건을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받아들여서 공천 배제해버렸어요. 그때 그 당대표실에서 막 앉아서 정거농성하고 그랬거든요. 노웅래 전 의원이. 그거를 아예 그냥 외면했던 부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좀 미안함을 얘기한 거지. 이게 공소 취소와 재판하고 대통령 무슨 상관이
0: 그런 주장은 저 뭐 저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법원이 이 사람 돈 안 받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증거라고 갖고 왔는데 증거 내용 이전 증거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이 증거를 수집한 과정 자체가 적법한 수색 영장 받지 않고 X를 수사하다가 Y를 지금 갖고 왔으니까 아예 그 내용은 보지 않고 Y를 갖고 온 행위 자체를 우리가 지금 안 보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내용 자체도 다 돈을 안 받았다고 법원이 다 판단했다고 합니까?
3: 돈을 받았다는 판단도 하지 않았어요.
0: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다고 단정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3: 아닙니다. 그 자세히 판결문을 해석한 기사를 보면 위법 증거 수집 외에도 노웅래 의원이 장롱에서 발견된 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가가 이정근 씨한테 준 거 외에 노웅래 전 의원과 관련된 돈에 대한 흐름 자체는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는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1: 정리를 합시다. 네네. 일단 검찰은 돈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법원에서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떠나서 이거는 위법으로 수집된 거니까 그 자체에서 그냥 문제를 냈기 때문에 거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기자님 정리해
2: 주세요. 제가 그 팩트 하나만 좀 말씀을 정정하고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웅래 의원이 노웅래 전 의원이 그러니까 받은 사실을 자체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정하긴 했습니다. 그건 이제 팩트로 전제를 해야 하고요. 다만 그 돈이 불법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돈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다툼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논쟁 지점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0: 뭐 정치 자금으로 받았다 안 받았던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받을 때 당연히 그 정해진 계좌라든가 이렇게 받는데 그때는 보니까 아 이걸 왜 저한테 또 주고 전에 줬는데 또 주십니까 라면서 지금 현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뒤늦게 와서 정치 자금이었다 지금 주장하는 것도 과연 그때 금연명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 이렇게 봅니다.
1: 아니 근데 지금 재판부가 얘기한 거는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고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단순 후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시 검찰 수사가 어쨌든 많이 무리했다.
2: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
1: 그러니까 그게 아마 민주당 입장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특수부 수사의 문제점 별건 수사를 여기다 갖다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송영길 의원에 대한 수사도 사실 별건이었거든요.
3: 맞아요.
1: 그러니까 이정근 씨하고 상관없는 먹사니즘 연구소에서 나온 거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A를 수사하다가 B가 나오니까 B로 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정치 검찰들의 어떤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고 하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보안 수사권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생긴 거는 맞다. 근데 여기서 여야만 이걸로 논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녹음 파일 틀자고 하는 한동훈 의원 주장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지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저 하영 기자?
2: 그러니까 이게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배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논외로 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만약에 국회에서 튼다라고 하는 건 홍준표 전 대표 표현을 빌자면 인민재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1: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미 판결이 그렇게 났는데 예, 그걸 예, 예. 틀자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4: 저는 뭐 그건 뭐 홍준표 전 의원 얘기한 건 충분히 그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동시에 홍준표 의원이 최근에 가장 또 인상 깊게 얘기한 게 보안수사권 폐지는 범죄자 천국을 만들 것이고 예. 육군사의 해군 육군 해사 육사 공사 3사 그 합치는 거는 국방 계약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선택적으로만 하지 말고 그 홍준표 전 의원의 충고를 다 예.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1: 게다가 얘기 하나 더 하면 지금 아까 제가 노홍래 의원뿐만이 아니고 송영길 의원도 무죄가 났다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취업 청탁으로 기소됐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노영민 전 청와대 실장도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전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 속된 말로 정치 보복 한 거 아니냐.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그 한복판에 한동훈 의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3: 그러니까 조작 기소라는 말이 광범위하게는 의도성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의도가 뭐냐면 특정인을 정해놓고 야당 정치인들과 야당 이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의 생명줄을 끊어놓으려고 했던 수사면 분명히 그런 기소가 조작 기소가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1: 예.
2: 예, 아니 뭐 그래서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돼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를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아,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은 뭐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됩니다.
4: 뭐 예. 충분히 그런 비판할 수도 있고요. 예. 반대로 이번에 보면은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이 이정민 정부가 정말 내란 해 완전 척결을 위해서 한 지금 특검을 봐도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그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건희 씨, 김혜성 씨 사건 등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세 건이나 받았습니다.
1: 예.
4: 그럼 이것도 또 다 저 그 정치적으로 겨냥을 한 거다. 이렇게 그럼 비판을 하면 어떤 또 대답을 하실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저 당연히 재판 결과로 말을 하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정권마다 제가 볼 때는 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관역으로 지금 하는 것들이 이 정권도 저는 특검을 보면 예외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특검들이 다 이런 저 생각보다 지금 기각이나 무죄가 많이 나오니까 예. 다시 지금 종합특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
1: 예.
4: 드리겠습니다.
1: 네. 자 서용주 소장 반론만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3: 네. 아니 그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사들이 내란을 네. 했어요.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정상 적인 행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어떻게 그 지난 정권을 네. 올감했는지 그다음에 본인의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수십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엮어놓던 것들 그다음에 지금 송영길 노웅래 마찬가지 아닙니까?
4: 네.
3: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지금 그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요 자기들이 본인 좌우자득인 거예요. 내란을 일으켜서
4: 잠깐만요. 지금 관련된 사람들의 지금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3: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결정 안 됐으니까 네, 그거를 무죄 추정하시고요. 장찬호 의원께서는 네, 근데 네, 중요한 네, 거는 네, 네.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라 본인들이 저지른 내란죄와 그다음에 시계 받고 내란에 동조하고
4: 네.
3: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특검이 진행되는 것이지 이게 정책 판단이 일도 네. 들어간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1: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4: 네.
1: 자, 정치권 이야기 다른 거 한번 해 보죠. 오늘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인사차 원내 5개 정당 대표들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김민석 대표 장동혁 대표 그 상견례 자리가 나쁘지 않던데요. 화기애애한 것 같은데.
2: 네,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분위기 좋았고 특히나
1: 그게
2: 이제
1: 뭐 그런 건가요? 혹시 정청래 전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2: 네.
1: 뭐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2: 네.
1: 그거랑 좀 달라서 그런가요? 뭐.
2: 네, 뭐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김민석 대표는 본인 이제 광폭 행보를 겨냥하고 있고 실용적으로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본 모습을 갖추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행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1: 네. 네. 또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하고도 만났는데 거기서 김민석 대표가 자강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뜻일까요? 조국혁신당은 예. 합당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3: 조국혁신당은 처음에는 이제 그 이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연대 TF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원내대표는 좀 그 불쾌함을 드러냈더라고요.
1: 예.
3: 근데 이제 신장식 대표에게 김민석 대표는 자강하시라. 저는 이 합당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선을 긋지 않았나 싶어요. 전당대회에서도 즉시 합당은 없고 총선을 앞두고 한번 논의를 해볼만 하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진보 진영의 연대다 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국신당은요 합당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법 개정도에서 10석으로 요거를 좀 민주당이 바꿔주면 예.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일단은 김민숙 대표하고 선을 그었다고 보면 되고 저는 장동희 대표 만남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1: 예.
3: 우리 지지층 내에서는 아직도 장동희 대표를 정당의 대표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
1: 아니 그래도 엄연한 야당인데
3: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야 되니까 사실상 이게 큰 결단을 해서 만났다는 것은 크게 결단을 하신 거고 이게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국민의 어떤 그 예, 어떤 큰 책임을 지닌 여당 대표로서 예. 마뜩지 않아도 예. 가서 아이스브레이킹도 하고 좋아한다는 고백도 두 번 하고 하면서 끊어진 다리를 이어가자라고 했던 것들 저는 뭐 그래도 예. 시작이 반이다 예. 그래서
1: 강철원 의원님 네. 그 지금 조국혁 신당이 비례만 12명이에요
4: 그렇죠. 네.
1: 지역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4: 그렇습니다 네.
1: 그리고 조국혁 신당 대표 선수인 네. 조국 전 대표가 네. 지역구에 가서 패배했어요
4: 그렇죠 네.
1: 그러면 민주당하고 합당 없이 네. 다음 총선에서 예. 자강으로 네. 지역구에서 당선될 사람이 있을까?
0: 뭐 노력해서 본인들은 날리지 못하겠지만 저는 저 지금 김민석 대표 말이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그 스스로 자강해서 아니 정말 그 노력해서 뭐 하라는 건데 여기 민주당 기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왜 저런 소리가 나오냐 정무적으로 본다면 지금 무리하게 합당하면 결국은 아닌 말로 최대 12석까지 민주당이 지역구 내놔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12석이 됐든 뭐 타협해서 10석이 됐든 6석이 됐든 아니 의원 한 명한테 그 지역구 하나 저 뭐냐 공천 기회 한 번 얼마나 피 같고 정말 온 영혼을 갈아넣어도 정말 그 시원치 않을 엄청난 대상인 거. 그것은 뭐 온 국민이 저 공천 하나 놓고서 죽자 사자 싸우는 우리 저 여의도를 보면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표마저 지금 저 뭐냐 민주당하고 이렇게 그냥 끝까지 단일화니 뭐냐 뭐 난리치면서 하던 끝에 결국은 국민의힘이 헌납한 거 아닙니까? 예. 두 진보 정당이
1: 예.
0: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또 합당하는 거 보면서 저는 저 굉장히 그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자강을 진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거죠. 김문석 대표가 이제 그 당에 자강을 주문하는 것이야 뭐 그런데 문제는 이 그 당하고 끝없이 지금 나중에 뭔가를 좀 해볼까 하는 좀 분들이 민주당 안에 꽤 있단 말입니다.
1: 민주당 안팎으로.
0: 민주당 안팎에 꽤 있죠. 그 예를 들어 당장 친정 세력만 해도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여차하면 이건 뭐 최악의 상황이겠지만 이른바 분당 시나리오가 그거거든요. 분당해가지고 조국 혁신당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민주당에 맞서는 어떤 세력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민주당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저는 맞지 않는 굉장히 구태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약간 정치 공학이라고 보고요. 자강하는 것만이 조국 혁신당은 살 길이다.
1: 예. 지금 강찬호 의원이 안팎으로 이제 네. 조국 혁신당 합당 뭐 원하는 사람 있다 뭐 분당까지 얘기했는데 그 뭐 당 내에서는 방금 얘기해 주셨고 당 밖으로는 아마 김어준 유시민 씨 같은 스피커 빅 스피커 세력인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했습니다만 그 세력들이 만만치는 않다.
3: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뭐 분당은 아니더라도 이 조국 혁신당에서 만일 다음 총선 때 소위 말하는 고춧가루 뿌려도 그대로 등장한다면 민주당 어떻게 할 것이냐.
3: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김민석 대표라든지 송영길 당시 후보 지금 의원이죠. 이 합당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이야기하자 한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사실상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민주당이 시너지를 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인데 연대 정도를 가지고 정책 연대 이런 부분들의 힘을 모아가는 게 훨씬 더 민주당 입장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에서 입장에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 정청래 지도부에서는 왜 조국 혁신당 좋은 일을 시키고 민주당이 안 좋은 일을 시키냐 하면서 반대 직면에서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합당 논의가 안팎으로
4: 네.
3: 뭐 논의가 되고 분당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는 것들이 상상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도 지금 힘이 빠졌고 유시민 작가도 전한번에 그 조주 언어를 퍼붓고 나서 뭐 좀 3자의 입을 통해서 이한열 씨 입을 통해서 나 이재명 싫어하지 않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전하는 걸 보면 약간은 네.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 동력이 그 안에서 뭐 충만하진 않다 그래 보여요. 네.
1: 나머지 다 빵 터졌는데요.
3: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사람이 이 태도와 이 메시지가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하더니
0: 그렇죠.
3: 이한열 씨한테 얘기하면 전달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0: 네,
3: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2: 근데 저는 한 가지는 좀 염두에 둬야 할겠다고 생각하는 게 조국신당 연대분과 위원장 그러니까 이해식 의원을 합당의 그러니까 협상의 파트너로 정해서 조속한 대화를 진행하자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발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국신당의 합당을 바라는 당내 여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 안팎, 그러니까 지지 여론까지 함께 투트랙으로 가야겠다라는 판단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0: 저는 마침 그 이해식 의원이 그렇게 창구까지 하는 거를 한다면 한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봐요. 그 두 당이 대승적으로 서로 간에 당원 명부를 교환해서 이중당원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이중당원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불신이 잔뜩 쌓여 있잖아요.
1: 예.
0: 그리고 그걸 갖고서 그래서 경선 결과에 저거 뭔가 좀 야로가 있다 소위 이런 의심도 있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거 이중당적 더군다나 집권당과 그 우당이라는 당이 그 저 당원들이 말이야 A라는 사람이 동시에 민주당원이고 조국당원이고 이거 굉장히 그 당 두 당에게도 안 좋고 우리 국민한테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저 조국당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이해식 의원을 참고로 해서 합당에 대한 좀 협상을 민주당과 해본다면 대승적으로 한번 이중당원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신뢰 회복과 이후에 협상 어떤 진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3: 이중당적은 민주당하고 조국신당 말게 아니라 국민의당하고 같이 해야 되는
0: 그건 약간 이제
3: 전국의 여야 이 정치권의 모두의 문제입니다.
0: 심각하죠.
3: 국민의당적 가진 사람 민주당도 있고
1: 있습니다.
3: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공적기관에서 모든 명부를 보고 나서 이중당적 필터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하나의 당에 가입이 됐을 때는 그게 확인이 돼서 이중당적 못하대로 막아야
1: 맞습니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3: 아마 그러겠죠.
1: 한 집에서 불이 나왔으니까 이중당이 많을 테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중당적자는 지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좀 친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들어줘 하면은 또 그 부탁 못 이기니까 양쪽 다 들어주고 뭐 이런 경우 많거든요.
3: 비자발적.
1: 네,
0: 맞아요. 그러니까.
1: 그래서 그런 거는 어쨌든 불법 영역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
0: 한 가지는 아직 좀 전에 어떤 공적기관이라면 일반적으로 선관위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선관위가 워낙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3: 행안부에서 했대요.
0: 행안부도 위험해. 그저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불신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뭔가 정말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우리 국민 모두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필요한데 참 그것도 난항입니다.
3: 그리고 합당 문제는 제가 아까 하 기자님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0: 그렇죠.
3: 그래서 이게 흐름 자체가 연대 툴에서 합당으로 넘어가는 그 역할을 이해식이 분권위원장이 하실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합당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이르다. 좀 그런 생각이 되네요.
1: 알겠습니다. 자,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세 분과 계속해서 대담 이어갑니다. 와이티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1부에서 2부에서도 세 분과 함께 이어갑니다. 문자로 9988님 토론이 점잖고 좋습니다. 이렇게 점잖았나요?
3: 점잖죠. 아무래도 점잖은 분들이 계셔서
0: 점잖으라고 주문하는 것 같아요.
1: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여론조사가 일반 평상시 여론조사보다 많이 좀 쳤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동안 여론조사하고 결과가 많이 좀 달라서
3: 많이 달랐죠.
1: 전문가들 조금 의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친명 지지자들이 이건 분명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욕을 했던 것 같아요.
2: 사실은 이제 보통은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언론사들은 모두 메타분석을 모두 하거든요. 한 50여 개 정도 메타분석을 했을 때 이번 여론조사를 예상한 언론조사 한 군데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상한 것은 맞다. 이상하다라는 표현보다 좀 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튀는 것은 맞고요. 다만 뭐 언론 쪽에서는 김희석 대표가 오늘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의외라고 받아들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없지 않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친청계라고 불리는 그런 여론까지 다 안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예민한 부분은 또 짚고 간다는 게 또 예. 김희석 대표가 원칙이기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1: 아, 일단 네. 그 RDD 방식이 처음이었잖아요.
3: 그렇죠.
1: 당내 경선하는데 예. 아직 모노를 쓰지 않았다는 게 그런 부분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 차원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그 다른 것보다는 저는 전당대회 하기 전에 그 친청 유튜버가 생방송 중에
3: 시사타파?
1: 예. 예. 뭐 나이를 속여라.
3: 지역을 속여라.
1: 지역을 속여라. 성별을 속여라. 그러니까 뭐 02070 전화번호 차단한 건 풀어라. 이건 할 수 있다고 봐요.
3: 뭐 그거는 뭐 예. 정보를 알려주는
1: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을 속이고 나이를 속이고 성별을 속여야 된다면서 지령을 내리고 그 실시간 댓글창에 속여서 응답했다. 아들 전화로 대리했다. 이런 걸 막 했단 말이에요. 그 방송 그대로 지금도 내비두고 있으니까 이런 것 들 때문에 이런 법적 대응 검토를 말하지 않았나?
3: 아 해야죠. 사실상 이 집권여당의 전당대 꼭 집권여당의 전당대가 아니더라도 이 전체 국민의 여론을 표집하는 데 있어서 여론을 왜곡시키는 것은요 명백하게 엄청난 불법이에요. 이건 이제 뭐 오늘 김희석 대표가 말하듯이 업무방해, 위계한 업무방해 그리고 이건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 때문에 정당법 위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시사타파 이종원 씨 외에도 저는 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인석 대표가 일부 유튜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복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들이 소수 유튜버들에 있어서 정청래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쪽 유튜버들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왜곡된 방법들을 주입해서 그게 실행이 되게끔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현장에서 이게 영상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장만 한 게 아니라 했지요라고 확인되고 전하고 했던 예.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렸어요.
1: 네, 예, 남아있죠. 예.
3: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몇 명 안 된다 하더라도 전수조사에서 100명, 200명만 이게 왜곡된 표본 수치가 그 여론조사에 반영됐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 전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전에 애시당초 메타 분석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이상하다고 하고 계속해서 패턴을 분석했는데 전 다른 건 몰라도 저기 이상현 의원이 그렇지. 1등 한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다 뒤져봤어요. 1등 한 적이 없고 2등도 한 적이 없어.
1: 그 김어준 씨는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3: 집단지성이 무슨 시사타파가 집단지성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김어준 씨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고 이건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봐도 아니 본고사를 앞두고 모의고사를 10번을 봤는데 10번 맨날 하위에 있던 사람이 본고사 봤을 때 1등을 했어. 뭐 솔직히 어떤 의심을 하냐면 반에 있는 학생들은 아, 뭐 답안지를 빼낸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고 다음부터는 정당대회 방식에 있어서 기준점을 예. 확실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요.
0: 예. 저는 이건 제가 좀 문외한이라서 약간 의문이 든 부분인데 예. 이번 여론조사를 보통 안심번호 갖고서 정당 경선을 하는데
1: 보통 그렇게 하죠.
0: 근데 이 경우는 뭐 이제 명분은 민주당 권리당원 데이터베이스 중복된 변호를 제외하기 위한다고 하지만 이걸 결국 무선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그냥 생성해서 예, 예. 전화 이건 안심번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1: 아닙니다. 네.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뭐 저도 이제 언론 입장에서 볼 때 이성윤 후보가 보통 5-6위를 열심히 다투던 분인데 이제 여기서 1위로 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국민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당원보다는 조금 더 중도적인 어떤 좀 성격이 예.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친청 강경파가 갑자기 5위 등에서 이제 5, 6등에서 1등이 됐다. 이런 것들이 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가장 그래서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게 의심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왜 안심번호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이것은 좀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뭐 속보가 많이 나오고 뭐 사건 사고도 많아서 네. 할 게 많은데 그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어요?
2: 네. 예.
1: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서 법정 구속됐었거든요.
2: 네.
1: 그런데 이번에 보석 요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2: 보석 조건으로는 보석 보증금 5,000만 원 납부 그리고 관계자 접촉이나 언론 인터뷰 금지 이야기를 했고요. 보석신문에서는 이제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여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실제로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뭐 3분의 1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열악한 상황 그리고 외래 진료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네. 예. 그러니까 아직 풀려난 건 아니고 예. 아마 내일쯤
2: 맞습니다.
1: 풀려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사건하고 저 명태균 씨가 여러 개 있는데 이번에 구속된 거는 그 여론조사 윤석열 부부 그 건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됐었는데 법정 구속됐고 이번에 아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예. 주장했고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2: 예, 다만 이제 추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건강 때문에 수감 생활 어렵다고 하는데 진단서 제출이 안 됐다. 이래서 보석 신청 기각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는 있습니다. 예. 예.
3: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 금지가 눈에 띄어요.
2: 네.
3: 그러니까 여론 조성해 가면서 이것저것 또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말아라. 이제 명태균 씨가 워낙 그런 일을 잘하니까 뭐 페이스북이 바빠지겠네요. 그렇지 않게요? 않을까요?
1: 그럼 그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에 SNS에 많은 글 썼는데
3: 그러니까 그게 또 실현이 됐고 또 이제 본인은 사실상 입이 근질근질 할 것이고 사실 2심 재판 앞두고 나서 본인의 의사를 계속해서 피력할 가능성이 있다. 언론 인터뷰라는 게 형식에 대한 인터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말하지 말라고는 보석 조항에는 안 돼 있잖아요.
2: 그러니까 관계자 접촉을 하지 말라고
0: 했어요. 보통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일방적으로 내가 내 주장하는 거를 법원이 무슨 이유로 막느냐 아마 이러면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1: 그러니까 보통 보석 조건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관계자 접촉 금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 지역 벗어나는 거
3: 있으시죠.
1: 뭐 그런 건데 언론 인터뷰 말은 조금 특이한 경우네요.
2: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본인의 논리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능하거든요. 아마 그래서도 재판의 영향이나 이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네. 판단한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두고 내용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네, 당협위원장들이 다 일괄 사퇴를 하고 새롭게 뽑자 뭐 이런 게 이제 당 지도부의 생각 같은데 현역 당협위원장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3: 아 저는 사실상 이 장동혁 대표의 정치 초식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기행에 가까운데 이게 평상시 같았으면 당대표직에서 벌써 물러났을 거예요. 이거 현직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내에서? 근데 참 그것도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들 보면 잔스러운 게 아무 소리도 못해요. 이거는 뭐 이제 찍소리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중진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불쾌감만 토로하고 초재선 의원도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최소한 자기 밥그릇도 지킬 정도의 힘도 없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상 이게 당원 전수로 이게 당협위원장 뽑겠다면 정치적인 어떤 실험 대상이기 때문에 사고지였구나. 몇몇 지역만 특정해서 하는 것 정도는 이해하는데 이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자기 지도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완전히 출세우기하고 그다음에 몇몇 특정을 갈아치우기 위한 이게 빈대잡기 초과상관 태우기 전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 국민의힘에서 계속되면 확정이 되면 저는 사실상 이제 장동혁 체제가 완전히 뿌리를 내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이게 쉽게 결정 날 줄 알았는데 오늘 결정이 안 됐어요.
0: 네, 오늘 그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 세션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직선제 이런 거고 우려가 너무 당황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기자님들 나가시고 이제 공개를 비공개로 전원해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에 이것을 의제에 올릴 요량이라면 이거는 오늘은 평소와 달리 옛날에는 과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명의 표만 있으면 이제 넘어가는데
1: 최고위원
0: 그렇죠. 최고위원 예. 5명 그 장동혁 대표나 정진식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참석한 전원이 찬성을 해야만 결정되는 걸로 가자. 이거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이거는 함부로 그렇게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딱 공개해서 비공개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바로 그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를 했대요. 양자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됐으니까 오늘 이거를 여기에 의제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끝! 이래버렸답니다. 바로 첫말로 그랬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당연히 제기할 걸로 보였던 조강한, 김민수,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입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의원총회를 국민의힘이 두 번이나 했거든요. 본회의 전후로 두 번이나 했고 그날 저녁에 정점식 최고 저 원내대표가 사선 의원들 만나기로 되었는데 그것도 취소할 정도로 예. 격렬하게 이제 의견이 오갔고 좀 전에 우리 저 서영주 소장이 뭐 지금 국민 중진들이 찍소리도 못한다고 했는데 그날 찍소리 많이 했어요.
1: 그날 또 의총에서
0: 의총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뭐 김기현 이양수 이런 딱 우리 저 서영주 소장이 찍은 영남 중진들 격렬하게 장동혁 대표 성토하고 반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 의원총회에 모아진 총의를 정점식 원내대표가 직접 장동혁 대표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설득전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마당에 결국 저 오늘 아침까지 저 국민의힘 출입기자들이 굉장히 바빴는데 한마디로 최고위원들 표심이 뭐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대로 그냥 확 다 그냥 이번에 그 저 뭐냐 그 저 당협위원장 일단 물러나게 하고 다시 재신임 투표 묻는 방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장동혁 그리고 조강한 김민수 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이미자 정책위 의장도 조금 보니까 회색 같은 이제 입장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양양자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눈길을 모은 게 결국 김재원 그 누구냐 또 신동욱 이 두 사람인데 김재원 의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동욱 최고위원만 해도 그 목요일 날 최고 그 의원총회에서는 처음에 나가가지고 장동혁 대표 입장을 약간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예. 이후에 거의 모든 이제 다른 발언자들이 반대를 하니까 좀 표정이 좀 달라지면서 이후에 다른 의원들과 만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자리를 옮겨가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이 노출이 돼가지고 이 신동욱 최고위원도 좀 입장 변화를 보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도 약간 유보적으로 돌았다는 판단이 지금 기자들한테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섯 명 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장동혁 대표가 양영자 위원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거를 약간 이제 명분 삼아서 일단 오늘은 칼을 다시 칼집에 넣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목요일 장동혁 대표가 내일 모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1: 예.
0: 거기서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당개혁 방안 뭐 이런 걸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또 그때부터 그날 또 저 국민의힘 의원들 연찬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 목요일이 분수령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1: 예.
0: 네.
1: 아니 숫자로 봐도 뭐 정점식 김재원 네. 양양자는 반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 정점식은 뭐 특별히 더 이거는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 뭐 사실 이제 최고위원 투표도 중요한데 이게 지금까지는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할 에너지가 없었거든요.
0: 그렇죠.
2: 그런데 지금 그 모멘텀에 왔다고 판단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에 동력이 모여서 자기의 어떤 지도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특히나 진짜 국민의힘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영남 쪽 의원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 이게 예. 재미있는 게요. 이 친한계 의원들한테 이제 상황을 물어보니까 뭐 그 격렬하게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면서 절대 의결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의결해 버려라. 그렇게 되면 이제 영남 중진 등까지 장동혁에게 등을 돌리면서 뭔가 상황 변화 돌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3: 장동혁 대표에게는
0: 예, 약간 그런 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전당원 투표가 있습니다.
0: 네,
3: 전당원 투표.
0: 여기 진짜 진정한 친정파 여기 계시죠. 진짜
3: 마지막 카드.
0: 정말 네. 사랑하는 우리 서영주 소장님. 네.
1: 예. 그 우리 3부에 김재원 의원이 나오니까 네. 아, 김재원 네. 최고가 나오니까 직접 한번 네. 제가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 이진숙 의원이 국민의힘에 자신을 여자 히틀러에 빗댄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방위에서 뭐 개인 유튜버를
3: 네.
1: 녹화했나요? 뭐 그, 생방을 했나요?
3: 생방을 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 거기다 뭐 5.18 발언도 있고.
3: 그럼요.
1: 조금 어쨌든 여러 가지로 화제 이슈에 있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3: 그건 이진숙 의원은 본인 여자 히틀러가 모욕스러우면 본인이 5.18에 대해 지정우명하면서 폄훼한 거는 어떻게 느끼는지 묻고 싶어요. 그거는 우리 역사를 폄훼하고 역사를 모욕하고 광주 시민들을 모욕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있는 5.18 정신을 훼손한 분께서 국민의힘은 저기 이진숙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 안 하나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을 모욕한 이진숙 의원 자체가 저는 의원 자격이 없다. 이미 행태 자체가 본인은 저기 본인 귀에 거슬리는 건 듣기 싫고 본인은 남들한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공직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1: 뭐 최근에 오마이뉴스에서 빨간 옷 입은 최민희, 파란 옷 입은 이진숙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서 좀 씁쓸하기도 네. 하고 했는데 그 무조건 언론의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3: 아니, 그러게 생각하나 봐요. 그분들은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 이름만 무조건 나와라 이런 생각하는 거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슈는 또 다음에 제가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세 분 대답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맥 정치연구소장, 하영 한겨레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7: 숙소에서 10분 거리였는데 실종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먼저 고재영 기자입니다.
8: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나무 농장에서 경찰이 정밀감식을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건 오전 10시 46분쯤입니다. 여성 시신은 뒤로 보이는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합동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농장 안에서 찾았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일 집을 나설 때 입은 옷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휴대전화와 팔찌 등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집중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사흘 뒤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재신고로 뒤늦게 대대적인 합동수색 끝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9: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10: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8: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11: 저희가 장미란 씨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8: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기 수색 기회를 놓치면서 실종 100여일 만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6: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의혹을 받는 제주경찰관이 지난해 3월부터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이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실종사건 등 A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실종사건 2건을 확인하고 나머지 종결사건 가운데서도 부실 처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7: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 현직 경찰관이 석방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결과 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경장의 석방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하는 거라며 소재가 계속 파악됐던 A경장의 긴급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뿐 아니라 지휘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7: 또 실종 신고를 해제할 때 형사과장에게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확산하자 경찰이 진상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장 씨 사건 담당자인 A경장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사건 처리 과정과 당시 보고, 지휘 체계에 대한 감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또 상급자들의 지휘, 감독이 적절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10: 그 본청 감찰을 내려보내서 사건 접수부터 처리, 종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12: 허위 종결 가능성을 막을 쇄신책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내려보내고 실종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이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중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에 한 달가량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먼저 과장급 서면 확인 절차를 우선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수사 권한 확대를 앞두고 터진 초유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의혹에 경찰의 자체 쇄신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권한에 걸맞은 견제와 통제가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1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4: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5: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3: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오랜만이에요.
4: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3: 매주 봐야 되는데.
4: 네, 그러니까요.
3: 이제 쉬는 날도 나오세요.
4: 아, 쉬는 날도 나올까요, 이제?
3: 네.
4: 공휴일 없이.
3: 그럼요.
4: 아, 당대표님 너무 빡세신 거 아니에요?
3: 아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뉴스 궁금해 하시잖아요. 약속.
4: 알겠습니다.
3: 약속했어요. 첫 번째 뉴스 뭔가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당정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확대 방침입니다.
3: 이달 초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좀 수정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4: 예,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고위당정 협의회는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이었는데요. 먼저 민주당이 1주택자는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는 걸 강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3: 네.
4: 예,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의 거주 인정 요건을 확대해주자는 건데요. 여기에 당정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을 포함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하고
3: 네.
4: 또 부동산을 실거주 위주로 전환하려 하는 내용이 중심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1주택 보유자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취학, 또 직장 변경, 질병 치료, 또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경우에 이 최장 3년까지만 거주 기간을 인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3: 네.
4: 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요건을 너무 조이다 보면 네. 결국 임대 매물 감소로 이어져서 또 세입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제 개편안이었다라는 지적도 나온 바가 있었고요.
3: 불가피한 사유라는 이 문장이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4: 네.
3: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한도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논의가 좀 어떻게 진행됐어요?
4: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 한도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세제 개편안에서 늘었었는데
3: 네.
4: 비거주 1주택자 공제 한도는 9억 원으로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 공제 한도와 또 종부세 세부담 상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수기가 좀 필요하다고 어제 회의 모두 발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 변경도 어제 회의에서 논의가 됐다고 전했는데요.
3: 네.
4: 다만 이 부분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라서 추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논의를 지속하면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이번 주 중에 가닥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3: 전 진짜 저 종부세 내고 싶어요. 혹시 용산공원 부지 논의는 뭐 있었나요?
4: 예, 용산공원 부지 활용 논의도 어제 고위당정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3: 네.
4: 다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전해진 것은 없다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또 눈에 띄는 내용은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를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게 권한을 이양하는 안을
3: 네.
4: 추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같이 추진한다는 건데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3: 네.
4: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패싱이다. 또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서울시장을 무력화하고 민주당 출신이 다수 당선된 구청장들에게 권한을 주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3: 하여튼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어려우니까 여야 좀 대화하면서
4: 예.
3: 협의 이끌어가면서 합의 도출해내는 것이
4: 네.
3: 좀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방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4: 네.
3: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이후 여파가 계속되는 소식에 대해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3: 진실 공방이 뭐예요 도대체?
4: 예, 먼저 이 앞선 타임라인 간단히 요약하면
3: 네.
4: 대법관 자리가 5개월째 공석이었고요. 지난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뒤에 대통령을 찾아가 나서 대면 제청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3: 네.
4: 이를 깨고 서면 제청을 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겁니다. 먼저 그 만남이 먼저냐 또 협의가 먼저냐 하는 부분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 대법원은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관례대로 대법관을 제청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서 면담을 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이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기에 협의가 되면 논의하자 이렇게 원론적 답변을 한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3: 네.
4: 통상대로 후보를 물밑 조율한 다음에 면담을 하는 수순으로 인식을 하고 아직 후보에 관한 합의가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고요.
3: 네.
4: 또 서면 제청 방식에 관한 조율이 있었는지를 놓고도 청와대와 대법원의 설명이 좀 다릅니다.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서면 제청을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라면서 다만 서면 제청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3: 네.
4: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반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법원 제청의 일반

0: 이고 관례인데 이게 처음으로 문제가 좀된것 같네요 이번에.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관행이라는 게뭐 국회에서 뭐
0: 관행
1: 예, 뭐
0: 관례
1: 예를 들면 뭐 법사위원장 뭐 배분
0: 맞아요.
1: 문제라든지 사실 관행이라는 게잘 작동을 하려면 이 정치의 주체들이 좀 서로 신뢰를 하거나 예,
0: 존중해 줘야 돼요
1: 관계가 이제
0: 서로.
1: 원활할 때 작동할 수
0: 네.
1: 있는 그런 좀 메커니즘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관행은 또 깨졌을 때 딱히 법이나 제도상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0: 관행 깨지면
1: 때
0: 하는 말이 있어요.
1: 네.
0: 그냥 법대로 합시다.
1: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법도 이렇게 명확하게 좀
0: 맞아요.
1: 규정되지가 않은 영역이다 보니까 지금 좀 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0: 네.
1: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0: 뭡니까?
1: 예, 민주당은 일단 서면 제청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겠다, 혹은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하겠다라는 이런 방안 등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정욱도 부장판사는 이번 일은 결국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의지가 충돌한 게 문제고, 임명 절차가 그 관행으로 규정이 됐을 때 이미 배태되어 있던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쌍방의 임기가 어긋나는 바람에 서로 빚진 게 없는 관계가 생겨남으로써 현실화된 문제라고 진단을 했고요. 사실 그로 인해서 좀 민망한 모습, 또 정치적 부담, 또 국민 피해를 막고자 법정 절차와 무관하게 서로의 필요에 따라 한편으로는 공익을 위해 협조해온 것이 앞서의 관행이었는데, 이 관행을 깼다고 해서 제청 반려, 또 다시 제청 요구, 임명 동의안 송부 거부 등을 대처 방안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짚었습니다. 또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이라는 본인의 일을 한 것이고, 그러면 국회는 또 임명 동의 여부를 정하면 되고, 대통령은 그 결과에 따라서 임명 혹은 임명 거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정욱도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자랑스러운 대법원장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있는 법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청와대 고심이 좀 깊을 것 같아요.
1: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목이 청와대에 좀 쏠립니다. 예,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걸로 알려진 김성수 부장판사는 임명 절차를 진행을 하고, 또 손봉기 부장판사는 제청을 반려할 가능성에 무게가 좀 실린다고 해요. 다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면 제청도 유례가 없지만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도 없고, 이게
0: 그렇죠.
1: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1987년 이후에 여러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 부분을 검토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숙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0: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의 나라잖아요.
1: 네.
0: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민주주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장은 제청하고, 그럼 국회에서 동의를 못 하겠으면 동의하지 말고,
1: 네.
0: 그리고 대통령 임명하지 말고 뭐 그러면 되지. 이 제청 절차와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본인의 법률적인 권한을 행사했다고 해서 당신은 자격 없어 탄핵이야 아마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제 생각이 좀 틀렸나요, 유 기자님?
1: 사실 뭐 탄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도 지금은 좀 신중하게 가져가되 좀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노선인 것 같은데요.
0: 계속 그래요, 공격해요.
1: 네.
0: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세 번째 뉴스는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노웅래 전 의원 2심 무죄로 정치권 공방입니다.
0: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1: 예, 그렇습니다. 이 노웅래 전 의원은 사업가에게서 수천만 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로 지난 21일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X에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폐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이전 당시 노웅래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2024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가 공천 배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천 배제 후 마포갑 선거에서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노 선배님은 정치 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신인이란 이지은 민주당 전 대변인이죠.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면서 대를 이어 마포의 자부심이었던 노웅래 전 의원께 사필 규정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0: 근데 묘한 정치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지은 민주당 전 대변인. 이게 이번에 정청래 대표를 응원.

0: 하고 취재했잖아요.
1: 네, 그래서 그런
0: 그러니까
1: 해석도
0: 혹시 좀
1: 나오더라고요.
0: 빼려는 거 아니야? 막 다음에 막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근데 노웅래 전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했던 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이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에서 노웅래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증거가 충분하다. 또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었고요.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 2심 무죄를 언급한 것이 어떻게든 본인 사건 공소 취소해보겠다는 빌드업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정에서도 재생된 브로커의 부인과 또 노웅래 전 의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에는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서 돈을 받은 뒤에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면서 그 녹음 파일을 국회에서 함께 듣자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0: 돈을 안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1: 그러니까
0: 증거가 돈은 받았는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이 됐으니 이거는 형사소송법상
1: 증거
0: 이거는
1: 능력을 인정할 수
0: 없어서
1: 없다.
0: 무죄다.
1: 네.
0: 이런 거죠?
1: 그런 취지입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1: 네.
0: 오늘의 마지막 뉴스 뭔가요?
1: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제주 실종 사건 암장 더 있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참 충격적이에요. 한
1: 네.
0: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두 번이나 묵살했다. 이게 드러난
1: 예,
0: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이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입니다. 이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된 이후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 씨 사건에 이어서 다른 실종자 B 씨의 사건도 부실 처리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B 씨의 경우에는 가족이 지난 7월 2일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A 경장은 B 씨가 무사하다,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뒤에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는데요. 이 문제는 A 경장 B 씨의 소재 파악을 하지 않고 실종 접수를 종결해버렸다는 겁니다.
0: 네.
1: 당연히 연락을 한 사실도 없는 거고요. B 씨의 가족이 이 장미란 씨 사건이 보도가 되자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고 21일 재수색에 나선 경찰이 결국 하루 만인 22일에 백골 상태의 시신이 된 B 씨를 발견했습니다. 예, 실종 신고 51일 만입니다.
0: 와, 이거 사건 기록 또 삭제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1: 네.
0: A씨는 엄정 처리해야 하겠고 앞으로 대책이 있어요? 이거 그냥 수사관이나 경찰관이 이거 그냥 이렇게 없던 걸로 해버리면
1: 네.
0: 이거는 밝혀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큰일이네요.
1: 그래서 사실은
0: 네.
1: 이게 지금까지 A 경장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이 사건을
0: 그러니까요.
1: 종결할 수 있었던 것이 문제인데,
0: 네.
1: 예, 이에 관해서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실종 사건이 경찰관 한 명의 판단만으로 종결되지 않게 이중 확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한 거고요. 예, 경찰은 22일 A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문제는 이 A 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실종 수사팀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A 경장이 맡은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고요. 한성수 국무총리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정치권 현안 정리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셨습니다.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2부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인터뷰 시간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전화 인터뷰 절대로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전화 인터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이준석 대표가 운전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본인이 차를 몰고 오거든요. 그러다 지금 차 너무 막혀가지고 중간에 차를 세우고 전화 인터뷰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분 소개할 때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나와 계시죠? 대표님.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아,
2: 예.
0: 빨리 해명하세요. 무슨
2: 죄송합니다.
0: 일이에요?
2: 제가 오늘 동탄에서 집을 이사한 첫날인데,
0: 네.
2: 예, 근데 그 아침에 출발 시각 측정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0: 아이고, 지금
2: 예.
0: 어디서 인터뷰 지금 하고 계시는
2: 겨우
0: 거예요?
2: 여의도에 다 왔습니다, 지금.
0: 아이고, 그러시구나.
2: 예.
0: 예, 더 내용 있게 인터뷰해 주세요.
2: 예.
0: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방송 출연도 잦으시고 개인 유튜브도 요즘에 활발하게 하시고 따릉이로 국회 출근하던 대표님 뭐 GTX 출근길 막 이러던데 또 얼마 전에 베이징 가셔가지고 젠슨왕 장녀인 엔디비아 수석이사 만났다라는 소식도 들었어요. 어떤 일정이었어요?
2: 사실 로봇 전시회 WRC라고 이렇게 중국에서 크게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뭐 저는 원래 전시회 같은 거 있으면은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도 합니다.
0: 네.
2: 그래서 이번에 당일치기로 잽싸게 갔는데 네. 거기서 우연찮게 그 젠슨 황 그 CEO의 그 따님인 메디슨 네. 황 수석 이사를 만나가지고 인사 가볍게 나누고 그런데 메디슨 황 이사가 굉장히 한국 기업들의 특히 우리 피지컬 AI라고 하는 영역 있잖아요.
0: 네.
2: 그쪽 관심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옆에 지켜보고 또 그리고 또 그 외에 중국 그 전시에 있는 중국 로봇 산업의 발전 상황 이런 거 어차피 저희가 경쟁해야 될 대상 아니겠습니까?
0: 네.
2: 그래서 잘 파악하고 왔습니다.
0: 어때요? 좀 전율을 느꼈어요? 무서웠어요? 그 따라오는 속도? 아니 우리는 아직은 우리가 조금 기술적인 우위가 있네? 긴장 안 해도 되겠네? 어떤 생각이셨어요?
2: 결코 가볍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네. 우리랑 중국이랑 로봇 산업의 발전에 있어가지고 방향성이 조금은 차이나긴 합니다.
0: 어떤 부분이요?
2: 그 WRC라는 행사에 가보면은 중국은 완전히 소비자용 이런 컨슈머라고 하는 그쪽 영역을 많이 전시를 했고요. 우리 기업들은 이미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요. 이런 전시회 가면 이제 로봇이 뭐 탁구 치네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0: 네.
2: 사실 봐야 될 거는
0: 네.
2: 로봇의 손을 만져봤더니 로봇이 굉장히 뜨겁네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0: 네.
2: 왜냐하면 이게 로봇이 뜨겁다. 예를 들어 손 구동하는 게 이런 게 뜨겁다는 거는 장기간 운영이 안 되는 로봇이라는 거거든요. 발열이나 이런 문제 해결 안 했기 때문에.
0: 그러네요.
2: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시회 가서만 만져보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냥 제 사비 들여가지고 보곤 합니다. 그런 것들.
0: 네. 여러 가지 많이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2: 예.
0: 들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군대 가서 병영 체험하시고 우리 대표님은 또 중국 가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2: 예.
0: 발전도 보시고 개혁신당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보니까
2: 예.
0: 자체 연구원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좀 발표하시더라고요.
2: 예예.
0: 화두에 오르는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발표하시던데 왜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직접 여론을 좀 발표하시고 조사하고 왜 그러세요?
2: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부동산도 그렇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조이대 대법원장 압박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민심에 굉장히 어긋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희가 야당이다 보니까 야당이 그냥 막 그 이야기하다 보면 니네 야당이니까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들이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여론조사를 하는 시스템을 제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즘 들어가지고는 저희가 여론조사 단가가 원래 일반적으로 업체에 의뢰하면은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0: 맞아요.
2: 근데 저희는 뭐 사안에 따라서 사람들 응답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한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사이면은 보통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0: 자체 그럼 여론조사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2: 그리고 저희가 예, 그리고 저희가 600회선짜리 시스템을 돌리기 때문에 다른 곳들이 보통 한 2, 300회선 돌릴 때서 600회선이라서 한 두세 시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0: 아, 그렇구나.
2: 그래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여론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0: 네.
2: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또 잘못하는 부분, 또 잘하는 건 잘하는 거대로.
0: 그렇죠.
2: 저희가 조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의 방향에 반대로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다 파악해서 실제 숫자로 데이터를 기반한 정치를 통해가지고 갈등은 줄이고 또 국민들이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정치권 최대 화두 이슈 좀 여쭤볼게요.
2: 예.
0: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이 건인데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좀 판정 좀 내려주세요.
2: 아니 저는 좀 희한한 느낌이 들었던 게요.
0: 네.
2: 이게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임명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걸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0: 그렇죠.
2: 예를 들어 예전에 보면은 뭐 방통위원 이런 분들 정부가 추천할 수도 있고 여야가 국회에 추천할 수도 있고 그때 가장 그 알려졌던 것이 지금은 이제 의원을 하고 있는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을 했는데.
0: 네.
2: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이제 민당에서 했겠죠. 그랬더니
0: 네.
2: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내가 임명권이 있는데 내가 꼭 해줘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안 받아들이면서 사실 인사권의 갈등이 시작된 거거든요.
0: 네.
2: 그때 최민희 의원 왜 최민희 의원 임명 안 한다고 엄청나게 민주당에서 뭐라 했거든요.
0: 그랬죠.
2: 예.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거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반려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는 아니면은 그 대법원을 존중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
0: 네.
2: 굉장히 닮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런데 관행은 어쨌든 좀 대통령과 협의를 해서 재청을 하는 형식이다라고 청와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진짜 그렇게 관행 관례대로 그렇게 재청이 이루어졌었고.
2: 아니 뭐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반려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온 걸 우리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래요.
0: 맞아요.
2: 대법관에 네. 대해서 네. 그것 또한 관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조희대란 이름 세 글자를 본인들의 어떤 그 깃발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0: 네.
2: 그 예전에 보면은 검찰 개혁한다고 검찰 수사권 없앤다 그러고 할 때 보면은 정작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구호화돼 있었어요. 이 검찰 없애면 무조건 좋은 거야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면은 정작 없어지고 나니까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경찰이 만약에 사건을 좀 미흡하게 종결하면은 그 다음 보루가 없네. 우리한테 피해가 있는 이거 당함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진영의 구호화된, 깃발화된 것들을 상당히 우리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네. 사실 가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검찰개혁 네 글자가 뭐냐고 물으면 사실 좀 구체성은 떨어지면서 그냥 구호니까 따라갔던 분들이 지금은 조희대 하면 나쁜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0: 네.
2: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0: 그 왜 이렇게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2: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결국에는 뭐 대법원에 파기환송을 시켰기 때문에 그분 자체를 어떻게 문제 삼아야지만이 나중에 사법리스크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0: 원한 보복의 심 정도 있다?
2: 그렇죠. 그런데 이 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할 수는 없겠죠.
0: 네.
2: 그럼 저는 삼심을 우리가 두고 있는 것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판결을 받지만은 그 선거법 예를 들어 선거법에서는 지금 이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억울하다 주장하겠지만은 그 전에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뭐 날아갈 거라 생각하다가 또 살아난 것도 있어요.
0: 그렇죠.
2: 예전에 2021년 이때도 그렇고요.
0: 네.
2: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민감한 이유는 뭐냐면은 네. 하도 걸린 게 많아서 그래요.
0: 네.
2: 지금 재판을 벌써 예전에 받았다가 겨우 살아난 거 대법원에서 겨우 살아난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한 일곱 개 되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재판이 많으면은 본인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도 높은 겁니다.
0: 네.
2: 그러니까 그 간단한 확률로는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받을 일을 안 하면 돼요 대통령이.
0: 네.
2: 예.
0: 그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본인 받을 재판 그리고 예. 공소취소 목적까지 좀 예. 있다. 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2: 저는 공소취소 목적이 있다 보고요.
0: 그래요?
2: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정권이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집권 초중반기에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 원래 방법인데
0: 네.
2: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검찰개혁 구호 네 글자에 너무 경도돼가지고 검찰을 날려버렸어요.
0: 네. 네.
2: 그렇기 때문에 사정정국이라는 것을 지금 이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0: 네.
2: 근데 여기 되게 특이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좌장 역할을 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계속 사퇴하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0: 예.
2: 저는 여기서 제 강한 추측으로는 단순히 입법을 통해 가지고 뭐 공소청 뭐 중소청이 출범하는 이 상황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그만두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0: 네.
2: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정정국 비슷한 걸 이끌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있을 때 당연히 정치적으로 장뼈가 굵은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0: 네.
2: 그중에 하나가 저는 공소취소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것처럼 그러고요.
0: 네.
2: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각가지 재판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2: 그러면 그다음에 아마 정당해산 심판 걸겠다 할 겁니다.
0: 네. 그것까지 본다라고 네. 생각하시는군요.
2: 저는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우리가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슬슬 민주당 인사들에게서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정성호 장관이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은 나는 정말 희한한 일들을 다 하명받아서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요.
2: 예.
0: 이거 말이야 뭐 무죄 나온 게 결백하다는 거 아니다. 돈 받은 거는 사실이다. 녹취록도 뭐 공개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맞는 말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2: 아마 노웅래 전 의원들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텐데
0: 네.
2: 저는 뭐 손동훈 전 대표는 그 사람 잡아놓고 이런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셔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0: 네.
2: 예, 솔직히 뭐 무죄냐 유죄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너 무죄냐, 본인도 지금 약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는 사안이 있잖아요 지금.
0: 네.
2: 예, 그런 거 너무 캐고 들어서 뭐 그렇게 뭐 좋을 거 없어 보인다 저는.
0: 그러니까 이게
2: 본인도 지금 최근에 무슨 본인의 가족이 했느니 본인이 했다느니 이런 일 갖고 지금 뭐 경찰에 수사 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나를 뭐 수사기관에 불러라 근데 불렀는데 가지도 않고, 이제는 또 그런 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비슷한 상황 생길지 모르는데, 예, 너무 뭐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에 신경 써야지 사법 뭐 이런 거에 신경 써가지고 별로 뜻밖의 없습니다 그건.
0: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된 증거,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무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형사 절차상에 있는 프로세스잖아요.
2: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잘못한 거예요.
0: 그렇죠.
2: 그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검찰이 잘못 인정했고, 그 다음에 생기는 가능성은 뭐냐면은 진짜 적법하게 수집했을 때 그것이 또 다시 유죄이냐 무죄이냐 또 다른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지, 위법 수집 증거에 의한 무죄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받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노웅래원은 유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그거는
0: 맞지
2: 앞서 나가는
0: 않다.
2: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위수증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으면은 저도 참 공교롭긴 합니다. 왜 자꾸 그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의 재판에서 위수증으로 무죄가 나오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어요.
0: 맞아요.
2: 예. 그런데
0: 송영길
2: 뭐,
0: 전
2: 예. 그런데
0: 대표도.
2: 그거는 말 그대로 그분들도 억울할 수 있는 거니까. 예전에 보면은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도 위수증으로 무죄 나온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에게도 굉장히 기술을 들이대는 것이다.
0: 네,
2: 이렇게 봅니다.
0: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여쭤볼게요.
2: 예.
0: 재밌으셨어요? 아니면 위태롭게 좀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2: 저는 사실, 저는 제가 야당 인사로서 민주당에 어떤 당대표가 들어오든지 간에, 아, 좀 폭주하는 그런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라든지 부동산에서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을 세우면서 갈 사람들 좀 기대했거든요.
0: 에이, 뭘 그걸 기대를 해요?
2: 그런데 뭐
0: 어떻게?
2: 전당대회 흔히 그렇듯이 내가 원조다 이러면서 원조 경쟁하다가 서로 매운맛 경쟁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선심 경쟁하다가 이제 엄청 퍼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제가 이제 저는 호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얘기를 해왔지만은 호남 반도체 800조 원은 제가 계속 이거 우려를 해놨다는 게 뭐냐면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에서 제가 재경이 국회 재경이 있기 때문에 구윤철 부총리에게도 몇번 물어봤습니다. 대미 투자 하기로 한거 어떻게 되고 있냐. 근데 그때 구윤철 부총리가 아 환율 사정이 좀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 사정이 또 이제 SK하이닉스가 돈 들여오면서 조금 나아졌고,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 이제 200 몇십 조 약속한 거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하겠구나 이랬는데, 대미 투자 계획이 아니라 갑자기 호남 800조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출장을 갔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안 물어봐서 이 국무부 관리가 해준 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답을 안 하고 있는데, 물어보면은 한국의 대미 투자 상황에 대해 가지고 좋게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가 광주 인구가 140만 명인데 800조 원이면은 1인당 6억 원에 달하는 투자고 4인 가족으로는 25억에 달하는 투자입니다. 저는 그럼 이것을 전당대회에서 갑자기, 전당대회니 갑자기 6월 달에 꺼낸 거잖아요. 전당대회용 아이템을 갑자기 꺼내기보다는 대미 투자나 여러 가지 외교 환경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워낙 이 전당대회가 치열하다 보니까 광주 시내에 1인 1인당 6억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겠다 같은 사안이 아주 가볍게 다뤄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오늘 2시에 김민석 대표 만나시죠?
2: 예.
0: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2: 뭐 김민석 대표한테 계속 지적할 걸 지적할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뭐 대표가 처음 취임하시면은 당연히 덕담 플러스 기대치를 중심으로 얘기할 거니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아까 말했던
0: 구체적으로
2: 것처럼
0: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미리 지금 우리
2: 전 부동산
0: 스튜디오도
2: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부동산
0: 무슨
2: 얘기.
0: 얘기? 부동산.
2: 예. 부동산 지금 전세난 이런 거 장난 아닙니다.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동탄에서 저도 이제 집을 옮겨가지고 첫 출근하다가 오늘 그랬다고 했는데, 동탄만 해도 지금 전세 물량이 거의 씨가 말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0: 네.
2: 두 번째로는 전 동탄은 완전히 이제 젊은 세대가 아이를 키워 사는 그 젊은 세대의 도시인데
0: 네.
2: 지금 동탄에 보면은 대출 규제 때문에 정말 집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0: 네.
2: 그걸 지난번에 대통령이 무슨 뭐 간담회 하면서 조금 뭐 풀어주는 게 뭐 시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무슨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 진짜 몇 년 전에 계획을 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분양받아가지고 입주해야 되는 사람들 대출 막혀가지고 문제 생기고 원래 단지별로 몇백 세대가 입주하는데 거기 막 대출 총액이 은행별로 최10수억 잡혀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0: 네.
2: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부에서 젊은 세대를 타겟팅해서 주택 공급한 게 아니라 젊은 세대를 타겟팅해가지고 집을 못 사고 집에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0: 네.
2: 그러니까 정책이 완전 180도 거꾸로 된 거죠.
0: 알겠습니다.
2: 네.
0: 그 국민의힘 얘기 좀 여쭤볼게요.
2: 네.
0: 정종식 원내대표랑 회동할 거라고 이제 밝히셨잖아요.
2: 네.
0: 뭔 얘기 나누실 거예요? 그 윤리위 징계와 관련해서도 좀 얘기.
2: 저희는 정영진 대표랑 회동을 뭐 가까운 시일 내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0: 아 그래요?
2: 예전에 했을 때 이제 많은 말을 나눴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요즘 얘기를 해보면은 다들 약간 머리 위에 물음표 하나씩 떠 있어요.
0: 네.
2: 예, 물음표 하나씩 떠 있고 네. 그래서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그 징계 국면에서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2: 저는 아마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매운맛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0: 누구예요?
2: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그 오른쪽으로 매운맛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0: 예,
2: 국민들 중에서도.
0: 예, 예.
2: 그런데 좀 있으면 더 매운맛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예고했는데 이진숙 김태기조는 쎌 겁니다.
0: 봤어요. 예.
2: 제가 왜냐면 이분
0: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2: 제가 이분들 과방위에서 제가 방통위원장이랑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뵀었거든요.
0: 네.
2: 근데 이분들 셋입니다.
0: 네.
2: 예.
0: 네. 그 당협위원장을 좀 바꾸겠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의지가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어떻게 투영될까요? 중진 의원들도 불안해할까요?
2: 현역 의원들을 건드리지는 못할 테고요.
0: 네.
2: 네. 아마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이제 손대서 아마 차기에서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을 텐데.
0: 네.
2: 뭐 저도 국민의힘에 조직해봤지만은 누구를 자르냐보다는 넣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게 그 조강특이기 때문에
0: 네.
2: 아마 좀 제한적일 겁니다.
0: 쉽지 않다.
2: 예.
0: 그 안철수 의원 최근 행보가 좀 관심이 가요. 한동훈
2: 예.
0: 의원을 상대 많이 공격을 하던데
2: 예.
0: 왜 그런다고 보세요?
2: 저도 옛날 안철수 의원이랑 좀 서운한 관계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0: 네.
2: 이게 그 뭐 안씨고집, 강씨고집, 최씨고집 이런 비슷하게
0: 네.
2: 안 대표가 한번 그 섭한 마음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 워낙 논리적이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0: 네.
2: 좀 집요하십니다.
0: 안철수 의원이 논리적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2: 안 대표는 아무리 봐도 이제 이과적 성격이 강하신 분이고요.
0: 네. 네,
2: 그래가지고 이게 그 지난번에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좀 비판하는 글을 이렇게 쓰고 하는 걸 봤는데
0: 네.
2: 감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이거를 논리구조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0: 네.
2: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이거는 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뼈아플 겁니다.
0: 한동훈 의원한테 서운해가지고 장동혁 대표랑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어요?
2: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안철수 대표가 그 예전에 계엄 때도 보면은 계엄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쪽 사람들보다 먼저 그 사실 탄핵에 찬성하고 이랬었잖아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 안철수 대표의 흥미로운 포지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친한계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에서는 뭐 우리가 뭐 계엄을 막으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탄핵 표결 때 저도 기억나지만 그날의 임팩트는 강했거든요.
0: 네.
2: 안철수 의원이 앉아가지고 실제로 표결을 하겠다라고 한 그 순간.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안철수 대표 이미지 강하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위 후원제에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0: 네.
2: 네.
0: 알겠습니다. 아이 대표님 오늘 얼굴 뵙고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못 뵈서 안타깝고요.
2: 다음번에 더 빨리 치우겠습니다.
0: 네. 곧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뵙고 그렇게 할게요.
2: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셨습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5: 숙소에서 10분 거리였는데 실종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고 주변에서는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먼저 고재영 기자입니다.
6: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나무 농장에서 경찰이 정밀감식을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건 오전 10시 46분쯤입니다. 여성 시신은 뒤로 보이는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합동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농장 안에서 찾았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일 집을 나설 때 입은 옷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휴대전화와 팔찌 등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집중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사흘 뒤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재신고로 뒤늦게 대대적인 합동수색 끝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7: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8: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6: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9: 저희가 장미란 씨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6: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기 수색 기회를 놓치면서 실종 100여일 만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4: 자, 앞서 보신 것처럼 100여일 동안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사안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은 혼자 당직을 서면서 이 사건을 덮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지난해 3월부터 이 경찰관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은 200건에 달하는데요. 추가로 얼마나 더 많은 사건을 덮어버렸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10: 실종자와 연락을 하지도 않고 A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건은 현재까지 두 건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5월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한 장미란 씨, 그리고 지난달 가족이 신고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입니다. 두 실종 신고는 모두 A경장이 혼자 당직할 때 접수했습니다. A경장은 장 씨 사건은 신고 3시간 만에, 60대 남성의 사건은 접수 5시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11: A경장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색이 중단됐고, 그리고 만약 수색이 진행됐다면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장미란 씨가 당시에 생존한 상태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0: 경찰 관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A경장이 근무했던 제주 서부서 실종팀은 인원이 적어서 당직 근무를 혼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직할 때 똑같은 수법으로 두 사건의 기록을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A경장이 당직을 섰던 다른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2: 야간 당직을 설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업무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10: 지난해 3월부터 A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은 200여 건. 경찰은 이 가운데 추가로 은폐한 사건이 있는지 뒤늦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4: 하지만 긴급 체포됐던 A경장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5: A경장은 석방 상태로 오늘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3: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인 남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경찰청 소속 A경장으로 체포 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달려들어 옷을 잡아챕니다. A경장이 허위 종결했던 60대 실종자의 가족입니다.
14: 차를 막은 거는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을 보고 싶은데 또 사과를 듣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만 빨리 가네요.
13: A경장은 장미란 씨 사건 당시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산망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같은 수법으로 덮었고 해당 실종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A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의 판단은 석방이었습니다. 법원은 A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A경장은 일단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된 구속영장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 A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4: 자, 이렇게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제주에서 사흘 사이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4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35분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계곡 인근에서 과거 신고가 들어왔던 실종자로 추정되는 한 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도 그제 새벽 3시쯤 제주시 조천읍 해상에서 제주 동부서에 실종신고됐던 70대 추정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경우 실종 접수와 수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경우라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던 A경장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참담하다면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5: 국회에서도 여야 질타가 이어지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책 마련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실종 신고를 임의로 삭제한 사건의 비극적 결말에 안타까움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6: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15: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질타가 쏟아지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종 수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 관련 사건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엄중 처벌 의지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엄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부문인데요. 이란은 미국에 허세라면서 대비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경제 제재 구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1: 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로 기존의 2차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입니다. 스콧 배선트 미 재무장관은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조달과 석유 수입, 사이버 작전 등을 지원한 전 세계 60개 기관과 개인, 선박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배선트 장관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The actions of Treasury and other agencies will tighten the noose and block every potential source of revenue that funds the IRGC and the evil Iranian regime. We are enforcing a zero leakage approach.
1: 재무부는 이란이 제재 회피를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금 활용, 항공을 통한 기술과 현금 이동, 무기의 해운 운송을 제재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또 이란 정권을 지탱하는 전 세계의 모든 경제적 생명줄을 끊겠다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도 압박했는데요.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하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할 거라면서 시계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교류를 중단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는데요. 시한을 공개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인내심이 무한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작전은 이란 정권이 완전히 고립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라면서 이란의 남은 선택지는 생존에 급급한 경제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두 가지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네,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했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 중국 제재 여부였는데요. 이번 제재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까?
1: 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배선트 장관은 즉답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재에서 예외가 될수 없다고 말해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금융기관도 제재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 말도 들어보시죠.
2: That they should be prepared to face U.S. sanctions. And no one is above this. We are going to hold everyone accountable, and this is economic asphyxiation of this regime.
1: 배선트 장관은 이란산 석유를 돈으로 바꿔 탄압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래를 지원한다면 제재 대상이 될 거라며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들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정권과의 교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이 어떤 국가들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의 최대 교역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을 포함해서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이 꼽힙니다. 뉴욕타임스 등미 언론들은 그러나 이번 경제 제재가 이란 정권 전복을 위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이란 쪽의 반응도 살펴보죠. 이번 제재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 네, 이란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허세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배선트 장관의 발표 직후 X에 올린 글에서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이 이란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제한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무도 그들의 허세를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란의 무역국들도 이런 발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경제장관도 미국의 제재는 실패할 거라면서 이란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2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놨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 선박과 환적하는 모든 선박도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 신설된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SNS에 제재 대상 선박 45척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이란이 이에 대해서 파멸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맞선 뒤에 나온 겁니다. 제재 대상 선박 중에는 한국의 잠금 상선 소유 선박도 5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연과 풍선을 이용한 공격을 재개하려 한다면서 이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공습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츠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로 연과 풍선을 날리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군 당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츠 장관의 이야기는 걸러 들을 필요가 있겠죠. 하마스 쪽의 입장도 보겠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하마스의 고위 간부는 SNS를 통해 이스라엘이 연날리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규모 공습을 가하겠다는 3일간의 말미를 줬다며 폐허 속에 아이들이 날리는 종이 비행기에 맞아 가혹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정치권 소식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낸 지 엿새 만인데요. 정 장관 퇴진으로 집권 2년 차 개각식에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만류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입니다.
3: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이제 사의를 표명하셨고 이에 그 국정 수행이 어렵다라는 그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에 나설 예정이고요.
1: 표면적인 사퇴 이유는 건강 악화와 검찰개혁 입법 완료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여당 강경파와의 이견이 있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사의 보안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보안 입법을 챙기는 역할을 맡을 거란 전망입니다.
4: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조금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느꼈던 바는 국회에 가서 좀 당과 함께 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1: 정 장관 사이가 수리되면서 미뤄졌던 집권 2년 차 개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이제 법무부까지 국무위원 두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일부 부처 장관 교체 수요까지 맞물려 개각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국정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소폭 개각 인선을 할 거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진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는데 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가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통제 등을 위한 법의 지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문제가 불거지고 정부 여당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사에 여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도 참석하며 더 시선이 쏠렸습니다. 축사를 위해 연단에 선 조 대법원장.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할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 소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사법부 책무도 강조했습니다. 원론적 답변이지만 최근 상황과 결부돼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후 퇴장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청와대와 합의 없는 제청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6: 합의 없는 제청 부당하다는 지적 어떻게
7: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6: 반려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5: 청와대의 제청 반려나 재제청 요구, 임명 동의안 송부 거부 등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의 열쇠를 정부 여당이 쥔 상황. 국회법사위가 오는 31일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조이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개혁에 실패한 검찰을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탄핵할 자신이 있다면 해보라고 맞섰습니다.
8: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9: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어지럼증은 불면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청각기관인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어지럼증을 우리는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이석증은 귀 안쪽 내에 있는 반고리관이 조직 파편인 이석이 떨어져 나오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환자가 정지 상태에 있을 때, 즉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못 느끼십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침을 맞으려고 침대에 누울 때, 그리고 침치료가 끝나고 침대에서 일어나시면서 어지러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어지러울 때는 모두 눈을 뜰 수가 없으셔서 눈을 감고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움직이는데도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옆 미러를 보려고 머리를 움직이면 갑자기 더 어지러워 처음에 오실 때에는 대부분 혼자서 방문을 못하십니다. 1주에서 2주 정도 치료를 받으시고 좀 좋아지면은 그때에는 혼자 운전을 하고 오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속이 메스꺼리는 등 여러 증상을 함께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이석증은 보통 3주에서 4주를 치료하면은 좋아지는 경험을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양방에서는 이석증을 상태에 따라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은 애플리 수술입니다. 환자가 논 상태에서 머리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반고리관을 따라 이석을 제자리에 넣어주는 수술인데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환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허약하신 분들한테서 많이 보는 기립성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이는 갑자기 일어나실 때 하반신에 모인 혈액이 심장과 뇌로 전달이 되지 못하면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기립성 어지러움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환자분들한테 자세 교정을 해드리거나 약간의 교육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8: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꽉 막힌 대한민국 정치는 바로 정치 닥터스에게. 여의도 이판사판 정치판 시원하게 처방해드립니다. 정치 닥터스 함께해 주실 네 분 모십니다. 김용우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님 어서 오시고요.
5: 네, 안녕하세요.
3: 신규 변호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6: 네, 안녕하세요.
3: 비대위원장으로 고생 많으셨어요.
6: 네,
3: 지난
6: 한 주
3: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3: 현 부원장님 기분 좋아요?
7: 왜?
3: 원하던 대로.
7: 아, 전당대회. 전당대회 끝난 지 일주일 지나가지고.
3: 그래도 우린 처음 얘기하잖아요. 아, 지난주에 그렇죠. 쉬어가지고.
7: 뭐 그래도 제가 뭐 네. 지지하던 분들. 근데 김용 전 부원장이 안 돼가지고.
3: 그러니까요.
7: 오늘 제가 조금 안타까워요.
3: 네. 김민석 대표 잘하고 있어요?
7: 잘하고 있죠.
3: 뭘 네. 잘해요 지금? 뭘.
7: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김민석 대표가 나왔을 때 얘기한 게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당 지지율이 안 좋잖아요.
3: 네.
7: 지지율을. 뭐 100일 이내에 10% 올리겠다 그랬는데 지지율이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일단 부동산 부분이에요.
3: 네.
7: 부동산 부분이었는데 주말 사이에 뭐 뉴스 나왔지만 결국은 부동산의 큰 틀이 물론 거주냐 비거주냐로 나누는 건 저는 뭐 어느 정도 일리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걸 확 바꾸는 건 사실은 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고 아마 또 당정 간에 협의가 된 것 같고 아마 지금 보려면 결국은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용산 문제도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시장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3: 그렇죠.
7: 경기도나 다른 데랑 다르거든요.
3: 네.
7: 경기도는 기초단체장들이 거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청장들은 아무래도 지역의 민원들이 뭐 재개발 재건축 하려고 할 텐데 네. 그걸 이제 서울시장이 맡고 있는 상황이니까 권한을 주겠다 그러면 뭐 반대할 구청장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좀
3: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7: 일단은 아마 이제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오세훈 시장이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런 것보다 결국은 찾아나가는 방법이 중요한데 결국 공급을 하려고 한다 그런 의지를 계속 이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3: 걱정되는 부분 없어요? 김민석 지도 체제?
7: 이제 일주일 됐고
3: 네.
7: 아마 이제 당장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3: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걱정 안 되세요?
7: 아니 뭐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게 있지만
3: 네.
7: 당 대표가 대부분의 회의를 진행하고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석 최고위원 한 분이 이걸 뭐 당 대표의 권한을 어떻게 할 수 있지는 않아요.
3: 그치,
7: 물론 이제 언론들의 관심은 네. 이제 최민희 의원한테 계속 관심을 갖겠지만 최민희 의원도 뭐 정치를 오래 해온 분이고
3: 네.
7: 이분도 뭐 혼자서 자기가 뭐 당 대표에 맞서서 뭘 하겠다 뭐 계속 그렇게 갖고 가지는 않아요.
3: 알겠습니다. 김용우 의원님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끄럽겠다 아니면 안정되겠네 뭐.
8: 명청대전이 끝나지 않았죠.
3: 네,
8: 왜냐하면은 정청래 당시 후보가 딱 그 패하고 나자마자 했던 얘기가
3: 네.
8: 우리가 수적으로는 졌지만 우리의 그 열정 가치는 네. 지지 않았다.
3: 네.
8: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3: 맞아요.
8: 예, 우리의 가치가 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다음에 개혁의 깃발을 들고 계속 가자 그랬거든요. 그거는 끝까지 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청래 개인 혼자 지지 않은 게 아니라
3: 네.
8: 우리 편이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3: 그렇죠.
8: 예, 그거는 당내 제가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겁니다.
3: 네.
8: 그래서 앞으로 끝까지 갈 것 같고 특히 김민석 대표가 첫 최고 회의 할 때부터 거의 헐리우드 액션을 했어요.
3: 어떤 부분이요?
8: 조이대 씨 이러면서
3: 아.
8: 그러면서 전국의 조이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현수막 걸게 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헐리우드 액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이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그 거주 뭐 기준
3: 네,
8: 완화시키는
3: 네.
8: 거 이런 것도 저는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봐요. 당내 그 부동산 정책도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검수완박을 강하게 부르짖던 그 정책 탈레반들이 있었잖아요.
3: 네.
8: 뭐 정청래 대표 위시해서 최민희 최고위원 이것도 제동에 걸릴 겁니다.
3: 그래서 그래요?
8: 결국은 그런 그 헐리우드 액션이 액션으로 끝날 것이다.
3: 액션으로.
8: 아, 시끄러운 가운데 네. 정책적으로 뭔가 알맹이가 있지 않고.
3: 아, 그래요?
8: 네, 아까 이제 공급에 대한
3: 힘을 좀 실어주지 않을까요? 김민서 당대표에게.
8: 그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도 네. 지금 부동산 정책만 해도 네. 아, 이게 제대로 되려면 아까 이제 공급 시그널 말씀하셨는데 시그널이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봐야 7, 8년 더 걸리는 거거든요.
3: 네. 네,
8: 그래서 근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그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 저는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 생각합니다.
3: 박진호 특보님은 이 지도 체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친청계 최고위원들 세 분이고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사리가 나올 것 같았다. 할 말을 하면서 살겠다. 이겼다. 진 건 아니다.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를 20여 차례나 했거든요. 이 친청과 친명 이 지도부의 갈등 어떻게 보세요?
4: 갈등은 뭐 당연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3: 네.
4: 또 저는 뭐 일단 정청래 후보가 당선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든 졌기 때문에 출연료는 제가 반납하겠습니다.
3: 반납하세요.
4: 다만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당심과 이제 민심이라는 부분 이제 물론
3: 맞아요.
4: 당심 70% 네. 민심이 30%인데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일단 정청래 후보가 민심에서 승리를 했고
3: 네.
4: 그리고 지금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보면은 김민석 그 대표가 후보 당시에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뭐 민심보다는 이제 당심에 강력하게 이제 호소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대표로 이제 그 취임한 이후부터는 당심보다는 좀 민심에 많이 뭐 호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3: 네.
4: 그리고 이제 그 최고위원 이제 그 선출 과정에 있어서 이제 막판에

0: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끝도 한도 없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사실상 이제 그 친명계 그 최고위원과 진천계 이제 최고위원들의 일전이 있었고
1: 네.
0: 또 그러한 일전은 앞으로도
1: 계속된다.
0: 이 당내 인사뿐만 아니라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재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 신 변호사님,
2: 네.
1: 그 해명해 주세요. 당직 뭐 요청 받은 거 있어요?
2: 아니, 저는
1: 없어요?
2: 요청받은 건
1: 뭐
2: 없고,
1: 이름 막 오르내리던데?
2: 제 이름이 좀 오르내린 거일 뿐인데,
1: 첫째, 요청받은 거 없다?
2: 예, 네, 없습니다.
1: 요청 와도 안 간다?
2: 아니, 요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봐서,
1: 요청 오면
2: 네, 뭐,
1: 생각해보고
2: 간다는 얘기는
1: 간다?
2: 좀 섣부른 것 같고.
1: 네.
2: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지지율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내후 외환에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포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대통령께서는 정말 좀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이게 참 여당 내부에서 흔드는 세력들과 또 바깥에서도 지지율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상당히 정부를 좀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부에서 흔들었던 건 최근에 그 최민희 그 최고위원이 그 지명직 최고위원 총연몫인데 왜 선출 안 하냐 이걸로 또 흔들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참 대통령께서는 만찬도 만들어서 또 정청래보까지 다 끌어안고 해도 이게 지금 잘안 통하니까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신임 지도부의 관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노선 정립이 굉장히 지금 중요할 거고요. 그두 번째는 민주당 내부에 있는 기득권들을 얼마까지 드러낼 수 있겠느냐 이두 가지가 저는 성패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1: 기득권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 뭐
1: 정책
2: 인물도
1: 노선?
2: 맞겠지만은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과 떨어진 정치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운동권 세력들이 과거에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그 기여가 기득권으로 연결되는 걸 국민들이 원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도려낼 수 있느냐. 전 이게 좀 관건이라고 보는데 노선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실용과 포용과 효용의 노선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김민석 대표도 ABC로 그걸 좀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affordability라든지 broadening이라든지 competence라는 이세 가지의 ABC 노선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실용과 포용과 효용의 노선을 잘 정부와 발맞춰서 간다면 저는 그래도 지지율이 뭐 매주 1%씩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씩 저는 회복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부동산과 주식 문제는 민생 문제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표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검찰개혁은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좀 마음을 떠날 수밖에
1: 그렇죠.
2: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1: 맞아요.
2: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선거가 없잖아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그 기간에 얼마만큼 여당이 혼연일체 하나가 돼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느냐. 저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1: 현 변호사님께는 요거 여쭙고 싶어요. 어쨌든 부동산 세제 개편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발표해 한 건데 어제 당정청 회의를 보면은 김민석 당대표가 처음으로 자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이거 고쳐야 돼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견이에요? 아니면 역할 분담이에요? 아니면 사전 조율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3: 아니, 당은 당으로서 할 얘기 하는 거죠.
1: 네.
3: 왜냐면 뭐 모든 언론뿐만
1: 아니
3: 아니라
1: 딱
3: 저도 마찬가지고 다
1: 혼연일체하고 국정운영
3: 얘기했지만
1: 뒷받침
3: 아니 근데
1: 잘한다고
3: 부동산
1: 그랬잖아요.
3: 부분은 저는 뭐 여기 나와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뭐 서울에는 무주택자가 50% 이상이 넘어요.
1: 맞아요.
3: 그분들이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전세 물량이 시가 없다 말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집을 살려는 사람들의 대출 안 된다. 이 얘기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알아요. 저도 있는 뭐 지역에서 만나보면 다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에는 고가주택 부분들의 뭐 세금 어떻게 매기냐만 돼 있는데 이거로 타겟되는 분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생활에서 불편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내가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가 안 된다. 내집 살려는데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결을 해줘야 돼요. 저는 정치인의 기본 역할은 기본적으로 당의 특히 당의 역할은 주민들, 시민들, 뭐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정부에서 발표된 대책은 그런 부분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 나오는 거 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1: 그래요?
3: 그리고 더 가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세금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비거주 부분을 좀더 인정해 주자는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전월세, 특히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그다음에 무주택자들은 사실은 지금 몇 명이 얘기하지만 5년 후에, 6년 후에 내가 갈수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뭐 집을 사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이 안 돼. 이런 분들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1: 잠깐! 그러면은 정부의 정책 발표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3: 아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1: 부족한
3: 부분이 있는
1: 부분이다.
3: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담에서도 특정 지역이 한 단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대출을 풀어준다. 그러면 그거는 약간 시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룰을

0: 정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이 안 돼요. 모든 부분의 단지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얘기해 준 데는 해결이 되고 나머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럼 우리도 대통령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해결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치의 예측 가능성 면에서 안 맞아요. 정책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비거주 부분 나온 부분도 있지만 더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월세 대책, 그다음에 뭐 분저, 그다음에
1: 여러 가지.
0: 대출 문제 아니면은 뭐 공급 문제 부분까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사실은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의 지금 뭐 일반적인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여론 빠지고 있고 부정표는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은 부동산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2: 정부가 받아들일까요?
3: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위시한 아까도 제가 정책 탈레반 같은 생각을 하는 강한 그 민주당의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 근본적으로 부동산 아 이거는 뭐그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 투기 응? 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통해서 얻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용납하면 안 돼. 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쉽게 그렇게 또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 이견과 균열이 좀 있을 수 있다.
3: 그렇죠. 그래서 김민석 대표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이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촉이 빠른 또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심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명픽에 의한 당대표란 말이죠.
1: 맞아요.
3: 그래서 중간에서 굉장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총선은 또 다가오죠. 총선의 시계는 계속 그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민심을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당의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정 간의 갈등, 그다음에 당청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1: 갈등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견이
3: 그렇죠?
1: 있을 수 있다.
3: 예, 근데 또 밖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를 위시한 그런 어떤 그 당성 또 강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김민석 대표가 굉장히 중심을 잡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1: 그래요.
3: 봐요. 그런데 당장은 공동의 적을 찾은 거죠.
1: 누구요?
3: 조이대 대법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최민희 그 최고위원도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최민희 최고위원은 얼마 전에 발표한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고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바꿀 필요 없다. 손색 없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어제 했던 그런 그 당정 협의안도 당 내에서부터 최고회의에서부터 그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1: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4: 저는 잘될것 같아요.
1: 잘 돼요?
4: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가
3: 저도 잘 되길 바랍니다.
4: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우 의원님도 바라시니까 바라는 대로 될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대표가 총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철학과 방향성은 상당히 일체화가 된 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도 되신 거거든요.
1: 그러니까요.
4: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부동산 문제도 주택값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명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집값. 지금은 다 이제 뭐 제가 그분들 투기꾼으로 몰자 하는 게 아니라 서울 부동산은요 저처럼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갖고 싶어도 살 엄두가 안 나는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건 정말 젊은 세대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게 뭐 책임론으로 갈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주택값 안정 그러면은 뭐 세제도 강하게 써야 되고 대출도 억제해야 되고 이러면은 여러 부작용도 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간다면 주거권 안정으로 일단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주거 안정을 시키면서 주택값도 안정화 내지는 우하향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1: 네.
4: 이걸 성급하게 무리한 정책 수단을 갖다가 쓰면은 사실 국민들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경우가 덜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는 나름대로 기조를 잡고 가고 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또 집권 여당의 의견을 청취해서 조금씩 조율해가는 과정이니까
1: 아름답게 이렇게 또 포장하시고
4: 아니 근데
1: 또.
4: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억지 비판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3: 알았어요.
4: 들어요.
3: 제가 어제 본 거는
4: 잘 호흡 맞춰서 갈수 있다.
3: 비거주 1주택 그 기준 가지고 이렇게 깔짝깔짝하는 거 보고 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뭐 대출 규제 완화 문제 이런 거 아까 이제 현그 부위원장님
1: 알았어요.
3: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다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초 단체장한테 이제 500세대 이하 재건축 재개발 권한 맡기는 것도 그렇고 그거 서울시장하고 전혀 서울시장
1: 차이 안
3: 패싱한
1: 나죠.
3: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은 괜히 난개발만 되고요. 그다음에 용산 공원 그 부동산 개발 문제 이것도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게
0: 어렵겠다 싶어요.
2: 알겠습니다. 박준호 특파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5: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최근에 그 고위 당정청 회의를 봤을 때 뭐 어쨌든 지금 뭐 이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그렇죠.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정부가 이제 무리하게 추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에서도 어쨌든 뭐 다른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과연 이제 우리 당정청 회의라는 게 당은 당대표, 정은 이제 국무총리를 비롯한 네. 당계 부처 장관, 청은 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뭐 정책실장 네. 이런 분들이 하는데 도대체 이제 지금 현재 국무총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의 네. 입장이 무엇인지, 당과 청와대 입장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2: 한성수
5: 그리고
2: 국무총리의
5: 우리나라의 이제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게 어떤 특정 정권의 뭐 실책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산적해 왔다는 것이 뭐 저는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5: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우리나라의 이제 거주 형태를 봤을 때 자가 보유는 한 25% 대부분이 70몇 프로가 이제 전월세인데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은 보유의 형태라든지 뭐 자가라든지 보유 기간이라든지 거주가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 저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현근태 변호사님께 네. 이것만 여쭤볼게요. 그 용산공원에 여러 가지 좀 네. 뭐 주택을 주택. 마련하겠다라는 네. 건데 지난번 대선 때 보면 대통령께서 용산공원은 시민의 품으로 완전하게 개방을 하겠다. 그 용산공원 서울시민에 주겠다. 막 이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건 좀 배치되잖아요. 괜찮아요?
0: 예전에는 아마 민주당에서 여기에 주택 공급하겠다라는 공약들 계속 나왔었어요. 용산 부분이.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서울에 일단 가용 택지가 없고 네. 용산만큼 또 어찌 보면 비해는 택지가 없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어찌 보면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쉽지 않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용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역사적인 문제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공원도 할 수는 있죠. 근데 네. 지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남겨놓으면은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지면 뭐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아파트는 다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주차장을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도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많이 만듭니다. 예전처럼
2: 아니 제 말은 네. 여기에 막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청년 주택이라든지 뭐 서울 집값 안정하게 한 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긴 시민 중심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 뉴욕 센트럴 파크에 견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0: 아니 그 전에 공약을 보시면 여기에다 또 주택 공급한다는 뜻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처럼 용산 공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를 뭐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뭐 미국과의 관계 반환 문제는 있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게 있어요. 수도권에 택지 없다. 그럼 뭐 그린벨트 해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사실 용산공원만큼 큰 공원이 없거든요.
2: 네.
0: 그런 데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주택 공급해야 된다. 네. 그 부분에 반대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2: 알았어요.
0: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지금 자꾸 그러니까 모든 거기를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남는 부지들 있잖아요. 당연히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 공급해야 되는 게 맞아요.
2: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이제 그만해 이제 부동산 문제 이제 그만하고 우리 정치하는
4: 좋은 아이디어. 짧게 하나만.
2: 짧게.
4: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공급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라는 건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과 정부도 공급은 하자인데 디테일에서 지금 의견이 갈리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공급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용산 공원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2: 네.
4: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대법원 청사가 왜 서초역 앞에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2: 알았어요. 그건 이제 정부에서
4: 아니 그러니까
2: 알았어요.
4: 그것도 사실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 계획을 세워서 87년도에 기획이 되고 95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지금 대법원 청사에. 그럼 지금 30년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토를 전 국도 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 동의를 하신다면은 저는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뭐 사법 수도를 하나 좀 만든다든지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네. 태도를 정부가 좀 보이면서 저는 조금 더 이 부동산 공급 문제에 숨통을 좀 틔워주는 게 맞지 않을까.
2: 이분들 이제 부동산 전문가셨네. 이제 우리 정치 이슈로 갈게요. 주말 내내 뜨거웠던 이슈가 노웅래 전원 2심 무죄 나온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사과하셨거든요. 정치 검찰 폐악질의 편승에 읍참마속했다. 지난번 공천에서 배제한 거를 좀 사과하신 건데 이거 왜 지금 사과했어요? 신 변호사님.
4: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웅래 의원이 마포 갑 지역구였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수사를 받으면서 네. 이제 공천에서 배제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노웅래 의원이 2심까지 무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사법적으로 무죄가 나온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당시 대표를 지내셨기 때문에 좀 도의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네. 앞길이 좀 어두워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인간적인 미안함을 얘기했던 것 같고 이 노웅래 의원 사건만이 아니라 송영길 의원도 사실은 2심에서 무죄까지 나면서 이제 확정이 된 건데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있었던 검찰권 사유화의 정치 수사의 피해자들 이제 그분들이 사실상 지금에 와서 물론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 나름의 어떤 명예 회복이나 복권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박특보님 그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을 했다. 이것 때문에 무죄다. 네.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녹취록 다 공개해보자 막 이렇게 공방이 주고받고 있거든요.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6: 우선 뭐 한동훈 의원의 주장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뭐 무죄를 받은 그 사유가 이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네. 그 이제 그 검찰에서 주장하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제출된 증거가 이제 위법하게 수집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 그 증거를 배척시킨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무죄가 곧 그 노웅래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1심 판결하고 이제 2심 판결이 제가 이제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보니까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1심의 경우에는 사실상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 자체를 다 모두로 배척한 반면 2심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또 증거를 인정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를 증거를 인정하더라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좀 2심 판결을 고려했을 때 지금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 아 이거는 뭐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 자체가 배척되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검찰이 이제 2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상고 여부를 아직 그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죄로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죠. 그런데 이런 단계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저는 좀 적절치 못하다.
2: 상고하지 말라 이런
6: 아니 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이미지로.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공소 취소 뭐 빌드업 아니냐 이런 뭐 정치적 논란을 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대통령이 아직 그 확정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뭐 본인이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고 지금 만약에 자연인 신분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뭐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2심도 얘기할 수도 있고 3심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그 위치에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섣불리 사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 김용호 의원님 이 언급하는 거는 부적절해요?
7: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너무 그 깃털처럼 가벼운 정치 행위다 오. 생각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뭐 전화나 메시지로 할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당시 공당의 대표였고 네. 그다음에 당시 아마 그때 당 대표 시절에는 그냥 드러난 지금 사실만으로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아마 그런 입장을 취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컷오프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판결도 아니고. 증거 수집이 이제 부적절한 절차 때문에 지금 무혐의 받은 건데 그럼 과연 이런 가벼운 정치 행위를 왜 했을까?
2: 왜 했어요?
7: 검찰의 공소 취소가 무리했다라는 것을 네.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2: 그럼 본인
7: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밑밥 내지는 유튜브로 치면 이렇게 썸네일 같은 거죠. 검찰의 이 뭐라 그럴까? 검찰의
2: 그래?
7: 공소 취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전 국민한테 부각시키기 위해서 선배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게 모든 국민에게 알린 거죠.
2: 한동훈 의원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의원님께서.
7: 예,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부각시킬 문제는 아니에요.
2: 네.
7: 단일한 사건이고 정치인에 대한 이런 것들 판결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직접 사랑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거의 심파극 아닙니까?
2: 네.
7: 이것도 헐리우드 액션이요. 제가
2: 지금 볼 때. 현 변호사님이 부글부글 하신 것 같아요.
0: 부글부글까지는 아닌데. 네. 사실은 노웅래 의원 죄송하죠. 거기 부분 그날 사실은 그때 공천 배제된 게 보면 기소됐기 때문이거든요.
2: 네.
0: 검찰 기소. 네. 그러니까 당헌 단계에 보면은 뭐 기소된 경우에는 뭐 특별로 판단할 수 있지만 당시 여론 부분도 보는 거고 가장 키운 이유는 검찰의 기소예요. 근데 사실은 기소돼서 공천에 배제됐는데 무죄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공천 배제만큼은 거의 그냥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아니 그래도 돈 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근대 사법 절차가 무너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뭐 고문해서 자백 받고 이런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도 죄 지었잖아. 근데 왜 자백 안 해? 그런 분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위법 수집 증거를 했던 어쨌든 책임자로 볼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네. 장관 저 의원 같은 게 사과하는 게 먼저예요. 아니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기소를 했는데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사과가 먼저 아니에요?
2: 녹취록 들어보자.
0: 아니 녹취록을 들을 거면 뭐하러 재판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기소를 돼서 기소를 돼 재판 단계 넘어가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재심을 우리가 왜 하고 아니면 이 절차 내에 있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뭐 국회에서 튼다 그러면 그럼 한동훈이 관련된 뭐 단계 문제라든지 본인 예전에 뭐 채널A 문제 같은 것도 다 그러면 법조 국회에서 다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아니 나는 뭐 우리 가족이 안 했고 나 핸드폰은 내가 뭐 문제가 없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래 그거에 대해서 아 그러면 물론 정치적으로는 야 뭐 비밀번호 풀어라 아니면 단계 뭐 이렇게 어떻게 해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국회에 끌고 와가지고 네. 거기서 얘기하자 그러진 않잖아요.
2: 네. 신 변호사님 대통령 입장 밝힌 거 잘한 거예요?
4: 아니 그러니까 저는 김영우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네.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생각할 때는 본인의 감정 표현 전 그건 좀 자제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이런 오해를 또 양산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제가 한동훈 의원의 그 태도는 제가 진짜 용납할
2: 왜요?
4: 수가 없어요.
2: 또 왜?
4: 아니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한 건 아니지만 네. 본인이 체포동의안 영장 발부해달라고 국회 나와가지고 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다 들었거든요 국민들이. 네.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라고 그때 당시에 아주 거세게 비판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18월 때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간 거죠. 근데 그 관련 사건이 무죄가 나왔는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은요. 법학도들이 가장 1학년 때 제일 중요하게 배우고 이거는 시험에 항상 나오는 제1의 원칙이에요. 근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으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 진짜니까 녹취록 틀어서 한번 국민들 앞에 평가받아보자. 이 법조인으로서는 기본이 안 된 태도를 보이면서 아 저런 분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도 아직도 반성 없는 저런 태도를 보이니까 아 저래서 검찰이 정치 수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해체까지 간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후배들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라도 있으면은 네. 좀 자중하고 네. 죄송하다라고 말하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전 한동훈 의원의 도리 아니냐.
2: 김용우 의원님 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으면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것도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7: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의원의 그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그 액션에 네. 대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마치 죄가 없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이렇게 감싸고 도니까 그거에 대한 저는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결국은 목표는 공소 취소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겠죠. 사실 공천 못 줘가지고 미안한 걸로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명 행사한 정치인들이 네. 있거든요.
2: 많아요.
7: 그리고 모든 정당에서는 공천 끝나고 나면은 전부 정말 미안하죠. 네. 네, 미안하죠. 그런데 유독 노웅래 전 의원의 이 공소, 이 잘못된 공소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거를 부각을 시킨 그 의도가 뭘까?
2: 뭐예요?
7: 그 정치적인 의도 공소 취소 밑밥 깔기.
2: 그거만
7: 그거를 이제 한동훈 의원은 또 딱 보고 그것을 타겟팅한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2: 아니 근데 위법 증거 수집 이 부분은 입장을 밝히는 게 맞지 않아요? 네,
7: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뭐 밝히든 안 밝히든 그건 뭐
2: 본인 입장 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7: 아 한동훈 의원이 네. 한동훈 의원이
2: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7: 네. 아 근데 그거를 뭐 굳이 또 밝힐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건데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네. 대통령의 그런 행위 네. 이걸 왜 했을까? 네. 뭐 그거에 대한 반응이죠.
4: 아니 근데 네. 대통령의
2: 박진호 특보님
6: 근데 제가 이제 뭐 좀 약간 이게 뭐 말장난처럼 느낄 네. 수도 있는데 네.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된 거와 증거 수집이 네. 위법하게 이루어진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의도로 가지고 증거 수집을 접근한 것이고 네. 위법한 방법을 통해서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거지 왜냐하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관련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증거를 이제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른 사건을 들춘 게 아니라
2: 네.
6: 다른 사건을 들춘 과정에 있어서 이 노웅래 전 의원과 관련된 이제 증거가 나왔고 그걸 이제 공소하는 데 이제 활용했고 어쨌든 말장난 같이 들리지만 저는 이제 그
2: 한동훈
6: 처음 출발에 이제 의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그런 이제 의도에 있어서는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직접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고 그러한 증거가 이제 그 공소에 이제 입증하는 데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장관이 이제 당연히 관여를 했겠죠. 뭐 네. 보고를 받았거나. 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아니 근데 저는 이 상황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노웅래 의원의 저는 개인 명예가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 가지고 죄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도 한동훈 의원은 아니 그래도 돈 받았고 넌 죄인이야라고 지금 보는 시각이 저는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죄가 나와도 죄가 있다. 그럼 한동훈 의원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하나요? 한동훈 의원이 무슨 우리 헌법상의 유무죄를 판단할 독점적 권한을 본인이 갖고 있나요? 아니 본인이 법무장관까지 지내고 평생을 기소를 해서 유죄의 심정을 가지고 기소를 하죠. 근데 검사들은요. 무죄 나와도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이 파탄이 나도 절대 사과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비대화해 온 게 윤석열의 내란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최소한 노웅래 의원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게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상대 패널분들이 다 되실 수도 있는 건데
2: 네.
4: 아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해서 됐으면은 뭐 사실관계는 뭐 진짜다? 그럼 본인이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2: 네.
4: 그리고 우리 장수사님도 사법의 독립에 대해서는 아주 목소리를 많이 내신 걸로
2: 그럼요.
4: 저도 알고 있습니다.
2: 네.
4: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희한한 행동만 제가 분리해서 비판하지 사법부 전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무죄를 내렸는데 아니야 돈은 받았고 내가 볼 때는 관상이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치가 흘러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2: 현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0: 왜냐하면 저도 이제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서 공소기각 판결 받았잖아요. 그때도 제가 출마했을 때도 상대방이 공격하는 게 야 그래 절차상 문제 있는 거지 네가 죄 지은 건 맞아 이렇게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명예훼손 걸을게. 왜냐면 내가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뇌피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본적으로 이 검사들의 시각이 아까 지금 신 변호사 말씀처럼 그런 식이 많아요.
2: 네.
0: 무죄를 받았어도 인정을 안 해요. 공소기각 받았어. 예를 들어 저도 공소기각 받았잖아요. 수사권 없다 한 거잖아요. 제가 수사 과정에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당신 수사권 없으니까 이송해라.
2: 네.
0: 들은 채도 안 해요.
2: 네.
0: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요. 법원에서 수사권 없다 판결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거든요. 노웅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책임자고 어쨌든 본인이 나와서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절차상 잘못된 거를 사과하는 게 먼저지. 아이 그래도 죄 지었으니까 문제가 있어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의 시각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본인도 제가 보기에 정치인이 됐지만 아직도 그냥 검사예요. 알려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2: 저희가 광고 들어야 될 시간이라서 일단은 3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8: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2: 네, 방금 전에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주째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보다 2.8%포인트 내린 40.2%로 집계됐고요.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41.9, 국민의힘 37.6, 오차 범위 내로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조사보다 6.0% 하락, 국민의힘은 4.5% 상승. 특히 민주당이 호남에서 22%가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이번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현 변호사님께 짧게 네. 여쭤볼게요. 보통 전당대회 치르고 나면 컨벤션 효과에 가지고 지지율 올라가는데 그렇죠. 왜 지지율 떨어졌어요?
0: 이건 아마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정당 지지율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2: 네.
0: 대통령 지지율 긍정 부정 이 격차가 벌써 16%
2: 그러니까요. 정도
0: 되는 위기입니다.
2: 네. 위기죠.
0: 위기예요. 네. 지금 왜냐면 1년 차,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2: 네.
0: 정당 지지율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네. 좀 부동산 문제도 큰 것 같고요. 최근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한미훈련 취소도 하고
2: 아.
0: 막 이러면서 이제 안보 불안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뭐 여야를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한 번도 문제가 갑자기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휘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은 갑자기 막 가까워지는 것 같고 우리는 패싱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해요.
2: 호남에서 기본적으로 22% 내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0: 이건 뭐 저는 여론조사는 그냥 액면대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호남이 전당대회 거치면서 네. 기본적으로 아마 당내 갈등도 굉장히 많았고 네. 호남에서 물론 뭐 김민석 대표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습니다만 또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2: 민주당 정도. 당원으로서 상당히 좀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네, 방금 전 말씀드린 여론조사는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ARS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신 변호사님,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4: 잘못한 거죠.
2: 잘못했어요? 네,
4: 저는 판사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2: 왜요?
4: 생각이 듭니다.
2: 최종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4: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을 받은 대법원장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그 이제 정치 개입 논란을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도 뭐 내란재판부법 만들 때도 뭐 대법원의 규칙을 가지고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맞대응한 적도 있었고 이번에도 서면제청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관례를 다 깨버리는 본인만의 방식으로 지금 사법부가 정치 한복판에 풍덩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정치화돼버린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묵묵히 판사실에서 정말 밤새 기록과 씨름하고 공정한 재판하기 위해서 정치가 일도 묻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관리를 하는 판사들 많거든요. 전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피해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고 있고 네. 전 사법부 역사상 이런 식의 재청권 행사는 전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2: 박진호 특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아니 우선 이제 뭐 이 논란 자체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하면은 저는 이제 끝도 한도 없는 이야기고 또 뭐 과거의 갈래를 또 언급하기 시작해도 끝도 한도 없는 이야기고 뭐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과거의 갈래를 그렇게 존중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국회에서 파행되고 있는 여야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을 거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정답은 하나밖에 없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고 네. 법에 있는 대로 네. 제대로 이행을 했나 네. 안 했나 그 부분에 대한 그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법대로 이제 해석했을 때는 뭐 사실상 그 대법관 이제 임명에 있어서는 사실상 대통령은 사실상 이제 후보 제청에 있어서는 권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건 법에 명확하게 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하게 이제 그 좀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해소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그 대법관이 14명에서 이제 26명으로 이제 정원되잖아요. 그래서 28년부터 4명, 4명, 4명에서 12명이 정원이 되는데 사실상 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지금 이제 사실상 대법관 이제 재청 관련된 게 28년, 29년 30년 이제 재청에 있어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네. 더 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그 그냥 법률상 네. 헌법상 권한 행사한 건데 그렇게 조희대 씨라고 할 만큼 잘못한 거예요?
0: 아니 권한 행사라는 게 지금 뭐 지금 국회 얘기하는데 국회는 뭐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언제든지 뭐 서로 타협이 되는데
2: 마음에 안 들면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0: 아니 그 대통령이 임명 그 동안에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재명 저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고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이런 충돌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물밑에서 다 어느 정도 조율이 됐던 게 그래도 지켜야 되는 선이 있다라는 거 보기 때문에 네. 서로 사실은 제 말씀처럼 제청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래서 거부 돌려 보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다시 꾸려서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원래적으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 나 이거 임명 안 할까요? 국회로 보내는 권한도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네. 법상 권한은 어쨌든 다 있어요. 네. 대법원장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삼권 분립이라는 게 그냥 각자 내 권한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이 관행이 그래도 지켜져온 게 그러니까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대통령 때도 다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율이 됐던 거는 이거를 그대로 서로의 어떤 입장 차이라든지 조율하는 게 삼권 분립이라든지 아니면 이 결국은 서로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그걸 잃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청에 또 안 되면은 또 이쪽에서 제안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추천위도 없었어요. 추천위 만들었던 것도 기본적으로 추천위 4명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누가 추천할지 아니면 이 부분들은 조율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2: 조율 안 한 건 잘못이다.
0: 추천도 안 된 분이 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추천위 꾸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장이 꾸립니다.
2: 네.
0: 대법원이 어찌 보면 판사라든지 아니면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대한변협회장 이런 분들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추천위에서 4명이 추천됐다는 분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안 돼, 누구는 되는 조율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이 사람은 안 돼, 본인들이 판단한 거잖아요. 뭐 남편이 현재 재판관이니까 안 된다.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고 사실은 그럼 부부 입장에서는 그럼 누구는 되면 누구는 안 된다 그러면 부부가 판사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2: 네.
0: 그럼 한 사람 되고 한 사람 안 된다는 식이잖아요. 그거는 자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했다. 근데 그거를 조율을 안 하고 이 사람 안 되니까 그냥 이 사람만 할래 하는 거는 그냥 독단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추천위를 두는 이유가 있다.
2: 네.
0: 추천위에서 추천한 네 분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굴 대고 누굴 빼는 부분들은 좀 자의적이다. 추천위를 두는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2: 김영호 의원님.
7: 이게 물밑 조율이 안 된 이유가 확실하잖아요.
2: 뭐예요?
7: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죠.
2: 네, 여기에도요?
7: 아 그럼요. 아 여기에도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거죠.
2: 네.
7: 대법관은 결국은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될 당사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위험하다 싶은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 재청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됐고 대면 그 신청도 안 받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7: 청와대에서.
2: 네.
7: 그러니까 문제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예요.
2: 네. 네,
7: 이게 있는 한 법원과의 이 충돌 갈등은 계속합니다. 제가 볼 때.
2: 그럼 이건 잘 됐다 잘못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누가?
7: 청와대가 잘못한 거죠.
2: 청와대가 잘못한 거예요?
7: 예, 100%.
2: 네.
7: 아니 그러면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관례라는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만은 관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재청권은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2: 네.
7: 대통령 임명권보다 약한 게 재청권이 아니에요.
2: 네.
7: 동등한 거죠.
2: 네.
7: 그리고 이제 국회의 임명 동의안. 그다음에 다시 대통령의 그때 거부를 하든 임명을 하든 그건 또 대통령의 권한이죠.
2: 네.
7: 헌법과 법률이 앞서야지 뭐 관례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법원과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이거는 헌법대로 가지 않으면은 정치적으로는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장동현 대표가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두고 계속 강하게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장동현 대표 왜 그래요? 일각에서는 그냥 자기 편 들은 사람 당협위원장 시키려고 그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7: 그거죠.
2: 그거예요?
7: 네, 그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대여 투쟁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의 그 당대표 사수 투쟁 그다음에 반한 투쟁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2: 당원들이 이렇게 선출하면은 장동혁 대표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구조상?
7: 현재 구조상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당원 어떤 구성도 그렇고 지금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우리 여기 앉아계신 장 대표님도 잘 알겠지만은 이 경선이 치열했던 곳이나 뭐 TK 지역은 뭐 그렇겠죠. 그러면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못합니다. 지역활동하고 맨날 당원들한테 얽매여가지고 책임당원 그 관리만 하지 누가 의원 그 배지 달고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2: 네.
7: 왜냐하면 완전히 의원 뽑아놓고 의원 흔들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책임 당원이 당협위원장을 뽑으면 굉장히 민주주의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현역 의원들 또 현역 당협위원장들 흔들기 물갈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2: 딱 겁주고만.
7: 그럼요. 공포 정치죠. 네. 홍위병 정치죠. 그래서 그냥 그래도 한번 뽑아놓으면은 형식적으로 당의 운영위원회에서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공천 때 제대로 한번 경쟁해라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의 그 시스템이었죠.
2: 네.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7: 바뀔 가능성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의원총회에서도 반대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2: 네.
7: 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뭐
2: 내가 이렇게 당 개혁과 쇄신하려고 하니까 지금 당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느냐? 우리 가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밀어붙이겠죠.
7: 밀어붙이겠죠.
2: 붙여요?
7: 그러니까 이제 당은 굉장히 이제 깊은 수렁에 빠지겠죠.
2: 방법은 없네요.
3: 그러니까 당의 미래를 완전히 엿받고 먹는 거예요. 이거는 네. 국민의힘의 미래, 네. 그다음에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자기 당대표직 사수하느라고 올인하고 있으면 이게 뭐 되겠습니까?
2: 박진호 특보님,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경태, 진정호, 권영진, 서범수 이 현역 의원 네 분 당권 정지를 그 결정했거든요.
5: 네.
2: 이분들 최대 2년 6개월인데 다음 총선 못 나가요.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또 이거는 어떤지.
5: 우선 뭐 이 네 분에 대한 뭐 징계의 필요성이라든지 논의는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보고요.
2: 어, 그래요?
5: 다만 이제 당원권 정지를 뭐 2년 6개월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과도한 징계에 해당된다라고 네.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총선과 이제 연관지어서 봤을 때는 사실상 그 총선 앞두고 이러한 징계가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들이 네. 이제 그 총선 이제 앞두고 이제 공천관리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심사하는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뭐 공천 신청할 때도 만약에 이제 박진호가 이제 공천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징계 이력이나 이런 걸 다 적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이 징계 이력을 가지고
2: 네.
5: 사실상 뭐 공천 당락에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2: 네.
5: 사실상 다른 부분에 대한 뭐 결격 사유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또 뭐 총선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그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시대적 분위기가 더욱더 중요한 네.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징계나 이런 관련된 부분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께 30초 네. 짧게만 여쭤볼게요.
4: 그러니까 저는 모든 권한은 절제되고 당원이든 국가든 그 위임받은 권한대로 쓰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희재 대법원장 때 그 얘기를 못했는데 재청권도 그렇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장도현 대표도 조직 강화, 조직 구성권 본인에게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당을 무너뜨려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면 그 후과는 국민의힘이 아마 두렵게 치러야 될 것이다. 그래서 네. 그렇게 봅니다.
2: 현 변호사님께
0: 짧게요. 지금 뭐 이유가 안 될 수 있지만 안 줄 때는 아주 큰 이유가 됩니다.
2: 그래요?
0: 징계 한번 받은 게 아주.
2: 맞네.
0: 그럼요. 자를 때 이유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네. 굉장히 중요해요.
2: 가처분 신청 내면은 인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0: 근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징계 사유는 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과하냐, 재량을 이탈했냐 여부인데 이거 가지고 제가 보기에 가처분 받아주기 쉽지
5: 않아요. 근데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 가처분이
2: 끝! 끝!
4: 가봐요.
2: 정치 닥터스 여기서 끝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고생하셨습니다.
9: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1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으로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허세라며 완전한 대비책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했는데 예고했던 대로 2차 제재 범위를 확대했네요.
12: 네, 스콧 비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이 선택할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한 경제적 아웃캐스트, 경제적 고립 작전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로 기존의 2차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입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다섯 개 분야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조달과 석유 수익, 또 사이버 작전 등을 지원한 전 세계 60개 기관과 개인, 선박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3: The actions of Treasury and other agencies will tighten the noose and block every potential source of revenue that funds the IRGC and the evil Iranian regime. We are enforcing a zero leakage approach.
12: 재무부는 이란이 제재 회피를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하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금 활용, 항공을 통한 기술과 현금 이동, 무기의 해운 운송도 이 제재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이란 정권을 지탱하는 전 세계의 모든 경제적 생명줄을 끊겠다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압박했는데요.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하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할 거라면서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교류를 중단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시한은 공개하지 않겠다면서도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이번 작전은 이란 정권이 완전히 고립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라면서 이란의 남은 선택지는 생존에 급급한 경제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11: 네,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했을 때부터 중국 제재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이번 제재에 포함이 됐습니까?
12: 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는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해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금융기관이나 은행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죠.
13: That they should be prepared to face U.S. sanctions. And they, no one is above this. We are going to hold everyone accountable, and this is economic asphyxiation of this regime.
12: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석유를 돈으로 바꿔 탄압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래를 지원한다면 제재 대상이 누구나 될 거라면서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들 자신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정권과의 교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이 어떤 국가들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의 최대 교역국으로는 중국을 포함해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이 꼽힙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이번 경제 제재가 이란 정권 전복을 위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면서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11: 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대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반응을 보였네요.
12: 그렇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새 제재가 실패할 거라면서 이란은 현재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경제장관도 이란은 이런 상황이 올 걸 예상해서 2년 계획을 이미 세워놨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죠.
14: همطور که در صحبت پیشین عرض کردم دولت یه برنامه دو ساله ای رو داره و کاملا آماده هستش و آماده بود برای اینکه این اتفاقات بیفته.
12: 이란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미국의 허세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이 베선트 장관의 발표 직후 X에 올린 글에서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이 이란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제한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무도 허세를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란의 무역국들은 이런 발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략인데요. 이번 조치로 인한 파장과 또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5: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 조금 전에 홍상희 특파원 통해서 그 내용은 간단히 들어봤고요. 네. 이번 조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15: 저는 실효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가 이 실효성을 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 과연 이란이 이런 그 경제 제재들 자기네들이 받아들여서 미국이 원하는 안을 받아들일까 아닐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란 경제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란의 행동 변화를 이번 조치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저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미국도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정책을 입안하는지를 제가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다섯 개 분야에서 그리고 60개의 그 개별 그런 단체나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 경제 제재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토 그러니까 3자 제재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란과 그 교류를 하는 국가들에게 이제 너네들이 만약에 그 이란과 이렇게 하면 똑같은 수준의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란보다는 이란과 이렇게 그 교역을 하는 국가들에게 압박을 하는 구조거든요. 예. 특히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중국이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협상 카드가 되는데 이걸 빨리 이렇게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강압 외교 측면으로 지금 미국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걸 받기 싫으면 지금 그 그 파키스탄과 오만의 그 중재 노력을 좀 받아들여서 우리 안을 받아들여라 해서 어떻게 보면 유예 기간을 주면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16: 예.
15: 저는 실효성이 아예 없는 정책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행동 변화보다는 주변국의 행동 변화를 지금 추동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주변국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중국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지 그 실효성을 더 대한 적합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 박사님, 그 이거 즉각 시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유예 조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 파키스탄 쪽에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좀 끌어내달라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대화 창구의 문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15: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특별히 지금 이 그 봉쇄, 그다음에 경제 제재 외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는 미국이 가장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진짜 이란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있고 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6개월 전쟁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아무리 그 군사적인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치적 성과까지 갈 수는 없다라는 게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을 최대 압박을 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미국이 원하는 안에 협상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번에 협상 어떻게 보면 경제 제재안이 발표가 되고 나자마자 어제는 이제 파키스탄의 그 참모총장 무니르가 갔고 그다음에 오늘은 그 오만 외무부 장관이 지금 이란에 가서 이란 그 대표단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정확한 강압 외교의 측면에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안을 이렇게 지금 추동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곧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란 너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강력한 경제 제재가 들어갈 것인데 지금 오만과 그 파키스탄이 지금 협상 안을 던지고 있으니 그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베센트 그 재무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왜 유예를 뒀냐면 제3국 다른 국가들이 이 경제 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 즉각적인 이란의 행동 변화를 원한다기보다는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협상 안에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이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 예, 그런데 마감 시한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제재가 무기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15: 아마 그렇게 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1979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볼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가 어떻게 보면 오바마 행정부 때 벌어졌거든요. 2012년에 그러니까 2015년에 그 포괄적 핵합의 JCPO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협상장에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똑같이 이렇게 그 3자 제재를 안을 넣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력하게 넣으면서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가들의 참여를 끌어냈는데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그 조치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 이란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중간선거 패배에 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비공식 참모로 불리우는 제러드 쿠슈너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쿠슈너와 제프리스 원내대표의 만남은 뉴욕시의 한 사적인 장소에서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쿠슈너가 야당 지도자인 제프리스 원내대표와 만났다는 것 자체에 심상치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게 되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하원의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원의장은 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직 승계 서열 두 번째입니다. 또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거나 의회 차원의 조사 권한을 활용해서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과 강요에 대한 이 탄핵 소추권도 하원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책임을 묻는 데에 있어서 어떤 것도 정해두거나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 소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제프리스 대표는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해로운 강요들을 확실하게 제거할 것이다 라며 내가 보기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음 차례다라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음 차례라는 것은 첫 번째 차례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게 나오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민주당 측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향해서 좋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직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모든 선거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같은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내일 좀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정치판에서 불고 있는 섹시남 열풍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남성 정치인들의 젊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악시오스는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령 정치인 중심의 낡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젊고 섹시한 정치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의원은 존 오소프 상원의원입니다. 실제로 틱톡에서 오소프 의원을 검색하면 토럴 하리, 즉 완전히 섹시하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이 다수 확인됩니다. 이 오소프 의원에게는 내 사랑 상원의원이라는 의미의 세니터 마이 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BOO, 이 부는 미국에서 주로 연인이나 아주 친한 친구를 다정하게 부르는 애칭이죠. 뭐 한국식으로 본다면 자기야? 아니면 뭐 내 사랑 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대중이 오소프 의원에게 이런 호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BOO 부는 잘 써야지 잘못 쓰면 이게 완전히 반대로 야유하는 게 됩니다. 다정한 애칭인 부와는 별개로 야구장이나 농구장 등에서 관중들이 선수에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야유를 보낼 때도 똑같이 부라는 소리를 씁니다. 그런데 스펠링은 같은 BOO입니다만은 이걸 짧게 하면 애칭 부이고요. 길게 하면 야유하는 부가 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애칭으로 쓸 때는 부드럽고 다정하게 부하고 끝을 올리거나 짧게 부릅니다만은 야유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부하고 낮고 길게 떼창으로 외칩니다. 자, 다시 매력적인 섹시남 스토리로 돌아가서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받는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보그 매거진은 이 뉴섬 주지사에 대해서 은빛 색깔이 도는 멋진 머리카락에 날렵하고 활기찬 모습이 매력적이다 라면서 그는 민망할 정도로 잘생겼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영화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He's embarrassingly handso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직역하니까 민망할 정도로 잘생겼다라죠. 미국 문화에서 embarrassingly handsome, 이 민망할 정도로 잘생긴 이라는 표현은 직역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특유의 뉘앙스를 담은 수식어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외모가 너무 완벽하거나 전형적인 미남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볼 때 이를 칭찬하면서도 살짝 뭐 좀 뭐 반칙이다라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반칙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게 섞어서 장난스럽게 표현합니다. 저렇게까지 잘생길 필요는 없는데 뭐 좀 과하다라는 뜻의 위트 있는 표현입니다. 또 다르게 본다면 너무 잘생겨서 살짝 질투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또는 너무 잘생겨서 그의 됨됨이 그의 인물보다는 생긴 것만 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살짝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들 수 있고요. 반대로 훌륭한 정치인으로 기록됐지만 가장 못생긴 정치인으로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슈가 하이에 취해 있는 북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소비 행태에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9년 6월 평양 방문 당시 해외에 공개된 북한의 모습은 몇몇 전시용 거리를 제외하면 열악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황은 더 악화됐을 것이다 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불과 몇달전 시진핑 주석이 다시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 이 평양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서 화려한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수많은 상점에는 북한 엘리트층이 소비 수준을 과시하듯이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또 최근 북한 방문객들에 따르면 평양 대성백화점에는 오메가 시계와 샤넬 화장품 등 명품들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재를 우회하는, 즉 북한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수입업자들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도 북한의 간부들은 이 같은 명품을 구입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2년 사이에 이 명품 판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풍경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평양의 고급 쇼핑몰 류경 골든 플라자에는 스웨덴 가구 브랜드인 아이키아 매장도 입점해 있었습니다. 이 밖에 평양에서는 또 앱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할 수도 있었고, QR코드 결제가 가능한 500달러짜리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상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최근의 북한의 그 달라진 모습은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견과 군수품 수출 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 피터 워드는 북한 경제가 이른바 러시아발 슈가 하이에 취해 있는 상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슈가 하이. 네, 슈가 하이란 단 것을 대량으로 섭취한 뒤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일시적으로 들뜨게 되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 슈가 하이에 취해 있는 한 러시아로부터 얻은 이익을 한국처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일시적인 경제 현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0: 축구선수 이강인이 지난주 중 소속팀의 공식 데뷔전에서 데뷔골이자 결승골을 터뜨리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가운데 경기 직후 현지 유튜버가 인종차별 행위를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말라가의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1라운드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경기는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의 새 소속팀 데뷔전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후반 25분에 교체로 나선 이강인은 환상적인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이에 소속팀은 2-0으로 승리했고 이강인은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온라인상에서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이강인이 골을 넣은 직후 팬들이 경기를 보며 반응하는 유튜브 생중계에서 한 출연자가 득점에 환호하면서 양손 검지로 자신의 두 눈을 찢는 행위를 보인 것입니다. 지난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1차전 경기장에서 한국인 유튜버가 멕시코 축구 팬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경덕 교수는 이번에 유튜버는 반드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이어서

0: 머스트 리드. 곡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현이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배심원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속인 뒤에 금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을 이른바 배심원 의무 사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은 최근 주민들에게 배심원 의무와 관련한 수상한 전화나 문자 그리고 이메일 등을 받을 경우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법원 관계자를 사칭해서 배심원 출석을 하지 않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며 체포될 수 있다라고 위협한 뒤에 즉시 돈을 보내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보내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송될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법원 측은 배심원 의무 불참을 이유로 체포를 위협하거나 즉시 법원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전화, 문자,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소셜번호, 크레딧카드 정보,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또 발신자에게 답장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기범이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등 일부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해서 진짜 법원의 연락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위생검사에서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한인 밀집지역의 한인 식당들이 또다시 식품안전규정 위반으로 일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8월 위생검열 내역과 이 세부 기록에 따르면 한인들이 주로 찾는 주요 음식점들이 위생기준 미달로 잇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LA 한인타운 3가에 위치한 진솔국밥은 지난 18일 해충 침입 관련 중대 위반을 비롯해 적정 온 냉장 보관 온도 미준수, 또 조리기구 위생 상태 미비 등 다수의 위생 규정을 위반해서 사흘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웨스턴의 화로광장 역시 8월 6일 위생검열에서 해충적발과 청결 및 소독불량 등 두 건의 위반을 포함해서 식품안전지식 미비 등 다수의 규정 위반이 확인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약 2주간의 시정조치를 마친 뒤에 8월 17일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또 웨스턴가에 있는 전주현대옥은 6월 23일 해충 발견 및 청결 불량 등의 위반을 포함해 다수의 위생기준 미달로 나흘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또 6가에 위치한 엽기떡볶이 LA의 경우 7월 1일 업선의 온수 공급 중단 문제가 적발되면서 영업이 일시 중단됐다가 다음 날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본국의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가운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채권단과 구조조정 협의에 들어갔던 이 JTBC마저 채권단과의 합의에 실패해서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 즉 법정 관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JTBC의 운명이 결국 법원의 손에 넘어갈 전망입니다. 한국금융권에 따르면 JTBC는 오는 8월 30일로 종료되는 자율구조조정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율구조조정 및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해온 JTBC와 채권단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이 JTBC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법원은 이후 기업의 회생 가능성, 또 채권자 보호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사업을 청산하는 게 나을지 판단한 후에 기업의 운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JTBC는 법정관리 돌입을 앞두고 현재 특정 회사와의 인수합병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JTBC에 대한 인수합병설 또는 매각설 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주민들의 손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가꾸기 위한 대규모 대청소 행사가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우리 타운 우리 손으로를 슬로건으로 한 코리아타운 대청소의 날은 이번 주 토요일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집결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를 비롯해서 오렌지 카운티 한인 지도자 협의회 그리고 파바월드 등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합니다. 주최 측은 상쾌한 아침으로 건강도 챙기고 우리 타운도 깨끗하게 만들자라며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가족과 친구 또 이웃 등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에 필요한 도구와 장갑 그리고 간식과 커피도 제공됩니다. 오는 토요일 아침 9시에 LA 총영사관 주차장에 모이면 됩니다. 남가주 지역 주요 한인단체들이 마련한 김영환 LA 총영사 2임 송별 행사가 지난 21일 총영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주요 한인단체장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4년 6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26일 한국으로 귀임하는 김영환 총영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김영환 총영사의 후임으로는 정강 주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연합 대사가 부임할 예정입니다. 남가주 지역 대부분 이번 주에도 100도 이상 기온을 동반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부터 기온이 대폭 오르기 시작해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 한인타운은 오늘은 90도대 초반, 그리고 내일과 수요일은 90도대 중반까지 오르겠고,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모두 98도에서 최고 100도를 육박하는 뜨거운 날씨가 될 것이다 라고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륙과 밸리 지역은 오늘부터 세 자릿수 기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내륙 지역은 이번 주에 최고 107도까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연방기상청은 내일 오전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LA 등 남가주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무더위가 지속되는 동안 한낮 야외 활동을 줄이고 수분 섭취와 함께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 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3782-8600, 3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전쟁 중에도 주식 거래에 열심인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달 동안 무려 1,000건 이상의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정부 윤리청에 제출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시 자료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달 동안 최대 2억 630만 달러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게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을 판 케이스는 약 550건, 주식을 사들인 케이스는 약 450건이었습니다.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지금 이란과의 전쟁 중인 상태에서 주식 거래에 그렇게 열중하고 있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가능하고 윤리적으로는 논란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판 주식은 어떤 거고 산 주식은 어떤 건지 사실 우리도 인간인지라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주식만 살펴보면 사들인 주식으로는 버크셔 해더웨이,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판 주식은 메타 플랫폼스와 모토로라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팔란티어라는 주식의 사고팔고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이 지정학적인 정세 변화에 맞춰서 팔란티어의 주식을 싹다 내다 팔았다가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에 서명한 뒤에는 재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준이 금리 동결을 발표한 직후에는 또 관련 주식을 대거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같이 백악관에 앉아서 주식 거래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올린 수익은 2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재산 공시 자료에 기재됐습니다. 대통령의 대규모 자산 운용의 이해 충돌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파드리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코치로 일하는 베네수엘라 출신 전 야구 선수가 연방 이민국에 체포됐습니다. 샌디에고 산하 마이너리그 포수 코치인 오스왈도 피렐라는 최근 구단 업무를 위해서 텍사스주 엘패소로 갔다가 엘패소 공항에서 이민 단속국에 체포됐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피렐라는 2015년에 망명을 신청한 뒤 미국에서 12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현재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에서 아내와 미국 시민권자인 9살, 4살 이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피렐라는 미국에 온 이후 이 나라의 규정을 따르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피렐라가 2014년에 미국에 입국해 2015년에 망명 신청을 한뒤 2018년까지 체류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허가 기간을 넘겨서 체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대해서 취업 허가나 심사 등이 진행 중인 각종 신청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취업 허가 신청서를 내놓았다, 제출해 놨다라고 해서 제출한 상태 그 자체가 합법적 체류 신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렐라는 현재 추방 절차를 기다리면서 아이스에 구금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샌디에고 구단은 성명을 통해서 피렐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상황을 현재 파악하고 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던 네바다주 리노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4만 2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네바다주에 따르면 리노 북서부 호크 메도우 트레일에서 산불이 발생해 현재 1만 5천 에이커를 태우고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크 산불로 주민 3명과 현장 소방대원 3명 등 모두 6명이 다쳤고 주택과 건물 여러 채가 전소됐습니다. 당국은 주민 4만 2천 명에게 즉각 대피 명령인 고, 나우 조치를 발령하고 4만 5천 명에게는 대피를 준비하라는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주요 송전시설이 파손돼서 한때 최대 6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스 공급도 차단됐습니다. 네바다주는 리노가 위치한 워쇼 카운티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소방 헬기와 주 방위군까지 긴급 투입해서 산불 진화와 치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풍을 타고 불길이 시시각각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확산돼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 공식 진화율은 0%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와의 접경 지역에 있는 리노는 휴양지인 레이타호와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부호와 기술업계 거부들이 캘리포니아 주의 높은 세금과 높은 주거비를 피해서 이곳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0: 요즘 같은 날씨에 밥 먹고 잠깐의 산책마저 즐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작은 홈 짐을 만드는 것,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은 계속 해야 되니까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운동할 수 있다는 점, 운동할 공간을 정하는 게참 중요한데요. 홈 짐을 만든다고 해서 방 하나를 통째로 비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실 한쪽이나 침실 구석 같은 데도 괜찮고요. 몸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크기보다는 이곳에서는 운동한다 라는 용도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평소 눈에 잘 띄는 곳을 운동 공간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기구를 매번 창고나 수납장 깊숙한 곳에서 꺼내야 된다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미뤄지겠죠. 그래서 매트나 덤벨 같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둔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들어서 누워서 움직이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장비에 그렇다고 큰 돈을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처음 홈짐을 만든다면 운동 매트, 덤벨, 탄력 밴드 이 정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덤벨과 밴드는 상하체 근력 운동에 두루 활용될 수 있고요. 매트 하나만 있어도 사실 스쿼트나 푸시업, 플랭크를 비롯해서 스트레칭까지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죠. 네, 집에 있는 물건을 운동기구처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튼튼한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나 균형 운동 등에 활용할 수 있고요. 계단이 있다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유산소 운동 효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덤벨 대신 물을 채운 페트병 같은 걸로 적당한 무게를 활용해 볼수 있고요. 홈짐을 만든다면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마음먹었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라도 매트 하나를 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1: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6: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4: 건강하세요.
12: 센터 메디컬 그룹.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0: 네,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자 냉콩국수가 아니라 냉컵라면이 나온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것이 당연한 이 컵라면 시장에 찬물을 넣어 먹는 제품이 등장해서 현재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흥행 배경에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차가운 음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데다가 독특한 조리법이 SNS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라면 기업 니씨는 최근 찬물 컵라면을 출시했는데 출시 일주일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매운 김치 맛과 레몬 치킨 맛이두 가지로 출시된 이번 신제품은 찬물을 부은 뒤에 5분을 기다리면 먹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니씨니 약 5년에 걸쳐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컵라면이 뜨거운 물을 붓고 2, 3분 정도 기다리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신제품은 그보다는 조금 긴 5분을 기다려야 하지만 찬물로 면을 불리고 시원하게 냉라면으로 먹도록 이 새로운 제조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니씨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면의 식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특허를 취득한 공정을 사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니씨는 이번 신제품 물량이 한두 달 정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은 추가 생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향후 방안을 더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냉컵라면이 한철 유행에 그칠지 아니면 앞으로 미국까지도 진출하게 될지 향후 판매 추이가 주목됩니다.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도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기도 합니다. 네, 배추에 발암물질 뿌려대는 중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한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당국은 현지 배추 수매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이 사용됐다라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배추 수매업자가 배추를 운송하는 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추 적재 과정에, 즉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사용한 불법 행위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문제의 배추 유통 경로를 긴급 추적하는 한편 이 지역의 배추 판매 과정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배추가 한국 등이 해외로 수출됐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국 내 구체적인 유통 범위조차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유통 범위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한국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이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의 화학 물질로 흔히 포르말린으로도 불립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포름알데히드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일군 발암 물질이다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인터넷 블로거가 킹바오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여러 대의 배추 운송 차량을 확인한 결과 배추를 차량에 싣기 전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묻혀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개된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배추를 한 포기씩 들어서 뿌리 부분을 포름알데히드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긴 대야에 담갔다가 꺼낸 뒤 화물차에 싣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배추를 며칠 더 훨씬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모습까지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심지어 화물차 옆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표기된 용기가 버젓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과 몸무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가 2024년 대선 전보다 급격히 불어났으며 전문가들은 건강 위험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8월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조지아주 구치소에 체포돼서 수감될 당시 그 입소 기록에는 키 6피트 3인치, 약 190cm, 그리고 몸무게는 215파운드, 약 97.5kg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백악관이 공개한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를 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는 238파운드, 약 108kg으로 발표됐습니다. 약 33개월 만에 몸무게 23파운드, 킬로그램으로는 약 10.5kg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의 체중은 백악관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건강검진 때 224파운드보다도 14파운드가 늘어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그의 키가 6피트 3인치인 점을 고려하면 비만으로 분류되기까지 딱 1.5파운드 모자란 수치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식단에 대해서 나는 정크푸드가 좋고 다른 음식은 별로다라며 체중 관리나 이것저것 신경만 쓰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하며 의료진의 우려와는 달리 체중에 대해서 별달리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5: 부당침튼의 명가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튼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9: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한국 뉴스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1년 8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1년 8개월 동안 이어져온 내란 특검 활동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종합 특검입니다. 내란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3대 특검을 한꺼번에 다 한 종합 특검이었는데 종합 특검이 어제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자, 그동안의 과정을 좀 종합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11: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2: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1: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어졌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초유의 3대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부터 김건희 최상병 특검까지 특검 수사는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구속했고 121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13: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1: 180일간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특검 전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한데 묶어 수사할 2차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내란 완전 청산이란 기대와 재탕이라는 우려가 교차했지만 결국 수사는 종합특검으로 이어졌습니다.
14: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11: 3대 특검에 이어 180일간 수사를 이어온 종합특검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식 종료됐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고 이첩 사건이었던 관저 이전 의혹도 김건희 씨를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온 특검 전국은 끝났지만 유무죄를 다투게 될 법적 공방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고장으로 지상 15m 높이에서 25분 넘게 거꾸로 매달려 있던 10대 소녀 2명이 각각 27만 5천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플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고메스 살라이스와 에비 야노타 등 이 2명의 미국의 10대 소녀들은 지난 2024년 6월 14일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오크스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두 소녀들은 놀이기구가 갑자기 공중에서 멈추면서 약 15m 높이에서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25분 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배심원단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각각 27만 5천 달러를 지급하도록 편견했습니다. 연방법원이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맨하탄 연방지방법원은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미국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행정부의 주장은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모든 비자 신청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민비자 발급 중단 75개국에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등은 물론 러시아와 브라질 그리고 콜롬비아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요르단과 이집트 등이 미국의 동맹국들도 다수 포함됐었습니다. 네, 이란과 교류하면 미국이 때리겠다고 하고 미국과 교류하면 이란이 때리겠다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 강화 움직임에 맞서서 미국의 경제 전쟁에 동참하는 국가들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고위 인사는 지난 주말에 한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이란은 앞으로 이란의 적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벌이는 경제 전쟁에 가담하지 마라. 가담할 경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며 주변국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주변국들이 미국과 함께 경제전쟁에 참여한다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며 석유가 수출되는 다른 경로 역시 타격을 입히겠다 라면서 위협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이란과 교역을 하는 국가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란과 교역하면 미국에게 얻어맞고 미국과 교역 이란에게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9개의 전기차 업체의 차량 430만 대가 한꺼번에 리콜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에서의 전기차 리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고 시에 문이 열리지 않는 매립형 전동식 손잡이의 안전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인 차량에서 다른 운전자들이 창문을 깨고 구조에 나서는 영상이 알려지면서 이 매립형 손잡이의 위험성이 재조명됐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차체와 매끈하게 맞물려 있는 이 매립형 손잡이가 멋지게 보이지만 사고가 나면 잘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거나 센서에 반응을 해야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가 매립형 구조인데 사고 시에 이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고로 저전압 배터리 개통이 손상되거나 사고로 전기차 자체에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아예 작동을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탑승자는 안에서 문을 열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또 구조대원도 외부에서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손잡이 문제로 인해서 화재가 난 테슬라 차량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목숨을 잃은 사람은 최소 12건 사고에서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에서도 관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의 경우 수동 개폐 장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상당수가 매립형 손잡이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중국발 리콜 사태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리치 맥코믹 연방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결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복원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원군사위원회 위원인 매커믹 의원은 지난 주말 시사 프로그램 블룸버그 디스 위켄드에 출연해서 이 조치가 일시적이길 바란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이 우리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하겠다라는 다른 나라들과 한국과의 관계가 우리 한미 관계보다 더 가까워지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의관 출신인 매코믹 의원은 해외 근무 당시에 한국군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라며 외국 동맹국과의 통합이 미국의 전력에 매우 좋은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구가 조지아주인 그는 한국에 대해서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미국과 비슷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매코믹 의원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군사훈련 축소 결정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0: 야마바 리조트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4: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5: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4: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5: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6: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5: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6: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213-388-7979 213-388-797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0: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11: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금 융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금 융자는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지 4개월만 되어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레딧이 그리 좋지 않으셔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비교적 간단한데 최근 3개월치 비즈니스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크레딧카드 매상 스테이트먼트 4개월치를 준비하시면 융자의 가능 여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리스가 적어도 1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장점은 융자가 7일이면 가능하고 융자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다소 이자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만약 월 매상이 10만 불이면 10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인벤토리 구입 등 단기간 돈이 꼭 필요한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2: 융자 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더위는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이제 내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데요. 낮 기온이 오늘은 90도대 초반,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90도대 중반, 그리고 목요일에는 90도대 후반이나 심하면 LA가 100도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아, 여름이 끝날 듯 하다가 한 번 더 더워지네요.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전에는 그 이렇게 여름 끝날 때 한 번 더 더워지는 것을 인디안 썸머라고들 많이 했는데 요즘 뭐 인디안 썸머가 아니라 그냥 덥습니다. 못 잊어 떠나면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활기찬 아침을 여는 굿모닝 차차차.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 출근길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커피숍 직원이 살짝 무표정하게 거슬름돈을 건넸는데 어라? 나한테 뭐 불만 있나? 왜 아침부터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소심한 억측에 빠졌던 순간이요. 이거요, 우리가 소심하거나 예민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 결과가 밝혔는데요. 이게 다 우리 뇌 속에 있는 해마라는 녀석이 잠시 게으름을 피워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 뇌 속의 해마에서는 매일매일 따끈따끈한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낸대요. 그런데 이 새 세포들이 열심히 일해야 아, 저 직원이 오늘 좀 피곤하구나. 아유, 주말에 너무 놀았구만. 이렇게 오늘 일과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딱 깔끔하게 분리해주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새로운 세포 공장이 잠시 파업을 합니다. 그러면 뇌가 과거에 섭섭했던 기억들까지 몽땅 끌어와서 괜히 오늘 일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삐쳤거나 섭섭하셨다면요. 아, 내가 이 해마 공장이 잠시 기계 정비종이로구나. 이렇게 쿨하게 넘겨버리자고요. 자, 잠자는 해마 공장을 풀가동시키기에 최고의 가동 버튼. 바로 편안한 신나는 음악과 함께 활기찬 아침 차차차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이 특별한 한 주에 월요일을 출발해볼까요? 월요일은 다시 시작.

월요일은 다시 시작. 오늘 시작 어떠셨습니까?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한번 그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뭔가 부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세팅이 돼 있으면 어떤 사소한 행동도 그렇게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풀어버리잖아요. 아,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가 정말 고비네요. 아우 더워라. 어? 평상시는 못 느꼈는데요. 오늘 탁 집을 나서면서 제가 두블락을 걸어왔지 않겠습니까? 이 피부로 느껴져요. 야, 진짜 덥다. 이번 주 굉장히 덥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견디다 보면 이런 와중에서도 많은 것들이 개발이 돼서 점점 그래도 우리 인류가 잘 적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보라색 옷인데 보라색 같은 어두운 색상은 태양광의 초록색 광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열이 팍팍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특수 보라색 옷감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게요, 입구 태양 아래 서 있으면 일반 보라색 면옷보다 무려 화씨 11.16도, 그러니까 섭씨로 6.2도나 더 시원하게 내려준다는 거예요. 보통 여름 필수품이면 하얀색을 꼽았는데 이 보라색, 새로운 이 특수 나노 입자가 태양열의 약 88%를 튕겨내버리고 몸에서 나오는 열은 옷 밖으로 싹 내보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래요. 땀 배출도 잘 되고 빨래를 50번 넘게 돌려도 이 냉각 효과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시원한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난 주말 LA를 떠나서 좀 한적한 데서 그래서 친한 언니네 집으로 피신을 갔거든요. 미션 비에호. 근데 그 언니께서 옷을 하나 주시면서 이거 저기 그 가든그로브 몰 안에 옷가게에서 샀다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는 5불이었는데 두 개 6불로 세일을 했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붉은색 꽃잎 색깔, 저는 그린 색깔의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근데 어라? 보통 합성 섬유 이러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이 촉감도 안 좋고 안 시원하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웬걸요. 그 집에서 그냥 꼬박 그냥 먹고 쉬고 먹고 쉬고 영화 보고 이러면서 그 옷 하나만 입었는데 벌써 이렇게 올이 터져 있고 밑에도 약간 이렇게 그렇죠. 3불짜리니까. 그렇지만 그게 전혀 바도가 안 되면서 야 그냥 이거 짓고 어디 가드려 가래도 너무 시원해서 가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이 얘기를 알게 된 게요. 우리 한인타운에 보면 여러 그 방들이 있습니다.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광고도 하고 또 우리 집 룸메이트 구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방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걸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어제 입었던 내내 입었던 그 옷이 바로 이분이 한국에 가서 갖고 왔던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매라는 것 때문에 방송으로도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금매입니다. 저희 매우 가까운 지인 언니이자 오손도손 카톡방 회원으로 함께했던 김혜경 씨가 갑자기 하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운영하던 가디나 문화센터 몰 안에 여성 의류 뷰티나를 가족분들께서 금매를 원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작성된 장부를 보니 매상은 평균적으로 3만에서 3만 5, 6천 정도였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 한국에서 물건을 2천만 원 정도 들여 와서 다 정리해놓고 몸살로 하루 앓고 다음날 돌아가셨네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현재 한 인벤토리 추측상 7만에서 8만 정도 예상됩니다. 가족분들께서는 운영을 할 형편이 되지 않은 관계로 모든 집기 인벤토리 전체를 3만 5천에 급처분하기를 원하십니다. 월 렌트는 4,200불. 이게 유틸리티 캠 포함이라고 합니다. 문의 전화 213-327-8800, 327-8800입니다. 덕분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시원하게 우리 고국에서 공수해온 옷들을 3불에 6불, 세상에 난 그렇게 시원한 원피스를, 우리 김혜경 여사님 명복을 빌면서 우리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해드리면서, 이게 그 보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도 충분히 그 월급을 가져갔던 아주 사랑받는 가게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213-327-8800, 327-8800입니다. 보라색 그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가버렸네요. 아무튼 이런 신 소재들도 있고 이래서 좀 곁이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겠죠. 위기시 생존 가방 정리 팁 이런 게 제가 한번 봐서 그런가 계속 띄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라색 하니까, 보라색은 특히 형광색 보라색은 굉장히 눈에 많이 띄지요. 그런데 평범함이 최고의 보안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정말 삐까뻔쩍한 차를 몰고 다녀봐요. 아, 저기 분명히 돈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화려한 저의 아는 언니가 깨스느타가 바로 차에 있는 옆에 있는 그것도 명품 가방 그냥 통째로 들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평범함이 최고의 보안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특히 가방을 선택할 때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방이라는 거는 고 백, get home 백입니다. 재난이나 위기 발생 시 재난 현장에서 이렇게 집까지 안전지대까지 도보로 24시간 혹은 72시간 내에 무사히 복귀하는 게 바로 이런 그게 무슨 훈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텔라 훈련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평범함이 최고의 보안이다. 메이커 있는 그런 뭐 브랜드 이쁜 백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눈에 전혀 띄지도 않는, 걔가 뭐 들었더라, 걔가 뭐 입었더라, 전혀 띄지 않는,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색깔들이 있잖아요. 회색, 차콜, 네이비, 이런 무채색 계열을 선택하라고 하는군요. 형광색이나 원색은 멀리서도 눈에 잘 띄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 구두나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면 차나 직장에 양말이나 운동화, 트레킹화를 반드시 별도로 유지해라. 그리고 서바이벌을 위해서 휴대용 서바이벌 그 열반사 포일 블랭킷 있죠. 반짝이 금박 은박지 이렇게 도포 두드르는 거, 요거 이렇게 옛날에 99센트 가니까 1불 막 이렇게 팔았던 게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아주 가벼운 바람막이라든가 우비 이런 것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 얘기하다가 또 무슨 재난 무슨 백으로 갔어요. 그래도 또 지진이 났다고 그러죠. 저쪽 일본에도 그렇고 좀

0: 그렇습니다. 환태평양 구례구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귀가 또 다시 아니 특히 이번 주에 27일과 28일이 계기월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바로 보름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바로 계기월식이 일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눈으로도 육안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우주쇼. 달에 무려 96%가 가려지는 사실상 계기월식에 가까운 아주 깊은 부분 월식이라도 아주 깊은 월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놓치면 2년을 기다려야 된다니까 이번 목요일 밤 한번 그님과 혹은 혼자라도 저 달은 뭐 아니 참 중국에서 그 달의 사우스폴 남쪽 그게 물이 얼음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미국을 제치고 곧 이거를 발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늦춰졌네요. 미국에서는 우리 건데 이러고 내년에 또 발사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은 저 별에 누가 살았을까 토끼가 막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저게 그냥 우주선이 가 있어서 만안경이 없어도 잘 보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쌍안경이 있으면 들고 나가셔서 달에는 이 크레이터가 있죠. 옛날에 그것 때문에 개수나무 뭐 그 방아찌고 그런다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또 우주 쓰레기가 달에 그냥 부딪히면서 뭐 폐였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 멋진 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요 굉장한 게 있대요. 그래서 이때 조심해라. 이때 여러 가지 우주의 에너지와 막 이래가지고 이때 그 지진 조심해라 이런 또 그 에너지는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굉장히 덥지만 또 목요일 금요일 이때도 여러 가지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몸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특보가 내려진 이번 주는 가급적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시고요. 아니 저보고 목요일날 골프를 치재요. 2시에 저기 센타니타에서 아카디아죠. 얼마나 더워요. 100도가 넘어갈 텐데. 그래서 제가 감사한데요. 노 땡큐. 제가 한번 정말 야 이러다 죽겠구나 하면서 심장이 폭발해서 그 7월 4일 독립기념일날 뉴욕의 브롱스 크로스 브롱스 파크웨이 가면 거기가 왕복하면 5마일이에요. 제가 늘 그 방송 끝나고 3시에 거기를 5마일을 왕복 롤러블레이드를 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뭐 끄떡 없겠지 하고 나갔다가 웬걸요 한 1마일도 못 가서 심장이 폭발하는 거 이거 뭐지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얼른 기어가다시피 벤치에 앉아가지고요 숨을 고르면서 야 나 진짜 잘못 생각했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해가지고 천천히 기어서 그 차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는 그래도 골프나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기 바래요. 사람 일은 모르거든요. 이게 순식간에 그냥 갑자기 펑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체크를 하시면서 자 그래도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마음만은 시원하고 건강하게 우리 기운내서 해봐요. 아 그러고 보니요 지난 금요일이 우리 탱자 들의 굿모닝 차차차 바로 80회 방송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많은 탱자 여러분 또 탱돌님들과 함께 만든 그런 80회였고요. 이번 100회는 9월 10일 금요일이더라고요. 이날은 잔치를 좀 하고 200회는 2월 5일 금요일이에요. 어떻게 다 금요일이야. 이날은 축제로 그리고 300회는요 6월 25일 금요일이더라고요. 내년에 그래서 그때는 기념 콘서트를 제가 사회보고요 우리 한인사회에 수많은 탱자 탱돌이 분들 다 옛날에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혹은 그 깊은 연륜을 뚫고 이제 노래의 맛이 뭔지 아시는 이런 진짜 뛰어나신 분들, 평범하지만 나름의 자기 색깔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함께 기념 콘서트를 축제 겸 잔치 겸 파티 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제가 지난 주말에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굿모닝 차차차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선물도 하나 쏠까 해요. 고양이 발가락이 발톱이 몇 개일까요?가 오늘 퀴즈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운 고양이가 생겼네요. 이 고양이는요, 세상에 이 총 29개나 되는, 그러니까 뭐 위 앞쪽이 손이고 뒤가 발, 이게 아니고 무조건 다 발가락, 발톱이 모두 고양이는 몇 개일까요? 29개나 되는 고양이가 위스콘신의 에버러스 오놀리라는 고양이, 최근 기네스 측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발가락이 많은 고양이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그러는군요. 고양이의 발가락은, 발톱은 과연 몇 개일까? 이거 맞추시는 분께는요,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오늘 같은 날에 가서 냉국수, 열무 비빔국수 이런 거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죠. 냉면도 맛있고. 서리태 냉콩국수입니다. 올림픽 칼국수에 50불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런치 스페셜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오늘 바로 해피투게더의 2시에 또 나오신다는 우리 화연에서 또 식사권 준비했습니다. 제주화로에서도 역시 50불 상당의 식사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양이 발가락 발톱이 몇 개인지 선착순 한 분으로 모시겠습니다. RS1650 라디오 서울 카톡 아이디 RS1650이고요. 어머, 그새 마치셨네요. 아유, 이게요. 그새 마치신 분이 계셔서 네. 다들 너무 아니,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이 뉴스를 듣고 가만있어 봐. 고양이가 발톱이 몇 개지? 하고 우리 점돌이 막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앞쪽에는 5개, 그리고 뒤쪽에는 4개. 우리 다정님, 그리고 럭키위키님이 맞춰주셨어요. 두 분은 얼마 전에 선물을 타셨잖아요. 1인당 한 달에 한 번 되는 걸로. 한 달 이내에 또 타시면 안 주는 걸로. 선물 굳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고양이 앞발 안쪽 위쪽에는 그 사람의 엄지손가락과 비슷한 위치에 발톱이 있습니다. 이게 발톱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걸 다시 퀴즈로 낼까요? 네. 이 발톱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가만히 있어봐. 뭐라더라. 봄 햇살에는 띠리리를 내보내고 가을 햇살에는 딸을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나요? 계절이 바뀌었나요? 아무튼 어머니, 띠리리 발톱이라고 부른대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까? 자, 고양이 앞발에 엄지를 과연 무슨 발톱이라고 불렀을까? 영어로도 또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라디오 서울 카톡 아이디 RS1650, 그리고 라디오 서울 1650.com에 오시면요, 여러분 전화기에서도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유튜브로 세계 어느 곳이든 함께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지난 수요일이 7월 7일 칠석이었습니다. 뉴문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번 주 목요일이 보름이고요. 지난 수요일이 7월 칠석이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이걸 그냥 지나갔지 뭐예요. 견우아랑 직녀랑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일부 게스트도 없으시고 아주 널널해서 평상시 제가 하고 싶었던 오늘 탱자 뮤직 극장을 이번 주는 견우 직녀 스페셜, 그리고 조관우 씨의 노래 스페셜로 꾸며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잠시 후 말씀 들으신 후에 함께 하시죠.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사님이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8: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4: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 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15: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8: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7월 7석에 오작교는 거두어졌지만 밤하늘 은하수를 가로지르는 사랑의 기억은 여전히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탱자 뮤직 극장의 탱작가 DJ 탱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시공간을 넘어 우리 가슴을 적시는 가장 아련한 설화, 견우와 직녀의 얘기를 조관우의 절절한 음색에 실어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거대한 은하수 너머에는 두 영혼이 처음으로 마주친 찬란하고 뜨거웠던 그날의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계절이 멈추고 온 우주가 향기로운 꽃밭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끝만 스쳐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눈맞춤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순수한 첫사랑의 설렘.

꽃밭처럼 화사했던 첫 만남을 지나 두 사람은 서로의 품 안에서 찰나 같은 시간을 함께 쌓아갑니다.

남들의 시선도 천상의 규율도 이 두 사람의 뜨거운 온도를 식힐 수는 없었다. 그저 서로만 바라봐도 해지는 줄 몰랐던 어린 연인들의 수줍고

그런 연인도 헤어지고 또 다른 연인을 만나죠. 저쪽 빅베어의 섀도우의 짝 단짝 제키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슬퍼서 이 소식을 안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뉴스가 올라와서 세상에 카나다 온타리오의 어떤 스포츠 행사에서 이 제키를 기리면서 모금까지 했대요. 얼마나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았을까? 응? 제키가 누구냐고요? 이 빅베어의 명물 대머리 독수리 한 쌍. 그 새끼를 낳고 둘이 그냥 애지초진지 키우는 모습이 전 세계 SNS로 중계돼가지고 전 세계 사랑을 받았는데 제키도 애다 그래도 키워놓고 이제 좀 살만했더니 밖에 나갔다가 그냥 다른 수컷 젊은 애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구조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셔요. 아유 이 호랩이 이 섀도우 어떻게 이제. 그랬는데 그새 새로운 암컷 이름이 뭐라나 시드니인가 벌써 생겼대요. 응? 빈둥지에 누군가 찾아오면 좋지요.

영원한 봄날은 없죠. 차가운 그림자에 은하수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일 2부에서는 눈부셨던 만남 뒤 찾아온 잔인한 이별, 오작교가 끊어지는 그 아픈 밤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간우의 직녀에게.

0: 조관우의 직녀에게 들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7월 7석을 그냥 보낸 게 너무 아쉬워서요. 이번 주는 견우직녀 스페셜 그리고 조관우 씨의 노래 스페셜로 이 사랑과 이별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 노래 듣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주책이야. 왜 툭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와. 이거 다 호르몬 때문이야 진짜. 아니 이 지난 금요일이 80회 굿모닝 차차차 방송이어서요. 제가 사실 그동안 이게 밸런스가 깨지니까요. 아침 방송은 처음이라 낮 방송할 때는 아침에 가서 막 사우나에서 수영도 하고 막 이러고 탁 와가지고 방송 탁 하고 그러고 탁 이러고 있다가 저녁 약속 있으면 나가고 이랬는데 아침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점돌이가 삐졌었어요 먼저.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털 탁 벗겨지고 그리고 제가 점들을 위해서 피아노를 칩니다. 연습 겸. 그러면 옆에서 그렇게 듣고 이랬던 루틴이 깨지니까 얘도 우울하고 나도 우울하고요. 운동을 못하니까 12시 끝나면 가면 되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나오기 싫어. 거기다가 제가 이제 아침도 안 먹거든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떠들고 집에 가면 그럼 막 체려먹어. 때려먹어요. 그러면 맥주도 한 잔 하고 그러면 아유 무슨 운동이야 내일부터 하지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살이 너무 쪄가지고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반성을 해가지고 오늘은 가방을 아예 들고 왔어요. 왜냐면 그냥 여기서 끝나면 가면 되는데 집에 가서 차를 갖고 가야지 이랬다가 집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곧장 가려고 이제 가방을 싸갖고 왔는데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마침 제가 그 지난 주말에 2박 3일을 그 집에 들어가서 한 50여 시간을 한 발짝도 안 나오고요. 언니와 그냥 영화 보고 먹고 자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언니 주무실 때 저는 또 막 우리 점돌이가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제가 막 새로운 그 마음의 방송 그 아이디어 막 하고 이랬는데 옆에서 그렇게 안 자고요. 꾸벅꾸벅 하면서도 제 옆에서 재롱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얘한테 무슨 장난감을 사줘야 되나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너와 함께함을 너무 즐거워하고 너 너무 예쁘다 이 소통을 원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서 이 첫 번째 그 이 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곡을 챗GPT가 우리 탱 박사가 꽃밭에서를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놀랬죠. 꽃밭에서는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고니 오라버니의 아버님 우리 이봉조 선생님이 만드신 노래잖아요. 근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의 또 18번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대전역에서 딱 내려서 언니 차를 탔어요. 그때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 드렸는데 택시라고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언니 차를 딱 탔어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처음 언니 만난 거죠. 근데 언니 차에서 그것도 라디오에서 딱 꽃밭에서 이게 진짜 전주도 앞에 한 박자도 잘린 게 없이 그냥 전곡이 나와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런 의미 있는 곡이 이렇게 첫 번째 곡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죠. 마치 아버지가 나 여기 있다 힘내서 열심히 해라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또 울었던 거는 아우 세상에 그 2박 3일 동안 너무 시원한 옷을 입었는데 벌써 여기에 막 그 언니랑 나랑 입은 원피스 밑에 그 있잖아요. 그 얇은 감을 바느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 재봉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게 세상에 어떻게 두 개의 육불이야. 가동그룹의 그 아리랑 마켓 안에 있는 옷이. 근데 그 제가 들은 소식은 이게 그 여기가 그 가디나의 여긴 가디나 문화센터네. 가든그로브랑 다르네. 가디나 문화센터 몰 안에 여성 의류 뷰티나를 운영하시던 우리 김영란 언니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아는 언니 이름이 영란이거든요. 그분도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영란이 언니들이 왜 이런가 뭐 잠시 생각하면서 눈물이 막 났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또 뉴욕에 옛날에 같이 룸메이트가 영란이었어요. 아우 샤워하러 들어가면 왜 이렇게 안 나와? 막 30분 어? 샤워하는 게 그거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저희 여동생 또 같이 있던 그 현주가 언니! 막 이러고 셋이서 너무 재밌게 살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 이 영란이란 제 룸메이트 친구는 지금 그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면 KNBS 또 KBS 아메리카에도 가끔 나오는 앵커입니다. 말을 너무 멋있었어. 근데 너무 막 군인처럼 얘기해서 한번 보세요. 김영란이라는 앵커. 예, 옛날 제 뉴욕에서의 룸메이트입니다. 제가 한번 방송에 나와서 방송 뭐 좀 해라고 시켰는데 그게 잘못돼서 그걸 읽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어려운 글을 줘서 읽는데 완전히 너무 힘들어했던 그 생각이 나네요. 아유, 이 나이 들면요 이게 옛날 사람도 생각나고 이렇게 그리움들이 있나 봅니다. 자, 며느리 발톱 막쳐주신 분 바로 우리 럭키비키님부터 해서 우리 그레이스님이 맞추셨어요. 고양이의 그 엄지 발톱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볼톱 발톱이 왜 며느리 발톱이라고 그랬을까?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함께하기로 할게요. 퀴즈 맞추신 분 계신지 궁금합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견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이추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위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과 팔과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9: 놓치지 마세요.
10: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1 우메켄.

0: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고양이 발톱은요 18개가 정답입니다. 앞발에 5개, 뒷발에 4개에서 총 18개. 근데 엄지, 앞발의 엄지를 바로 며느리 발톱이라고 그래요. 옛날 유교사회에서 며느리는 시부모님 눈치를 엄청 보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안 볼 때 살짝 음식을 집어먹곤 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 고양이의 이 발톱이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살짝 들려있는 모양이 마치 시아버지 눈치를 보며 항상 들고 있는 형상과 닮았다고 해서 며느리 발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네요. 영어로는 듀 클로, 듀 그러면 아침이 이슬이잖아요. 발이 땅에 닿을 때 이 발톱은 땅에 닿지 않고 플립 끝에 이슬만 살짝 건드린다고 해서 붙인 그런 이름이라고 해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것들에게 관심을 보여보세요. 얘는 과연 발톱이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할까? 발은 어떤 모양이고? 사랑스러울 겁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 주용자 권두환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1: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0: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11: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12: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11: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12: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 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주쿠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9: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 풍부한 황산화 후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1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제가 얼마 전에 성이 차씨인 분을 만났어요. 제가 차차차 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차씨 손 들어보세요.
1: 은근히 주변에 차씨 많아요.
0: 어 그래요?
1: 네.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0: 차차차 변호사 아저씨도 계시고.
1: 아 그분도 계시고.
0: 어 누구 있구나. 그렇구나. 차씨가 은근히 있네.
1: 일단 임표형 있잖아요.
0: 어 임표형
1: 있고.
0: 아 임표형 보고 싶다.
1: 임표형 인사 전해드릴까요? 오케이. 지금 우리 임표형 노래방에서 봤잖아요 옛날에.
0: 그래요?
1: 네.
0: 진짜?
1: 화장실에 같이 일본 사람이요?
0: 아 나는 저기.
1: 안녕하세요.
0: 어 성.
1: 차 임표입니다.
0: 시경이 오빠. 나 노래방도 같이 연 사람이야.
1: 시경이가 왜 오빠예요?
0: 오빠. 아 무조건 다 오빠야 난.
1: 야, 진짜.
0: 아, 노래 진짜 잘하고요.
1: 아니, 너무 잘하죠.
0: 그것보다 중요한 게 술을 잘 마시.
1: 잘 마시지.
0: 그리고 사람이 됐어. 술 잘 마시는데 그 실수 안 하고 사람들한테 잘하더라고. 인격적으로.
1: 되게 의리도 있고요. 주변에 아시는 분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재능에 비해서 노력을 진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놀려. 왜냐면 너무 잘하니까. 재능이 너무 좋은데. 네. 야, 쟤는 저렇게 타고난데 왜 좀 더 하지? 막 이런 거 있지. 안타까운 거야. 저렇게 잘하는 애가.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도사 같대요. 막 욕심도 없고.
0: 그래.
1: 되게 막
0: 되게 쿨하대서
1: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되게 쿨하다고.
0: 나도 이제 앞으로 방송은 그렇게 하겠어.
1: 어떻게 해요?
0: 마음 비우고.
1: 언제 안 비우셨어요?
0: 완전히 비우고 이제.
1: 아, 더 비우려고요? 그 가방 사신 거야?
0: 아니, 저 가방. 응.
1: 일부 보신 분들 혹시 네.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들 네. 아니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0: 나도 뭘.
1: 아니 스튜디오 딱 들었는데 깜깜해. 아니 뭔 불을 켜지도 않고 해. 야간 방송이에요?
0: 나 진짜.
1: 아니 보시는 분들이 그걸 못 느끼시나? 너무 어둡던데.
0: 아니 나 어쩐지 좀 첨침하더라.
1: 본인의 후광을 그렇게 믿으시는
0: 나는
1: 거예요?
0: 나는 그게 생각이 나요. 어느
1: 뭐요?
0: 날 안방 문을 탁 열었는데 네. 엄마가 껌껌한 데서 뭘 하시고 계셔.
1: 불 안 켜고요?
0: 어. 그러니까 사람이요 네. 그냥 적응이 되는 거야.
1: 그게 무슨 적응이에요?
0: 그러니까 어둠이 차분히 이렇게 찾아올 때
1: 내가 그 어둠 수, 그냥 한 방울이 되는 거야?
0: 어둠과 젖어드는 거지.
1: 그걸 이렇게 문학적으로
0: 그래서 그 어두운 데서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시길래 어머니! 하고 불을 켜드렸는데 내가 그 짝이로구나. 난 어두운 게 좋아.
1: 근데 여성분들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0: 뭐요?
1: 와이프도 어두운 데 막 뭘 하고 있어. 요리라든가 설거지에서 제가 가다가 무슨 말 불을 탁 켜면 놀래요.
0: 너무 집중돼 있는 거지.
1: 이렇게 밝구나 이런. 아니 왜 불을 안 켜고 해. 원래 그런가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0: 난 원래 불을 안 켜.
1: 아 원래 어두운 걸 좋아하시니까.
0: 네, 전기세.
1: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도 네. 보시는 분들이 이게 답답했을 텐데. 신기하네.
0: 아 분위기 어쩐지 내가 오늘 탱자뮤직 극장 하는데 직녀에게 나오는데 막 눈물이 나서 내가 에라 모르겠다고 카메라에서 코 풀고 울었어요.
1: 그래서 아까 막 오신다고.
0: 어.
1: 그 어두워서 그래요.
0: 그랬구나. 네. 불 켤 거.
1: 네. 진짜. 그 여러분 그런 마음 알았어요. 딱 듣는데 깜깜한 거. 분명 안에 사고 계신데 깜깜해서 깜짝 놀랐다니까.
0: 허벅하고 놀라시더라고. 거기다 제가 또 가방까지 있으니까 짐 그러니까, 나온 줄 알고.
1: 아, 이 물이 뭔 일이 있었나? 깜짝 놀랐죠. 아, 아무튼 네. 월요일에 네, 반갑습니다.
0: 네.
1: 주말 잘 보내셨어요?
0: 뭐 하셨어요?
1: 저는 뭐 그 말씀인 것처럼 아이가 그 미니처 골프를 하고 싶다고 지난주에 지나가는 말로
0: 우리 레오.
1: 네, 우리 리오. 리오가.
0: 리오. 리오야? 레오야?
1: 아니, 그건 발음이 다르면.
0: 그쵸.
1: 근데 그 얘기를 하길래 생각이 났고 제가 하는 데를 찾아봤어요. 근데 집에서 한 30, 40분 떨어진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래 했더니 가고 싶대요. 근데 이번 주말 되게 더웠잖아요. 미리 걔한테 경고를 했어요. 엄청 더울 거라고. 아 괜찮대.
0: 괜찮아 아빠.
1: 괜찮대. 그래도 하재. 그래서 막 지난번 했던 게 신나서 막 더블 포인트 어떡하고 뭐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지 막 혼자 신난 거예요.
0: 야 11살이에요.
1: 10살입니다 지금.
0: 10살?
1: 네, 올해 11살 돼요. 그래서 막 신나서 갔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0: 그렇지 누가 나와.
1: 근데 진짜 날이 그때 거의 109도인가 그랬거든요.
0: 온갖 좀 쓰러질 뻔했네.
1: 근데 그것도 원래 18홀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큰 데라서 36홀짜리예요.
0: 어떻게 돈은 내 다 냈어?
1: 그래도 와이프가
0: 아까워서 끝까지 다 쳤어?
1: 18홀 하자 그래서 아니야 애가 오랜만에 가고 싶다 36홀 하자. 하다 쉬었다 하면 되지 뭐. 36홀에서 샀어요. 1홀부터 둘이 셋이 너무 더운 거야. 막 진짜 한 3월 되니까 다리가 무거워 너무 어지러웠고 음료수를 쭉쭉 빨면서 하는데 사람이 진짜 앞뒤 아무도 없어요. 일하시는 분이 가끔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0: 네.
1: 얘들 왜 이러고 있자 이런 표정으로 네, 보는데 네, 네. 우리 아이가 더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애가 골프 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막 땀 벌벌 흘리면서도 아니 괜찮대 하재 들어갈까 아니 36골 다 돌았어요. 와 진짜
0: 다 돌았어?
1: 다 돌고 셋 다 그냥 녹초 돼갖고 애는 옷이 완전 젖어갖고 아이는 옷들이 여분이 있잖아 차에서
0: 이제 다시는 미네조 골프 가자는 얘기 아니요? 안 하겠네
1: 너무 재밌었대 대... 야 이렇게 더워도 차에 너무 재밌었다고 와 끝까지 다 하고 안에 들어가서 쉬지도 않고 쳤어요 다, 어. 다 돌고
0: 어머
1: 그리고는 손 씻고 완전 녹초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0: 네.
1: 집 근처 가서 먹자. 여기서 먹으면 우리 쓰러진다. 그래서 집 근처에 와갖고 거기서 이제 먹고.
0: 와 얼마나 꿀맛이겠어.
1: 뭐 왜 재밌게 놀았었는데 막 손 다 타고 저는.
0: 하여튼 36골을.
1: 와, 나 진짜 더웠어요.
0: 더웠어요.
1: 어지러웠어요.
0: 어.
1: 이 몸에 빈혈을 느꼈다니까.
0: 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일부에서도 얘기했는데
1: 네.
0: 독립 기념일 날 어느 날 뉴욕이 100도가 넘었어요.
1: 어우.
0: 그러면 거기는 습기가 있어서 체감온도 100.
1: 응? 한 20도겠지 뭐. 어. 네, 엄청 습하니까
0: 근데 아무도 없는데 제가 혼자 나가서 그 크로스브롱스 파크웨이라고 바닷가에 그 저기 프리웨이인데
1: 네.
0: 그 옆에
1: 프리웨이를 왜 덜려요? 차 타고 다니는 곳을
0: 아니 그 옆에 네. 사람들이 다 조깅하고 롤러브레이드 타는 데가 있어요 운동이 주 딱 매일 5마일씩 탔거든요
1: 5마일?
0: 어 왕복 진짜 그 완전히 말벅지였지.
1: 롤러블레이드요?
0: 어, 롤러블레이드.
1: 좀 타십니까 블레이드?
0: 3년 전에 정리했지. 내가 이거 타다 넘어지면 이제 끝장이라구나. 근데 그날 아무도 없는 거야.
1: 더워서?
0: 응. 아무도 없길래 웬일로 없지? 네. 근데 지나가는 경찰 아저씨가 Are you crazy? 그랬어요. 근데 내가 No! 뭐 이러고 뭐 잘난 척하고 Thank you! 이러고 가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1: 야, 그 날씨에 거기서 그거는 진짜 아니지.
0: 어, 심장이 막 터지면서 어머 이게 일사병이구나. 나 심장 마비로 죽겠구나 하고서 막 거기서 주저앉아 가지고 옆에.
1: 거기는 말 타는 경찰대 다니지 않아요? 없어요?
0: 저한테 갔던 거는 말 타는 거는 잘 없죠. 그 더위 나오겠어요. 말 타는 경찰이. 그냥 저기 경찰차가 지나가면서.
1: 아니 가는 건 가도 어때 어떻게 오시려고. 왕복을.
0: 그래 가지고 주저앉아 가지고요. 한 1마일 정도 뭐 주저앉아서 쉬었다가 기어서 왔죠. 기어서 조심 기어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 야외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딱 집에서 출발 가서 시작한 게 12시 한 10분 20분이에요
0: 제일 더울 때
1: 그때부터 2시 넘어서 깨닫으니까
0: 3시 진짜 건강하다.
1: 아니 와이프가 웬만하면 땀 안 흘리는데 자기가 땀 흘렸다면서 와 진짜
0: 네.
1: 진짜 애 때문에 했지 애 아니었으면 진짜 제가 거기서 뭔 일을 저질렀지 몰라요.

0: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고
1: 대단한 왔다 집안이야. 무서운 집이야.
0: 끝까지 살고밖에 없어.
1: 36호를 줘서.
0: 와, 그러니까요. 야. 미친 거죠.
1: 레오 대단하다. 레오의 힘이야.
0: 그 친구는 또 그리고 밤에 뭐 덥네 춥네 이러고 투정 부리고 자면 되지. 아, 저희는 아주 힘들었어.
1: 아빠는 힘들어. 아빠 엄마 진짜.
0: 그래도 뭐
1: 우리 애기 엄마들 아빠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고 싶어요.
0: 그럼요.
1: 너무 좋은 일.
0: 애가 즐겁다면 하는 게 또 부모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네. 네.
0: 아무튼 그래서 뭐 하셨냐고요 주말에 왜 저한테 묻지 마시고.
1: 저는 그날.
0: 어디 여행 가신다고 어디 가신다고
1: 아니요 저쪽
0: 아시는 분 집으로.
1: 그날 제가 뜨개질 한 거 입었잖아요.
0: 네.
1: 그 언니
0: 구멍 숭숭 시트로
1: 그 언니가 떠준 그 언니한테 제가 마침 언니가 떠준 거 오늘 입고 나왔다 이러면서 잘 있어 하고 얘기를 했더니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당장 가방 싸고
0: 멀리,
1: 갔죠.
0: 멀리 사세요?
1: 미션 비에호.
0: 아, 뭐 별로 안 멋있네.
1: 좀만 나가면 이제 저기
0: 바닷가
1: 뭐야
0: 라구나.
1: 바닷가 라구나 비치 웬걸 그 집에 일찍 가가지고 한 2시에 도착했나 봐요. 낮 2시 반 정도?
0: 끝나 바로 가셨구나.
1: 끝나고 바로
0: 네.
1: 우리 점돌이랑
0: 네.
1: 그 집에서 나온 게 어젯밤이야. 한 발짝도 안 나왔어.
0: 아 금요일에 가셨다가?
1: 응.
0: 어디 외출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1: 둘이서 온 집에서만.
0: 와.
1: 둘이 첫날에 너무 기분 좋아서 영화 보고 놀면서
0: 아니,
1: 와인을 한 병씩 각 1병을 마신 거예요. 근데 언니가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날 골프 티칭 프로 PGA 거든요.
0: 그분이요?
1: 골프 레슨 취소하고 막 힘들다고 이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몸이 갔대. 옛날에 와인 한 병 끄떡 없는데 와인 한 병으로 완전히 막
0: 그 회장은 어떻게 하시고
1: 제가 다 이제 시중하고
0: 집에서 다 요리하시고
1: 미역국 어제 끓여주고 아우 너무 맛있다. 미역에 감자 넣어서 끓여줬더니 그렇게 좋아하고 좋은 거 배웠다고.
0: 미역국에 감자?
1: 네. 감자를 큼직 조금 큼직큼직
0: 아 근데 미역국에 감자는 상상이 안 가는데
1: 너무 어울려요.
0: 그래요?
1: 밥 대신에 그냥 그거 먹으면 돼.
0: 아,
1: 아 너무 맛있어. 감자나 봐요.
0: 그럼
1: 아.
0: 고기는 안 들어가요?
1: 고기도 조금 넣죠.
0: 고기 들어가고 특이한데 근데 보면 미역실 요리는 뭔가 특이해. 항상 뭔가 킥이 있어.
1: 그냥 내 입맛에
0: 그러니까요.
1: 끌리는 대로
0: 특이해.
1: 그러면 되지 뭐. 그 집에 또 양배추가 썩어간다고 버리려고 하는 거
0: 네.
1: 줘봐. 껍데기 벗기니까 안에 멀쩡해요. 그거 갖고 양배추 김치 샐러드용 왜냐면 샐러드인데 요거에 그냥 발효해서 일주일 있어도 이게 묵으면서 맛있는 그런 샐러드 김치야.
0: 그 약간 중국 식당에 나오는 그런
1: 아니에요.
0: 느낌 아니에요?
1: 제 비결이에요. 저는 식초랑 레몬 있으면 레몬 넣어도 되고 네. 올리브오일 넣고 네. 소금 넣고 마늘 조금 넣고
0: 아 고춧가루가
1: 거기에다가 이제 네. 약간 단맛은 뭘로 내냐면 어제는 사과를 넣었어요. 이 언니가 건포도를 싫어하더라고. 사과, 배 넣어도 맛있어. 과일 그때그때
0: 뭔가 좀 이상해.
1: 거기에 참외 넣어도 맛있어.
0: 아니 참외
1: 거기 수박 넣어도 맛있어.
0: 아 뭔가 퓨전인데 이거는
1: 아 진짜요.
0: 아,
1: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0: 해보세요. 아니 샐러드도 아닌데
1: 근데 그게 약간 짭짤하게 하면 일주일 정도 묵혀놔도 너무 맛있는 그런 발효 음식이 되는 거지.
0: 그 언니분 지금 잘 계시죠?
1: 잘 계시죠?
0: 쓰러진 거 아니죠?
1: 연락해도 연락이 없어.
0: 그 드시고 앞에 복통을 요구하면서 막 쓰러진 거 아니지?
1: 그러면서 한다는 말에 이제 다시는 네. 옛날 생각하고 마시면 안 되겠다.
0: 야,
1: 와인 한 병 마시고 쓰러졌다.
0: 그러니까 와인 한 병이 쓰러진 건 좀 많이 쓰러지셨네.
1: 그죠? 옛날에 그 언니랑 옛날 한번 제가 과음했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
0: 네, 뭐 늘 뭐. 주말 지나면 늘.
1: 그러니까 아는 오빠네 집 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로얄 샐롯을
0: 네, 네, 네.
1: 둘이서 두 병 반을 모으셨어요.
0: 그분이 지금 이분이세요?
1: 네.
0: 아니 위스키를 두 병 번 둘이 드신 분이 와인 한 병이 쓰러져요?
1: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 간 거야 몸이.
0: 야, 아 근데 두 병만에 좀 심했다.
1: 그렇죠. 그날 죽는 줄 알았다니까 방송 봤는데. 마실 때는 기분 좋지. 언니 이러면서 막 아야.
0: 근데 그래도 그 로얄 그 쌀로 그 친구는 좀 괜찮은 친구라 다음날 숙취가 덜한데
1: 그런 그쵸? 게 있던 거 같아요.
0: 깨끗해요. 많이 드실 때.
1: 그렇게 좋은 술을 그렇게 마시면 안 돼. 한두 잔이면 됐지.
0: 한두 잔은 또
1: 요즘은 몸 생각해서 술들을 안 마셔요.
0: 진짜
1: 점점 그 추세래요.
0: 맞아요. 그것도 저거 개발 중이래요.
1: 뭐요?
0: 그게 뭐지? 하나를 먹으면 그냥 술 취한 그 느낌 나는 거. 그런 거 있죠. 술을 먹지 않았지만 그게 영국인 거기서 나온 액체 술이 있어요.
1: 네.
0: 알코올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먹으면 취기가 나요.
1: 진짜?
0: 그거 있어요. 저 샀어요. 근데 안 먹었어요. 사무실에
1: 갖고 와봐.
0: 네?
1: 갖고 와봐요. 한번 우리 실험 방송을 해보자.
0: 아,
1: 알코올이 없다며.
0: 알코올 없어요.
1: 그럼 괜찮지.
0: 근데 약간 취한 느낌이 난 데서 샀는 이게 미국엔 안 팔아요. 그 제가 해외에서 직구한 거예요.
1: 진짜?
0: 그래서 진짜 오래 기다려서 산 건데
1: 이번 금요일날 갖고 와요. 해보자.
0: 아, 저 금요일날 안 돼요. 금요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1: 일단 주, 내가 나만 마셔볼게. 둘 다 마시면 안 돼.
0: 차라리 주중에 먹어요.
1: 제가 한번 진짜 취한 한 취한 한번.
0: 아니 근데 미옥씨는 안 취할걸요?

0: 감당이 되지.
1: 저도 이해가 안 가. 알코올이 없는데 왜 쟤한테
0: 약간 그 성분을 봐요. 뭘로 취하길래.
1: 그 성분이 무슨 저기 이게 케미칼을 든 게 아니라 무슨 풀인데 무슨 풀인데 그걸 뭐 약간 마취효과 이런 게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야. 불법은 아닌데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마약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실제로 이거는 판매를 하는 거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맛이 없대요. 근데 술을 못 하는 사람들 아니면 약간의 그런 기분을 나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뭐 그게 나왔었는데
0: 고양이들이 냄새 맡으면 약간 흥분한다는 그거 있는데 이름이 뭐지?
1: 그런 돼지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진짜요. 돼지들 그 풀이 있어. 그래서 애들 그 장난감에 이렇게 넣어주면 고양이가 굉장히 기분 좋고 흥분해요.
1: 근데 아무튼 이거 흥분 이거 그런 각성제는 아니고.
0: 아니 그런 건 흥분 말고.
1: 아 그러니까 그런 흥분디유.
0: 놀부예요.
1: 놀부 흥분디유.
0: 흥분대유.
1: 형수님 저 흥분디유.
0: 아니 우리 사람이 흥분돼야지. 흥분 안 돼봐. 네? 가끔 흥분하고 그래야지.
1: 아 흥분은 아니고 약간의 그런 거죠. 원래 와인 드시면 흥분돼요? 아니잖아요. 와인 먹으면 차분해지지 않아요?
0: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1: 아 그래요? 아, 저는 누가 있든 와인 안 먹는 이유가
0: 와인이 무거워.
1: 저는 와인 먹으면 졸리고 몸이 차분해져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더 하자는 생각이 으쌰으쌰가 아니고 그냥 야 너 집에 가 나 집에 갈래 이런 느낌이고요.
0: 예.
1: 다른 뭐 소주나 위스키 이런 것들은 먹으면 으쌰 야 오늘 뭐 할까 이런 느낌인데 와인을 먹으면
0: 무겁게
1: 데이트를 하더라도 너 집에 가야지 나도 집에 갈래 그냥 귀찮아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저는 와인은 아닌 것 같은데.
0: 지금 아까 이제 그걸 떠나서 어떤 그거 얘기했잖아요. 기분 뭐요? 좋아지는 거 매직 머쉬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 무슨 저 각성 마약주 아니에요? 그거?
0: 근데
1: 네, 머쉬룸이면 일단 그런 각성인데.
0: 아니, 네. 그게 그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옛날부터 그걸 통해서 요 매직 머쉬룸을
1: 조금씩 먹으면
0: 거죠. 이게 하나의 그
1: 신의 계시를 받는 그런
0: 나 자신을 만난다나 뭐.
1: 각성이죠.
0: 굉장한
1: 뭐.
0: 그 비포 애프터 이런 경험을 해보는 건 처음이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한 그 하나의 그거래요.
1: 그러니까 그분들이 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취한 상태에서 이제 교감을 하고는 아이들 이름이 달빛 아래 푸르나 이런 거잖아.
0: 왜 그럼 그쪽으로 가?
1: 늑대와 함께 춤을 뭐 이런 거잖아. 그 이름이 몽롱하잖아 이름이. 달리는 말 속에서 뭐 이런 거잖아.
0: 비둘기요. 아니 달리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 달리는 기차 비둘기요 이런 거.
1: 아 이거 마지막에 다른 한 방이 있는데 이거는
0: 말해보세요.
1: 비방용이라서 못 하겠어요.
0: 혹시 하이마일?
1: 아니야.
0: 저는 언니가 하이마일 클럽 들었잖아요.
1: 그게 뭐예요?
0: 몰라요? 아니 그걸 몰라? 미국 사람들 다 아는 거를?
1: 뭔데요? 모를 수도 있죠.
0: 마일 하이 클럽.
1: 그게 뭔데요?
0: 비행기.
1: 왜 마일리지 클럽에 계시는 거야?
0: 비행기 화장실에서 비행기 관계? 화장실에서 달리는 사람들.
1: 그게 무슨 말이야?
0: 네 마일 하이 클럽이에요 그게.
1: 그게
0: 모르네
1: 뭐야?
0: 이 아빠가.
1: 아, 뭔데요?
0: 아니
1: 아, 진짜 몰라요.
0: 비행기 화장실에서
1: 관계를 맺는 거야?
0: 그 관계로까지.
1: 그거
0: 해를 그거, 봤냐 뭐.
1: 그거 저거던데?
0: 네.
1: 그거 걸리면 비행기 금지 영구 금지에다가
0: 네. 뭐 그렇겠죠. 근데 옛날에는 했었다 이거죠.
1: 아, 옛날
0: 지금은 안 하겠지.
1: 옛날 비행기 담배 필 때.
0: 비행기 담배 피던 시절에.
1: 그때 뭐 그치. 그때 가능했죠.
0: 그래서 그 언니가 했다는 거예요. 누구라면 말하면 아는 사람이야. 유명인이야. 얘기 안 해. 그럴 수 있지 뭐.
1: 이따 끝나 방송 노래 나갈 때 알려줘.
0: 아니 그 얘기 왜 있죠? 아,
1: 저 안 했어요.
0: 그 매직 머쉬룸 얘기를 제가 괜히 꺼낸 게 아니라 최근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기사에서 그걸로 뇌를 연구를 한 거야. 감지를 하고 이게 과연 뭘과 다른가 했더니 우리 뇌에는 한쪽은 이렇게 내 자신을 놔주는 곳이 있고 한쪽은 엄격한 걸로 이렇게
1: 뭐 좌뇌 우뇌인가요?
0: 컨트롤하는 거가 있대요. 네. 그 경계선이 무너졌대요.
1: 그러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0: 아니지. 결국은 그 뜻은 뭐냐면 우리도 그런 경계 바운더리를 때로는 무너뜨려야 정말 기쁨도 없고 해탈도 없고 뭔가 좋은 그런
1: 약간,
0: 거다
1: 약간 조심하셔야 되지.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성의 끈을 마지막 선을 넘어간다는 것 있잖아요.
0: 논다는 것보다
1: 그러니까 그게 좋은 쪽으로 혼자 스스로가 약간 정말 해탈을 하거나 뭔가 그런 걸 느끼거나 그런 거 자유롭고 그건 오케이. 근데 타인과의 어떤 관계나 사회 조직과에서는 그게 나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0: 아, 그거 제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는 A야 A 정답이 근데 죽어도 그냥 A 아닌 거 아는데도 그 사람은 A만은 고집하다가 뒤늦게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때 있죠.
1: 있죠. 네.
0: 그런 경계를 누출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1: 그걸 굳이
0: A가 아니고 B 수도 있고 C 수도 있고 D C도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거기 과학에서도 얘기했듯이 아 내가 아는 A가 A가 아니고 B일 수도 있고 때로는 C가 정답이고 때로는 D가 이런 바운드리를 네. 넘나들게 내가 늦춰놓는다면 굉장히 그런 나 자신을 깨닫고 그런 행복에 가는 길에 조금 그게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그거 맞는 말씀이신데 그게 왜 어떻게 우리가 시작이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0: 그게 아무튼 아니 한참 갔어.
1: 너무 지금 우리가 시작이 뭐였죠 우리가? 나 시작이 기억이 안 나요.
0: 나도.
1: 뭐였길래 여기까지 비행기 하이마일
0: 하이마일까지 갔다 왔어.
1: 어디로 모르 시작한 거야.
0: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1: 네,
0: 어떻게?
1: 뭐 어떻게요?
0: 우리
1: 빨리 해야지.
0: 아니 이거 노래 듣고 와서 우리 오늘 게스트도 없잖아.
1: 네.
0: 그러니까 우리 뭐 여유 있으니까.
1: 그냥 광고 한번 듣고 와서. 들어갈까요?
0: 이 노래는 네. 우리 전 론장님이 네. 더운 여름날 듣는 서프 뮤직 빌보드 10위 안에 들었던 60년대 송에서
1: 서핑 USA.
0: 아, 글씨를 이렇게 잘 써주셨어요, 선. 야, 아, 이러고 방송국에 놓고 가셨어.
1: 아, 성글 씨요?
0: 응. 근데 이분이 네. 더 이제 추위가 오기 전에
1: 60년대 노래?
0: 응.
1: 60년대라면 네. 뭘까요?
0: 그 중에서 이 노래요, 우리. 응? 데킬라.
1: 야, 그 60.
0: 데킬라 한번 들어볼까요?
1: 떤떠더더더더더.
0: 그죠. 데킬라. 다다다. 이열치열. 데킬라로.
1: 그 노래 결혼 노래였어요?
0: 예, 네, 그렇대요.
1: 이 노래 즐겁죠. 아, 한 잔이 당기는군요. 네. 이거 박자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0: 데킬라 같이 한번 맞춰보는 거야?

0: 왜 안 나와 데킬라?
1: 아직 나와 기다려야 돼. 이제 나와.
0: 벌써 나왔나 보다.
1: 아니 아니 아니. 이제 지나가.
2: 아 그래요?
0: 데킬라.

0: 아, 데킬라 팔아가지고 장사하던 멕시코 농장들이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1: 왜요?
0: 아가베가 많이 그
1: 안
0: 잘
1: 나왔어요?
0: 자라긴 했는데
1: 네.
0: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니까.
1: 그 정도예요? 타격을 입을
0: 아,
1: 정도로?
0: 지금 그럼요. 지금 타격 입어요. 지금 프랑스 저기 포도 농장도
1: 목 말았고
0: 난리야.
1: 와인 때문에?
0: 와인도 안 마셔요.
1: 진짜요? 젊은 친구들이 아니면 전체적으로요?
0: 전체적으로.
1: 그렇게 많이 줄었대요?
0: 젊은이들이 또 와인보다는 가벼운 맥주 쪽으로 간대요.
1: 아, 그 요새 또막 칵테일 이런 쪽으로 가벼운 술만 가는구나.
0: 그러니까 이제
1: 인생을 좀 무겁게 해야 될 텐데.
0: 이 와인이 이제
1: 저희 젊었을
0: 와인 한
1: 때는
0: 잔.
1: 미옥 씨 그런 독한 술을 먹어도
0: 네.
1: 입에 그렇게 쓸지 않았잖아요. 독하지 않았잖아요. 왜?
0: 네.
1: 우리 인생이 더 쓰니까.
0: 아니, 옛날에 쓰디쓴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이랬는데, 아니, 소주가 왜 이렇게 달아?
1: 달아 달아
0: 달콤 달아.
1: 요새 저기
0: 너무 달지 않아요?
1: 설탕도 안 들어간 거 그거 드세요?
0: 어,
1: 설탕 안
0: 그게
1: 들어간 거 드세요? 새롭게 나온 거.
0: 나 바, 그건 또 맛이 없더만. 맛이 없다 그러더라.
1: 그게 또
0: 나는
1: 드시다 보면
0: 깔끔해요.
1: 그게
0: 거기다가
1: 깔끔해요.
0: 레몬 짜가지고 먹으면.
1: 그거 요새
0: 그럼
1: 많이 드시죠
0: 물이야.
1: 레몬. 그냥 레몬즙 그냥 비타민 주스 먹는다고 생각하고
0: 그렇게.
1: 드시면 좋죠. 아니
0: 이렇게
1: 근데
0: 아무튼.
1: 제가 그 데킬라가 사실은 굉장히 그 보수적인 거 아세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데킬라가 국가에서 지정된 데서만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데킬라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멕시코에서 그 데킬라 농장이랑 아가베 재배 갖고 하는 게
0: 제가 데킬라 농장 갔잖아요.
1: 그러면 아시겠는데 그게
0: 데킬라.
1: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나 아가베 키워야지 해서 만들 수 있는 주정 안돼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야 된대요.
0: 그게 블루 아가베로만 키운 게 데킬라.
1: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모든 게 그러니까 패밀리 비즈니스인데 처음으로 여성분이 오너십을 받은 데가 있어요. 여자가 오너가 그저까지 안 줬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한국에다 자기네 거를 수출하고 싶다 저희를 만났어요.
0: 오.
1: 근데 그 전날 저희 같은 직원 동료랑 하필이면 그 전날 데킬라를 한 서너 병을 먹었어요 저희가. 너무 아침에 머리가 아프고 막 입속 양둘다막 입에서 데킬라 냄새 나고 막 알죠 라임 냄새 나고 막 이럴 때 있잖아.
0: 희한해요, 그게.
1: 입에서 막 라임 냄새 나고 죽겠는 거야. 그래서 빨리 해장하고 싶어 죽겠는데 오전에 미팅이 잡혀 있는데 보니까 그분이 또
0: 데킬라.
1: 누군 거야. 만났는데 그 히스패닉 여성분이 남자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데킬라 제품들 막 보여주면서 막 죽겠는데 케이크 먹어보라고 먹어봐야 안다는 거야. 입에서 우리 데킬라 냄새가 너무 나고 있는데 근데요 정말 맛있는 데킬라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도 맛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먼저 이야 블랑코도 줘봐요. 이야 너무 맛있고 이 사람이 너무 머리를 여성분이 확실히 머리가 좋아. 이 데킬라 병들이 크잖아요. 이게 진열하기가 바텐들 힘들다 해서 거절을 하더래요. 야, 우리 자리 없으니까 네거안 넣어. 이러니까 그 핑계를 못 만들게 작은 책을 꼬지처럼 책처럼 길쭉하게 만든 거예요. 병을.
0: 병을.
1: 그래서 정말 요만한 공간만 있으면 쏙 들어가게.
0: 어머나.
1: 책꼬지처럼. 병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0: 병이
1: 없다라는 또
0: 중요해.
1: 핑계도 못 대고 또 특이하고 이쁘니까. 너무나 잘 만든 거예요. 이걸 한국에다 수출하고 싶다 도와달라고. 근데 우리가 뭐 정신 있겠습니까? 술만 먹다가 알았다 얘기 나중에 하자 그러고
0: 야,
1: 했던
0: 어떻게
1: 기억이 나요.
0: 데킬라가 너무 신기하다. 제가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이제 미션 비오에서 50시간 만에 밖을 나와가지고 들렸던
1: 그치
0: 곳이
1: 50시간
0: 야 드디어
1: 거의 감금이지
0: 감금 수준이야.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야 이러면서 들렸던 데가 이제 그 트레이더 조예요.
1: 나도 데킬라
0: 근데
1: 만줄
0: 아니 거기서 제가 데킬라를 두 병을 샀어요. 그게 그 병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꽂이처럼 이렇게 딱 꼽을 수 있는 납작하고
1: 그래요?
0: 얕은 거예요.
1: 그럼 그 친구가
0: 그
1: 그건가?
0: 데킬라가 아니야 이거 싼 거야. 이거 트레이더 조그
1: 아, 자기네 거
0: 저기
1: OEM이요?
0: 건데 13불 99 너무 싸지.
1: 뭐.
0: 맛있어. 제가 본
1: 트레이더는요
0: 중에
1: 가격 센거
0: 맛있어.
1: 맛있는 거 많아요 술 와인도 그렇고
0: 얼마나 싸?
1: 아니
0: 13불
1: 어제
0: 99.
1: 사셨는데 벌써 줬단
0: 두
1: 말이에요?
0: 병이 아니 한 번, 아직 안 땄지. 이거는 비상용으로 제가 두 병을 사다 놓은
1: 뭘
0: 거예요.
1: 또 비상용이야?
0: 아니 원래 술을 이제
1: 데킬라가 뭐
0: 끊었는데 아니
1: 비상용이에요.
0: 그래도 비상용이 술이 있어요
1: 데킬라
0: 제
1: 좋아하세요
0: 집에.
1: 원래?
0: 뭐안 가리죠 나.
1: 그래요?
0: 좋아해요.
1: 좋습니다.
0: 아니 아까 제 데킬라
1: 네.
0: 실제로 그 저기 그 뻘을 또 봐야다라고 아세요?
1: 뼈를 또 빨았다?
0: 말했
1: 잘
0: 뼈를 또
1: 모르겠는데.
0: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 그 LA에서 쭉
1: 저 모른다고
0: 가면
1: 막 하시는 거 아니죠?
0: 엔세나타
1: 네, 엔세나타.
0: 있잖아요. 바하 캘리포니아보다 더 남쪽으로 가면 거기 뿌에로 또 보였다라고 있어요.
1: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바하 캘리포니아 좋아하는데. 오케이.
0: 거기서 막 바다 속에 호텔 앞에
1: 네.
0: 밤에 호텔 바로 앞에 바다에 들어가면 왜요?
1: 밤에 바다 가면 위험하지 않아요?
0: 스노클링.
1: 어, 스노클링 밤에 해요? 위험하게?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0: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나가면 거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1: 데킬라가 전혀 뭔 얘기인데
0: 아니, 지금 아까 데킬라 여행을 네.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그 호텔에서 왜 그거 파는 거 있잖아.
1: 뭐?
0: 응? 유니 파는 거.
1: 유니 파는 게
0: 그
1: 뭐야?
0: 그 부동산 타임 취업
1: 아,
0: 파는
1: 아,
0: 거.
1: 아, 저기 위쪽에 아래쪽에 어, 많이 팔죠. 네.
0: 그 잘못이 엮인 거야.
1: 아, 그것도 따라가셨구나.
0: 아니 벌써 사인했어.
1: 아, 사인했어. 사줬어요 그거를.
0: 어, 어. 근데 어. 그 남자가 이제 자기가 다 모시겠다고. 왜냐면 이제 한강 잡은 거니까.
1: 그쵸, 구매했으니까.
0: 그래서 그 사람이 차를 갖고 야. 나타났는데 이 차를 탔는데 덜덜덜덜거 아리다가 중간에서 고장이 나가 섰어요. 응?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야. 자기네 집까지 가서 응? 저기 데킬라를 대접을 받고 마시고 데킬라도 한 병 얻어왔어요.
1: 아니 그래서 결국 타임쉐어 사셔가지고 테킬라 한 병 마실 거예요.
0: 아니 중요한 건 그게 어, 아니라
1: 네. 그 타임쉐어 아직 있어요?
0: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냥 이렇게 된 거야.
1: 뭔가 있는데 지금 뭔가 있는데.
0: 그래서 나중에 갔더니 재밌었나? 어, 너무 그런 적 없다고 그래서 모른 채 딱 하고면서
1: 당하신 거예요?
0: 응.
1: 오 마이.
0: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만불 날렸지.
1: 오 마이 갓. 디파진 넣으셨구나.
0: 나 말고 아니 디파진 아니. 응 뭐
1: 그러니까
0: 지금 그런 거야. 근데 그... 얼굴 싹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1: 같이 하신 분이 아,
0: 또 갈 수도 있지만 거기만 맨날 가고 싶겠어요. 그 돈이면 딴 데 가고
1: 그쵸,
0: 이제 안 쓰게 되는
1: 어.
0: 거고 그냥 돈만 날렸는데.
1: 야.
0: 그 데킬라 문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여행 갈 때요. 그런 거 뭐 사람과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
1: 그거 그러니까 세상에 응. 공짜는 없는 거예요. 뭐
0: 어, 공짜 없어. 그러면 공짜 없어.
1: 우우 따라가다 보면 그거 하는 거야.
0: 그래서 데킬라에게만 나오면 쉬, 우쉬야 이런 생각.
1: 아 근데 잠깐만 댓글에 네. 우리 럭키비키님 다정님 항상 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 홍소령님 네.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천안시에요. 네. 유튜브로 잘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네. 구독 전체 알림 설정했으니 앞으로도 라디오 서울 찾게 보겠습니다. 라는데
0: 어머 천안.
1: 네 홍소령님. 어 천안이면은 네. 저거 아닌가요?
0: 천안 성거리
1: 처의 남동생이야 천안? 우리 천안
0: 어, 천안
1: 우리 천안 천안들이 좋아하는 천안 천안이 저거죠?
0: 전 대전이에요 우리
1: 저거 아니에요? 호두과자?
0: 어 호두과자
1: 천안 호두과자 유명한 거 맞죠?
0: 진짜 어. 어 대전은 우동 대전역에서 먹는
1: 진짜로요?
0: 대전 발령
1: 대전이면 엑스포 아닌가? 오, 대전에 우동이 유명한 거 처음 들어보네 어,
0: 뭘, 아 기차를 안 타보셨구나
1: 타봤죠
0: 비둘기 타봤어요?
1: 아 그럼요 무궁화
0: 비둘기 그러면 대전역에서 3분이나 쉬면서 서가지고 우동 후루룩 안 먹어봤어?
1: 아 그건 아닌 거 털보네 만두는 먹었는데 뭔지 아세요?
0: 털보네 만두는 뭐 고스터미널 휴게소 이런 데
1: 있고.
0: 많이 있죠.
1: 아, 근데 그것도 빠르잖아. 삥 하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고 팍 먹는 그거.
0: 아니 이거는 대전 그 가락국수 우동은 가락 우동, 특별, 특별한 거죠. 아. 후도가자 함께 명물이지.
1: 아. 그렇구나. 우리 홍소련님 중석
0: 천안은 어떤가요? 아우, 천안 한국에
1: 지금
0: 가본 지 오래됐네.
1: 천안 지금 몇 시야? 응. 새벽 3시 반 아닙니까?
0: 어머, 잠 안 자고 뭐 하시오?
1: 이 시간에 뭐 하세요?
0: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어?
1: 그러니까
0: 소령님.
1: 유튜브. 네.
0: 홍소령님. 남자분이니까 여자분이니까. 소령. 난 왠지 나 여자 같아.
1: 근데 말씀하신 게 약간 여성분 같기도 하고.
0: 전 딱 느낌이 홍소령 이러니까 왜 네. 나는 여자라고 생각했지?
1: 그러니까 저도 여성분 같더라고요.
0: 응. 그렇죠? 네. 홍이 그런가 봐. 홍이.
1: 홍도 그렇고 응. 왠지 이게
0: 홍 씨는 여자라는 느낌.
1: 군대 소령 준영 대령이 아니라 그냥 소령 씨 이런 느낌 있죠.
0: 어, 홍 소령. 어. 홍도령?
1: 남자분이시네. 안녕히 계세요. 네.
0: 남자분이네.
1: 네. 어서
0: 오세요.
1: 주무세요. 네,
0: 소령님.
1: 주무세요. 남자분은 주무세요. 어. 오, 이 새벽에 뭐 하십니까, 이 새벽에? 아무튼 저 우리 광고 듣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네. 그리고서 오늘 순배남 해야죠.
1: 그러니까 일단 광고부터 아,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네. 빨리 듣고 가야지.
0: 네.
1: 굿모닝 차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는요.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진통제 없이 수술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랜드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7: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6: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7: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6: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8: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9: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여기는 굿모닝 차차차. 우리 후니 어디니?
2: 아니 이거는 네. 들을 때마다 어색해요.
1: 왜요?
2: 네? 어릴 때 이런 거 해보셨어요?
1: 차차
2: 막 이렇게
1: 굿모닝 차차차.
2: 막 네, 그럼요. 이런 거 하시는 거?
1: 노래 자랑 나갔죠. 누가 누가 자라나.
2: 뭐 그런 거 해보셨어요? 어린이 네. 그 합창단?
1: 아니요. 노래 자랑 예선에 나가서 떨어졌지. 귀뚜라미가 뚜루루 우는 달밤에 하고서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2: 저도 그랬는데.
1: 그걸 또 한 번 주웠어 기회를. 그 순간 기억나. 귀뚜라미가 뚜루루 우는 달밤에.
2: 이 노래가 뭐죠? 이거는 약간 보일러 광고 노래 같은데. 여보 아버님 댁에 귀뚜라미 한 마리 놔둬야겠어.
1: 동무가 그립습니다.
2: 동무가 그립습니다. 약간 그쪽.
1: 아, 이 제목이 뭐더라?
2: 아니, 노래 처음 귀뚜라미 아니에요 혹시?
1: 아니에요. 근데
2: 동무 생각?
1: 거기
2: 동무가 생각나고 그래.
1: 나 이러면 앞이 하얘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린이 이런 것만 남으면 저는 그 추억이 생각나. 그러니까 떨어지기 잘한 거야. 이런 게 추억이 있지.
2: 아마 상 받아서 추억에 남을 거예요.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 떨어진 분들의 핑계지 무슨.
1: 어렸을 때 그런 아픔도 네. 겪어야지.
2: 그럼요.
1: 그냥 만사 그냥 네. 다 붙어봐. 그런 맞아요. 실패도 겪으면서.
2: 그럼요. 아니, 제가 예전에 교제했던 여정분이
1: 예.
2: 그 MBC
1: 예.
2: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에요.
1: 어머.
2: 목소리가 완전 꾀꼬리야.
1: 어머.
2: 노래방을 같이 가면 기가 막힌 거예요.
1: 어머.
2: 근데 그 당시 저도 잘했거든요. 나름.
1: 네.
2: 그때 성대 결절 나기 전인가.
1: 우리 순희 씨 노래 한번 듣고 싶어 언제.
2: 둘이서 듀엣을 그냥 불러봤는데 그냥 와 천상의 소리. 그 물어봤어. 노래 왜 이렇게 잘했대. 자기가 어린이 합창 출신이었대서 와.
1: 무슨 노래 불렀어요?
2: 뭐요?
1: 듀엣으로.
2: 저희? 아 그때 뭐 불렀지? 기억도 하도 옛날이라서.
1: 그대 안에 불러 막 이런 거.
2: 아 그런 건 너무 평소에 잘하는 거고. 그 뭐지? 그 친구가 뭐 불렀더라? 그저 박정현 거 불렀는데. 사랑보다 뭔 그 사랑보다 사랑보다 깊은 사랑인가?
1: 어, 사랑보다 깊은.
2: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하고
1: 상처.
2: 뭐 박 저 누가 솔리드 박 김조한 씨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했었는데.
1: 예.
2: 근데 그 어린이 출신단이 확실히 다르더라고.
1: 아.
2: 그래서 목소리 진짜 청초하다 하는 느낌을 처음 사람의 목소리 청초하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1: 어머, 그녀는 네. 어디 가셨나 이제.
2: 아 옛날 얘기죠.
1: 옛날
2: 뭐,
1: 얘기예요.
2: 뭐 살아는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1: 또 물어봐.
2: 뭘? 하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하지 마. 자, 순매남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 나 저분 입만 열면 불안해. 순매남 들어갑니다. 빰빰.
1: 아, 네.
2: 아, 빨리 넘어가야지.
1: 빰빰 가야 되겠다.
2: 아니, 주말에 되게 더웠잖아요.
1: 네. 네.
2: 이번 주도 더워요.
1: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홍님이 너무 네. 후니 씨 포함해서
2: 네.
1: 만약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폭염에 무리해서 다쳤다면 아팠다면 다음엔 절대 아이가 원해도 폭염에 무리 안 했을 텐데 하시면서 이번에 멀쩡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2: 아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진짜요. 12시 가장 더울 때 무슨 온 가족이 미니어처 커플을 36개나 쳐.
2: 그렇게 또 한번 극한 저걸 해봐야 또 아이가 또
1: 다음에 조심하자.
2: 네, 조심하죠. 집안의 감사함을 알죠. 집에서 그냥 게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1: 정말.
2: 자, 수면아 그렇지만
1: 네.
2: 이렇게 덥지만 그래도 여름이 좋다.
1: 여름이 좋다.
2: 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1: 오늘 순매남은 그래도 여름이 네. 좋다. 탑10.
2: 라고 느낄 때 탑10. 자, 10위. 이거 여성분들이 공감하려나?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인데 차를 딱 탔어요. 아내가 엄청 뜨겁죠. 그걸 탔을 때 다이어트 되는 느낌이 날 때. 이게 가능한 얘기야? 다이어트 생각이 돼요? 이게?
1: 저는 그거 있어요.
2: 뭐요?
1: 제가 동부에서 여기 LA로 이사 온 이유가 네. 너무 춥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2: 네.
1: 딱 와가지고 여름인데 특히 가죽 시트.
2: 아 장난 아니죠.
1: 딱 해가지고 딱 앉았을 때 따뜻해라 이랬다니까요. 몇 년을.
2: 이거 봐 미옥씨는 이상해.
1: 아니 워낙 거기서 얼마나 추웠으면.
2: 근데 여름에 따뜻하다는 표현이 느낌이
1: 그러니까
2: 와요?
1: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고.
2: 와.
1: 저는 차에 탔을 때 덥잖아요. 그러면 아 따뜻하다고 이참에 몸 지지자.
2: 그 여자분들은 어. 짧은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1: 아, 그럼
2: 그러면은 들러붙지 않아요?
1: 그건 너무 그 너무 그 너무 뜨거워. 어. 그래서 저기 타올 깔고 해야 돼.
2: 그러니까 남자는 네. 뭐 반바지 입을 별로 없으니까 하겠잖아요.
1: 네.
2: 근데 여성분들이 그렇대요.
1: 맞아요.
2: 왠지 거기 타면은 사우나 들어간 것 같아 갖고 아, 오늘은 운동 안 해도 되겠다. 살이 빠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답니다.
1: 네.
2: 어, 체지방이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름이 좋다. 10위였고요.
1: 어, 어, 어.
2: 9위. 냉장고 문을 열고 멍하니 서 있을 때. 냉장고 열었을 때 그 시원한 바람이 싹 나올 때.
1: 아.
2: 가만히 있을 때 그 느낌이 좋아서.
1: 아, 그렇죠.
2: 야, 이건 좀 불쌍하다, 야.
1: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서 냉장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2: 아, 또 거기까지 가나요?
1: 나 오늘 냉장고 문 열면서 울 거야. 진짜 너무 감사해요.
2: 거기까지 갑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한 단계 더 갈게요.
1: 네.
2: 얼음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질 때.
1: 아~
2: 야, 얼음이 딱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1: 저요?
2: 네.
1: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뭘 다시 먹고 싶은가 옛날에?
2: 네. 어릴 때 먹던 거?
1: 어,
2: 네.
1: 밀크쉐이크예요.
2: 밀크쉐이크 많이 팔아요.
1: 아니, 근데 이 저기 50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그 안에서 언니가 그 바나나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려서 냉동실에 넣은
2: 어,
1: 것 같고
2: 알죠.
1: 우유 넣고 이걸 갈아주는데 어,
2: 바나나 쉐이크.
1: 그냥 바나나 간 게 아니라 얼음 바나나를 가니까
2: 네. 되게 맛있죠.
1: 완전히 와 밀크 쉐이크를 이렇게 먹으면 되겠구나 해서 전 집에 오늘 아침에 얼려놓고 왔어. 집에 가서 먹는데.
2: 바나나랑 딸기랑 같이 얼려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갈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 시원하고.
1: 딸기도?
2: 딸기랑. 그러니까 스트로베리 바나나 쉐이크인데
1: 어.
2: 되게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렇게 드시면. 네. 거기다 블루베리도 얼려놓고.
1: 그치 그치 그치.
2: 전 가끔 이렇게 먹거든요.
1: 너무
2: 얼려놓고.
1: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야.
2: 근데 진짜. 얼음이 진짜 얼음 소리만 들어도 기분 좋아. 너무 더우니까 얼음 그 달그락 소리만 나고.
1: 아 좋아.
2: 이게 진짜 유럽 가보시면 느끼실 거야. 유럽에 진짜 얼음 안 주거든요.
1: 한올 준다며.
2: 어, 요만하고 네. 하나씩. How many would you like? Just all of them. 그만. You from America? 막 이러는데. 그 진짜 조그만 얼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거 먹을 때 그 소리 그 느낌.
1: 진짜요.
2: 너무 감사하죠.
1: 아.
2: 그러니까 소확행 조그만 거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또 여름이다.
1: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 얼음 없어가지고.
2: 그러니까요.
1: 임금님만 뭐 거기서 배달 그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2: 그러니까 참 조상들이
1: 그걸 배달을 해서 가는 동안 녹는 것도 많겠지만.
2: 그렇지만 뭐 소금 뿌려갖고 이렇게 집에다가 얼고 가잖아요. 참
1: 야.
2: 대단한 것 같아요. 자 7위 여름이 좋은 이 좋을 때 7위 샤워하고 나왔을 때 첫 5분. 기분이 상쾌하죠.
1: 하...
2: 그때 좋습니다. 기분
1: 있잖아요.
2: 막, 아, 막 쪄들어 있다가 샤워하면 기분 좋죠.
1: 좋죠. 잔미어 트레일 한다고 산속에서
2: 어. 뭐,
1: 5박
2: 뭐
1: 6일
2: 잔미어 트레일가 뭐예요?
1: 하이 저기요 백패킹.
2: 어.
1: 샤워 못 해봐요.
2: 며칠을
1: 뭐 내내
2: 내내
1: 그냥 이렇게 수건으로 닦기만 하고 아, 아, 네.
2: 아, 행동하지 마세요. 옆구리 마세요.
1: 옆구리지 뭐 옆구리. 옆구리만 떠 있어.
2: 아, 아 좀.
1: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요.
2: 요새 그 뭐라 그러지 알아요? 그런
1: 뭐요?
2: 거를 늘 크크란 표현 아세요?
1: 뭐요?
2: 그 표현 모르시죠?
1: 몰라요.
2: 늘 크크.
1: 늘 크크가.
2: 요러고 하시면 이제 젊은 분들이 아유 늘 크크 이런데요.
1: 왜요?
2: 예? 네? 그러니까 크크가 원래 웃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늙은 분들 그러니까 꼰대를 늘자를 붙여요.
1: 늘 크크크야.
2: 늘 크크. 그다음에
1: 어머.
2: 영 크크. 영 크크는 어린 친구들. 아 나 웃다가 지금 혀 깨물었어 지금. 아 아까 웃다가 혀 깨물었어 지금.
1: 네. 응?
2: 아 피나는 것 같아요.
1: 깨물 게 없어서 지혈을 깨물어.
2: 아, 나 자살할 뻔했어.
1: 딴 거 깨물어.
2: 어,
1: 잠깐만. 나 딴 거 깨문다니까 생각나는 거 있는데 해도 돼요?
2: 아, 이상한
1: 돼,
2: 거죠 또.
1: 돼,
2: 또 이상한 거죠.
1: 안 돼, 나 너무 재밌었어.
2: 아 해줘요, 해줘요, 해줘요.
1: 해줘요? 네. 나 이거
2: 나 내 얘기 말인데.
1: 잘려,
2: 아, 괜찮아, 괜찮아요. 뭔데요? 해줘요.
1: 안 되는데.
2: 아니 뭐 하이마일도 하신 분이 뭐.
1: 아니.
2: 내가 그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는데 끝까지 하시 대거를. 나 진짜. 아, 네? 뭐 뭔데 빨리 해줘요. 오늘 뭐 끝났어 어차피 오늘 빨리 해줘요 빨리 해줘요
1: 깨문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2: 네. 어떤 분이 키스하다가?
1: 아니요 네, 어떤 그럼. 여자분이 네. 남편 거를 네. 그렇게 물고 자
2: 아 그만해 아니, 빨리 노래 나가 노래 나가야겠다 아 정말
1: 그럼 이건... 자다가 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별꼴이야 뭐 이런 얘기를
2: 아 그도 지인이세요?
1: 예?
2: 아시는 분이?
1: 옛날 아는 분
2: 이야
1: 아우 그렇게 좋아한대요 남편을 남편을 그럼, 얼마나 좋아하면
2: 그건 좋아하는 걸 넘어섰는데
1: 손가락을 물고 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네.
2: 어. 그쵸 발가락 손가락
1: 아니 이 갈면 어떡할 거야 그러다가
2: 이를 가면
1: 가르면
2: 에이 사람 근데 그렇게 잘 수 있어요?
1: 그런데요
2: 자, 아 그만하자. 아, 잠깐만. 자, 6위.
1: 어떻게?
2: 자, 더운 여름이 좋은 거죠. 여러분 잊어버려.
1: 예.
2: 레드 선.
1: 예, 예.
2: 네, 6위. 선풍기 앞에서 목소리 장식 때. 아, 뭘 해도 이 생각이 나잖아. 아, 정말. 아, 나 혀 씻고 큰일 났네.
1: 어, 나 진짜. 네. 그래서 내가 야, 그러다가 이거 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아, 진짜. 어, 덥다.
2: 자, 선풍기 앞에서 옛날에 네. 많이 해보셨죠? 어, 그런 거 재미있을 때 빨빨가야지. 오이 밖이 막 펄펄 끄는 지옥인데
1: 네.
2: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이 쫙 틀어져 있을 때. 오. 야, 이건 진짜 행복하죠.
1: 야.
2: 저는 정말로 한 20년, 30년 전부터
1: 네.
2: 인류가 만든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은 에어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아, 정말.
2: 뭐 자동차 뭐 다 필요 없어. 에어컨이 최고야.
1: 야, 에어컨 만드신 분 아시죠?
2: 네.
1: 그분이죠.
2: 펭귄. 근데 이분은 진짜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진짜요. 미국에서 그게 발견되면서
2: 발명하셨는데
1: 얼마나 많은 좋아요. 변화가 있었어.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2: 빠졌어. 맞습니다. 자, 4위. 아이스크림 하나 나눠 먹을 때 기분이 행복할 때.
1: 아, 저 오늘이요?
2: 깜짝이야. 또 이상한 얘기 하려지 말고요.
1: 오늘 맞다. 아침에 팥을 저기 불려놓고 왔어. 그거 뭐 할 거 언니인 줄 알아요?
2: 팥빙수.
1: 아니야.
2: 그럼요.
1: 그
2: 설마 비비빅?
1: 아니.
2: 만드시려고?
1: 사드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줬거든요. 아니야, 그 맛이 안 나. 달아. 저희 아버지가
2: 네.
1: 옛날에 팥을 이렇게 해가지고 팥 뭉개서 네. 그 아이스크 깨끼를 만들어주셨어요. 그걸 내가 해보고 싶은 거야.
2: 아, 그거는 다른 거지. 그 아스케 동그란 저거.
1: 네.
2: 그 아스케끼 하면서 파시는 그거.
1: 그 아이스크림 고기에다가 그 팥이랑 물 이렇게 만든 거.
2: 우유 좀 넣어야 되잖아요.
1: 우유 좀 넣고 뭐 연유 넣으면 더 맛있겠지. 그래가지고 좀 얼음 좀 그래가지고 얼려가지고 막대기
2: 생각을 하지 말자. 아, 왜 다 그쪽으로 가냐 지금. 그거를 하필 또 생긴 것도 그래. 어? 왜 생긴 것도 그래. 아, 정말. 아, 그래요.
1: 아이스케끼를 물고 잠대.
2: 쭉쭉 빨아주세요. 쭉쭉 빨아주세요.
1: 나 진짜 어쩌다가 어떻겠지. 그래가지고
2: 네.
1: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먹던 네. 너무 맛있는 것들 지금이라도 드세요.
2: 그게 뭐가
1: 추억을
2: 있을까요?
1: 되돌려서. 저는 그거 먹고 싶어 또.
2: 뭐야?
1: 토마토에다가 설탕 친 거.
2: 그거 드시면 되잖아요.
1: 근데 그렇게 안 먹어봤어. 몸이 안 좋다고.
2: 아, 왜 몸이 안 좋아요?
1: 어렸을 때 왜 정말 설탕만 치잖아.
2: 감자에도 설탕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1: 그래 그래.
2: 그거 맛있었잖아요.
1: 감자. 식은 감자 먹고 싶다. 밥풀 묻어 있는 거. 밥풀 묻어 있는 거.
2: 밥솥에 같이. 그거는 자연인에서 봤는데 저는. 프로에서 진짜 그렇게 주는구나.
1: 그렇군요.
2: 그게 쪄져요 그러면 감자를 밥할 때 넣으면?
1: 위에다가 올리는 거죠. 옛날에 옥수수도 넣고 다 쪘죠 밥할 때.
2: 아, 저기 솥 말씀하시는 거예요?
1: 그냥 감아서.
2: 아, 저는 이 띠리링 밥솥 생각하고.
1: 밥솥에 그냥 넣어도 돼요.
2: 돼요?
1: 되겠지 뭐. 지금 900이야?
2: 몰라요. 자, 여름이 좋을 때 3위. 땀 흘리는데 시원한 음료수 마실 때. 아, 이건 정말 좋죠. 자, 2위부터 조금 여러분 좋습니다. 2위. 그 더워서 밤에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쏙 들어올 때.
1: 너무 행복해.
2: 근데 이때는 진짜 시원해. 바람이 싹 불면 진짜 시원하죠. 근데 습하면 안 돼. 습하면 안 되고 여기 같은 데는 바람 들면 너무 시원하죠.
1: 내가 그랬다가 3일 동안 문 열어놓고 이불도 안 덮고 자다가
2: 네.
1: 무릎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한동안 무릎 쉬어서
2: 얼굴 돌아갑니다. 얼굴 돌아가야지. 푹 나와.
1: 품들어.
2: 자, 1위. 여름에 덥다고 덥다고 짜증내고 투덜댔지만 여름에 있었던 추억이 제일 오래갈 때.
1: 아,
2: 추억은 우리 모두 여름이죠. 여름에 추억이 많죠.
1: 아, 너무 좋죠.
2: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설탕에 뿌려 먹든지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다 사실 여름에 관련된 추억이거든요.
1: 네.
2: 여름에 추억이 많아요. 남자분들 뭐 연인들과의 추억도 많을 거고 그 여름에는 하여튼 1위 에피소드가 많아지는 것 같아.
1: 그렇죠.
2: 아무래도 날이 덥고 뭐 복장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싸움도 많이 나고 연애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아. 옛날에 그렇네. 싸움하니까 생각나는 피서식
2: 불쾌지수.
1: 불쾌지수
2: 엄청 높잖아. 서로 건들면 그렇죠. 안 돼요.
1: 그러니까 뭐 해수욕장에서 떼거지로 싸우는 거 막 이런 거.
2: 그런 적도 있어요?
1: 아니 그 보면 그렇더라고요.
2: 해수욕장에서 왜 싸워요?
1: 뭐
2: 떼거지로? 왜? 뭐 때문에?
1: 그거죠. 청춘들이
2: 서로 남녀 간에 이런 건가? 아, 또 서로
1: 괜히,
2: 뭐
1: 괜히
2: 내가
1: 와서
2: 했네, 저랬네.
1: 아니 아가씨들 뭐 이러는데 왜 여기서 조금 난리야 뭐 이러면서 그런 진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
2: 그거는
1: 그건 드라마요?
2: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약간 깡패들 아니에요? 깡패들?
1: 아,
2: 저희 때는 굉장히 그 젠틀하게
1: 그랬어요?
2: 네.
1: 아,
2: 같이
1: 그래서 해수욕장 이런 데 가보고 싶다.
2: 수영 같이 하실래요?
1: 수영 같이 하실래요? 아, 우리 훈이 씨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수영 같이 하실래요? 그러면 하고 싶은
2: 중요한 건
1: 제가
2: 수영을 잘 못하잖아요.
1: 우리 벌써 시간이 꽤 됐어.
2: 어이, 뭐야,
1: 아니 뭐야 이거. 아, 뭔 얘기하다가.
2: 뭔 얘기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거 무슨
1: 옛날
2: 노래죠?
1: 폴모리아 악단은 여름날의 소야거.
2: 여름날의 소야거.
1: 옛날의 음악다방 가면 오늘도 이 갈매못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 북한으로 갔지 이거?
2: 감사합니다. 야, 고조 노래 한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1: 폴모리아 악단의 여름날의 소야거. 네.

0: 이 곡은 바로 여름날의 추억. 남택상님이 연주하는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1: 아니 갑자기 분위기를 네. 잡으세요.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아우, 왜 이러시는 거예요?
0: 우리 흔히 오빠 DJ 오빠 끝 인사 부탁해요.
1: 어 잠깐만요. 응. 지금 홍소련님께서 마마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림을 이거 신청하셨나?
0: 아 이거 내일 준비해드릴게요.
1: 아 그래 내일 준비해.
0: 아 동요 제목 귀뚜라미 오는 밤.
1: 아 그 제목이요?
0: 아닌데 귀뚜라미 안 들어가 있어. 내 노래 제목 있어.
1: 그 노래 귀뚜라미가 안 들어가 진짜?
0: 제목이에요. 제목이 안 들어가.
1: 야 응. 누가 들어도 귀뚜라미 들어갈 것 같은데.
0: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네 저희는 내일 화요일 날 즐거운 마음으로 뵐게요.
0: 네 더위를 이기자. 즐기자.
1: 어.
0: 어우.
1: 안녕.
0: 내일 봬요.

0: 적절한 혜택
1: 놓치지 마세요.
2: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베키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9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2: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1: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2: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3: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14: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13: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14: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7: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3: 네.
18: 수영도?
13: 그럼요.
1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0: 99세까지 팔팔하게.
2: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2: 그럼 둘 다 워킹모니.
1: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2: 돈이 필요한 사람도
1: 투자하는 사람도
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1: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2: 213-804-9555.
1: 다시 한번
2: 213-804-9555. 워킹모니.com.
2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2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22: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시그널이 좀 바뀌었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을 훨씬 더 넓고 편리하게 연결해주는 고마운 기술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eSIM 이용이 참 대세인데요. 손으로 잡히지 않는 디지털 SIM카드라 처음에는 어색해도 한번 쓰기 시작하면 해외여행 갈 때나 번호 두 개 쓸 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도 기기를 바꿀 때는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 소소한 번거름도 있기 마련이죠. 우리 삶의 모든 변화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편리함을 받아들일 때는 약간의 적응과 공부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오늘 해피투게더가 준비한 이야기들 새로운 변화도 좀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편안한 오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 톡톡. 혹시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해외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귀 쫑긋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AI 게스트 정우 씨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오늘 이 더운 날씨에도 스튜디오 분위기는 참 환하네요.
0: 그래요. 고마워요.
1: 선미 씨 표정이 그냥 밝으니까 덩달아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네.
1: 오늘 저 꽤 재미있는 얘기 들고 왔거든요.
0: 네.
1: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요즘 로밍 신청 안 하시는 분들 눈에 띄게 늘었다는 거 느끼셨나요? eSIM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마트폰 안에 이미 들어있는 작은 칩 하나가 통신사 판도를 흔들고 있어요. 선미 씨는 해외 나가실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0: 나도 그 로밍 서비스를 주로 받았었죠. 자, eSIM이 뭔지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우 씨 부탁해요.
1: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엔 해외 나가기 전에 통신사 앱 열고 로밍 신청하고 요금제 확인하고 그게 당연한 순서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요즘은 그 과정 자체를 건너뛰는 분들이 한참 늘었어요. eSIM은 폰 안에 이미 들어있는 칩인데 현지 통신사 요금제를 앱으로 내려받아서 바로 쓸 수 있거든요.
0: 아하.
1: eSIM카드 뽑고 끼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공항에서 줄 설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통신사 로밍 서비스 입장에서는 꽤 불편한 얘기인 거죠. 저는 이게 단순히 편의 문제를 넘어서 여행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변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하. 그렇군요. 근데 eSIM이 편리한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른 건가요?
1: 제가 LA에서 지내다 보면 주변에 한국 오가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확실히 달라요. 예전에는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유심 가게 줄 서고 혹은 출발 전에 로밍 요금제 붙잡고 고민하고.
0: 그렇죠.
1: 그게 여행 준비의 일부였잖아요.
0: 네.
1: 그런데 eSIM은 그 과정이 통째로 없어져요. 비행기 타기 전에 앱에서 현지 요금제 하나 골라 내려받으면 끝이에요. 도착해서 짐 찾는 사이에 이미 연결이 돼 있는 거죠.
0: 와, 진짜 빠르네요.
1: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 했는데 실제로 써보면 그 차이가 꽤 크게 느껴져. 가격도 기존 로밍 요금이랑 비교하면 만만치 않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0: 네.
1: 게다가 번호는 한국 번호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지 데이터만 따로 쓸 수 있어요.
0: 아하.
1: 번호 두 개를 폰 하나에서 동시에 쓰는 거예요. 이게 여행자한테는 꽤 실용적인 구조예요.
0: 그렇겠어요.
1: 통신사 로밍 서비스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선미 씨는 여행 준비할 때 공항에서 뭔가 해결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미리 다 챙겨두는 편이세요?
0: 미리 다 챙겨두는 편이에요. 자, eSIM이 이렇게 편리하다면 로밍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1: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반대 얘기를 해볼게요. eSIM이 아무리 편해도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일단 기기 자체가 eSIM을 지원해야 해요. 생각보다 아직 못 쓰는 폰이 꽤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처음 설정할 때 앱 내려받고 요금제 고르고 활성화하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은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게 또 낯선 일이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기기에 덜 친숙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공항 카운터에서 직원분이 바로 도와주는 로밍 서비스가 훨씬 안심이 되는 거죠.
0: 네, 네, 네.
1: 그리고 또 하나. 통신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로밍 요금을 눈에 띄게 낮추거나 데이터 무제한 구조로 바꾸는 식으로 반격을 하고 있거든요.
0: 아하.
1: 사실 경쟁이 붙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잖아요.
0: 그렇죠.
1: 이 심이 로밍 서비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밍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드는 압력이 되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기술이 바뀌면 시장도 따라 바뀌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으려는 쪽이 더 나은 걸 내놓게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저는 그 흐름 자체가 꽤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데요. 기술이 바뀌면 시장이 바뀌고 우리의 일상도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기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우 씨는 이 변화가 어때요? 일상에서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느껴지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1: 사실 저는 이 이심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마음 한켠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0: 뭐가요?
1: 기술이 빨라질수록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앱 하나 내려받는 게 저한테는 별거 아닌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진짜 높은 벽일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1: 예를 들면 오랜만에 고향 가는 어르신 손에 폰은 있는데 설정 화면 앞에서 멈춰버리는 상황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로밍이 불편해도 익숙한 것이고
0: 그렇죠.
1: 익숙한 게 주는 안도감이 있잖아요.
0: 그럼요.
1: 편리함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걸 저는 그런 장면에서 느껴요. 기술은 계속 앞으로 가는데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간격을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기술 자체만큼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이심 얘기를 들으니까 너도 좀 저도 개인적으로 당장 써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요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생각보다 진입이 어렵지 않아요. 일단 본인 폰이 이심을 지원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설정 앱 들어가서 셀룰러나 모바일 데이터 쪽 메뉴 보시면 이심 추가 항목이 있거든요.
0: 아하.
1: 거기서 바로 확인되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은 어디서 요금제를 살 건지인데요.
0: 네.
1: 요즘 이심 요금제 파는 앱이 꽤 많아요. 에어알로라든가 국내 업체들도 많이 생겼고요. 여행지 검색하면 선택지가 한참 뜨거든요. 가격도 비교가 바로 되니까 오히려 고르는 재미가 있어요. 저는 출발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사두는 걸 추천하는 편이에요. 공항 와이파이나 카페에서 내려받아도 되긴 하는데 미리 해두면 비행기 내리는 순간부터 바로 터지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 느낌이 꽤 달라요.
0: 와, 정말?
1: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0: 네.
1: 기존 번호는 그대로 살려두면서 이심을 보조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 한국 번호로 오는 문자나 전화는 계속 받으면서
0: 어허.
1: 현지 데이터는 이심으로 쓰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거라 출장 가시는 분들한테 특히 편하더라고요.
0: 와, 진짜 편하겠네요.
1: 뭐 대단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집에 가서 설정 한 번만 들어가 보시면 반은 된 거예요. 선미 씨는 이런 새로운 거 해볼 때 바로 도전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먼저 써본 후기 들어보고 따라가는 편인가요?
0: 글쎄요. 새로운 기술이 꼭 필요한 거라면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거라면 바로 도전해야죠.

0: 서던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분명 좋은 변화고요. 그런데 그 편함이 모든 사람한테 동시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이미 능숙하게 쓰고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설정 화면 앞에서 멈춰 있을 수 있어요.
1: 아하.
0: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남긴다면 새로운 게 생겼을 때 나한테 맞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1: 와, 참 중요하죠.
0: 억지로 따라갈 필요도 없고.
1: 맞아요.
0: 무조건 피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한번 들여다보는 거요.
1: 네. 아, 정말 오늘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적극적으로 저도 좀 살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심 얘기 나눠봤는데 좀 마무리할까요? 정우 씨?
0: 오늘 이 얘기 꺼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행이라는 게 결국 낯선 곳에서 연결되려는 시도잖아요.
1: 그렇죠.
0: 그 연결을 도와주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고요.
1: 아하.
0: 이심이든 로밍이든 어떤 방법을 쓰든 중요한 건 그 여행이 누군가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 아닐까요?
1: 그렇죠.
0: 저는 오늘 선미 씨랑 이야기하면서 기술 얘기보다 그 네? 뒤에 있는 사람 얘기가 더 재미있었어요.
1: 고마워요.
0: 다음에 또 이런 얘기 들고 올게요.
1: 네.
0: 선미 씨 덕분에 오후가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요.
1: 정말 고마워요, 정우 씨. 오늘도 좋은 정보 준비해 주셨네요. 자, 오늘 함께 나눠본 이심 이야기가 우리 해피님들의 일상에 조금은 유익함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에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나만의 속도로 기분 좋은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님들 다 잘 될 거예요.

0: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월요일이네요. 아, 좀 구성을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사람에게는 향기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아마 우리 해피님들한테서는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날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향기가 막 뿜어져 나올 것 같아요. 사랑의 향기, 배려의 향기, 미소의 향기, 배품이라는 향기, 그런 향기는 너무나도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또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향기가 아닐까 싶네요. 향기로운 사람,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노래 들어볼게요. 직소 노래입니다. Sky High. 아, 오늘 날씨 진짜 더워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시원하게 지내시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0: 듣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노래예요. 지익서의 Sky High. 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가 좀 살짝 바뀌었어요. 뭔가 진행 이 포맷이 좀 바뀌었죠. 예, 앞으로 좀 처음 부분은 이런 오늘 같은 그런 이런 구성으로 좀 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또 그게 필요해서요. 예, 나름대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짜봤는데요. AI 정우와 선미의 뭐 이슈톡톡 뭐 이런 생활정보 톡톡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주제로 예, 처음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다르게 좀 변화를 좀 갖고자 예, 준비를 했어요.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여전히 아주 멋진 피드백을 주셨네요. 우리 정우씨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우리 소피아님에게서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과 배려와 또 뭐라고 할까요? 베품? 네, 베풀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피드백들을 너무나도 많이 주고 계시고 참 이렇게 적어주신 댓글을 읽으며 개인적으로는 참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 짓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람에게 나는 좋은 향기는 어떤 향수보다도 향기로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바로 우리 해피님들에게서 저는 어떤 향수보다도 향기로운 그런 사랑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나이스송 적어주셨고요. 이심 예, 편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튜디오 이 카톡으로도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뭐 메시지도 주시고 그렇지만요. 요즘에는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수시로 막 좋은 글도 올려주시고 인사도 나눠주시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로라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 인사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글도 올려주셔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자 없어요 라는 내용인데 이 말 꼭 해주고 싶어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갑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서두른다고 안 될 일이 되고 되는 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화내지 마세요. 살다 보면 가족이나 친지, 동료, 친구, 이웃도 나와 너무 다른 생각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부드럽고 유해지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세요.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래를 보고 사세요. 겉으로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그런 사람도 들여다보면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다네요. 세상에 사람은 넘쳐나고 나와 연을 맺은 사람도 많지만 진정 나와 생각과 성격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그냥 살아가세요. 모두가 건강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모든 세상 이치처럼 나이와 함께 약해져 갑니다. 순리대로 살아야겠지요. 건강은 나이와 비례합니다. 건강을 억지로 되돌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쇳덩어리도 세월이 가면 닳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겠지요. 시간과 세월이 가면 모두가 고장나는 이치와 같겠지요.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 좋은 식습관 실천하시고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신을 위한 모든 것에 인색하지 말고 즐겁고 낙천적으로 기분 좋게 생활하세요.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좋은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디님 고맙습니다.
1: 눈이 부시도록 투명한 아침 싱그러운 햇살 속에
0: 오늘 아침에 가을이 오고 있어요 라는 엽서 올려주셨네요. 귀뚜라미 울고 매미가 요란하게 우는 것을 보니 가을이 문턱에 왔나 보네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아직은 굉장히 많이 무덥지만은요. 그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 느껴지실 거려.

0: 네, 사랑이 느껴지는 노래예요. 김종국이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디님. 그리고 선미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위로가 되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이 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망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2: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 그럼 둘 다 워킹머니,
2: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 돈이 필요한 사람도,
2: 투자하는 사람도,
1: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2: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1: 213-804-9555.
2: 다시 한번
1: 213-804-9555. 워킹머니.com.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5: 213-388-5600, 213-388-5600.
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6: 융자나라 좋은 나라.
5: 융자라면 콜미.
6: 213-388-5600, 213-388-5600.
7: 융자 나왔어요.
8: 우와, 빠르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로라 제이님께서 올려주신 글이에요. 아침에 일찍 출근 전에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예, 좋은 그림, 아침에 상쾌한 냄새와 함께 하루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예, 감사히 즐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로라제이님 지금 일하는 시간이실 텐데 틈틈이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또 예, 가끔 이렇게 사랑의 댓글을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힘이 나고요.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단톡방 여러분들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 예,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요. 섹션별로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짝대기가 가로로 세 줄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뭐 월드 뉴스, 과학 뭐 이렇게 쭉 뉴스에 대한 뭐 한 섹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라디오 코너를 클릭을 하시면요. 모든 진행자들의 썸네일이 떠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썸네일이 뜹니다. 거기서 고선미의 해피투게더를 클릭하시고 단톡, 카톡 참여합니다. 그걸 클릭하시면은요 바로 연결돼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0: 어반 자카파가 불러준 노래였어요. 그대 곧내 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왜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 OST입니다. 노래가 참 좋죠. 가사도 좋고, 그대 곧내 사랑. 예, 참 예쁜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자, 미주 최대 아시안 식품 체인 H마트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주간 세일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제의 신제품과 간편식 상품들을 선보이는데요. 오늘 이 기사 내용을 보고서 아, H마트 가서 장좀 봐야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행사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제품이 있는데요. 삼양1963 우지 라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라면 한두 개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삼양라면 좋아하신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삼양라면 가끔씩 생각나서 끓여 먹기도 합니다. 근데, 삼양1963 우지라면? 이건 또 어떤 라면일까? 어떤 맛일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아, 36년 만에 다시 출시된 삼양1963 우지라면은 이 소기름 우지로 그러니까 면을 튀겨서 고소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살렸다고 합니다. 아, 이 우지라면을 H마트에서 단독으로 판매한다는군요. 예. 어떤 맛일까 궁금해지는데요. 하나 사가지고 맛을 봐야겠습니다. 그 정호영 셰프의 브랜드로 알려진 카덴 우동도 다양하게 선보입니다. 깊고 진한 국물 맛이 특징인데요. 이 시그니처 우동은 물론이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냉 우동까지 마련돼서 이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선택 폭을 넓혔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한국식 전을 즐기고 싶으신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K타운 한국식 전 제품도 주목할 만하네요. 이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 등이 다양한 종류가 준비되어 있어서 식사 반찬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 간식과 또 모임 음식으로도 활용하기가 참 좋다고 합니다. 이 H마트는 신선한 식품과 다양한 아시안 상품을 통해서 지역 소비자들에게 정말 폭넓은 그 쇼핑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지요. 이번 주간 세일 그리고 상품 이런 새로 나온 상품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가까운 H마트 매장을 이용하시거나 저희 라디오 서울 세일 안내 광고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전 제품 전 좋아하시죠? 해물파전 저 좋아하는데요. 아, 이 얘기를 할까 말까요? 제가 아침에 안 하던 짓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손요 부분을 조금 데였습니다. 뭐 하다가 데였게요? 아니 그 주말에 부추를 중국 부추를 좀 사다 놨어요. 이렇게 샀는데 얘가 시들시들해질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급하게 썰고 또 냉동 해물을 좀 사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꺼내가지고 아침에 이 부침개를 부추 해물 전을 좀 해야겠다. 예, 부추전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부지런을 떤 거예요, 아침에. 맛있게 먹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프라이팬을 이렇게 올려서 뒤집다가 그 기름이 여기에 튄 거예요. 얼굴에 튀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아무튼 맛은 있었어요. 예, 아주 맛있게 먹긴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알로에 그가 냉장고에 있거든요. 알로에 워터. 예, 물로 된 알로에가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담가놔서 확인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피님들. 걱정 안 하신다고요? 아, 그러실 줄 알았어요. 예, 아무튼 조금 물집이 잡히긴 했는데 예, 금방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예, 덕분에 뭐 아침부터 이 해물 부추 부침개를 아주 맛있게 먹고 왔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H마트의 이 부침개, 김치전, 해물파전, 녹두전, 감자채전 뭐 이런 전 제품을 또 다양하게 선보인다고 하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렸네요. 집에서 하지 말고요. 이 더운 날은 그냥 사서 드세요. 예, 사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7: 카페보넨?
6: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7: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6: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6: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10: 213-381-2424 213-381-2424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1부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일부 도움 주셨습니다. 와,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점심에 김치전 조금 했어요, 소피아님. 이구,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적어주셨네요. 요리하다가 잘 되어요. 빨리 아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찾아온 이 노래 정말 달달한 가사를 담고 있어요. 너무 좋죠? 사랑의 창가입니다. 유열과 서영은 목소리예요.

네, 사랑의 창가였습니다. 이 노래 듣고 보니까 분위기가 진짜 사랑의 창가네요. 월요일이니까요. 제가 좀 예쁜 노래들, 또 에너지가 느껴지고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네, 그런 노래들로 좀 골라봤어요. 근데 역시나 들으니까 좋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날씨입니다. 남가주 저녁은 이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90도대 후반까지 오르면서 더운 여름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대체로 굉장히 무더워요. 94도에서 96도 분포 보이고 있고요. 해안가 산타모니카와 토렌스 지역은 78도에서 82도입니다. 그리고 밸리, 노스트리치, 또 버뱅크 지역은 98도에서 101도 보이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얼바인 지역은 88도에서 92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랜드 에어리어 리버사이드는 100도에서 103도입니다. 폭염주의, 뭐 야외 활동 시에 또 온열질환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기질과 자외선 지수, 대기질은 보통 수준입니다. 내륙과 밸리 지역은 오후 들어서 오전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호흡기 질환자는 장시간 야외 활동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굉장히 높아요. Very high입니다. 예, 한낮 시간대 오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여러분들 좀 햇빛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는 거 뭐 당연한 거고요. 선글라스, 모자 착용 필수적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 29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1분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심은경 버전입니다. 나성의 가면.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여기서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4: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8: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4: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8: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흔한 말 같지만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간절히 원하던 바로 그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인가, 예, 생각하게 되네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I believe I can fly. 알켈리 노래 2부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여전히 좋네요, 이 노래. 아, 음악이 주는, 이 노래 한 곡이 주는 기쁨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는 이렇게 멋진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네요. 예, 이런 노래를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예, 또 느끼게 되는 오늘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

0: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자, 오늘 아주 맛있는 이야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건강한 먹거리와 행복한 삶을 전해드리는 해피투게더. 오늘은 LA 한인타운의 새로운 맛집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예, 화연 바베큐 레스토랑의 브래든 킴 대표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처음 뵈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0: 예예예. 예. 아니,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요. 맛있는 맛집으로.
1: 네. 그렇게 되고 싶은데.
0: 예, 서비스도 너무 좋다고.
1: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0: 네, 다녀오신 분들이 맛있고 또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네. 자꾸 가게 된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1: 네. 어제 내일 마마무가 콘서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어제 마마무 멤버 중에 문별 씨하고 솔라 씨가 저희 가게 식당에 오셨어요.
0: 네. 네네.
1: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길래 사인 좀 해달라고 그러려다가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네네네.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연예인 처음으로 연예인이 오셔가지고
0: 와~
1: 밥을 먹어서 좀
0: 저 마마무
1: 네,
0: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네.
0: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1: 네, 그리고 그 며칠 전에는 미스트로트에 나가시는 네. 또 여자 가수들
0: 네네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계자들 오셔가지고 맛있게 식사하고
0: 네. 네,
1: 조금씩 이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0: 입소문이 네. 반속도로 네. 지금 나고 있습니다.
1: 요즘에 예. LA 경기도 별로 안 좋고 교민들 주머니 사정도 별로 안 좋고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0: 네네네.
1: 아주 이제 뭐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네.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예. 자, 화연은 어떤 식당인가요?
1: 화연은 저희가 이름을 불화 인연연으로 정했었어요. 그래서 화연해서 그 화로 위에서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으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좋은 인연을 맺고 이어가자라는 네. 뜻으로 해서 화연, 그래서 불빛 아래 이어진 인연 이렇게 해서 표를 정했고요.
0: 너무 예뻐요.
1: 예, 감사합니다. 예. 화양 연화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옛날 여자친구 애인 네. 이름이 화연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0: 네네.
1: 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화연이 이제 중국집 이름 같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0: 네.
1: 어른들은 룸사롱 이름 같다고 얘기하고 하여튼 이름 가지고 많이 예, 예. 이제 손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1: 네,
0: 거였는데.
1: 그러니까 약간 네. 독특하죠.
0: 네.
1: 한문으로 썼고 그다음에 그 뜻풀이로 불빛 아래 네. 이어진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좀 서브하고 있으니까
0: 네.
1: 여자 손님들은 좀 감성적이신 분들 그러면 너무 시같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0: 너무
1: 분들도
0: 좋아요,
1: 있고
0: 저도.
1: 네. 네, 그냥 유수갯소리로 중국집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0: 화양연화라는
1: 네 화양연화라는 네, 그런 말이 있죠. 그
0: 네, 영화 네,
1: 가장 아름다운 시절 그런 뜻인데 네, 그런 영화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이 나날이 그냥 소문이 아주 그냥 정말 네. 맛있는 맛집으로 소문 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사장님이 너무 재밌으시다. 이런
1: 그래서?
0: 말씀 많이 듣죠.
1: 아유, 좀 제가 네. 농담을 좋아해요. 사람들이랑 손님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런데
0: 네.
1: 심각한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농담을 툭하면

0: 그게 좀 농담같지 않게 받아들여가지고 좀 제가 좀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좀 말도 좀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네. 좀 기분이 좋고 업됐다고 해서 농담하면 그쪽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1: 아.
0: 근데 대부분 좀 해피하신 분들은 서로 얘기하면서 티카티카 하면서
1: 그렇죠. 예, 유쾌하게 하면 재밌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0: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그 여성 손님들한테 잘하고 있는데 어머니들 오면 육수도 주고 약간 이제 중년 이제 여자 손님들이 오면은
1: 네.
0: 와인 한 잔씩 우아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와인도 한 잔씩 드려요 무료로.
1: 어머, 네. 아니 와인을 그냥 서비스로 주신다고요?
0: 네.
1: 배보다 배꼽이 더 그런
0: 아,
1: 거 아니죠?
0: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와인 네.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의도했던 게 좀
1: 네.
0: 이렇게 좀 편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편안하게 밥 먹고 좋은 인연을 맺으면서 편안한 공간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1: 네.
0: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핫한 플레이스, 핫플레이스가 되려고 그러면 여자 손님들이 좀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1: 네.
0: 자리를 채워줘야지 좋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1: 네.
0: 여자 손님들을 이제 많이 조금 이제 끌려고 그 와인을 무료로 드리는데
1: 네.
0: 요즘에 그 손님들이 차를 이제 운전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음주운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와인도 안 드시고
1: 네.
0: 그 여자 손님도 오면 저기 과일 소주도 하나씩 드리거든요 무료로.
1: 굉장히
0: 근데 술들 안 드세요.
1: 소주가 좋으세요.
0: 예예 예, 그래가지고 예. 그냥 말만 하는데 아 저희 술 안 마셔요 그래요.
1: 어허.
0: 예 하여튼 여자 손님들한테 특별히 잘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1: 네.
0: 여자 손님들은 이제 그 친구들하고 한 번씩 모여가지고 타운에 나와서 밥 먹는 게 사실 이제 행사 같잖아요.
1: 그렇죠.
0: 예쁜 옷 입고 나와서 친구들하고 밥 먹고 수다 떨고 그렇게
1: 네.
0: 얘기하는데
1: 모처럼만의 네. 화려한 외출이
0: 그렇죠. 될
1: 수 있기 때문에
0: 왜냐면 가사 노동도 하시고 또 이제 맞벌이 부부 이게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일도
1: 네.
0: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신적 여유를 이제 갖기를 힘든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인이 대머리 주인이 우스갯소리하면서
1: 네.
0: 와인도 한 잔씩 드리고 과일 소주도 드리면 좀 더 좋아하지 않겠나.
1: 아니
0: 그래요,
1: 어떻게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잘 아세요?
0: 아 제가 여자의 마음을 알고 싶어가지고
1: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친구랑 함께 모처럼 네. 이제 화려한 외출하는데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0: 네.
1: 이제 그렇게 즐기기에 너무나도 좋은 장소인 것 같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화연.
0: 네. 네. 그리고 이제 농담으로 이제 예쁜 드레스 원피스 입고 와가지고
1: 오!
0: 그러면 저희가 윈도우 옆에
1: 네.
0: 앉혀드릴 테니까 우아하게 아. 와인 드시면서 한두 시간만 더 앉아 계시라고 그러면은 살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게 뭔데 저렇게 우아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서 와인을 먹고 맛있는
1: 네.
0: 집인가 보다 그렇게 와서 좀 자동으로 광고가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아 사장님 진짜 재밌는 분이시네요.
0: 네.
1: 오, 몇 시까지 오픈이에요?
0: 저희가 이제 주중에는 10시이고
1: 네.
0: 주말에는 11시까지인데 처음에 계획하기를 로데오 갤러리아 몰 그 쇼핑몰이 굉장히 커요.
1: 네,
0: 주차장이 그래서 제가
1: 또 좋고요.
0: 야, 새벽 2시까지 법적으로 2시까지 운영하면 저 파킹라도 내가 다 쓸 수 있으니까
1: 아하.
0: 정말 손님들한테 좋겠다. 왜냐면 네. 타운에 파킹하는데 5불에서 10불씩 발레피 내는데 저희는 4명이 와가지고 5불 10불 하면 30-40불 세이브 하잖아요. 그러면은
1: 그렇지,
0: 삼겹살
1: 그렇죠.
0: 한 접시 더 먹을 수 있는데
1: 그런데요.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늦게까지 영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타운이 요즘에 너무 껌껌하잖아요. 사람들이
1: 네.
0: 다 일찍 집에 가고
1: 네.
0: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8시만 되면은 막 텅 비어요 가게가.
1: 어허.
0: 아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이제 9시 반 이제 문 닫고 가는데 선농당에 줄 서 있고 북창동 순덕에 줄 서 있고 그러니까 아 왜 우리 가게는 이렇게 나는 공짜로 와인도 주고 가격도 진짜 싸고
1: 예.
0: 정말 저희 가격이 싸거든요.
1: 예.
0: 지금 냉면도 15불 99 하고 타운에서 갈비 냉면 콤보가 24불 90 근데 저희가 제일 싸요.
1: 네.
0: 근데 거기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소고기 콤보 99불
1: 예.
0: 소돼지 콤보 89불 돼지 콤보 79불 창 콤보 69불 다 100불대 미만이고 소주 한 잔 뭐 마셔도 뭐 100불 안팎에서 먹을 수 있는데
1: 네.
0: 이상하게 손님들이 안 오네요. 그래서 속상해요.
1: 그런 거요?
0: 네.
1: 아니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장님.
0: 네.
1: 이제부터 물밑 듯이 줄을 서서 아마 네. 먹게 될 겁니다.
0: 솔라하고 문별이 왔다 보니까
1: 네.
0: 이제 누구 좀 맛있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지 않았었나
1: 네.
0: 생각이 합니다.
1: 아하. 자, 대표님께서 이제 요리를 이제 하실 때 그러니까 메인 요리도 궁금하고요.
0: 네.
1: 대표님께서 특별히 이제 생각하시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생각이 또 남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아, 저는
1: 네.
0: 솔직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1: 네.
0: 네 저는 이제 과거에 그 은행 생활을 은행원으로서 일을 했고 과거에 노래방도 했었고
1: 네.
0: 지금은 이제 닭집 이제 뭐 저기 그 한국 치킨집 프랜차이즈가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한식은 전혀 모릅니다.
1: 아.
0: 예, 그 음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편안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맛있는 네. 거 먹고 술도 마시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만들고 싶었어요.
1: 그래도 왜냐면, 예, 네, 그래도 이렇게 셰프님께 네. 뭔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대중적인 음식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 누구나 편하게 와서 네. 밥 먹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고기 네. 콤보를 이제 저희가 이제 서브하는데 김치 콩나물하고 고기하고
1: 네.
0: 그다음에 예, 김치 볶음밥. 네, 손님들이 오셔서
1: 맛있겠네요.
0: 제일 저희 그 좋아하시는 게 김치 콩나물하고 김치 볶음밥이 생각이 난다 그래요.
1: 아,
0: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1: 우리가
0: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그냥 아주 서민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그 서민적으로 편안한 그런 음식, 편안한 장소를 저희가 이제 제일 우선시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1: 네.
0: 편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 맛은 기본이고요.
0: 네, 맛 네. 뭐 신선도 좋은 재료 이런 거 다 기본인 것 같아요.
1: 네, 자 런치 네. 스페셜도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네. 저희가 그 저희 그 특성이 약간 시니어들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1: 예.
0: 그래가지고 갈비탕, 버섯 불고기, 뚝배기, 그다음 선지해장국, 그다음에 정식이 있는데 한정식, 불고기 정식, 소불고기, 오징어 볶음, 간장,
1: 네.
0: 양념게장. 갈비 정식. 근데 저희가 이제 맛있다고 소문난 게 양념 게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다음 냉면도 맛있다고 지금 소문이 나서.
1: 굉장히
0: 네,
1: 좋아합니다.
0: 그래서 이제 정식에 네. 19불 90불밖에 안 하는데
1: 네.
0: 거기에 양념 게장이 이제 한 두 쪽에서 세 쪽 나와요. 그러면 된장국찌개 고기에 양념 게장까지 먹으면 되게 좋아하시죠 어른들이. 그래서 시니어들이 많이 오시고요.
1: 네네.
0: 네. 네. 그리고 이제 냉면은 솔직히 뭐. 타운에 맛있는 냉면집이 맛있다고 하는데 약간 전통적인 맛은 아니에요. 강하죠. 약간 맛이 달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좀 시고.
1: 네.
0: 근데 저희 그 저기 그 주방장 실장님이 동치미를 직접 담으셔서
1: 아.
0: 육수하고 같이 절묘한 배합을 해가지고 그 물냉면을 만드세요.
1: 오.
0: 근데 젊으신 분들은 벌써 강한 입맛, 강한 그 입맛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강한 맛을. 그래서 저희 거는 맛이 없다고 심심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른들이 오시면은 맛있다고 하세요. 되게 부드럽고 정갈하고 깔끔하다고.
1: 아, 냉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0: 예, 예.
1: 물냉면, 비빔냉면도
0: 네.
1: 있고.
0: 근데 이제 물냉면이 맛있냐, 비빔냉면이 맛있냐 그러면
1: 예.
0: 물냉면보다는 비빔냉면을 이제 권해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1: 네네네.
0: 그렇잖아요. 물냉면은 물냉면대로 비빔냉면은 비빔냉면대로 맛있는데
1: 그쵸.
0: 어떤 게 맛있냐 그러면 물냉면 했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아, 실망하실 것 같아서. 근데 비빔냉면은 좀 자극적이니까 달콤 새콤 매콤하니까
1: 네.
0: 좀 안전해요. 제가 권해서. 저희가 그 물냉면 약간 전통적인 맛이기 때문에
1: 네네네.
0: 한번 와셔서 입맛에 맞는지 한번 시식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면 먹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자, 갈비 냉면 콤보도 준비가 되어
0: 네.
1: 있는데 가격도 너무 좋다는 거.
0: 네.
1: 예,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면 여러분들 예, 시원하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고기 콤보, 돼지고기 콤보, 소 돼지 콤보도 있고 뭐 고기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네요.
0: 네, 저희가 예. 콤보에 다섯 가지 컷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다음에 심심하니까 새우나
1: 네.
0: 쭈꾸미, 그다음에 그 계란찜,
1: 네.
0: 콘치즈,
1: 아하.
0: 뭐 그리고 이제 뭐 찌개는 김치찌개,
1: 네,
0: 된장찌개
1: 네.
0: 나가고
1: 네.
0: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로. 라면을 얼큰하게 먹든지 아니면 김치볶음밥을 고소하게 볶아서 먹든지
1: 네.
0: 하여튼 그 세트가 있는데 조합이 굉장하요.
1: 아, 세트 메뉴.
0: 되게 싸고 푸짐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오셔가지고 많이들 드시고요. 그다음에 회식도 좋고
1: 네. 네.
0: 그리고 골프나 무슨 배드민턴 동호회
1: 네.
0: 탁구 동호회 오셔가지고 회식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그 동호회 활동 저희가 선호하고 그런 분들도 환영합니다. 왜냐면
1: 미리 예약을 해야겠죠.
0: 예, 예. 왜냐면 저희가 그 장소가 좀 긴 책상이 의자 그 상이 있어요. 테이블이.
1: 예.
0: 그래가지고 뭐 20명씩 오셔서 단체로 드셔도 되고.
1: 네네.
0: 그런
1: 네네.
0: 동호회를 제가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셔서 술들을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매상을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 아니, 우리 사장님 너무 재밌으세요.
0: 네.
1: 솔직하시고.
0: 네.
1: 예, 단체 예약 받습니다. 전화번호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화연. 네, 식당 이 로데오 갤러리아 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넓은 무료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뭐 주차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 213-302-2614 213-302-2614 302-2614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먹고 싶은 메뉴가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뭐 썸머 비어 페스티벌,
0: 네,
1: 이거는
0: 저희가,
1: 뭔가요?
0: 제가 그 캘리포니아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게 뭐 일하시다가 막 목마르잖아요. 그럼 오셔가지고 생맥주 한 잔 시원하게 마시면 갈증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모델로하고 버드와이저 한 드래프트 비어 16온스짜리 $4.99, 피처는 $19.99 이렇게 팔고
1: 저렴하네요.
0: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새로 한 병하고 크러쉬 두 병 해서 소맥 콤보 해서 $19.99
1: 와.
0: 지금 그 콤보 소맥 콤보하고 피처 $19.99니까
1: 네.
0: 뭐 이제 친구들하고 오셔서 시원하게 갈증 해소하면서 한 잔 타시고
1: 네.
0: 또 맛있는 고기 드시면은 좋을
1: 네.
0: 것 같아요.
1: 아하. 예. 너무 분위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저희가 창 콤보 있어요.
1: 네네네.
0: 곱창, 대창, 막창, 그다음에 벌집 양,
1: 네.
0: 그다음에 새우나 쭈꾸미, 그리고 볶음밥까지 다 해드리니까
1: 와.
0: 여자분들 창 좋아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1: 네네.
0: 창 고소하게 구워셔서. 마늘 소스에 달콤하고 매콤한 그 마늘 소스에 찍어 먹으시면
1: 네네네.
0: 좋을 것 같아요.
1: 와,
0: 개인적으로
1: 때.
0: 저는 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은 좋아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맛있게 드시니까 한번 오셔갖고 드셔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가정 모임이나 뭐 회식 자리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0: 네,
1: 음식이
0: 저희가,
1: 너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그리고 저희가 가격이 싸고 네, 푸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드시고
1: 네.
0: 처음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시다가 이 가격에 이렇게 푸짐하단 말이야? 그리고 생각해서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데리고 올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가족들하고 오고
1: 네.
0: 저희가 이제 생일 파티에는 스파클링 와인
1: 와.
0: 해서 그 스파클러 해가지고 불꽃 터트려드려요. 그다음에 터보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 노래 막 틀어주고 막
1: 네.
0: 그러면 스파클러에다가 막 기분 좋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0: 네.
1: 진짜 파티 분위기네요.
0: 네, 생일 파티 오셔갖고 한 번씩 그렇게 즐겨주시면
1: 아.
0: 저희도 이제 기쁘고
1: 네.
0: 옆에 계신 분들도 막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는 좀 그냥 축제 분위기 같아요.
1: 그렇네요.
0: 그래서 이제 가족들 오셔서 이제 생일 파티 하시고 뭐 친구 뭐 동창 하여튼 그렇게 좀 많이 오셔갖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1: 네.
0: 저희가 TV가 11개고 그 뮤직비디오도 항상 틀어주고 음향
1: 와.
0: 시스템도 거기 스피커가 한 12개 정도 돼요. 그래서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나오기 때문에
1: 네네네네.
0: 뭐 듣고 싶은 음악 저 틀어드려도 되고 되게 신나는 음악 틀면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1: 네.
0: 막 앉아서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1: 어허.
0: 고개도 까딱까딱 거리면서 춤추면서 드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제가 좀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 그러시군요.
0: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1: 네.
0: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음향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진짜 꼭 가보고 싶네요.
0: 네, 저희가 스피커 12개 달아놨어요. 아주
1: 네.
0: 큰 게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1: 평소에 그렇게 예. 음악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0: 예예 예. 그렇죠.
1: 사장님이 음악을 좋아하시는군요.
0: 예, 음악도 좋아하고 노는
1: 예.
0: 것도 좋아하고 저희는 이제 90년도 초반에 그 한국 댄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에서 굉장히 많이 놀았거든요.
1: 아~
0: 타운에 그 화려했던 그 시절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나이트클럽
1: 네.
0: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라도 한잔 하면서
1: 네.
0: 옛날 그 추억의 댄스곡들 좀 들어가면서 들으면서 친구들하고
1: 네.
0: 예, 옛날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아하. 신청곡도 받으시나요?
0: 네, 신청곡도 받습니다.
1: 너무 좋은데요.
0: 네, 하고 싶은 게 많았고 설치는 많이 해놨는데
1: 네.
0: 손님들의 호응도도 별로 없고
1: 네.
0: 아직까지 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1: 사장님께서 직접 DJ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0: 아, DJ는 뭐 요즘에 그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1: 그쵸, 그냥
0: 네, 컴퓨터 틀어주면 되니까
1: 네,
0: 굉장히
1: 맞습니다.
0: 쉽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되어 있으니까 저희 TV가 11개인데
1: 네.
0: 거기가 스포츠 관람하기도 되게 좋고요.
1: 아~
0: 그리고 뮤직비디오 틀어놓으면은 약간 옛날에 그 뭐 back to 1990s, back to 2000 뭐 이렇게 기분 그런 감성에 젖어서 놀 수도 있고요.
1: 네. 뭐
0: 네.
1: 남성분들 스포츠 보려고 스포츠 바 많이 찾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화연으로 가시면 될 것
0: 네,
1: 같습니다.
0: 저희가 그 네. 11개이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도 TV를 볼 수 있고요.
1: 너무 좋네요. 네. 네. 자, 생일 파티라던가 뭔가 축하할 일 있을 때
0: 네.
1: 화연에 가셔서 축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파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분위기가
0: 네.
1: 완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여자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여자분들은 친구 만나가지고 어디 뭐 마땅히 그렇게 갈 데가 없잖아요.
1: 갈 데 없죠.
0: 네, 뭐 찻집에서 뭐 차 마시면서 뭐 케이크 하기도 뭐하고
1: 네.
0: 그렇다고 뭐 근사한 식당에 가서 비싸게 먹고 가기에는 또 어머니들이 또
1: 네.
0: 뭐 돈 아끼느라고 또 아까운데 저희 가게 오셔서 고기 구워 먹고
1: 네.
0: 그리고 뭐 케이크 켜달라 그러면 저희가 음향도 좀 딱 해피 노래 벌떼의 노래도 좀 틀어주고
1: 네네네.
0: 하여튼 무료로 샴페인 준다는 거.
1: 그리고 샴페인 뭐 무료로 주고 또 네, 와인도 무료로 주니까. 무료로
0: 네, 많이 오셔갖고 좀
1: 하니까요.
0: 드시고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가족들하고도 오시고
1: 네.
0: 친구분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라디오 서울에 자주 오셔야 되겠네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1: 그러면 금방 뜨십니다.
0: 예예. 예.
1: 금방 소문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자 올여름 시원한 냉면과 함께 푸짐한 갈비와 고기 콤보 그리고 다양한 런치 스페셜까지. 건강한 음식과 행복한 식사가 있는 곳입니다. 화연, 네. 화연 바베큐 레스토랑에 우리 브랜든 대표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0: 요즘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뭐 힘내시고 사업이 잘 안 되든 직장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런 가족들하고 그 네. 친구들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좋은 관계를
1: 네.
0: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 저희 화연에 오셔가지고 불빛 아래 좋은 인연,
1: 네.
0: 불꽃 같은 우리 사랑, 네, 화로 위에서 맛있는 고기와
1: 네.
0: 김치 콩나물에 김치 볶음밥도 거드시면서 소주 한잔 하시면서 좀 약간의 여유를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모두 다 행복하시고 좋은 인연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 와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는 이야기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가세요.
0: 네.
1: 자 화연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체 손님 또 단체로 예약하실 분들은요 213-302-2614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데오 몰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3: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8: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9: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8: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9: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디님 반갑습니다. 레니오누님 어서 오세요. 화연 화연 식당 로데오 월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주차 걱정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는 파킹 날이 굉장히 넓거든요. 와, 야, 엄청나네요. 이 오디오 시스템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파티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메뉴도 굉장히 다양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민입니다. 중량.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아예 조작된 여론조사가 판치면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지지율을 가늠하는 이 도구에서 특정 후보의 대세론을 만들어 판세를 왜곡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뉴욕타임즈는 지난 한 주간 진행된 중간선거를 위한 경선에서 최소 4건의 허위 여론조사와 왜곡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언론 보도 등 실제 선거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23일 전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이 벼룩이 옮기는 이 발진 티프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올해 이 피코 유니언 지역에서 발진 티프스 5건이 집단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명 모두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모두 회복했습니다. 이번 피코 유니언 사례는 단발성이 아닙니다. 카운티 전체가 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일대에서 일요일 밤 또다시 도로 점거 폭주 행각이 벌어지면서 불과 2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두 곳의 업소가 잇따라 약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발표에 따르면 첫 번째 사건은 일요일 밤 11시경 보일 하이츠 지역 3400 블록 위티어 블로바드에 위치한 로레나 약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서부 7개 주 4천만 명의 생명줄인 콜로라도강이 빠르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메가 가뭄과 기록적인 폭염, 과도한 물 소비가 겹치면서 강 전체가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콜로라도강의 위기는 가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과잉 배분의 문제라면서 물 관리 체계와 100년 된 법 자체를 전면 개혁하지 않으면 이 미드 호수와 파월 호수가 데드풀에 도달해 더 이상 물을 내려보낼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리노 인근에서 발생한 호크 산불이 강풍을 타고 주택가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민 4만 2천여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고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 경계 지역인 험볼트, 이 토이아비 국유림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은 1만 3천 에이커 이상을 태우면서 순식간에 확산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먹거리 안전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흔히 포름알린으로 불리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은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이 중국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특별검사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가 2028 LA올림픽이 적자를 낼 경우 상한선 없이 시 재정으로 메워주기로 하는 협약을 시의회가 승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LA시의회는 지난주 10대 4의 표결로 도시자원 강화 마스터 협약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협약은 2017년 유치 당시 맺은 그 협의의 연장선으로 LA시가 올림픽의 최종 재정 보증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늘조차 없는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는 홈리스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의 노숙자 예산을 편성해온 LA시와 이 시의회는 이 쿨링센터 몇 곳을 여는 것으로 대응을 대신하고 있어서 이 쇼를 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적 장애물이 사라졌음에도 시가 여전히 자발적 이주 원칙만 고수하는 이유는 이 중증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 들어볼까요? You are my everything. 존박입니다.

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1988년에 이 발표한 책, 예, 연금술사? 연금술사라고 있죠. 예, 파울로 코엘료가 쓴 작품인데, 이 연금술사는 전 세계에 80여 개 언어로 번역돼서 8,500만 부 이상 판매된 20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입니다. 참 이 좋은 내용이 가득해서 많은 분들이 이 연금술사를 아주 내 인생에 예, 뭐 진짜 영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이 파울로 코엘료가 1947년 8월 24일 오늘이 그 생일이더라고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주요 대표작이 뭐 순례자도 있고 연금술사도 있는데 저는 기억하기로는 연금술사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뭔가를 절실히 원할 때 온 우주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라는 뭐 그런 명언도 있고요. 뭔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매 순간이 바로 보물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가슴에 남는 그런 명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8월 24일은 자신의 꿈과 이 영적인 여정을 글로 엮어서 수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준 파울로 코엘료. 뭐 현재 스위스 제네바 등지에서 거주하면서 SNS 등을 통해서도 그 전 세계 독자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날들 속에서 지금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지?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뭐 이런 아득한 질문이 마음에 찾아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게 하는 책이 바로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가 아닐까 싶네요. 보물을 찾으러 이집트 피라미드로 향하는 산티아고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지요. 전 재산을 사기당하기도 하고 오아시스에 정착해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사막의 전쟁이라는 목숨을 건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우주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며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되죠. 진짜 보물은 피라미드 밑에 묻혀있는 금동전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며 만난 바람과 태양의 소리,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전하게 탈바꿈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사막을 건너는 산티아고가도 같은 양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뭐 현실이라는 이름의 벽 앞에서 꿈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실패가 두려워서 정해진 궤도 바깥으로 발을 내딛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코엘료는 오늘도 우리에게 나직하게 속삭여주는 것 같아요. 뭔가를 절실히 바랄 때 온 우주는 당신의 꿈을 돕는다고요. 그리고 진짜 보물은 이미 내가 걸어온 발자취와 그 순간의 마음에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나의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위로를 제 자신에게도 해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위로를 드리고 싶네요. 당신이 찾아 헤매는 보물은 바로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 위에 당신의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해피투게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매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3: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 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두 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4: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태양볕이 정말 뜨겁다 못해서 강렬하게 내리쬐는 월요일 오후 라디오는 내 친구 돌아왔습니다. 자, 뭐 많이들 지치셨죠? 저도 지금 사실은 이마에 땀이 지금 그윽합니다. 방송 준비하러 오면서 차 안에서의 온도계를 보니까 95도를 넘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은 뭐 거의 100도, 모레는 100도가 넘는 그런 날씨. LA만 그렇지 밸리나 좀 남쪽으로 가시면 훨씬 더 더위를 느끼시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처럼 여러분의 그 지치시고 많이 열정이 떨어졌지만 한번 열정을 좀 살려서 우리가 이열치열이라는 얘기 아시죠? 뜨거울수록 뜨거운 거로 간다. 자, 그럼 이런 날씨에는 과연 뭐가 뜨거운 걸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조금 더 마무리하도록 집중하면 더위를 조금 잊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면서 이 시간에 온 만큼 여러분께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듯이 좀 시원함과 평온함과 좀 위로를 할 수 있는 오늘 하루라도 그런 시간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 월요일 순서 첫 곡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 첫 곡으로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신나는 노래, 어깨를 들썩이는 노래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오늘 시작을 어떻게 될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지치셨을 거라는 그런 예상 속에 좀 신나는 노래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아, 네, H님 개근상 타셨네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순철님, 한 주간 어떤 멜로디가 흘러나올지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저와 라디오는 내 친구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그런 귀하고 멋진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그 지금 김영식의 이 사랑 사랑 사랑 이 노래에 말했듯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사랑이고, 사람이라면 인생에 태어나서 돌잔치를 지나고 우리가 100일을 지나듯이 누구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고 사랑을 안 하고는 살 수 없고, 사랑이란 존재가 너무 무궁무진하게 방대하게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서 사랑을 뭐라고 꼬집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면이 있고, 그만큼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랑이 있고 종류도 너무 많고, 뭐 친구 간의 사랑,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뭐 등등, 부부 간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사랑이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가진 어떤 한쪽 단면을 좋아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고, SK 사장님 플루톤에서 음악 잘 듣고 있다고. 아유, 더우시겠어요. 오늘 정말 물 좀 많이 드시고 지붕에 올라가실 때 조심하십시오. 진짜 우리 SK 사장님은 일사병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바깥에 바쁘신 건 알겠는데 굉장히 덥잖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운전하시는 분은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고 돌아다니니까 아마 어지럽고 막 그럴 거예요. 중간에 글쎄요, 욕심 부리자면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좀 시원한 데 내려서 그늘에서 바람도 좀 쐬고 그랬으면 하시고, 충분히 물 좋고 음료수라도 마셨으면 합니다. 자, 얘기가 하다 중간에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단면으로 시작을 해서 한 단면을 보다 보니까 나머지 면도 그러겠지라는 기대감 속에 시작한 사랑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쪽 면을 보니까 또 내 생각 다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처음하고는 다르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 면을 보고 좋아했다가 또 다른 한 면을 봤을 때 나쁘고 좋고가 아니고 나와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양보해서 맞출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해서 좀 교정을 할 것인가. 저는 이제 노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교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나머지 면을 맞춰가는 게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5분 만에 사랑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고, 뭐 한 일주일 만났는데 벌써 사랑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시작은 그 여러 가지 면 중에서 한쪽 면을 보면서 시작을 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관계가 없는데, 다만 그 사랑을 어떻게 상대와 같이 지혜롭게 완성해 나갈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 여러분 혹시 안 해보셨으면 지금 이 시간에라도 내가 이런 걸 왜 몰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무릎을 치면서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는 뭐 굉장히 사랑에 빠

네, 아이고 참 노래도 이쁘게 부르고 생긴 것도 이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염유리 씨는 미스트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고 이번에 미스트롯 4에서 탑샘을 들어서 아마 그 지난 토요일 날 공연에 같이 와서 공연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성악을 전공했던 아주 재원이죠. 자,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져란 그 요새는 그 신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은사빠가 있다고 합니다. 금사빠는 금방 사랑에 빠진 것을 금사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은사빠는 은근히 사랑에 빠지고 그렇다는데 아마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친구의 대부분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은 금사빠를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서 은사빠로 다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자, 우리 알청님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사랑 없이 종족을 보존하기 어렵다고. 사랑이 내 옆에서 춤춘다. 쿵짜라 자짜. 우리 이치님 인생 리듬에 맞춰 쿵짜라. 아이고, 우리 TK님 주말 잘 보내시고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잘 챙겨 드시고. 글쎄요, 뭐 찬 거 못 드신다고 그랬는데 미지근한 물이라도 많이 드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도 역시 보니까 저희 단체 카카오톡에는 많은 분들이 특히나 요사이 로라님이나 비비안님은 개인적인 사정들에 의해서 저희 방송에 참여 못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그 주말에라도 서로 사랑방 소통을 나누시고 특히 통계님 역시 잠도 안 주무시나 봐요. 막 새벽 시간에도 음악 보내주고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생각합니다. 네, H님이 고니님은 어느 쪽? 은, 금. 저는 뭐 그 기성세대인데 금 쪽을 택하겠어요.

네, 사랑의 대표곡인 나훈아의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역시 들어봤지만 우리 저 H님 말씀처럼 달달하긴 합니다. 아, 이렇게 좀 더운 날 마치 시원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시럽 넣은 거 아니면 뭐 아이스 프라푸치노 내지는 뭐 시원한 그런 그런 노래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대표곡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자, 월요일이지만 조금 사랑 타령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치고 어떤 주제로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안 되고 힘이 좀 안 나실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들에 대한 어떤 저 인스펙션 점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남자 가수 중에 나훈아의 사랑이 대표곡이었다면 제 생각에는 이 여자 가수 중에는 이 사랑이란 노래가 대표곡이 아닌가 해서 선곡해보아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래이긴 합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여자의 대표곡 사랑은 바로 이 노래 아닌가 싶은데요.

0: 네, 이렇게 해서 월요일 첫 순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우리 사랑에 대한 점검, 네, 인스펙션 했습니다. 자, TK님, 오늘의 주제 진한 사랑 맞습니다. 이치님, 통계님, 한국 대구탕 잘하죠. 언제 한국 가면 대구탕 먹으러 가야죠. 라고 하셨네요. 네, 인스펙션. 예, 장현숙의 허스키한 목소리, 이은하 씨의 허스키한 목소리하고는 또 다른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TK님, 각자 자신의 사랑을 점검해야 돼요. 매우 중요하다고. 현재 사랑을 밝혀준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H님이 그러셨고. 네.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좋아하셨다고요. 알청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었고, 이 사랑이란 단어 자체를 원래 우리가 깊숙이 마음속에 감춰놓고 살지 않나 싶기도 한데, 감추지 말고 조금 꺼내놓고 사는 것도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1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TK님 얼마나 베풀고 배려하고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희생적인 사랑해야 된다고 사도행전 20절 20장 35절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고. 예, 성경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 편안한 게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훨씬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알청님, 사랑은 절제가 필요한 듯 희생이 최고의 사랑이죠 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잠시 1960년대 70년대로 다녀오면 어떨까요? 서울 영등포 쪽 어떨까요? 오기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영등포의 밤.

0: 네, 영등포의 밤 오기택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알청님, 오기택님은 배호 다음 분인 것 같다고, 안타깝다고. 아, 예. 아, 그 당시 우리나라 증조음 가수가 배호 씨를 대표로 해서 지금 오기택 씨는 원래 고향무정이라는 노래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중저음 가수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남상규 씨라고 계셨어요. 추풍령 고개를 불렀던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그 남일애 씨, 굉장히 중저음의 빨간 구두 아가씨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많이 여러 가지 그 중저음을 줬던 건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노래라는 것이 막 소리를 내고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저희에게 감동과 어떤 좋은 감정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바로 중저음 가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저도 중저음 가수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니까 여러분, 만일에 혹시라도 제가 한 가지, 노래방 가실 일이 있으면 나는 노래 소리 못 지르는데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음역대에서 편안하게 불러도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내가 부르는 노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여자 중에서는 그래도 문주란 씨가 대표적인 중저음이 아니었나 싶네요. 아주 멋진 중저음이었죠. 자, 이치님, 사랑하다 보면 감사가 따라온다고, 어떤 이는 내가 뭐가 부족해 사랑한 일도 없나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도 있고, 글쎄요, 왜 뭐가 부족해 사랑할 이가 없나가 아니고 좀 이렇게 그 맞춤을 가지고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6: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5: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6: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5: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라디오는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순철님, 국민학교 시절 서창호 친구 집에서 들은 노래 권혜경의 호반의 벤치. 아, 울엄니 이놈이 뭐가 되려고 하시면서 세수대야로 대한물 쫙 뿌리셨다고. 네, 아이고 참. 그래도 공부는 못해도 음악 하나는 수를 받아왔지요. 참, 그 수라는 거 국민학교 때 수, 우, 미, 아, 이 도장 찍는 거 기억나네요. 아, 1, 2, 3등보다 수음이라고 그랬죠. 수를 많이 받아야 되고. 아, 방학 때 주는 성적 통지서에 보면 뒤에 수수수수 올 수여야 되는데 우가 하나 들어가면 괜히 우울했었고 뭐 그랬던 추억 시절. 그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아, 저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뭐 매우 조용한 뭐 학생임, 뭐 지향적인, 뭐 굉장히 좀 관심을 요하는 학생인,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그 생활기록부, 아, 그걸 받아들던 그런 추억도 있네요. 바로 이 노래가 우리 순철님 듣다가 세수대야물로 맞았던 노래, 추억에 잠긴 노래입니다.

네, 호발의 벤치 오래간만에 들어본 노래였습니다. 아하, 네, 오래간만에 듣는 노래. 자, 우리 순철님이 기억에 드렸던 세스대야의 물벼락을 맞았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아,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 좋아했으면 사랑에 일찍 눈이 띄었다고 말씀하시고. 아유, 듀쿠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십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신 게 아니고 우리 듀쿠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운전하시는 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 너무 많이 쬐지 마시고. 아, 문주란 얘기하니까 문주란 노래가 듣고 싶다고. 아,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는 우리 저 듀쿠님이 부르셔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듀쿠님은 굉장히 밝은 노래, 서른도 씨의 그 나만의 사랑, 하동진 씨의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종류의 노래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알청님, 멜랑꼬리한 노래 맞죠? 감상적인 사랑을 노래한 것. 예, 권혜경 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줌마 아줌마 하면서 굉장히 따라다녔는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도소 위문 공연을 많이 한 가수입니다. 반주도 필요 없고 기타 하나 가지고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우리나라 최다 교도소 방문했던 가수로 알고 있고, 굉장히 시적이고 낭만적이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지만 사생활이지만 결혼을 한 번도 안 하시고 혼자 계시다가 봉사활동만 많이 하시다가 떠났던, 히트곡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저희한테는 가슴속에, 특히나 권영익 씨 노래 중에서 이 산장의 여인만큼은 우리 가슴 밑바닥에 아주 진하게 깔려있는 그런 추억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자, 두쿠님 덕분에 여러분들 좀 신나게 어깨 좀 펴시고 고개 한번 이렇게 돌리시면 어떨까요? 신나게 출발합니다.

0: 네, 문주란의 음성이었습니다. 듀쿠님 덕분에 또 아주 신명나는 노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아 그렇습니까? 우리 TK님 호반의 도시는 춘천이고 15년 전에 춘천에 사셨군요. 예, 춘천하면은 아마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노사연 씨가 원래 강원도 화천이 고향이고 호천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외할머니 가수현미 씨 어머님께서 평양에서 자식들을 데리고 이남에서 자리 잡은 곳이 강원도 화천이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곳에서 아주 큰 한식당을 경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노사연 씨 어머니 또 거기서 이제 터를 잡고 자리를 잡아서 노사연 노사봉 씨를 거기서 출생하게 되고 거기서 자라는데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은 특수하게 그 군부대가 많이 배치해 있는 그런 강원도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그쪽 그 군부대의 위문 공연을 우리 노사연 씨하고 노사봉 씨가 국민학교 시절에 부채춤을 추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위문 공연을 많이 다녔던 그런 추억도 저한테 있고 항상 예쁘게 한복을 입고 부채 들고 다녀온 선물 한 보따리 받아오던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인데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를 춘천여고로 노사연 씨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춘여고를 졸업하고 서울의 단국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춘천이 노사연 씨의 고향이기도 한데 우리 TK님도 15년 전에 사르셨다고 아 그런 말씀 하셨군요. 예. 예, 통계님 지금 출근 중이신데 통근버스에 계신 모양이겠네요. 자 H님 남자는 여자를 돌봐줘야지 귀찮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귀찮게 하는 남자도 있죠 여자도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남자들이 여자를 돌봐준다고 그러고 잘해주려고 애쓰는데 그게 여자들한테는 귀찮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너무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뭘 해주든 좋은데 오락가락하는 사람들한테는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려고 그러면 그게 조금 귀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 문주란의 노래가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요새 그 들어도 하나도 꺼리낌이 없는 요새 세상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노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노래 두쿠님 덕분에 다시 했죠. 자, TK님 남자는 여자를 돌봐줘야죠. 귀찮게 하면 안 되죠. 예, 동의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바사이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레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네,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은 마음에서 1부 마지막 곡으로 김동률의 감사 선택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3: 카페보넨?
1: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9: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2부 첫 곡으로 에어서플라이의 노래 함께했습니다. H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할 일이죠.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내 친구로 오세요.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우리 친구들과 지내다 보고 음악을 즐기다 보면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아, 누군가를 기댈 수 있고 마음에 둘 수 있고 뭐 옛날에는 그 짝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혼자서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표현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리고 그랬던 그 아마 그 웃지 못할 추억들이 있었을 것이고 드라마 장면에 보면 항상 그 나쁜 남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든 여자가 실은 제가 볼 때 나쁜 남자를 좋아해서 항상 상처를 받고 또는 그 사람의 그 결혼식에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그런 광경들이 현실이 아닌 듯하지만 현실에서 덜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짝사랑 또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한 번씩 경험해 볼 만한 그런 첫사랑 그래서 이제 첫사랑은 맨날 실패한다 뭐 이런 일설도 있고 사실 사랑에 대한 모든 정의는 내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광범위하고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난디오는 내 친구의 친구분들 역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나름대로 고생도 하고 자리 잡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바로 그 가족에 대한 특히나 자기 자제분에 대한 그런 무한한 사랑. 동물의 왕국을 봐도 사자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어느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분 동물들도 그렇게 사랑을 하지 않나 싶기도 하니까 그만하면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라디오를 애청하면서 또는 유튜브를 같이 보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사랑 속에 푹 빠져 있다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억의 팝송 한 곡 들을까요? Let me be there. 올리비아 뉴튼 존.

네, 올리비아 뉴튼 전의 Let Me Be There 함께 하셨습니다. 자, TK님, 아, 감사는 제가 1부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렸는데 아마 놓치신 것 같으니까 아, 다시 돌려듣기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참그 굉장히 멋진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미 씨가 가창력도 좋은데 아주 뭐랄까요, 재즈식의 그 재즈 트로트 뭐그 정도로 여겨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많이 내는데 유사히 좀그 신명나는 그런 트로트 노래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신곡인데 뭐 나온 지 조금 됐는데 그래도 신곡이죠. 여러분, 그 꺾기를 잘하는 그 공훈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공훈, 아주 훤칠한 미남의 불타는 트롯맨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많은 노래를 주는 공훈이란 그 가수가 또 발라드 트로트 뭐이 정도로 제가 설명하는데, 아주 또 감정 있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이 멋있어요. 사랑하는데 왜?

네, 아이고 참 우리 공훈 씨의 사랑하는 데 왜 함께 해서 한 두 곡 정도 새로 나오는 우리 트로트 가수들의 신곡 들어보았습니다. 자, 신곡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임창정 씨 참 대단한 가수 같아요. 음역대도 높고 항상 계속 음반을 내고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창정 씨는 가수보다는 영화배우로 훨씬 더 좋아하는 팬인데 임창정 씨가 나온 영화는 굉장히 정말 뭐라 기억에 오래 남고 연기의 달인이다 할 정도로 가수보다는 그 영화배우로서 인정을 하지만 본인은 그래도 가수의 뜻이 많아서 항상 멋진 곡을 하는데 이번에도 약간 트로트 만나는 탓탓탓 남탓한다군 후 그런 탓탓탓이란 재미난 노래를 발표해서 이 노래 꼭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탓탓탓

0: 예,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는 거라고. 그리고 탓만 한다고 그래. 탓탓탓. 세상을 풍자하는 재미난 노래. 임창정 씨 다운 노래였습니다. 아, 이치님 살 빼는 거 너무 힘들다고. 빼지 마세요. 뭐 살 안 빼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그 여성분들이 참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울을 보면 실망한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또 살아온 그 과정들이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 남자도 그렇고 좀 넉넉해지고 아무래도 생활 패턴에 따라서 조금 살이 찌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한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또 몸집이 좀 크신 분들의 경우는 날씬한 사람은 몰라요 라고 그렇게 투정을 낼 수도 있는 게 또 인간사가 아닌가. 하지만 그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렇게 좀 마라톤 같이 오래 시간을 두고 좀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면, 오늘 왜 스포츠 소식을 안 하지?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 그 뭐 프로그램 사정상 당분간 휴무에 들어가고, 나중에 쉬었다 다시 하는 걸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바라시고, 제가 간간이 스포츠 소식은 개인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1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그 지금 젊은 그 세대들이 한국에서 즐겨 듣고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 한 두세 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요새 그 트렌드라고 그러죠. 젊은 친구들이 어떤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 중에서 좀 조용한 발라드로 제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키더가든이란 이름을 가진 가수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아, 제목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요즘 한참 인기를 얻고 있는 키더가든이라는 가수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아주 세련된 멜로디에 세련된 박자, 아,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자,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좋아하시는 그 로이킴의 봄봄봄이란 노래 좋아하시죠? 로이킴이 신곡을 냈는데 70년대에는 그랬어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아시죠 여러분들, 나훈아 씨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근데 요새는 그 우리 그 로이킴 씨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아, 우리 세인트 아저씨 주말 잘 쉬셨나요? 모두 화이팅. 아, 아저씨 낙진이하고 잘 지내? 낙진이 아직 한국에 있지? 무용이도 주말에 생일 지났다고. 아이고 다들 보고 싶네. 자, 로이킴입니다.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0: 네,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나훈아 씨는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로이킴 씨는 좀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네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6: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5: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6: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5: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네, 젊음의 노트 우리 유미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중년의 노트에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속의 노트에 좀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인트님 아저씨, 아 낙진이 오늘 돌아가네. 돌아간다고 한강에서 친구들과 보트도 타고 즐거운 시간 보냈네. 아이고 멋지게 신안 보냈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7: 세븐디아스 타이어.
8: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9: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8: 213-388-5600 213-388-5600.
9: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8: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9: 융자나라 좋은 나라.
8: 융자라면 콜미
9: 213-388-5600 213-388-5600.
10: 융자 나왔어요.
11: 우와 빠르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태양입니다.
17: 태양입니다.
1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2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3: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치님, 옛 친구들 만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저씨, 세인트 아저씨, 어제 한강에서 친구들 만났는데 대강 뭐 짐작컨대 아저씨, 또 낙진이, 그리고 아마 한마녀, 무영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재영이도 왔나 안나 그 이외에 등등일 텐데 내가 일일이 기억 못해도 굉장히 기억나는 시간이고, 나도 한국 한번 가서 보트 한번 같이 탔으면 정말 좋겠네. 언젠가 그럴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 저 말고도 모든 분들이 그런 희망들을 갖고 살지 않으실까 싶네요. 자, 오늘은 뭐 월요일인데 좀 덥고 지루하고 그래서 제가 좀 사랑을 주제로 노래도 많이 들어보았고 이야기도 좀 나눠보았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지치지 않으시게 오후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화요일날, 이번 주는 좀 많이 덥대요. 뭐 너무 덥다 그러는 것보다 그냥 받아들이고 이열치열로 한 주 잘 보내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원한 위스키 한 잔 드릴게요. 김현지의 위스키 언더락 아시죠? 위스키에다 얼음 넣은 거. 그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6: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thedent.com.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8: 요즘 같은 날씨에 밥 먹고 잠깐의 산책마저 즐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작은 홈 짐을 만드는 것,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은 계속해야 되니까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운동할 수 있다는 점, 운동할 공간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홈짐을 만든다고 해서 방 하나를 통째로 비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실 한쪽이나 침실 구석 같은 데도 괜찮고요. 몸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공간

0: 아니면 충분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크기보다는 이곳에서는 운동한다 라는 용도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평소 눈에 잘 띄는 곳을 운동 공간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기구를 뭐 매번 창고나 수납장 깊숙한 곳에서 꺼내야 된다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미뤄지겠죠. 그래서 매트나 덤벨 같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둔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예, 들어서 누워서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장비에 그렇다고 큰 돈을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처음 홈짐을 만든다면 운동 매트, 덤벨, 탄력밴드 이 정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덤벨과 밴드는 상하체 근력 운동에 두루 활용될 수 있고요. 매트 하나만 있어도 사실 스쿼트나 푸시업, 플랭크를 비롯해서 스트레칭까지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죠. 네, 집에 있는 물건을 운동기구처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튼튼한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나 균형 운동 등에 활용할 수 있고요. 계단이 있다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네, 유산소 운동 효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덤벨 대신 물을 채운 페트병 같은 걸로 적당한 무게를 활용해 볼 수 있고요. 홈짐을 만든다면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마음먹었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라도 매트 하나를 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2: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5절의 말씀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암이라 하면은 죽는 병으로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 조기에 발견만 하면 웬만한 암은 다 치료되고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암이 조기에 발견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미 사기 말기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내 몸 어딘가에 자라고 있는 암을 발견해내고 조기에 치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영적인 암이 자라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속에서 영적인 암이 자라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이미 암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암이 이미 둥지를 틀고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냥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남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에 크게 관심을 갖고 원망과 불평, 남을 비판하는 얘기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암이 많이 자란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암도 문제지만 영적인 암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암이 자라지 않도록, 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아방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방이 이세벨 왕비를 취하고 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죄짓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으니까 온 땅이 기근이 심하고 모두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 선자가 아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아방에게 말하기를 갈멜산에 모든 그 선자들을 다 모시오.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가 거기서 판가름을 합시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부부관계입니다. 무슨 신이냐? 농사를 잘 짓고 풍요롭게 해주는 농업의 신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늘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농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자기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만든 신이지 참신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이 같은 죄 짓는 것을 보시고 심판하셔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저들이 다 모였습니다. 백성들도 모여와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 너희 신을 찾아라. 너희 신이 살아있는 신이면 지금 이 제단에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자들이 아침부터 신이시여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 시간 신이 우리 함께함을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음성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신이 가짜 신이고 그 신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도 저들에게 나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침이 지나고 대낮이 지나고 저녁때가 되기까지 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춤을 추며 또 온몸에 피를 내고 그들이 몸부림치며 신을 찾았지만은 그의 신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것입니다. 18장 3절을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감해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우상을 숭배하느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무너진 제단을 바로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바삐 살다가 우리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찬양과 감사의 제단이 무너지고 섬김과 나눔 사랑의 시천의 제단이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인 예배,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매 예배 때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넘쳐나서 예배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섬김과 나눔 사랑의 시천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는가를 살펴보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러여 하나님 앞에 기쁨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 선자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했던 우리 모두가 다시 예배의 중요함을 깨닫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로 우리는 무너진 예배 제단을 회복하고 둘째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33절은 말씀합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단을 쌓고 제랑 주위에 도랑을 파고 제단 나무를 펴놓고 그 위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계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설교의 황제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토요일 날 아침에 무언가 서재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교회가 워낙 크고 교회가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아침에 살짝 보니까 그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숙이고 뭔가 고민에 빠져 계셔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따뜻한 차를 하나 타가지고 서재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오늘 오전 내내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고개를 들고 슬픈 표정으로 사모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슬퍼서 자신을 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늘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그 십자가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마음에 타고는 느낌이 없어서 너무 슬퍼가지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합니까? 우리는 어떻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도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고 밍숭밍숭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십자가 신앙에 대한 그 감사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찬송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저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떤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붙잡으려 담에 세우러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 꼬꾸러졌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한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 물을 부었습니다. 네 통에다 물을 채워서 세 번 부었으니까 그 열두 통의 물을 부은 것입니다. 열두 통의 물을 부은 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 물이 주의 말씀과 성결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결함을 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십자가 신앙은 말씀 충만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나가서 밥비라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 세수를 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죄의 때가 묻기 때문에 말씀의 물에 씻고 정결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적셔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림받아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 삶의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기적과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의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바로 수축하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한 다음 주님의 불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에 대하여서 37절 38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불이 임했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때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때까지 그들은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다가 불이 떨어진 걸 보고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것을,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참신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은 주님의 능력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를 그의 백성들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함을 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이 임했을 때 번제물이 타고 나무가 타고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하지 무서운 것입니다. 불의 심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의 흔적도 없이 다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찌꺼러기를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죄의 찌꺼러기를 남겨놓으면 이 죄가 그 안에서 또 번식해서 우리를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이 코로나19 변이가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코로나19보다 6.8배 델타가 강해서 지나만 가도 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옮겨지는데 이제 또 감마라는 것이 나서 그것은 델타보다 더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백신이 나와서 다 보급되어서 이 확산이 멈춰야지 우리가 정말 이 재앙에서 쉽게 벗어나가 힘듭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 이 재앙이 멈추고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독보서 번져서 자꾸 변해되고 변해되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불의 심판입니다. 성령의 불임에서 이 죄악을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모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심판합니다.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받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원산 부흥회를 통해서 평양 부흥회까지 가져왔던 이 부흥회 주역된 하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명문대학을 나온 의과대학 졸업생이었고 한국에 찾아온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1890년 한국에 들어왔는데 1898년부터 원산으로 선교지를 옮겨서 원산과 강원도 통천 지방을 다니며 의료 선교 활동을 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해내도 선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서 선교 사역하는 일에 한편으로
마음에 낙심도 하고 왜 나에게 열매가 없을까 고민했을 그때에 마침 중국에서 사역하던 화이트 선교사가 와서 선교사님들 함께 모여 일주일간 기도를 갖게 됐습니다. 원산에서 기도를 가지면서 기도할 때 하지 선교사님에게 주신 말씀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그는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 날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통해 자복하며 주 앞에 꿇어졌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교만, 신뢰, 강팍함 그리고 믿음의 부족 등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털어놓으며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첫 요청은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선교사에게 실패한 원인이 믿음이 약하여 아직 성령 강림에 체험하지 못한 데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에 찾아온 서양 선교사들에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민족의 우월감, 나는 잘 사는 나라에서 널 도와주러 왔다 하는 그런 우월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갖고 자기 자랑을 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 미개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저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러 왔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던 것을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고 선교사들이 다 같이 울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성도들에게 나가서 그대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할 때 온 성도들이 의뢰받고 뒤집어지며 통회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원산에서의 부흥의 역사가 온 북한 전역을 덮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첫 사랑을 회복할 때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어디로 잘못된 길로 갔든지 나의 신앙의 제단이 어디가 무너졌든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나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여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죄의 모습을 태워버리고 변화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 붙잡혀 살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여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 여인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여인은 하나님께 붙들린 이 여종이 있어요. 이 한 여인은 점치는 여종.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만한 귀신 들린 이 점을 친다는 것은요, 이 단순한 재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어둠의 역사에 붙들린 상태를 의미하는, 이 사단에게 붙들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미신, 점치는 거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종종 이제 한국에 가보면은 아예 길거리 바깥에까지 점치는 것이 그냥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예? 이게 재미로 보는 것 같지만요, 이것은 전부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로잡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이 불안함이 있으니까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지만 영적으로 어둠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루디아가 있습니다. 한 여인, 이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의 물질로 만족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안식일마다 기도처를 찾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 루디아는 달랐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말씀에 붙들렸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귀를 기울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이제 성령께 붙들려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이 온통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이제 이 유럽 성교의 문을 여실 때 어떤 권력자나 대단한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한 사람, 이 루디아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유럽 성교에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성령께 붙들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흐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가장 보람된 그런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인도 개척 전도할 때 제가 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살아가는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치 루디와 같은 이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예배를 드리러 두 시간이 넘는 길을 걸어서 예배당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가서 보니까 남편은 사고로 하반신 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선교팀을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남편이 일어나게 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그때 한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아주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물소 세 마리나 있고 그런 만큼 아주 잘 사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 우리 선교팀들이 머무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교회처럼 사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마다 어느 지역마다 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의 삶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영에 붙잡힌 이 점치는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점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귀신에 붙들리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이 점치는 귀신을 쫓았을 때 이 여인이 정말 자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성도의 삶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묶이게 되어지고 세상에 붙들리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불행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께 붙들리니까 그의 삶을 보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 붙들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 붙잡힌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께 붙잡히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성령께 붙들렸구나, 아니면 나는 지금 세상에 붙들렸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 보세요. 물론 그냥 자기가 저절로 분별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께 붙들리셔야 돼. 성령께 붙들리셔야 돼. 성령께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히게 돼요. 성령께 붙잡히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 붙잡히면 기도의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 자,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문이 막히는 거야. 그때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막혔을 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라. 바로 하나님의 뜻은 유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간 곳 마케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3절, 오늘 13절에 보면 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보세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어디가 기도처가 있을까? 기도할 자리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붙들리게 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네. 그래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바로 유럽 성계의 문이 열리게 된 시발점이 됐단 말이에요. 막히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엎드린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보다도 자꾸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 기도할 자리 자꾸 아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진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서만 꼭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더 기도 많이 할까?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이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 붙들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에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전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변호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자꾸 전하고 싶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막 변호하고 싶어지잖아요. 아 주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주님 만나면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께 붙들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아시아에 가서 말씀 전하고 싶으면 자꾸 막힌 길에 막힌 거예요. 그래도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불타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 그런 가운데 이제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곳에 바로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아, 막 전하고 싶어요, 진짜. 전하고 싶냐고, 전하고 싶어. 막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예? 이게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거.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준비가 됐을 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그리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서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니까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책임이니까 그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여튼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복음 전하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붙들린 사람 이렇게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성령께 붙들리면 그냥 저절로 예수님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요. 저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혼이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지옥 가면 어떠나, 우리 형제들 지옥 가면 어떠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정신없이 전도했습니다. 이 전도하면서 돈을 투자하는 거는요 아깝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전도지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차를 사주고 그러면서 전도할 때 그 기쁨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리니까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이 복음 전한 삶 이게 성령께 붙들렸을 때 가능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에 특히 인도 지역을 타켓으로 해서 계속 사용.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계속 개척 전도를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6시간, 8시간씩 기차 타고 그 다음에 가서 자동차 이제 7인승 밴으로 9명이 타고요. 그리고 거의 12시간을 이동하면서 계속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근데 그 우리 차 운전하는 사람이 이 시크족입니다. 이 수염을 기르고 터번을 쓴 이 시크족들은요 보통 그 윤회설을 아주 강하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뭐 고양이로 태어날 수도 있다 무슨 뭐 헛소리를 막 해가면서 대부분 모든 종교가 다 그러지만 선하게 살아야 내세에 덕을 이제 이렇게 쌓는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종교를 믿는 거예요. 아, 복음 전하는 곳에 다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전도 저기 우리 팀들하고 같이 예,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다니니까. 예? 그럼 계속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 이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서 결국 차에 마지막 시간 낼 때쯤 이 사람이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시크족들이 보통 막 칼도 차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 터번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한 어떤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붙들려서 금년에도 정말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 붙잡히면 사명에 붙잡히고 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생존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비전으로 사는 사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존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으로 사는 사람,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 뭐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업을 잘해야 되고 내가 이 직장에 다녀야 될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직장을 다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자세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으로 살고 있습니까? 비전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생존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시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보세요. 자, 오늘 이 루디아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에 붙들리니까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 루디아가 지금 은혜를 받고 이제는 자기 집을 이제 복음 전하는 사도들 이 바울의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강권해서 이제 이 집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주의 일을 위해서 내놓게 되고 자기 사업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귀하게 드려져서 유럽 선교에 엄청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 루디아가 쓰여지지 않아요? 이제는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냥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루디아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너무나 보람된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이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에 붙들리기 전에는 그냥 생존을 위한 삶이었지만 성령 받고 성령께 붙들리니까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루디아가 막 많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때 정말 루디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 이 루디아가 없었어 봐요. 유럽 선교 어떻게 되든 막연한 거예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렇게 빌립보에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있게 하도록, 강권했다고 그랬더니 이게 사명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명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결국 순교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환경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고 사역을 하면서 가장 편안하고 좋은 곳이 어딘지 알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이 최고로 편안한 곳입니다. 특히 은혜교회, 여러분 은혜교회 이 자카란타 이 나무에서 이 꽃 향기가 기가 막힌, 우리 교회 정원을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 봤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좋고 행복한, 저는 교회만 있으면 최고 행복이에요. 이렇게 좋은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계속 다녀보십시오. 시차가 바뀌어져가지고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고 이곳 저곳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옮겨 돌아다니면서 이게 불을도 약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설계하고 준비하느라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계속 눈만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오늘도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산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사역하고 뭐가 그게 편안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에 붙들리니까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 영혼 살리는 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정말 성령께 붙들려 살아야지 세상에 붙들리면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다 모든 거 낭비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성령께 붙들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스데반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있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전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읽은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이 사도행전 7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이후에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언어가 통일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이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그 이후의 이야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까지 나타낸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스데반의 믿음에 대한 제목을 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일곱 지사 중에 하나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가실 때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신 120문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가셨어요. 그리고 아주 가신 게 아니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이제 얼마니 있다가 예수님이 준비가 이 땅에서 다 되면은 하늘에서 이제 천사의 나팔 소리로 다시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앞에 우리 미래에 닥쳐져야 할 그러한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믿음이 바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 신앙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스데반이 있었던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은 오늘도 이 믿음은 우리와 똑같은 효과와 똑같은 기대와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오신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 종적으로 민족으로 와요. 이 복음은 말이죠, 민족으로 종족으로 선포됩니다. 자, 한국의 민족은 몇 민족이라고요? 단일민족이라고 그러죠, 한국은? 그래서 한민족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미국은 민족이 얼마나 될까요? 다민족인데 몇 개나 될까요? 세어보셨어요?
2: 다요.
1: 세계 다 와 있어요. 근데 LA만 해도 뭐 120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120. 누가 조사를 했는데 아무튼 이 종족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한 2천 종족이 지금 남았다.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데 그럼 누가 가서 수고해요? 선교사님들이 수고하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을 돕는다면 우리도 선교하는 일이죠.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선교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전 집사님도 해당되고 나 김 목사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모님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사모님도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아멘. 그럼 장로님은 아니냐? 장로님도 복음 전하는 일에 큰 일을 하죠. 교회를 섬기시면서 크고 작은 일. 재밌죠? 오늘 물건 사는 게 재밌죠, 장로님? 기다리시면서. 아, 지겨웠어요?
2: 아니요.
1: 재밌죠?
2: 예. 예. 뒤에 사람하고 예, 얘기하고.
1: 그렇죠? 예.
3: 바지가 그랬으니까 지각성이 없습니다.
1: 자,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아멘. 교회는 변화된 삶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3: 아멘.
1: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2: 아멘.
1: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스데반이 일러준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의 열두 지파 이후에 요셉이 이제 있을 때 그 앞에 누구를 보내세요? 이제 모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모세가 들어가서 애굽 땅에 가서 식량 구하러 갔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잘 봅시다. 하나님은 믿는 구원자 한 사람을 아끼시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전 집사님을 위하여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3: 아멘.
1: 그거 못 깨달으면은 바보야. 신앙의 바보가 누구냐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바보야. 스데반은 이제 일곱 지사 중에 그는 먼저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이 복음을 전했다고. 유대인들이 쳐 죽인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제목이 뭐였느냐면 스데반은 성전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스데반에 대해서는 오늘 내용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시비가 붙었고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율법을 이제 복음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스데반이 오늘 가르침을 준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절대적으로 지켜왔던 성전 예배나 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수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으로 자유로워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 복음을 못 듣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전통의 얽매였던 사람들이 스데반이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줬더니 이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데반을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도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쳐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돌 맞고 죽었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의 법은 그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법은 십자가에도 달지만 십자가는 로마의 법이지만은 돌로 쳐 죽여요.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돌로 쳐 죽여야 했던 거예요. 그죠? 너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때 예루살렘 지경에 있었던 많은 교인들이 베드로가 스데반이 앞서서 베드로가 3천명이나 5천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만명이 넘는 그런 교회들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뜻이 계셨던 거예요. 무슨 뜻이 계셨냐? 스데반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들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하는 것을 스데반이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 여기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여호수아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나오고 다윗의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역사를 쭉 얘기하신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주로 만드시면서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 자,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사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만큼 매 주일 예배에 우리를 주일 예배에 존중히 여기고 교회의 법을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돌로 쳐 맞아 죽은 이후에 많은 가정들이 그 예루살렘을 무서워서 피했던 거예요. 사도들만 남고 전부 인근 지방으로 피신해서 나가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 민들레 꽃이 피면 어떻게 돼요? 그 꽃씨가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요? 바람에 불려 날아다녀요? 장로님 그래요? 몰라요.

0: 그러니까 현재는 ING야, 진행형이야,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우리는 사랑장로교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전하는 곳이에요?
1: 예수를 전하는
0: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초점에 맞추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기독교가 이제 율법적인 데서 탈피해가지고 기독교가 독립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 여러분, 나는 스테반의 순결을 보면서 그 이전에도 많은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 믿다가 구약시대도 그랬지만 신약에도 그랬지만 세례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1: 거꾸로 십자가.
0: 세례요한, 예수님의 세례를 주신 분은 맞죠. 어떻게 됐어요? 헤로드 임금이 그의 딸 헤로디아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그랬어요?
1: 쟁반에다 목 담아.
0: 쟁반에다 그 목을 담아다가 준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목을 베어주게. 그건 순교죠? 그죠? 우리나라도 6.25 때 복음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많은 순교자들이 계셔요. 그 순교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천국에서는 아마 순교자의 피의 공로가 제일 클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도 순교자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예수님도 순교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자고 돌아가신 분은 순교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교회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약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이삭이 그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기까지 한마디로 아브라함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자녀이거든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볼 때에 아브라함은 인내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멘 하십니까?
2: 아, 아멘.
0: 아멘이 100년을 기다린 거예요. 100년 가까이. 물론 100년은 아니지. 그러나 그 마음의 고통은 50년을 기다려도 100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인내심을 가진 거예요. 참다 참다 못해 어떻게 돼?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반드시 공의 하나님은 그 죄값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이 반드시 있는데 용서는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나 죄의 값은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집사님의 죄값을 누가 져주시냐면 예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2: 아멘.
0: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느냐면 믿음을 의로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셨잖아요. 네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긴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자유를 가지고 믿는 신앙은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저께 우리 토요 성경 공부 때 내 적은 무리여, 전집사님 못 들었으니까 얘기해 줄게. 누가복음이 나오는 말씀인데 내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랬거든. 사도들을 보고 두려워하세요 전집사님? 교회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

0: 이제 짧게 그냥 내려줄게. 말이 길것 같아서. 지금 다리 아파서 그냥 꿈쩍을 못 하잖아. 자, 첫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조상을 가진 우리들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 꼭 믿고 사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남은 인생은 누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을 약속으로 인쳐 주셨으면 이렇게 도장을 찍어 주셨거든요. 그럼 남은 인생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육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된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전 지사님 기쁘죠?
1: 아멘.
0: 교회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기뻐해야 돼요? 나는 우리 지금 이 모임이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막 농담도 나오고 그러는 거야. 나도 위트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위트가 나와. 아, 사모님, 지난 일주일 동안 나 얼마나 기뻤는데요.
2: 아멘. 아멘.
0: 기뻐요.
2: 아주 좀 기쁘게 해주세요.
0: 사모님, 왜안 기뻐?
2: 안 기뻐 제가 많아.
3: 아니 사모님은 왜안 기뻐?
0: 성령님이 우리 사모님에게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3: 웃으시니까 기쁘시네 금방.
0: 기쁘시는 거예요.
3: 지금부터 이제
0: 자, 퀴즈요. 웃으면 눈물이 나와요. 기쁘면 웃음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2: 눈물이 나와요.
3: 둘 다.
0: 내가 구하는 답 이전에 이후의 답이네. 나는 웃음만 나올 줄 알았더니 눈물도 나오는데 기쁘면
3: 둘 다. 눈물까지 이겨요, 진짜.
1: 눈물이 나옵니다.
0: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기뻐가지고 돌을 맞으면서 어떻게 돼? 하늘로 보니까 하늘이 열려서 스데반의 눈에 보니까 뭐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셔서 보좌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리고 거기 가는 거야. 주여 나를 받아주시는데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확신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사람은 용서하게 돼. 미가서 6장 8절을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인자와 사랑을 가지라고 그랬어.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요세 가지만 가지면은 100점짜리 신앙인이야. 예? 기뻐하면서 인자와 사랑을 가지면 기뻐하게 돼.
2: 사랑하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0: 뭐가 어려워요?
2: 어려워요.
0: 사모님이 나 사랑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 정의를 행하면 돼. 네가 정로로 행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옳은 일을 하면은 양심의 가책 없잖아요. 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꾀를 부리고 장기를 부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 안에서 똑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오늘 마지막으로 천국을 가는 그런 것을 했을 때 부탁하는 게 뭐냐면 광야와 같은 이 교회에 부탁하는 거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죠? 이웃에게 나눠주는 풍부한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화수분이라는 말이 뭡니까? 전 집사님, 화수분 아세요?
1: 네?
0: 화수분. 네.
1: 화수분이요? 꽃 필라고 그 꽃가루요?
0: 화수분.
1: 꽃가루 아니에요?
0: 꽃가루를 생각하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2: 마르지 않고
0: 마르지 않는. 복은요, 퍼서 먹어도 계속 넘치는 걸, 금전도 계속 넘치고 축복도 계속 넘치는 게 화수분이에요. 화수분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누가 보면 6장 38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야. 후의 주이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누어 줄 때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신앙의 화수분을 가지시고 그러다 보면 건강의 화수분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의 화수분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주는 원리는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복이 시작이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그런 신앙의 원리로 살아갑시다. 자, 남은 과제는 뭐냐? 스데반처럼 이 땅 마지막까지 복음이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할 일이 우리도 즐겁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그가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게 하고 스데반이 있는 그 순간까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야외에 나가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즐거운 하루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연의 숲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축복받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5: 어느 성도가요, 돈을 많이 들여서 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두 배로 돈을 들여가지고 근사한 식당을 차렸죠. 인테리어, 실내 디자인도 잘하고 요리 연습도 많이 받고 해서 음식점을 열었는데 손님들이 별로 없어요. 왔다 가는 안 오고 또 왔다 가는 안 오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식당을 차렸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큰일 날 수밖에 없었어요. 울상이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할 수 없이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절 좀 더 도와주세요. 요리 강습도 많이 받았고 자격증도 따고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도 잘해서 식당을 차렸는데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한테 상담을 신청했어요. 목사님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 속에 축복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은 음식을 연구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성경만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깨달음이 왔어요. 식당을 차린 것은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식당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차린 거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마치 자기 가족처럼, 친척처럼, 자기가 잘 아는 사람처럼, 친지처럼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어요. 그렇게 부모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가족처럼 대해주고 음식을 잘 대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식당이 사람들로 메어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왔던 사람들이 오고 또 오고 사람들 데려오고 선전하고 해서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식사시간만 되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사람이 붐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업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TV, 유튜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연속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여러분의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인생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자세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크게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는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출애굽과 레위기와 민수에 기록된 중요한 율법들을 다시 기록한 책이에요. 신명기의 뜻은 두 번째 율법, 반복된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번 부탁해서 잘 안 될 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이 깃들어 있는 그런 말씀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책입니다. 십계명은요, 시내산에서 받았으나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보통 법이라 하면 법의 정신이 담겨져 있죠. 그 나라의 헌법을 보면 그 속에 그 나라의 건국 이념이나 사상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이 성경책에서 신명기 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뒤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 동편에 모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약 60만 명의 장정들, 여자들과 어린아이가 합치면요 약 2,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이 넘는 그런 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거나 강야에 태어난 2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기억했더라도 그 기억들이 희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홍해의 사건이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부터 받은 각종 은혜와 초자연적 기적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1.5세대 혹은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출애굽의 주인공인 모세가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사실상 죽기 직전에 광야의 2세들에게 남긴 유언적 설교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들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머리가 되는 복을 받는다고 했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꼬리가 되는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머리는 축복이요 꼬리는 저주라는 하나님의 선언일 것입니다. 머리 신앙은 구원이요 꼬리 신앙은 불신앙과 멸망이란 이런 말씀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고 해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순종하여 받는 복에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의 저주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비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성도가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믿음이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여야 생기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삼가 듣고라는 경청하다의 세마가 반복된 문장으로 직역해 보면 듣고 듣다 이런 뜻인데요. 또 성실하게 듣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준비가 대단히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해요. 좁은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을 그 사람의 밭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좋은 마음의 밭은 옥토가 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말합니다. 들어야 지식이 생겨요. 또 들어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유혹의 소리, 절망의 소리, 분노의 소리.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듣고 날마다 날마다 전성문을 향하여 달려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섬과 듣는다는 것은 잘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스럽게 들을 줄 알아야 해. 하나님이란 말만 나와도 옷길을 넘기고 순종하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지킨다 말은 현실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로 신앙은 자기 자신이 지켜가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는 것이나 내 자신이 지켜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란 성경 전체 66권을 말하면서 명령이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을 명해놓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 죽도록 충성하라. 또 온전한 십일조를 하늘 창고에 올리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등등 이런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신앙은요. 행함에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행함에 대한 신앙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지켜 행하면, 업무에는 지켜 행하면 앞에 열심히 혹은 꾸준히라는 단어가 삽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삶이 조금 달라요. 열심히 있고 수고가 있고 열성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떨어진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마음이 있고 열심과 노력과 애씀이 있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고 성공을 알아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친구를 사귀어도 직장생활을 해도 주님을 섬겨도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세처럼 십계명을 펴놓고 큰 소리로 읽는 것 같은 겉모양의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 행하면 시내의 산 꼭대기에 가서 읽는 것보다 수백 배 낫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도가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보다도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원래 말하는 사람에게 귀와 마음을 열어 그의 말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순종의 어휘는 히브리어로 히파코라고 발음하고 있는데 순종하다, 이해하다, 깨닫다의 합성어로서 아래서 듣는다,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복종하다, 응하다, 애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더 큰 의미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경학자 베이커는 순종이란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어가라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거예요. 불란서 사상과 파스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명예와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서 3장 11절에 베드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묻고 있죠?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복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인가? 순종하고 잘 살 것인가? 불순종하고 못 살 것인가? 순종하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불순종하고 멸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몇 가지 의미만 알아봅니다. 첫째,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에요. 삼가 듣고 주일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잘 듣고 쇠말하라는 이 말은 순종하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호사서 3장 9절에 여호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잖아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식이 불효자잖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학생이 바로 불량한 학생이잖아요. 사무엘상 3장 9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효자는 아버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요,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절대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카톡 보지 말고, 셀폰 보지 말고, 마음의 문을 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내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확신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말씀하신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말씀이 다 순종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순종은 온유와 겸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깨닫는 자는요, 복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깨닫고 뉘우치고 또한 돌아서는 거예요. 깨닫는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깨닫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예 아멘만 되었느니라.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내리자고 할 때, 선생님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순종이 있을 때 두 배가 가득 채워지고 물속에 잠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인간이 정말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손에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종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직분자들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서 5장 5절에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잖아요. 네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여기서 순종이란 현재 상황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 즉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해 나가는 것을 순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적 생각을 동원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모세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어 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역사가 일어난 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철갑성 여리고성을 7간을 돌고 큰 소리로 했을 때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또라이라고 손깍지네. 그러나 여호수아는 사람의 이론이나 지식이나 상식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행했더니 철갑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의 순종의 대명사를 꼽는다면 뭐니 뭐니 해도 아브라함이에요.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제가 이 커뮤니션 이 자리가 비어서 아니고 경쟁이 심한데요. 물론 금식도 했지만은 사실 여러분한테 전 고백이지만은요. 열기성이라 생각하고 매일 밤 와서 차로 여기를 돌았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돈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 아브라함의 순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창세기 10장 1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도시였어요. 그 상황을 우리 사정으로 직역해 보면 좋은 직장에 좋은 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직장 직이 다 버리고 오직 땅으로 나가 선교사로 일하라 이 말이에요. 누가 이런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과 부모와 형제 친구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고 하니까 두말 없이 떠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순종하고 그냥 무작정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라 창세기 21장 사건이죠. 세 번째는 백세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은 정말 어려운 순종이요 결단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결단이 필요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나눔과 성김에 나오신 것은 결단을 잘 내렸기 때문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가 만나려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임을 아시고 다 뿌리치고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용기 있는 결단이요. 탁월한 선택이요. 하나님은 그러한 결단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나 순종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보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보니까 마음에 우러나온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편 100편 2절에는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 민수기 14장 24절에 온전히 순종하라. 시편 119편 33절에 끝까지 순종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령을 받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베드로서 1장 25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마음을 즐거움을 얻게 돼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나를 청종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재앙이 물러가요. 예레미야서 26장 13절에 그런 적 너희는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 순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순종도요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인지 해본 사람은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잘하고 충성도 전도도 해본 사람이 잘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잖아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받은 복은 목적이 넘치게 이루어졌어요. 즐거운 비명 소리가 났어요.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도 나 나을 것 없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금도 즐거운 비명 소리가 더 나오게 돼요. 일감이 많아지고 공사가 많아지고 고객이 많아지고 사업의 지경이 넓혀질 수가 있다는 베드로의 고기 잡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복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요. 그러면 나눠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복된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복을 민족적 국가적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받았던 거죠. 미국이 큰 나라를 주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세계의 석학과 최고의 두뇌를 가져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들을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이만큼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셨어요. 유대인 못지않게요. 우리 한민족도 복받은 나라죠.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은 나라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 중에서도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절 보니까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장소와 관계없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머무는 땅과 지역에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지지 복을 받았고 야곱 때문에 그의 삼촌 나반이 복을 받았어요. 신앙에 좋은 종업을 얻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복받는 우리 남과 성김에 출석하면요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도요 복받는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 많은 그런 성도들보다 복받는 성도들 그럴 때 여러분도 같이 복을 받아요. 세 번째는 사절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식들에게도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복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업장에 일태의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가 돌보는 모든 짐승까지 복이 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 5절을 보니까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소유가 넘쳐남으로 먹는 식물이 풍성한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은 사람에게 더 그 음식의 영양과 효과가 더 나는 거예요. 주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떼어 주어도 계속 넘쳐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바치고 드리면은요, 조그만 것인데도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섯 번째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3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만은 아브라함처럼 가는 것마다 복이 임하며 범사가 형통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원수와 싸서 이기는 무기예요. 7은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임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적이 많아요. 건강의 적도 있고요. 정신적인 적도 있고 사람이 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적이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잘못되려야 잘못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 바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8절에 창고에 넘쳐나는 복으로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하도록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걸 말합니다. 그것에 얻는 것이 없어요. 12절에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남에게 일생 동안 물질의 시세를 지지 아니하고 돈 빌리지 않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입술이 타들어가는 고통과 안절부절보다는 고비를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본문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짓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행여나 오늘 이 자리에 비친 자가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꾸지 말고 구워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지혜의 축복이죠. 이해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해드리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이해해 주시고 아래 주지 않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머리된 것을 가리켜 이해만 있다고 했고 꼬리되는 경우를 가리켜 아래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는 축복이요 꼬리는 저주를 말합니다.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1장 25절에 그리스도 자신은 만물의 머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종교적 의미로 그것은 권위와 축복과 지배와 으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의 말씀은 본문 14절에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로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정하여 오늘 본문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의 복을 갈망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쫓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복의 시작과 완성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성도가 복받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세면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삶의 제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읍에도 들에도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떡반죽 그릇과 일상의 모든 영역까지 세밀하게 재워주시는 주님의 공과 지금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센 폭파와 대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려 한 길로 올지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일곱 길로 도망하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모든 민족에 뛰어난 주님의 건강한 백성으로 세워주시옵고 땅의 모든 백성이 우리를 보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은혜를 베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길 원합니다.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가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끄지 않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과 열방으로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일리아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 지역 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M
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완화는 결국 국채를 사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최근에 가상화폐 규제 완화가 재무부의 국채 운용 정책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서 단기 국채 수요를 늘리려는 그런 구상인데요. 연방재무부는 단기 국채 발행을 늘리고 이를 재원으로 장기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를 트레저리 트위스트, 재무부 트위스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풀린 장기 국채를 재매입해서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 발행되는 단기 국채를 사줄 수요가 필요하겠죠. 재무부가 주목하는 수요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미국에서 지난해 제정된 지니어스 법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준비 자산으로 93일 이하 단기 미국 국채 등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단기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배선 장관도 앞서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대가 국채 수요를 늘려서 정부의 차입 비용과 국가 부채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4조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효과가 정말 나타날지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세가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 눈에 띄는 국채 수요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서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줄 정도로 성장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100만 달러에 팔겠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H-1B 신규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네, 미국 밖에서 신규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뿐만 아니고요. 미국에 체류하면서 H-1B 비자, 즉 외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로 비자를 바꾸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네, 사실 이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설마 했었는데 이 국토안보부가 10만 3,265달러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H-1B는 정보기술과 과학, 공학 등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취업 비자입니다. 미국 기업이 해외 인력을 채용할 때 주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비자고요. 연간 발급 한도가 8만 5천 건입니다. 그동안 수수료는 통상 채용 기업이 부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 신청 수수료는 78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수료 부담을 아는 기업이 과연 사람을 얼마나 채용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미 지난해 9월 말씀드렸듯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정한다 이런 포고령을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바 있고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규정안은 이를 정식 제도로 만들면서 적용 대상도 미국 내 신청자까지 넓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비자 갱신이나 병원과 대학 등 일부 기관 취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국토안보부는 3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연말쯤 규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둬들이는 수수료가 약 88억 달러가 될 것이고, 이건 ICE 등 이민정책 관련 기관 운영에 쓸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법적 다툼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10만 달러 수수료가 의회 승인 없이 부과한 사실상의 세금이라며 위법하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전문 인력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며 H-1B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재계에서는 첨단 산업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H-1B 승인자 가운데 인도 출신은 71%, 중국이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IT, 과학 분야에 인도 출신, 중국 출신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였고요. 자, 한국은 1%였습니다. 전 세계 나라에서는 5위였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요, 미국에 입국해서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사업, 관광 비자를 일괄 취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만약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비자 취소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 문서와 미 정부 관계자 두 명의 발언을 인용해서 AP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 제기나 수정이 없는 한 미 국무부는 향후 몇 주 안에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사이에 발급된 상용, 비원, 그리고 관광, B2 비자 소지자 가운데 망명을 신청했거나 또 현재 신청 중인 사람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B1 비자는 보통 출장 목적으로, 또 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 가족 방문 목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토미 피콧 국무부 대변인은 단기 방문객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을 파악하고 있고, 비이민 비자를 취소하기 위해서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AP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취소 비자 수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고요.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취소 건수는 유동적이고,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존 터너스 차기 CEO에게 자리를 넘기는 팀 쿡 애플 CEO 퇴임을 앞두고 송별 행사를 지난 23일에 가졌는데요. 이곳 쿠퍼티노 본사인 애플파크에서 열린 자신의 송별 파티에 자신의 파트너 마이크라는 사람을 언급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팀 쿡이 사적인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 쿡, 하지만 그 외에 공식 석상에서 사생활을 언급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다음 달 1일에 존 터너스 차기 CEO에게 자리를 넘기고, 자신은 이사회 의장으로 전환해서 정책 이반자들과의 교류 등 회사 특정 부문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난 23일 행사에서 애플은 그를 성대하게 배웅했습니다. 참석자 200명가량이 대부분 애플 직원이었는데, 고 스티브 잡스 공동창업자의 부인인 로렐 파월 잡스, 그리고 제프 윌리엄 전 최고 운영 책임자, 터너스 등이 쿡에게 헌사를 전했습니다. 애플 안팎에서는 리더십 교체 이후에도 연속성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그룹 방탄소년단의 시카고 공연일을 BTS 데이로 지정해서 선포했습니다. JB 프리스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시카고 솔저필드에서 열리는 BTS의 공연일인 오는 27일, 28일을 BTS Day in Illinois라고 지정했습니다. 공식 선언문을 통해서 했고요. BTS는 정신건강에 대한 건전한 메시지와 self-love, 즉 자기애, 그리고 봉사활동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했다라면서, 이들의 핵심 가치가 바로 일리노이주의 시민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들이 지역사회 봉사와 기부활동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한편 일리노이주 외에도요, 앞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공연이 열리는 주말 BTS 위크엔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일부는 BTS 블루버드라고 임시 명명하기도 했고요. 텍사스주 엘파소 카운티는 공연 기간을 엘파소 BTS 위크엔드로 선포하고 멤버들에게 소중한 친구 이런 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몇 달 전에도 사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한밤중에 작업복 차림의 남성들이 맨홀 밖으로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영상이 여기저기서 잡혔다고요. 드디어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또 이런 영상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틱톡에는 뉴욕 거리에서 상하이가 연결된 작업복을 입고 이마에는 헤드램프를 단 남성 3명이 주변을 살피듯 고개를 이렇게 저렇게 저으면서 맨홀 밖으로 나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이 지난 18일 새벽 4시 19분쯤 맨해튼 펜스테이션 인근에서 찍힌 것이다 라고 게시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지하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의 궁금증 또 불안감도 동시에 자아낼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 뉴욕시 조사 결과 하수시설물에는 특별한 손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일각에서는 이들이 하수도망에서 뭔가 돈이 될 물건을 찾는 일종의 보물사냥꾼이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하수도와 은행 등을 연결하는 불법 작업을 한 뒤에 올라온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다룬 영화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상상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연방 식품 지원 프로그램이죠. 푸드 스탬프 수혜자가 1년 사이 무려 1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 법안에 따르면 근로 요건 강화 등이 본격 시행되면서 당초 정부가 예상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이 수혜자가 줄고 있는 것입니다. 스냅이라고 하죠. 이 수혜자는 2025년 5월 4,220만 명에서 올해 5월에는 3,660만 명으로 560만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4,330만 명까지 정점을 찍었고 이후로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입니다. 특히 애리조나주가요. 1년 사이 수혜자가 무려 55%나 급감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최근 1년 사이 7%, 35만 명이 더 이상 이 혜택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드렸듯 강화된 근로 요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존에는 주로 54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없는 성인에게 적용되던 근로 요건이 이제 55세에서 64세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14세에서 17세 자녀를 둔 부모도 그 대상에 포함됐으며 노숙인 등 일부 기존 면제 대상도 더 이상 자동 면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해당자는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학교 교육에 참여해야 스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수혜자 감소가 그래서 경제적 자립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단체들은 실제로는 서류 제출과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서 혜택을 잃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주에서는 연방 규정 변경에 따른 추가 소득, 가구 확인 절차 등이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주정부들은 갑작스러운 문의 전화와 행정 업무 폭증으로 적시에 신청을 처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0: 식량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혜를 받았던 가정의 자녀들은 다른 저소득 지원 프로그램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중단이 결국 무료급식 등 다른 지원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닝리포트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6: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7: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8: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9: 용자나라, 캘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0: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2: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4: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6: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7: 클레버 케어의 플렉스 수당 덕분에 건강 관리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분기별 최대 600불의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보조제, OTC, 피트니스까지 유연하게 쓸 수 있죠. 이제는 치과나 안경, 보청기에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니까 연 최대 2,400불까지 참 든든합니다.
18: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19: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지난 22일 루이지애나주 러스턴의 한 병원에서 네글레리

0: 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돼 숨진 8살 아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여덟 번째 생일을 맞은 지 불과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네, 병명이 조금 낯선데요. 뇌먹는 아메바. 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소녀가 호수에서 수영한 뒤 사망했는데요. 그래서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아이의 뇌 손상이 너무 심해서 작은 몸이 회복할 수 없었다. 모두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제 우리는 큰 슬픔에 잠겨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네, 한편 보건당국은 이 해당 환자가 발병에 앞서서 클레이본 호수에서 수영하는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뇌먹는 아메바 이렇게 불리고 있는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주로 담수에 서식한다고 하고요. 오염된 물이 코를 통해 들어갈 때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감염되지 않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2011년 이후 이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와 관련된 사망 사례가 3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감염 사례 자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치명률은 아주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196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67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초기에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후에 목 경직, 발작, 환각 등으로 갑작스럽게 악화할 수가 있고요. 증상은 일반적으로 감염 후약 5일 뒤에 나타나며 일단 발병을 하면 1, 2주 안에 사망하는 그야말로 치사율이 아주 높은 그런 감염병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여성이 운전하고 여성만 탑승할 수 있는 이른바 핑크 버스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네, 방글라데시 현지 매체는요, 핑크버스 운행이 시작됐다고 보도하면서 여성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총 14대의 버스가 투입됐는데 수도 다카 등 3개 지역의 13개 노선에서 운행된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앞으로는 최대 100대까지 버스를 늘릴 계획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셰이크 교통부 장관은요, 여성이 버스에 탑승한 이후뿐만 아니라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과 또 하차할 때도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동안 방글라데시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언어적 괴롭힘, 또 안전하지 않은 환경 등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많은 여성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정부는 밝히면서요. 이번 사업으로 여성에게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성 비중이 높았던 교통 분야에서의 여성의 고용 기회 역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나라로 싱가포르를 들수 있는데요. 자, 싱가포르 정부가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17세까지 성장하는 동안 총 7만 싱가포르 달러, 달러로는 한 5만 5천 달러 정도 되겠네요.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그동안 복잡했던 지원 제도를 단권화해서 모든 아이에게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출생 시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 전 과정에 걸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네, 물론 무엇보다도 출산 장려가 주요 목표이긴 하죠. 그래서 새 정책에 따라 출생 후 12개월 내에는 현금 만 싱가포르 달러를 아기 선물로 지급을 먼저 하고요. 이어서 1세부터 16세까지 매년 2,000 싱가포르 달러, 총 32,000 싱가포르 달러의 아동 크레딧이 현금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셋째 자녀 이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혜택이었는데 모든 출생 순서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과 기간을 대폭 늘린 조치입니다. 네, 미국도 새로 태어나는 아이한테는 트럼프 계좌를 통해서 돈을 지급한다라는 소식도 들으셨겠지만 여기는 아동 발달 계좌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에 정부에서 매칭을 해주고 또 17세가 되는 해에는 고등교육 비용 충당을 위해서 만 싱가포르 달러를 고등교육 계좌에 추가로 적립해 주는 등 정말 돈 걱정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의 각오가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파격적인 양육 지원책은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서 마련된 것입니다. 인구가 600만여 명인 싱가포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해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고요. 한국의 최저 수준이라고 하죠. 0.8명대. 여기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생과 항상 또 맞물리는 게 있죠. 네, 평균 수명 연장. 이게 맞물리면서 싱가포르 역시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1%를 넘어서는 이른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웡 총리는 아이들에 대한 복지 혜택뿐만 아니라 노인층의 주거 의료 지원, 일자리 확대, 또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지원,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책 마련 등등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포용적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그래도 비슷한 규모의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함께 겪고 있는 현실이고 이에 대한 대응책에 또 분주합니다.
1: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대미무역 협상 중단과 강경 대응 기조를 지지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앵거스 연구소가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응답자의 76%는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의 나쁜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역 협상을 중단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무려 76%가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협상 중단 조치는 캐나다 전 지역에서 고르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퀘벡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85%가 넘는 높은 지지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총선에서 보수당에 투표했던 보수 성향의 응답자 53%도 마크 카니 현 자유당 정부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의 이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69%가 국가 이익에 반하는 조건을 거부함으로써 지도자의 강인함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4%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향후 협상 타결에 대한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캐나다인의 응답은 39%였고, 48%는 확신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일본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 오늘로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바다로 흘려보낸 물은 무려 17만 3천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원전 부지 탱크에 남은 물이 방류 이전보다 7%만 줄어드는 데 그쳤다라는 점입니다. 원자로 건물에서 새로운 오염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염수 방류 기간 동안 새로 발생한 오염수는 약 6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쿄전력은 방류 속도를 더 높인다라는 계획입니다. 도쿄전력이 공개한 2026 회계연도 방류 계획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서 약 6만 2,400톤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빠르게 방류 속도를 더 올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 일본 정부가 그동안 안심하라 라고 계속 홍보해 왔던 이 먹거리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제기될 전망입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도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2: 여섯, 일곱.
3: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될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2: 옆구리 하나 둘 셋
3: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2: 여섯, 일곱.

0: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펠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펠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펠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펠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펠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6: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7: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8: 건강하세요.
6: 센터 메디컬 그룹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1: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24일 오전 지난 5월에 제주에서 실종됐다는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요. 특히 최초 실종 신고 직후에 이걸 담당했던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이 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 실종이 아닌 것 같다라고 신고자에게 얘기하면서 사건을 자체 종결한 점, 그리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이 장미란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많은 의문점들이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의 초기 사건 암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결국 공공 CCTV 인프라와 통신 수사를 마비시켰고 장미란 씨가 실종된 지 무려 100하루 만에야 찾게 된 것입니다. 또 찾은 곳 역시 장기 투숙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해서 더욱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요. 사실 전 국민이 장 씨 가족 마냥 원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장 씨 가족은 경찰의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 아무래도 소식이 없으니 스스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SNS에 올려서 국민들에게 이 장 씨 실종에 대한 얘기를 호소한 바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장난 전화로 인해서 2차 피해도 입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 거짓말로 실종 사건을 종결시켰던 부경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지난해 3월부터 이 실종팀에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무려 298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 장 씨 실종 사건처럼 허위 종결한 사례도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추가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에서는요,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달아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장미란 씨를 포함해서 4명이나 발견이 됐습니다. 장미란 씨 발견된 같은 날에도 경찰에 실종신고가 됐던 또 다른 실종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60대 남성이 역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남성도 지난달 2일에 실종신고됐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장 씨 사건의 같은 경찰 담당자가 허위로 종결 처리해서 지난 21일 가족에 의해 재신고됐고 수색이 진행된 후에 발견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도 보듯이 성인이 실종됐을 경우에는 단순 가출일 것을 많이 전제로 해서 뭐 기다려야 된다, 연락이 올 것이다, 조금은 안이하게 대응하는 경찰들의 모습을 보곤 했었는데요. 드라마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더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 사건 처리가 또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허위 종결한 것도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 부경장에 대해서 같은 경찰관들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 사람이다, 미친 것 같다, 사이코패스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과연 이렇게 혼자 종결한다고 종결이 될 수 있는지,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체도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정확한 진상규명이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국민의힘 측은 여당이 주도하는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데 검찰마저 보안수사를 할 수 없다면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네, 이번 장미란 씨 사건은 앞으로 많은 얘기들을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몇몇 이상한 사이코패스 같은 경찰들로 모든 경찰을 또 일반화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대구에서는요, 한 경찰관의 끈질긴 노력과 상대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 때문에 결국 오랜 기간 노숙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가족도 만나고 또 몸의 치료, 마음의 치유도 받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60대 남성인데요. 수개월 전부터 이 사람 다리의 상당 부분 괴사가 진행되면서 파리가 꼬일 정도로 상태는 심각해졌는데 전혀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은 물론이고 경찰과의 대화도 아예 거부를 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이 사람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병원 이송을 권유했지만 A씨가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본인이 가지 않겠다는데 억지로 데려갈 수도 법적으로는 없는가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A씨의 마음을 움직인 것 바로 중부경찰서의 최성렬 경위라는 경찰이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수시로 A씨를 찾아가서 꼭 병원에 가자라는 권유가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묻고 그렇게 천천히 대화를 시도합니다. 반복해서 얼굴을 비추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경위한테도 전혀 경계심을 풀 생각을 하지 않았던 노숙자였는데요. 그렇게 두 달여가 지나자 마침내 경찰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된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서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다리에 대한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 이 경찰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과도 다시 연결됐습니다. 이 노숙자의 여동생은 오빠한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다, 오빠가 복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밴드 들국화 앞에는 꼭 전설이라는 말이 붙죠. 네, 들국화의 전 멤버이자 기타리스트인 최구휘 씨, 본명은 최동희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16일에 위암투병 중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향년 67세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들국화는 보컬 전인권, 베이스 최성원, 손진태를 제외한 주요 멤버 다수가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런 셈이 됐습니다. 예, 최구휘 씨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멤버는 허성욱 씨입니다. 허성욱은 키보드를 담당하며 작사, 작곡, 노래 등 다방면에 능했었는데요. 1997년 캐나다에서 금연 교통사고로 당시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해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긴 곱슬머리로 힘차게 드럼을 치던 주찬권 씨. 2013년 10월에 갑작스럽게 쓰러지며 58세로 생을 마감했고요. 원형 기타리스트였던 조덕환 씨는 2016년 11월 십이지장암 투병 끝에 향년 63세로 세상을 떠난 바 있습니다. 자, 보컬 전윤권 씨는 아직까지 전윤권 밴드라는 이름으로 공연, 방송 무대를 통해서 꾸준히 활동 중에 있고요. 지난해가 들국화 40주년이었는데요. 당시 콘서트로 팬들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남아있는 다른 멤버 작곡과 베이스를 담당했던 최성원 씨, 제주도의 푸른바 화면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 네, 제주도에 지금 정착해서 라디오 DJ 등으로 활동해 왔고요. 음반 프로듀싱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손진태 씨 역시 프로듀서로서 활동하면서 아직 건강하게 있습니다.

요즘 날씨 때문인가요? 싱크대 배수구에서 더 악취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악취는 물론이고 기름때를 잡는 데 좋다는 과탄산소다 그리고 뜨거운 물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 얘기 조금 나눠볼게요. 네, 일단 이 가루를 듬뿍 넣고 100도에 달하는 펄펄 끓는 물을 부어야 소독이 잘 될 것 같지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물의 온도 50도에서 60도 정도, 그러니까 뜨거운 게 아니라요, 따뜻한 물이 필요하고요. 또 천천히 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거품이 나면 이 거품 반응 시간을 10분에서 적어도 15분은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 역시 붙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거름망이나 배수구 입구는 과탄산소다의 강한 산화표백 작용을 비교적 잘 견딥니다. 하지만 싱크대 아래로 연결된 주름관이죠, 이 PVC 배관은 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70도 이상의 고온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변형될 수 있고요. 이음새가 벌어지면서 누수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수구 청소는요, 먼저 배수구 안쪽에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비워냅니다. 커피포트에 끓인 물을 찬물과 반 정도 섞으면 5-60도 온도의 물이 되고요. 한 1리터 가량 미리 준비해 둡니다. 배수구와 거름망에 과탄산소다 한두 컵 정도를 골고루 뿌린 뒤에 준비한 온수를 2-3회에 걸쳐서 천천히 나누어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염물을 분해할 수 있도록 10분에서 15분 동안 방치한 다음에 흐르는 온수를 배수구에 1분 이상 넉넉히 흘려보내는 일도 꼭 필요합니다. 가루가 덜 녹아서 배관벽에 굳어붙지 않도록 충분한 물로 헹구는 작업이 사실은 마무리 단계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과탄산소다 다룰 때는 환기 과정은 꼭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레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5: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4: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5: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6: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5: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6: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구리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구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비해서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친 것이 배경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구리 가격은 3% 이상 상승하며 지난 1월에 기록했던 최고치 톤당 14,527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리는 전력 생산부터 송전과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비철 금속입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와 국방 분야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 센터의 경우 구리가 내부 설비에 직접 사용되는 데다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망 인프라 구축에도 대량으로 투입됩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구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급 확대 속도는 이 같은 수요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주요 구리 생산국인 칠레의 공급 차질 우려까지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칠레 아타카마 지역에 지난 13일부터 두 번째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이곳의 광산 회사인 런딘 마이닝은 올해 구리 생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렌즈를 몇 초간 바라보기만 하면 체온은 물론 맥박, 호흡, 혈압까지 측정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항 검역대의 열화상 카메라가 선제적 방역 가능성을 입증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과 광학기술이 결합된 비접촉 바이오마커 기술이 방역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카메라로 안면 미세 혈관의 혈류량 변화에 따른 빛 반사율을 측정하면 그 값을 AI가 분석해 맥박, 호흡, 혈압, 산소포화도 등 핵심 생체 징후를 실시간 추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 학술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AI 비접촉 바이오마커 기술은 최근 정밀 진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적인 상태에서 안면 관찰을 통해서 측정한 심박수 및 호흡수 값은 기존 접촉식 장비 측정값과 비교해 95%가 넘는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물론 조명 변화와 움직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높은 심박수 상태에서의 정확도 저하, 인종별 피부톤 데이터 편향 등 상용화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학술적, 기술적 과제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의 전망은 대단히 밝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 내 바이오 AI 테크 기업들이 이 같은 비접촉 멀티 모달 센서 기술을 활발히 개발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향후 국내 기업의 기술이 엄격한 임상시험과 글로벌 인증을 획득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각국 공항과 항만 등을 중심으로 막대한 수요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모바일 헬스케어, 원격 진료,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등 이른바 스마트 의료 생태계로의 확장성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2: 이 AI 데이터 센터 설립과 캐나다와의 무역 분쟁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의 의견 차이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일각에서는 데이터 센터 지원에 특히 선을 긋는 모습이고 캐나다와의 무역 분쟁에는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 인터뷰에서 데이터 센터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사회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며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양의 일자리와 자금을 창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겉으로 표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어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들이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에 실패했다라며 그들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팠다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또한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주 상원의원 선거에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마이크 로저스는 내가 속한 지역구에서는 1년간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짓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1%가 자기 거주 지역 내에 데이터 센터 신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반대 의견은 민주당 성향이 69%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공화당원 가운데에도 과반인 54%가 데이터 센터 건립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환경 정비를 위해서 도입한 출국세를 대폭 인상한 뒤에 그 걷어들은 돈을 곰 포획이나 벚나무 해충 방제 등 관광객들과는 사실상 거의 상관없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외국인에게 더 거둔 세금으로 일본인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충당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국제관광 여객세, 이른바 출국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인당 1,000엔에서 3,000엔으로 3배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의 사용처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 증세분을 오버투어리즘 대책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사용하겠다라고 설명했지만 올해 예산에는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과는 상관없는 사업들에 다수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곰 대책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곰 포획과 생태 조사 등의 사업을 출국세 사용처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관련 예산 62억 엔 가운데 60억 엔을 아예 출국세로 충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곰 피해는 사실 관광객과는 상관없는 현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에 대해서 정부 내부에서도 세금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 8월 25일 오늘은 1958년 8월 25일 일본에서는 처음 보는 식품 하나가 나옵니다. 안도 모모후쿠라는 사람이 47의 전 재산을 잃은 뒤에 집 뒷뜰 오두막에서 혼자 실험을 거듭했고 아내가 튀김을 하는 것을 보고 아 면을 기름에 튀기면 어떨까 이런 방법이 떠올랐다고 하죠. 그렇게 한 개에 35전으로 우동값의 6배에 팔았는데도 날개 돋친 듯 팔리면서 오늘날 인스턴트 라면이 나온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한국에서도 1963년 삼양식품이 처음으로 제조 기술을 들여가면서 선을 보이게 됐죠. 최근에 이 바로 니신식품 안도 모모후쿠가 창업한 이 식품회사에서 처음으로 냉컵 라면이 나와서 또 화제가 됐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모닝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프렌드 보험, 한울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에서 융자한 나라. LA 가든그룹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검안과.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다른 때에 비해서 자꾸 찬 게 생각나고 냉컵 라면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위장은 너무 차갑다면 소리 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먹는 것, 마시는 것 신경을 써야 되겠죠. 하루하루 좀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8: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7: 그럼 둘 다 워킹모니.
8: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7: 돈이 필요한 사람도
8: 투자하는 사람도
7: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8: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7: 213-804-9555
8: 다시 한번
7: 213-804-9555 워킹모니.com
9: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0: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9: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1: 야,
6: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위해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모닝뉴스 1부 첫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4: 스콧 베산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제재를 회피해 활용하는 가상화폐와 기술, 금, 항공, 해운과 관련해 이란과 거래를 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5: We'll tighten the noose and block every potential source of revenue that funds the IRGC and the evil Iranian regime. We are enforcing a zero leakage approach.
4: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보와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을 도운 전 세계 60개 기관과 개인, 선박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각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지도자에게 직접 전화해 이란과의 교류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지정한 시한 내에 미국이 지목한 활동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하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할 거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이란산 석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 That they should be prepared to face U.S. sanctions. And they, no one is above this.
4: 베선트 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을 주겠지만 인내심이 무한하진 않다며 이번 주 안에 금융기관 제재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경제 제재 발표에도 이란의 버티기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미 언론들은 미국의 경제 고립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미국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끊겠다고 어제 발표한 이 새로운 대이란 경제 제재에는 개인 간 송금 금지는 물론 학술 교류, 스포츠 활동 차단도 망라돼 있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국은 행정부의 이란 경제 신규 제재 발표 후 늦게 내놓은 이란 조치 사항 목록을 통해 이란과 관련해 비상업적 개인 송금을 허용한 기존 조항을 더 이상 적용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지만 예외 조항을 만들어 제3국 브로커가 이용하는 특정 절차를 통한 비상업적 개인 송금은 허용해 왔었습니다. CNN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이란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돈을 보냈던 미국인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제재 목록에는 이란과의 학술, 교육 서비스 교류 금지, 아마추어, 프로 스포츠 활동 교류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제약은 이미 지난 6월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공동 주최국인 미국은 이란 축구 대표팀의 필수 인원에게만 비자를 발급하는 등 엄격하게 출입국을 통제했던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기 24시간 이내 입국 및 종료 직후 멕시코 복귀라는 이례적인 이동 제한 조치도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 대표팀은 월드컵 기간 동안에 훈련 기지를 애리조나에서 멕시코 티와나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또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관련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들까지 제재하는 2차 제재를 담은 신규 대이란 제재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이란이 기존 제재를 피해서 무역 거래에 이용하거나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대적인 경제적인 압박은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크게 다르지 않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연구소의 데니 스트리노비치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 경제 압박에 매달리고 있지만 문제는 이 방식이 오래갈 수 없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완벽한 압박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왔던 제재 속에서 유령회사 운영, 해외 자금 세탁, 선박 등록 조작 등 물류와 금융을 우회하는 생존 방식을 고도화해왔었습니다. 미국이 2차 제재 카드를 꺼내들어도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 등 제3국과의 관계를 일괄적으로 끊어내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초고강도 공세에 대비해 이란 지도부가 이미 수년 단위의 비상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해온 점도 제재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대목입니다. 알리 마미디자데 이란 경제장관은 우리에게도 맞대응 수단이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 게임의 법칙을 너무나 잘 안다. 이번에는 방어에만 급급할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강력한 공세에 나설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사적 우위, 경제 제재 모두 이란의 항전 의지를 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명확한 승리 청사진이나 출구 전략 없이 장기 소모전으로 굳어지면서 과거 베트남전의 뼈아픈 양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전쟁은 지상군 중심의 국지전이었던 베트남전과는 형태가 다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세계 원유 공급망을 직접 인질로 잡는 하이브리드 복합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가 직격탄을 맞으며 국제사회 위기감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의회와 군 내부의 거센 책임 공방 속에서 백악관은 깊은 외교적, 정치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출구 없는 장기전,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이중고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국제사회 우려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제재를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한 고강도 경제 제재 발표로 이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원유 90%를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정상회담을 미국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뿐만이 아니죠. 한국 등 동맹국들 역시 제재 동참 압박에 놓여서 셈법이 매우 복잡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이란 전쟁에 끌어들이는데 미국이 성공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6: 미국 재무부의 이란 제재 발표는 글로벌 공급망과 원유 시장에 파급력을 미쳐 중국, 인도 등 주요 원유 수입국과 외교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를 사들여 왔습니다. 미국은 제재를 강화 확대해 이란의 석유 수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중국의 이란산 석유 구매는 줄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의 핵심 딜레마이기도 하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7: And that could include heavy weights like China, which buys oil from Iran and also interacts with its banking system. So this could set up a high stakes confrontation with China right before President Trump is expected to meet China's leader Xi Jinping at the end of next month.
6: 미국이 우방을 향해선 이란과 모든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하면서 한국과 유럽 등 동맹국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고 AP통신은 짚었습니다.
8: If they facilitate transactions and are part of the ecosystem that turns Iranian oil into money, into repression, they will be targeted.
6: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직접 교역에선 이란의 비중이 작지만 유가와 공급망 불안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과 항공, 해운 등에서 국내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기관, 기업이 이란의 자금 세탁을 돕거나 우회 거래 등을 하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동맹국들로선 미국에 대응하는 이란의 압박 역시 부담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발표 후 걸프만에서 모든 원유 수출을 멈추고 제재를 돕는 나라의 행위를 전쟁으로 간주할 것임을 밝혔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한국의 잠금 상선을 포함해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란이 제3국에 대한 이런 압박과 함께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제재를 받아온 터라 유령회사나 가상자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등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 제재 칼날을 무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3: 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과잉 생산 관세 7.5%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관세가 추가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약 20% 수준으로 다시 높아지는데 앞서 중국은 이 정도 수준이 미국과 무역 휴전 합의에 부합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관세 부과가 연방 대법원의 수입 관세 위헌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한도를 넘어서는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도 보호 무역 정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경제 제재로 공세를 전환한 어제 첫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선박 피격이 이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인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 유조선이 정체 불평의 발사체에 맞아 운항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영국 해사 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해사 무역기구에 따르면 오만 북동부 해안에서 9해리 떨어진 곳을 지나던 유조선이 새벽에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피격은 미국 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경제전쟁을 선포한 시점과 맞물려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조선의 소속 국적이나 목적지 알려지지 않았고 피격에 따른 환경 영향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민들의 이란 전쟁 지지율 2월 말 개전 이래 저점인 31%로 하락했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의 이번 여론조사는 미국 성인 1,215명을 상대로 실시됐습니다. 올 3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입소스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문항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은 34에서 38% 사이 범위에서 오르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도는 33%로 지난번 조사에 이어서 2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전쟁 후 철수한 중동 주재 자국 대사관에 외교관을 복귀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최근 전략 선회와 함께는 이란을 겨냥한 전면 타격 시나리오를 접은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전쟁 후 대피한 중동 주재 외교관들의 복귀와 대사관들의 비상조치 축소가 이번 주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하는 대사관은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입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오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모든 외교관이 복귀할 예정입니다.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이란 전쟁을 계기로 곡물 농가들이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란 전쟁이 반년간 진행되는 동안 농기기 연료로 쓰이는 경유, 비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미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몇 년 전부터 곡물 가격이 낮은 상태였고 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와중에

0: 310억 달러, 내년에 32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 농가의 위기, 고스란히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시아 정유업체들이 오는 9월 미국산 원유 구매량을 8월에 2배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원자재 추적업체들이 9월 선적분 기준으로 아시아로 향하는 미국 원유가 4천만 배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습니다. 8월 선적분은 2,200만 배럴이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아시아의 미국산 원유 구매 확대는 미국 내 연료 공급에도 부담을 가중할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습니다. 수출을 우선시하게 되면 국내 가솔린 가격 상승, 다시 상승할 위기도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과 이란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초강대국의 한계를 노출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제 초강대국은 자신들의 힘의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할 때라며 최근 일어난 일들을 보면 초강대국이 자신의 의지, 힘, 무력을 강요할 능력은 심각하게 제한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언급하고 미국과 이란 전쟁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초강대국들은 상황이 변했고 각국의 영향력도 변했다는 점을 이제는 이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3782-8600, 3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6: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7: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 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8: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9: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0: 건강하세요.
8: 센터 메디컬 그룹.
1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1: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3: 클레버케어의 플렉스 수당 덕분에 건강관리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분기별 최대 600불의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보조제, OTC, 피트니스까지 유연하게 쓸 수 있죠. 이제는 치과나 안경, 보청기에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니까 연 최대 2,400불까지 참 든든합니다.
14: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15: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갱신에 달려있습니다.

밤새 괜찮으셨습니까? 너무 덥죠? 야,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는데 걱정이다 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남가주 전역에 폭염주의보 오늘 해제되죠? 폭염경보로 바뀝니다. 또 화재 위험을 높이는 적색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 가장 뜨거운 무더위 폭염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폭염경보가 그리고 산불 적색경보가 놀랄 일은 아니며 이번 적색경보도 역시 폭염경보와 함께 금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거대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10도에서 15도 높게 치솟으면서 앞으로 사흘 나흘 동안 이번 더위 절정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월요일도 더웠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고 월요일 화요일의 더위는 잊어라. 수요일은 더 덥습니다. 그리고 이번 더위의 절정 목요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 LA지부는 산불이 발생할 경우 순식간에 번져서 극단적인 양상을 볼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산불 안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가주 내륙 산지와 인근 구릉지역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다룰 때 각별히 주의하고 화재 위험 지역에 있다면 주변 상황을 수시로 살피며 지역 당국의 안내에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랜드엠파이어와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금요일까지 공기 대기질 경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샌프란도밸리 일부 지역에 최고 기온은 11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가 됐고요. 온열 질환 발생 위험에 대한 경고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역 대부분이 극심한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밝히고 당국은 주민들에게 오후 시간대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이나 돼야 한풀 꺾이고 다음 주나 돼야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으로 가을을 맞이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가을로 가는 막바지 어렵네요.

0: 자, 지역별 낮 최고 기온 한번 볼까요? 오늘 LA 카운티 최고 기온 95도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 LA가 95도 예보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9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낮 최고 기온 9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우드랜드 힐즈 등 밸리 지역, 네, 예보가 101도예요. 101도니까 체감 온도는 네, 이보다 3-4도, 4-5도 더 높을 예정입니다. 아, 난 목이 마르지 않아. 그래도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잘 넘겨야 선선한 가을이 올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더우면 이제 에어컨 하루 종일 가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기 사용료 부담이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기 요금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이 부담을 덜고 친환경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패키지가 주의회에서 추진됩니다. 뭐 당장 적용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추진한다는 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입법부 분석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전기 요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UC버클리 전문가들은 전기가 주민 가정에서 가장 빠르게 비용이 치솟는 항목 중 하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다음 주 31일 입법 마감임을 앞두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안 913호는 가정용 배터리, 스마트 온도 조절기 같은 소비자가 소유한 청정에너지가 기존 전력원과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력망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태양광 에너지, 배터리 저장 장치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도록 요구하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지붕형 태양광 주택의 규제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직접 패널을 설치할 수 없는 세입자와 저소득층 등 55%에 달하는 주민들도 태양광에 접근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이 법안은 넓혀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제안이 실제로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토니 스트링랜드 상원 의원은 주민들이 이미 높은 세금, 높은 물가, 생필품 구입조차 힘든 상황인데 추가적인 에너지 정책이 고정소득으로 살아가는 노인이나 청년층에게 큰 재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남가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야생동물 출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 우리 동네에는 저런 동물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폭염이 그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엔시노에서는 한 거대한 곰 한 마리가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이 광경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주민은 평생 처음 보는 곰이었다.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겪은 첫 번째 야생동물 목격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도 했습니다. 이 지난 주말과 어제 남가주에서 유사한 목격담이 이어졌는데 주택 앞을 서성이는 곰, 주택 앞을 서성이는 흑곰, 코요테 등등입니다. 폭염 때문에 주택가로 내려와서 수영장을 즐기거나 아니면 주택가 물을 마시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고 있는데 야생동물을 만났을 경우 아니면 우리 동네를 배회하고 있을 경우 즉각 911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날씨 덥다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를 10만 3천 달러로 올리는 제도 결국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서명한 것과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약간 바꿔서 다시 밀어붙이는 겁니다. Y10입니다.
1: 미 국토안보부가 연방간부에 게재한 H-1B 비자 수수료 규정안입니다. H-1B 소지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한 명당 $103,265, 약 1억 4,3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과학과 기술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H-1B는 매년 8만 5천 명을 추첨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출신 노동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한국은 1% 수준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H-1B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연방법원은 인상한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세금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엔 한시적 행정명령이 아닌 부처의 공식 제도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이민 정책을 바탕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확정되면 역시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H-1B 비자 제도는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기업이 등록한 H-1B는 34만 4천 건 정도로 불과 2년 사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B1, B2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실제 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자 무더기 취소가 될 전망입니다.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미국의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외국인들의 비이민 비자를 파악하고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한 국무부 문서와 연방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상은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B1, B2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사람들입니다. B1, B2 비자, 상용 비자가 B1이고요. B2, 관광 비자입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단기 방문객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입국한 뒤 영구 체류를 위해서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의 비이민 비자를 파악하고 취소하기 위해서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취소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가 곧바로 대상자들의 추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인 사람들의 경우 비자가 취소돼도

보면 도표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혈액 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UCLA와 USC가 헌혈 경쟁으로 혈액 기부 활성화에 나섭니다. 적십자사는 지난달 전국적인 혈액 공급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특히 응급수술에 많이 사용되는 O형 혈액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의료 헬스케어 기업 에보트는 UCLA와 USC를 포함한 빅텐 소속 18개 대학과 함께 We Give Blood 헌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은 8월 26일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며 이전까지 이뤄진 헌혈도 대학 간의 경쟁 실적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UCLA와 USC 헌혈로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가장 많은 헌혈을 이끌어낸 대학에는 에버트가 100만 달러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학 측은 이 지원금을 학생이나 지역사회 보건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롱비치 CS 롱비치에서는 기숙사 공사가 지금 마무리되지 않아서 수백 명의 신입생들이 새 학기를 호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불편하죠. 네. 이번 일로 영향을 받은 학생은 약 420명으로 일부 학생들은 입소 당일이 돼서야 통보를 받았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주에서 짐을 잔뜩 가지고 온 기숙사에 입주하려던 학생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신축 기숙사 라플라야 홀의 마지막 건물 시스템 점검과 최종 승인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 주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일정이 어긋났다라고 해명하면서 계획에 부족함은 없었지만 막판 검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연이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숙사 입주까지는 최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입주 가능일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개강 첫 주부터 호텔에 머물면서 학교가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통해 통학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교내 다른 빈방으로 다른 기숙사에 배정되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호텔 숙박 비용 지금 전액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추후 기숙사 입주가 허용되면 전문 이사업체를 동원해 학생들의 짐을 새 방으로 무료로 옮겨주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남가주 주택시장, 뭐 캘리포니아 전체의 주택시장이 7월 본격적인 여름 판매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가격 상승세 둔화가 주택 바이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가주 부동산 중개인협회 지난 7월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단독주택은 26만 3,170채로 전월 27만 9,880채 대비 6%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의 가격 상승세는 둔화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7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단독주택 중간가는 88만 7,680달러로 전월 90만 4천여 달러 대비 1.9% 하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100만 달러가 넘는 고가 주택 판매 시장. 실제 지난 7월 200만 달러 이상 주택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8.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캘리포니아 콘도 중간 판매가는 64만 5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별로 보면은 LA의 LA 카운티의 주택 판매 중간가는 88만 8,120달러, 그리고 주택 판매량은 전월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중간 주택 판매 가격은 147만 5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신규 주택 구입을 원하는 중산층 주민들의 가장 큰 부담, 다운 페이먼트를 줄여주는 대규모 지원 방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밥 허츠버그가 주도한 프로포지션 37, 주민 발의안 37은 주정부가 최대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최대 17%를 융자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발의안의 핵심은 주택 구입자가 최소 3%의 자기 자금을 다운페이먼트로 부담하고 주정부 지원 융자 17%를 더해서 총 20% 다운페이를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0: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네바다주 리노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주민 약 10만 명에게 대피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불길을 잡을 수조차 없습니다. 돌풍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 시뻘건 화염 속을 트랙터가 헤쳐나갑니다. 무섭게 번지는 산불을 잡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방화선 구축에 나선 겁니다. 도로를 달리며 산불을 찍던 승용차. 어느새 화염이 더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능선을 타고 번지던 불길은 민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2: Extremely close to these houses. It is ridiculous right now.
1: 지난 주말 시작된 미국 네바다주 산불. 발화 지점의 도로명을 따 호크파이어라고 이름 붙인 산불은 매처럼 빠른 속도로 번지며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 헬기까지 동원돼 진화에 나섰지만 변덕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돌풍에 진화율은 여전히 제로입니다. 인구 30만의 리노 북서부로 산불이 근접하면서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9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3: I literally want to cry and go back for all my stuff, but you know I just pretty much got what I thought I needed and now I'm just trying to go.
1: 매섭게 번지는 산불에 소방대원을 포함해 부상자가 속출했고 수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당국은 이번 산불이 자연 발화가 아닌 인위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3: 213-383-3838, 213-383-3838.
1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4: 99세까지 팔팔하게

0: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한국 소식입니다. 제주도에서요, 실종 사건이 신고되면 경찰이 허위로 종결을 해버렸습니다. 제주도 경찰서 일부 지점, 일부 지서 모두 다 현재 직무 대기 상태입니다. 제주 실종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띄우면서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자초한 건 정부 여당이라며 보안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YTN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원내회의에선 경찰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장윤기 사건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자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의 잇따른 논란이 형사사법체계 개편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2: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 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 백계 해야 합니다.
1: 회의 직후엔 김민석 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 발족 사실도 알렸습니다. 단장은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이 맡고 10명 안팎의 위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경찰개혁 전문가와 시민사회,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시스템 안정성을 적절히 균형 잡는 개혁안을 조속히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현안 관련해서 중요한 경찰개혁 추진단을 구성을 당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1: 국민의힘 역시 경찰의 신뢰 추락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집중시키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놓고 이제와 경찰의 쇄신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무책임한 자분열적 언어입니다.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1: 검찰 해체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경찰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안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5: 정부 여당으로선 검찰개혁으로 커질 경찰 권한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겨냥한 공세를 당분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영입하겠다라면서 외연 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내 입단속에도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6: 김민석호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 10개 특별기구, 이른바 메가텐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대통합 추진단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기는 대통합이 원칙이라며 진보와 중도는 물론 보수까지 아우르는 인재 영입 구상을 밝혔습니다.
3: 개혁과 중도 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에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저희들이 대대적인 영입을 할 것입니다.
6: 범여권 공조를 위해 진보 성향 야 4당 대표들과의 비공식 협의체 구성도 제안하며 즉석에서 이름도 붙였습니다.
7: 제가 오늘 발견한 사실인데 의원회관 5층이 진보의 코너입니다. 앞으로 5층 코너 모임을 하면 괜찮겠다.
6: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동시에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발언으로 문제가 생기면 공개 경고하겠다고 주의령을 내린 겁니다. 최근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다 조작기소특검법 정기국회 처리 등 당내 조율되지 않는 개인 발언이 여과 없이 나오자 내부 입단속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8: 국민은 민생경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이재명 부하기에만 매달리려 합니다.
6: 다만 대통합 시동 첫날부터 당 안팎에선 단합과는 거리가 먼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왕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또 저격한 데 대해 내란 세력을 돕는다는 격앙된 반응은 물론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란 입장도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또 대통합 대상인 조국혁신당에선 내후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당내 결속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민주당의 대통합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김민석 대표 체제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국회 토론회 개최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발 속 결의안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실제 징계 추진도 벼르는 상황이라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9: 보수 야권 불참 속에 반쪽해 회한 국회 운영위가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가 판단을 내린 역사에 대해 학술이라는 이름표만 붙여 허위 주장을 키웠다며 역사 왜곡 쿠데타에 동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2: 법정에서 이미 허위로 판정된 주장에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표만 바꿔 붙였을 뿐입니다.
9: 앞서 이진숙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5.18 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열고 뉴라이트 단체를 초청했습니다. 토론회에선 5.18 민주화 운동이 소요사태란 표현 등 왜곡된 주장이 여과 없이 발표됐습니다.
10: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사태입니다.
9: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 의견과는 별개인 학술적인 견해로 한정해서 봐야 한다면서 의원직 제명까지는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탈북민 출신 박충건 의원의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이라고 말한 민주당 의원이야말로 윤리위 대상이라며 이번 의결은 다수 폭거라 일축했습니다.
11: 다수 여당의 폭거로 결의문만 채택하고 윤리위원회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9: 여권에서는 실제 징계 절차에도 본격 힘을 싣는 기류입니다. 윤리특위 구성에 이어 본회의 절차를 거쳐 실제 제명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12: 신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이진숙 징계안을 심의하고 가장 중요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9: 수시로 대화하자던 여야 대표 간 첫 회동이 얼마 되지 않아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사실상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3: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4: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3: 그럼 둘 다 워킹머니.
14: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3: 돈이 필요한 사람도
14: 투자하는 사람도
13: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14: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13: 213-804-9555
14: 다시 한번
13: 213-804-9555 워킹머니.com
1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5: 213-388-5600 213-388-5600
1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6: 융자나라 좋은 나라.
15: 융자라면 콜미
16: 213-388-5600 213-388-5600
17: 융자 나왔어요.
18: 우와 빠르네.
19: 태양입니다.
20: 태양입니다.
21: 태양입니다.
22: 태양입니다.
23: 태양입니다.
24: 태양입니다.
2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2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와 두 개 주에 내린 폭우로 최소 한 명이 사망하고 다섯 명이 실종됐습니다. 지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이번에는 폭우로 지금 또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도 지금 체감하고 있지요. 전 세계가 이렇게 폭염에 닥치면은 엘니뇨 현상, 바닷물이 뜨거워집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또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태풍, 허리케인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지구촌 기후변화 그냥 만만히 보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Y10입니다.
1: 시뻘건 불길이 숲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맹렬히 번지는 산불에 인근 주택가도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유럽의 산불은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을 넘어 독일과 그리스, 세르비아까지 사실상 유럽 대륙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2: Climate change is escalating and it is changing the whole risk map where areas that were not risky before now have heightened fire risk.
1: 그런가 하면 남미에서는 호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미 페루의 고대 유적 마추픽추도 폭우가 쏟아져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모두 이른바 엘니뇨 현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3: Este evento ha ocurrido en unas condiciones donde la temperatura del mar están cálidas por el evento El Niño. Entonces, esta situación ha sumado.
1: 실제로 바다 온도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기준 전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는 21.1도를 기록해 2년 반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4: This is yet another sign of our climate system under strain and the ocean under immense pressure.
1: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바다 온도는 내년에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 당장 폭풍이 늘어나고 육지는 더 극심한 무더위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바다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면서 곧 최악의 재앙이 지구를 덮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요, 원래 목요일이 가장 더울 것이다 라고 예보가 됐었잖아요. 하루씩 하루씩 조금씩 당겨졌어요. 내일 수요일이 가장 덥고 목요일부터 기온이 조금 내려간다? 1, 2도 내려갑니다. 다음 주까지는 방심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날씨가 이렇게 더울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니까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 화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어지럼증은 불면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어제 시간에는 이석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메니에르스 병으로 오는 어지럼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니에르스 병은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이 충만감 이 네 가지 증상이 특징인 질환입니다. 북경의술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은 어지러움과 함께 우리가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비행기를 탔을 때 고도가 바뀌고 기압이 바뀌면서 느끼는 귀가 멍멍함이 자주 온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60% 이상으로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 원인은 귀 속 달팽이관 안에 림프액이 생성과 흡수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귀 내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메니에르스 병이 주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외상, 허혈, 자가면역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이뇨제를 제일 먼저 처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귀 속 내이 안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축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뇨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약약은 혈관 확장제인데 허혈 때문에 오는 어지럼증을 혈관 수축에 의한 허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자가면역 질환으로 오는 어지러움이 의심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고막 내 주입술로도 사용하는데 많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이 어지러움은 한 번 발생하면 자주 재발을 하고 이명과 난청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모두 치료된 이후에도 환자분들한테 지속적인 자가요법을 교육시킴으로써 계속 스스로 관리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4: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4: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4: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9: 엄마 집밥이 최고지.
8: 엄마가 해준 칼칼
0: 잘한 닭볶음탕.
9: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9: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0: 밥 한 그릇 더요.
10: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0: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0: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10: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12: 213-381-2424 213-381-2424 AM
1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발령된 폭염주의보 오늘 해제됩니다. 왜냐고요? 폭염경보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남가주 전역에 이 폭염경보와 함께 화재 위험을 높이는 적색경보도 함께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 올여름 가장 뜨거운 한 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화재경보 그리고 산불 적색경보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립기상청은 거대한 고기압 영향으로 오늘 낮 최고기온 평년보다 10도에서 15도 이상 치솟으며 이 같은 더위의 절정, 어제는 목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당겨졌습니다. 내일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사흘 동안 이번 더위 절정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기상청은 산불이 발생할 경우 순식간에 번져서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을 수 있다라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남가주 내륙산지와 인근 구릉지역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다룰 때 각별히 주의하고 화재 위험 지역이 있다면 주변 상황을 수시로 살피면서 지역 당국의 안내에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번 시미밸리에서 발생한 산불, 나무 자르다가 나무와 이 쇠톱이 만들어낸 불꽃으로 화재가 발생했었죠. 아주 작은 것으로도 화재가 금방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이런 일들은 나중에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랜드 엠파이어와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 금요일까지는 대기 질 경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샌프란도 밸리 일부 지역은 오늘 오후 최고 기온이 105도 그리고 금요일까지 11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면서 온열 질환 발생 위험에 대한 경고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 대부분이 극심한 폭염경보 그리고 폭염주의보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밝히고 주민들에게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 되면서 이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나 돼야 80도 초반대로 낮 최고 기온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잘 슬기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근 쉘터 많이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낮 시간대에 도서관 이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 결국 10만 3천 달러로 올리는 제도 또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서명한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는데 이해란 것 하지 않고 다시 취업비자 수수료 10만 3천 달러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YTN입니다.
1: 미 국토안보부가 연방간부에 게재한 H1B 비자 수수료 규정안입니다. H1B 소지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한 명당 10만 3,265달러, 약 1억 4,3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과학과 기술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H1B는 매년 8만 5천 명을 추첨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출신 노동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한국은 1% 수준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H1B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연방법원은 인상한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세금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엔 한시적 행정명령이 아닌 부처의 공식 제도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이민 정책을 바탕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확정되면 역시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H1B 비자 제도는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기업이 등록한 H1B는 34만 4천 건 정도로 불과 2년 사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상용비자, 관광비자, B1, B2 비자를 무더기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실제 취소가 이뤄질 경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자 무더기 취소가 될 전망입니다.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미국의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외국인들의 비민 비자를 파악하고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P통신 입수한 국무부 문서와 연방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취소 대상은 2016년부터 2026년 사이에 발급된 B1, B2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신청 중인 사람들입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단기 방문객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입국한 뒤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이민 비자를 파악하고 취소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취소 대상 규모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절차가 진행되면서 대상자는 계속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 대상이 최대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무부는 뭐 숫자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가 곧바로 대상자들의 추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인 사람들의 경우 비자가 취소돼도 즉시 추방은 아니며 기존의 비즈니스, 관광 방문자 자격을 잃고 체류 자격이 다른 형태로 재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체류 목적이 다른 체류 자격이 다른 형태로 재분류될 경우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가족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문호가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진전되면서 장기간 대기해 왔던 신청자들의 영주권 수속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특히 시민권자 기혼 자녀를 위한 가족이민 3순위, 형제자매 초청에 해당하는 4순위의 영주권 최종 승인 가능일이 한 달 만에 2년 이상 앞당겨지는 등 이례적인 진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주권 문호 왜 이렇게 갑자기 빨라지는 걸까요? 불법 체류자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불법 체류자 이 추방이 강화되면서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거 날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오늘자 한국일보를 보면 자세하게 도표로 나와 있거든요.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혈액 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UCLA와 USC가 헌혈 캠페인, 뭐 헌혈 경쟁 막 이렇게 하는데 헌혈 경쟁이라기보다는 헌혈 캠페인이라는 말이 좀 와닿네요. 혈액 기부 활성화에 나서게 됩니다. 의료 헬스케어 기업인 에보트는 UCLA와 USC를 포함한 빅텐 소속 18개 대학과 함께 We Give Blood 헌혈 캠페인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은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며 이전까지 이뤄진 헌혈도 대학 간의 경쟁 실적에 포함됩니다. 가장 많은 헌혈을 이끌어낸 대학에는 에보트가 1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대학 간의 경쟁을 넘어서 LA 지역의 혈액 공급을 안정시키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응급 수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O형 혈액형 O형의 혈액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블러드 드라이브 해갖고 자주 헌혈 치러 보이지요. 헌혈 검사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헌혈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헌혈을 하고 나면 피검사도 아주 간단한 거지만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CSU 롱비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 캠퍼스에서 신축 기숙사 공사가 제때 마무리되지 않아서 수백 명의 신입생들이 새 학기를 현재 호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영향을 받은 학생은 약 420명으로 일부 학생은 기숙사 입소 당일이 돼서야 통보를 받았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신축 기숙사 라플라야 홀의 마지막 건물 시스템 점검, 최종 승인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롱비치 시 당국의 이 적절한 손발맞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학생들이 타주에서 엄청난 짐을 가지고 롱비치 기숙사로 왔는데 입주가 안 된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롱비치 시의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반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학교 측에서 셔틀버스를 제공해 호텔과 학교를 오가고 있으며 학생들이 기숙사에 머물지 못하고 호텔로 간 학생들에 대해서는 호텔 숙박 비용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추후 기숙사 입주가 허용되면 전문 이사업체를 동원해 학생들의 이사를 돕겠다라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파사디나의 유명 베이커리 카페에 4인조 떼강도가 침입하는 등 남가주 한인업소를 노린 강절도 기물 파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좀 일주일 전인데요. 지난 18일 새벽 3시 40분경 파사디나 콜로라도 블루버드에 위치한 다츠 카페 앤 베이커리에 빨간색 세단을 타고 온 4명의 용의자가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침입했습니다. 당시 컵케이크를 굽고 있던 직원이 소리를 지르며 대응하자 곧바로 빠져나가서 일단 도주한 상태입니다. 이 한인업주 헤일리 권 씨는 다츠 카페 앤 베이커리는 컵케이크를 24시간 굽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직원이 매장에 상주하고 있고 용의자들이 유리창을 깨자마자 직원들이 나와 소리를 지르며 대응했고 이들은 곧바로 도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헤일리 권 씨는 이번 침입이 처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도 업소 지붕에 침입한 일당이 에어컨과 냉난방 장치, 냉장고와 냉동고를 파손하는 피해를 입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따른 범죄 피해로 권 씨는 최근 첨단 경보장치,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해준 용감한 직원들이 매장을 지켰다며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권 씨는 이번 사건으로 매장 내 물품이나 현금을 노린 범죄에 대한 우려보다는 반복적으로 이 업소가 범행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더 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타클라리타 뉴홀 지역 상업시설에서 어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유명 식당과 공연장 여러 업소가 불에 타서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상업 문화시설이 파괴되면서 업주와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소방관들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오늘은 캘리포니아 전 지역을 커버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2: 어제 오후 터스틴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든 용의자와 대치하다 총격을 가해 용의자가 숨졌습니다. 터스틴 경찰국에 따르면 경찰은 오후 2시 32분쯤 월러 에비뉴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로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흉기를 든 남성 용의자와 마주친 직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남성 용의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집안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남성 용의자가 흉기를 든 채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오자 경찰이 총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에 맞은 용의자에게 곧바로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나 용의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숨진 여성 피해자도 함께 발견됐으며 경찰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비롯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렉스 공항 직원과 또 다른 지역 남성이 공항 화장실에서 24파운드가 넘는 펜타닐을 은밀히 거래하려다 적발되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렌노 거주자인 24세의 미겔 앙헬 투스

0: 실어보내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고발장에 첨부된 진술서에 따르면 렉스의 서비스 업체에서 근무하는 투스노는 마약 밀매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올베라는 미니에폴리스 스윈트폴 국제공항행 항공편에 마약을 운반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 단속국과 렉스 공항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샌버너디노 카운티에서 열차 화물칸에 침입해 15만 달러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를 훔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샌버너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페리스 출신의 29세 노숙인 레오나르도 마르티네스 나바레가 어제 40번 고속도로에서 차량 단속 중 체포되었습니다. 보안관들은 오전 7시 4분쯤 여러 명이 벌링턴 로던 산타페 철도의 화물칸에 무단 침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으로 향하던 중 용의 차량과 일치하는 차량이 40번 고속도로 서쪽 방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세우자 용의자는 차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으며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나바레의 차량 안에서는 화물칸에서 훔친 15만 달러어치의 뉴발란스 운동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힐스의 한 패스트푸드점 주차장에서 차량 강도 사건이 발생해 반려견 두 마리가 함께 사라진 가운데 견주가 5만 달러의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고 제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다리언 치는 에어컨이 켜진 채 SUV 차량 안에 두어둔 9살 테리어 믹스견 버디와 5살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베일리 등 반려견들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오후 5시쯤 빅토리 블러버드와 플랫에비뉴 인근 맥도날드 매장에 잠시 들어간 사이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차를 몰고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은 검은색 렉서스 SUV로 알려진 가운데 치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한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전하게 개들만 돌려준다면 신원을 익명으로 보장하며 5만 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인근의 한 주유소에서 아마존 유니폼을 입은 배달기사가 남성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충격적인 CCTV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피해자가 아마존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토니 버즈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한 영상에 따르면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농축산시설 감사관인 71세 남성입니다. 사건은 캘리포니아주 엘크그로브의 한 아르코 주유소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남성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음료를 사기 위해 들렀을 때 아마존 배달기사가 주차 자리를 빼앗았다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배달기사는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주차장에서부터 남성을 쫓아 편의점 안까지 따라 들어간 뒤 뒤에서 주먹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71세 남성은 바닥에 쓰러져 현재 목 통증과 뇌진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버즈비 변호사는 가해 기사가 중상해 폭행 및 노인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과거에도 폭력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자체 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전달했고 해당 기사는 더 이상 아마존 패키지를 배송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 아들의 살인사건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4만 달러, 5만 달러의 4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40만 달러의 현상금, 원래 아들의 살인사건 추적하면서 아들의 유골을 찾아주면 20만 달러의 현상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40만 달러로 불어났어요. 왜냐하면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아들의 실종 사건을 쫓아왔던 아버지, 올해 나이가 89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금 40만 달러를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했냐면요. 내가 죽어도 아들의 유골을 찾아주는 분에게는 40만 달러의 현상금을 드리겠다라면서 간절한 호소에 나섰습니다. 북가주 이야기인데요. 가슴이 좀 짠하죠. 20년 동안 시신은 물론 정확한 흔적조차 찾지 못한 채 2010년 결국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0: 했고 유가족은 2012년부터 현상금을 내걸고 범인을 찾아왔었습니다. 현재는 유고를 찾는 데 20만 달러, 살인범을 체포해 기소하는 데 20만 달러 등 총 40만 달러에 달하는 현상금을 건 상태입니다. 89살의 아버지 밥 지오크는 60년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낸 뒤 지난 23년 동안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단지 101장을 돌리면서 아들의 사건에 삶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101번 프리웨이 빌보드 곳곳에 현상금 빌보드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경찰과 사법당국의 대마초 단속에 맞서면서 당국과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다고 회고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포기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사설탐정 던킨 역시 경찰 당국과 소통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밥 지오크는 자신이 생전에 아들의 살인범을 찾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2030년까지 유지되는 특별 신탁에 이 현상금을 예치해 뒀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외로움 싸움. 89살의 아버지가 현재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LA 한인회가 한인들의 교육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와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한인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학업 지원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온 100명의 청년들이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곳곳을 돌면서 미주 한인 독립운동사를 배우는 특별한 탐방에 나섰습니다. 한국국가보훈부가 마련한 2026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어제 LA 로즈데일 공동묘지에서 애국지사 15명의 묘역을 참배하고 북가주 샌프란시스코부터 중가주 리들리, 다뉴바를 넘어서 남가주 LA와 리버사이드까지 이어지는 이민 선조들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직접 따라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탐방단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의거지 등을 시작으로 리들리와 다뉴바의 안창호, 이승만 숙박지, 김형재 상회 등을 차례로 둘러본 뒤 LA로 왔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미주사무소가 지난 22일 얼바인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던 K푸드 엑스포 행사에서 6개 사가 참가해 북미시장 진출에 성과를 거뒀다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만나푸드, 망고컴, 머루랑 다래랑, 맑고 밝고 따뜻한 협동조합, 김시월, 현대푸드시스템 등 6개 기업이 참가해서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이 언젠지 아십니까? 할로윈입니다. 지금 뭐 어디 쇼핑센터나 상가 곳곳에 가면 벌써 할로윈 분위기 물씬 나지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할로윈이라고 합니다. 벌써 또 할로윈 쇼핑하셔야 되는 분들 아유 벌써 할로윈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죠. 네. 자 오늘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자 한국일보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 탑50 이 가운데 상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갑다 집값 둔화 LA의 전월 대비 중간주택 가격이 8.7%나 하락했다는 소식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네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불로 책정했다. 10만 불로 강행한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피 한 방울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검사법 FDA가 공식 승인했다라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비자 최대 20만 건 망명 신청 비자를 무더기 취소한다는 소식 그리고 한인 베이커리 파사데나의 한인 베이커리에 심야 4인조 떼강도가 왔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이민 문호 활짝 열렸다 대폭 진전됐다라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한국 청년 100명이 미주 독립운동 탐방했다는 소식 그리고 벌써부터 남가주는 할로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 등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9: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15: 클레버 케어의 플렉스 수당 덕분에 건강관리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분기별 최대 600불의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보조제, OTC, 피트니스까지 유연하게 쓸 수 있죠. 이제는 치과나 안경, 보청기에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니까 연 최대 2,400불까지 참 든든합니다.
16: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17: 클레버 케어 헬스 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우편 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체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 투표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손을 들어준 결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어서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이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긴 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이 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25일 항소법원에서도 이 조처를 유지했었는데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결국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이 추진 중인 공공식료품전 건립 계획을 두고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의 이민자 소수인종 슈퍼마켓, 식료품점 등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 다문화 비즈니스 연합은 뉴욕주 법원에 뉴욕시와 맘단이 시장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세금 혜택과 임대료 지원을 받는 공공식료품점이 이미 낮은 수익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상권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민자 소수인종 영세업체들에 대한 피해 구제 그리고 손해배상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난 5월에도 이 소식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뉴욕에서 매너를 뚫고 나오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최근에도 또 공개가 됐습니다. 맨해튼 한복판에서 작업복 차림의 남성들이 맨홀 밖으로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작업복을 입고 이마에 헤드램프를 단 남성 3명인데 주변을 살피듯 맨홀을 살짝 열고 나오는 영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새벽 시간 지하에서 뭘 했는지 시민들의 불안감, 궁금증 동시에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이런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는데 당시 경찰은 공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수상한 물건 발견된 적이 없다, 발견되지 않았다, 상수도 시설에도 특별한 손상은 없다 라고 밝혔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들 들락거린다, 뭔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뉴욕 경찰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피검사로 알츠하이머병을 정밀 진단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로슈 일라이릴리의 새로운 알츠하이머 혈액검사 엘렉시스 인산화 타우 217을 승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짧게 타우 217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우 217 단백질을 측정해 뇌에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축적됐는지를 분별해내는 방식으로 이는 단일 바이오 마커를 이용한 최초의 혈액검사입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인지 저하 증상을 호소하는 55세 환자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서서히 발병해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약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병입니다. 미리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지만 증상 발현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수 있는 것, 네, 의료계에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많은 동맹국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기만을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그러는데 농담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동맹 캐나다를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50% 관세로 위협하면서 무역전쟁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당 공화당 일각에서도 등을 돌리고 있고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고율의 관세에 맞서자 내년부터 캐나다산 자동차와 부품,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의 더그 포드 주총리는 분쟁이 악화하면 전력이나 핵심 광물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2: I have a lot of real estate on my ass, so he has a lot of room to kiss my ass. I have more courage, more brains in my baby toe than he has in his whole body.
1: 캐나다 국민의 76%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중단과 강경 대응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맞불 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불똥이 튀어 미국 내 물가를 올릴 수 있어 미국 내 여론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3: I only make good deals. Much better deal for the United States both with Canada and Mexico. Thank you very much.
1: 실제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일각에선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결렬을 비판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짚었습니다. 캐나다와 국경을 맞댄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무역 협상이 메인주의 기업들의 더 높은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에 대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하는 등 미국 언론 대다수는 비판적인 논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위협에 캐나다 정부 물러서지 않고 보복 관세 구상을 구체화하기로 해 양국 간의 무역 전쟁 더욱 격화할 조짐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내각은 오늘 대미 보복 관세의 내용을 포함한 대응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관세 조치에 1대1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캐나다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표적화된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어제 카니 총리는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캐나다의 보복 관세 대상 품목이 다양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국산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미국과의 무역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자국 피해 대비책도 비중 있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책은 양국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은 물론 필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전반에 걸쳐 유지되도록 캐나다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뒤끝 있죠.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온타리오 호수,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주와 더는 사업을 할 것 같지 않아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온타리오주와 뉴욕주 사이에 있는 온타리오호 대형 호수입니다. 북미 지역 5대 호 중 하나로 양국의 국경 역할을 하는데 도발적이죠. 아직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 측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발표하지 않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멘토였던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드 드레켄 밀러가 베센트 장관의 최근 국채 바이백 확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드레켄 밀러는 금리 상승은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의 신호라며 인위적으로 금리를 누르는 것은 위험을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기존의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이것은 유동성 관리가 아니라 가격 관리였으며 40억 달러라는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실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방 우정국이 온라인 중고 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사물함을 이용한 비대면 물품 교환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로컬 익스체인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우체국 내 스마트 사물함을 통해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를 이용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연방 우정국이 스마트 사물함을 출시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8: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7: 그럼 둘 다 워킹모니.
8: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7: 돈이 필요한 사람도
8: 투자하는 사람도
7: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8: 워킹모니.com 무료 1대1 예약 상담
7: 213-804-9555.
8: 다시 한번
7: 213-804-9555 워킹모니.com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캐나다가 발표를 했네요. 캐나다가 오는 9월 8일부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700개 품목에 대해서 15%에서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지금 발표 중이어서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세부사항 나오는 대로 아니면 내일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반기고 있죠. 우리 스타일이야. 우리도 미국을 그렇게 다루고 있어. 라면서 캐나다를 지지한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미국산 제품에 캐나다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이 관세전쟁의 북부지역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 미국 정치인들 중간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술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위해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죠. 발표 끝나자마자 이란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1: 스콧 베산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제재를 회피해 활용하는 가상화폐와 기술, 금, 항공, 해운과 관련해 이란과 거래를 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2: We'll tighten the noose and block every potential source of revenue that funds the IRGC and the evil Iranian regime. We are enforcing a zero leakage approach.
1: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보와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을 도운 전 세계 60개 기관과 개인, 선박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각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지도자에게 직접 전화해 이란과의 교류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지정한 시한 내에 미국이 지목한 활동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하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할 거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이란산 석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 That they should be prepared to face U.S. sanctions, and no one is above this.
1: 베선트 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을 주겠지만 인내심이 무한하진 않다며 이번 주 안에 금융기관 제재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경제 제재 발표에도 이란의 버티기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미 언론들은 미국의 경제 고립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미국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끊겠다고 발표한 새로운 대이란 경제 제재에는 개인 간 송금 금지는 물론 학술 교류, 스포츠 활동 차단도 망라돼 있습니다. 또 이란과 관련해 비상업적 개인 송금을 허용한 기존 조항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란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돈을 보냈던 미국 거주 이란인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경제적 압박, 하지만 지금과는 크게 다르지 않고 효과를 거두긴 쉽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완벽한 압박을 거두기 위한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이어진 제재 속에서 유령회사 운영, 해외 자금 세탁, 선박 등록 조작 등 물류와 금융을 우회하는 생존 방식을 고도화해왔습니다. 미국이 2차 제재 카드를 꺼내도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 중국 등 제3국과의 관계를 일괄적으로 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큽니다. 초고강도 공세 대비해 이란 지도부가 이미 수십 년 단위의 비상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해온 점도 제재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사적 우위나 경제 제재 모두 이란의 항전 의지를 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3국을 상대로 한 고강도 경제 제재 발표. 이란의 최대 교역국 중국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란의 원유 90%를 수입하는 곳이 중국입니다. 이거를 중국이 당장 어떻게 끊겠습니까? 이 외에 한국 등 동맹국들 역시 제재 동참 압박에 놓여서 셈법이 매우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란과 전쟁 초기 당시 동맹국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결국 동맹국들을 싹 다 이란 전쟁에 끌어들이는 데는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Y10입니다.
3: 미국 재무부의 이란 제재 발표는 글로벌 공급망과 원유 시장에 파급력을 미쳐 중국, 인도 등 주요 원유 수입국과 외교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를 사들여 왔습니다. 미국은 제재를 강화 확대해 이란의 석유 수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중국의 이란산 석유 구매는 줄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의 핵심 딜레마이기도 하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4: And that could include heavy weights like China, which buys oil from Iran and also interacts with its banking system. So this could set up a high stakes confrontation with China right before President Trump is expected to meet China's leader Xi Jinping at the end of next month.
3: 미국이 우방을 향해선 이란과 모든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하면서 한국과 유럽 등 동맹국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고 AP통신은 짚었습니다.
2: If they facilitate transactions and are part of the ecosystem that turns Iranian oil into money, into repression, they will be targeted.
3: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직접 교역에선 이란의 비중이 작지만 유가와 공급망 불안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과 항공, 해운 등에서 국내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기관, 기업이 이란의 자금 세탁을 돕거나 우회 거래 등을 하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동맹국들로선 미국에 대응하는 이란의 압박 역시 부담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발표 후 걸프만에서 모든 원유 수출을 멈추고 제재를 돕는 나라의 행위를 전쟁으로 간주할 것임을 밝혔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한국의 잠금 상선을 포함해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란이 제3국에 대한 이런 압박과 함께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제재를 받아온 터라 유령 회사나 가상 자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등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 제재 칼날을 무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미국민들의 이란 전쟁 지지율이 2월 말 이란 전쟁 이후 신저점 3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입소스의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성인 1,215명을 상대로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34에서 38% 사이 범위에서 이란 전쟁 지지율이 오르내린 바 있지만 31% 저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33%로 2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이란 전쟁으로 지금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곡물 농가들이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란 전쟁이 반년간 진행되는 동안 농기기 연료로 쓰이는 경유, 비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다라며 네브라스카 농민연합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당장 3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치도 내놨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곡물 재배가 6년째 손실을 내고 있고 근데 그 손실 규모가 올해는 더욱더 커진 것입니다. 곡물 농가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면 식료품 가격은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1: 카페보넨?
1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5: 엄마 집밥이 최고지.
14: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5: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4: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4: 밥 한 그릇 더요.
1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4: 웨스턴 도마 칼국수.
1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4: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 스포츠. 자, LA 다저스 어제 경기 없었죠. 이동일이었습니다. 원정 경기 오늘부터 떠나게 되는데, 오늘부터 원정 경기 치르는 팀이요, 애틀란타입니다. 애틀란타 챔피언십에서 만날 가능성 가장 높은 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밀워키 브루어스 그리고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챔피언십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 중에 하나입니다. 밀워키 브루어스는요 중부조 선두팀이죠. 그리고 애틀란타는 내셔널리그 동부조 선두팀입니다. 여기에 필라델피아 동부조에서 지금 2위 기록하면서 애틀란타를 바짝, 뭐 바짝이라고 하기엔 3게임 반차니까 바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팀을 말씀드리냐면은, 밀워키 브루어스 만나서 올 시즌 재미 못 봤죠. 네, 성적 좋지 않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이번에도 성적 좋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 만나서 역시 또 성적이 좋지 않았죠. 근데 또 플레이오프 가면 다를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일입니다. 정규 시즌 전적 고 두려움이 플레이오프까지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저스에게는 뭐 희망의 끈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상으로 빠졌던 선수들이 이제 서서히 복귀한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선발 투수가 타일러 글래스노 선수가 선발로 나서게 됩니다. 역시 부상으로 오랫동안 빠져있다가 복귀를 하게 되는데, 타일러 글래스노가 오늘 브라이스 엘더와 함께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타일러 글래스노 선수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올해 나의 목표는 사이영상이다 라고 했는데, 참 이 몸 상태 선수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저스와 애틀란타 간의 경기는 LA 시간으로 4시 15분에 시작이 됩니다. 4시 15분에 다저스와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2026년 8월 2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0: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0: 213-381-2424, 213-381-2424.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냉면. 별미 중에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9: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5: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9: 화요일엔 두고가 2배 큰 사이즈라는군.
5: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9: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5: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0: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AM
1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간에는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말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하지 않으려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지도 모른다라는 점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한 기회를 열어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사회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려는 당연히 걱정하는 거고요. 기대는 일부 극보수 인사들 중에서 오히려 좀 기대하는 듯한, 기다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문서 공개 등을 통해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확산시키려 시도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자들과 일부 우익 팟캐스터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중간선거 전에 선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질문을 받고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달 16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 선거가 외국의 개입에 취약하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이 바이든에게 패배한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도둑 맞았다라는 주장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 후인 지난달 29일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우파 논객 스티브 배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티브 배너는 중대사가 닥쳐오니 준비하라, 온다, 온다, 8월 마지막 주를 비워두어라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트럼프의 선거관리 행정명령을 저지한 소송을 담당했던 아리아 브렌치 변호사는, 즉 반 트럼프 변호사죠.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관리권을 연방정부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모종의 비상사태를 선언할 명분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선거는 연방정부 주관이 아니라 주정부 주관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로 이전하기 위한 모종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아리아 브렌치 변호사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회든 노리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유권자단체인 내일의 유권자들, 이 Voters of Tomorrow라는 단체의 산티아고 마이어 대표는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이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 쪽의 모습도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 우익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선거를 이유로 국가 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 그 정도로만 말해두겠다 라면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의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가정해서 하는 질문에는 우리는 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노라고 말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가능성은 은근슬쩍 열어놓은 셈입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정말로 선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국가 비상사태가 무엇이며 또 선언할 경우에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한국의 계엄령과 이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국가 비상사태란 무엇인가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는 대통령이 평상시에 쓸 수 없는 특별한 법적 권한을 일시적으로 활성화하는 조치입니다. 근거 법률은 1976년에 제정된 국가 비상사태법, National Emergencies Act에 근거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전쟁이나 테러, 경제적 위기, 국경 안보 문제, 또 공중보건 위기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비상상황에서 의회의 복잡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발빠르게 행정력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선례가 없지 않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계엄령을 생각해서 와 대단한 무슨 큰일 나는 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는 흔히 뭐 흔치 않습니다만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우회해서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적이 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역시 선언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선거. 이 선거와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된다고 해서 선거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갖게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미국 법 체계상 대통령이 연방선거 날짜를 일방적으로 바꿀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 전쟁 상황이라는 이유로 선거 연기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도 NO입니다. 실제로 전쟁 중에도 미국은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중에도 지난 1864년 그때 남북전쟁 중에도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고요.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 모두 선거를 계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 우려돼 그 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선거를 연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미국의 헌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국의 계엄령과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와의 차이가 바로 이 점입니다. 계엄령은 선포 즉시 기존의 헌법은 무시되고 헌법상 비상조치라는 이유로 군이 사법과 행정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국가 비상사태는 법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계엄령은 입법활동이 전면 금지되고 필요시에 군사법원이 작동하게 되는 데 비해서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는 연방법원의 재판 등 사법 시스템도 정상 작동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말고 아예 그럼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론적인 답변 말고 현실적인 답변을 말씀드린다면 가능성은 낮다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주정부 차원의 지역적인 계엄령은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연방 차원의 계엄령은 1864년 남북전쟁 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는 없죠. 여하튼 현재의 선거 상황과 관련해서 백악관의 공보 담당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옳다.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를 잃는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는 그 문제라는 것은 부정선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국가 비상사태 선포까지는 아니어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이 부정선거 논란은 계속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전문직 취업비자 10만 달러 수수료를 계기로 알아보는 미국 법원의 시스템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우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국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관보를 통해서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 3,265달러의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안이 연말쯤 만일 최종 확정된다면 현재 2,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인 H-1B 수수료가 최고 10만 3,265달러로 대폭 인상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일단 어제부터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갖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쯤 확정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뉴스는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방법원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건이 판결이 나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H-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이 발표되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라며 이 정책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더 받는 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세금으로 본 거고 그렇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 그럼 연방법원이 그렇게 판결했으니까, 그럼 지금 뭐 10만 달러 뭐이 말만 시끄럽지, 결국은 10만 달러 수수료 받겠다라는 것은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모든 연방법원이 다 똑같은 입장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법원이 왜 이래? 라는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달리 실제로 앞서서 이 워싱턴 DC 연방법원 등 다른 곳에서는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수수료 정책을 합법으로 인정한 판례도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방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법적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의 항소 및 사법적인 절차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미국의 연방법원 구조를 이참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를 이해하는데, 아니, 더 나아가서 앞으로 비슷한 뉴스가 계속 나올 터인데, 그런 뉴스들을 이해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연방법원은 삼심제로 운영되며, 그래서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1심은 연방지방법원이라고 부릅니다. US District Court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전국을 약 94개의 디스트릭으로 나누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도 이 1심 법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가 2심, 즉 연방 항소 법원인데요. 이는 US Court of Appeals라고 부릅니다. 전국을 12개의 서킷, 즉 12개의 순회 구역으로 묶어 놓은 상급 법원입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때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 연방 대법원, 바로 US Supreme Court입니다. 이는 워싱턴 DC에 있으며 연방 전체의 최종적인 법적 해석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1심 법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연방법원과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결 내용이 다르고 효력이 엇갈리는 현상은 미국 연방법원의 그 독특한 그 지역 관할 체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법원과 달리 연방 법원은 모두 같은 연방법을 다루기는 합니다만은 조직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같은 연방법원의 1심이 지역마다 판결이 다른 현상을 미국에서는 법원 간의 의견 분산이라고 해서 Circuit Split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판결이 분산되는 것을 부르는 Circuit Split라고 부르는 명칭까지 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그런 현상이 오래전부터 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결론적으로 현재 매사추세츠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해당 10만 달러 정책의 집행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마는 정부의 항소와 또타 지역 법원의 이 상반된 판결 등 사법적인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책은 정부가 관보에 게재를 해서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까지 갈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요. 정부가 H-1B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라고 이한 줄로만 그대로 그냥 뉴스를 해버리면 자칫 오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매우 중요한 대표적인 케이스, 대표적인 뉴스가 바로 이런 겁니다. 향후 이제 상급 법원의 판단이나 행정부의 지침 변화를 좀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크가 축적됐는지를 분별해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한 방울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해 낼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대형 병원까지 갈 필요도 없이 동네 병원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인지력이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55세 이상 환자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나오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인지력이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55세 이상 환자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짧은 한 문장의 뉴스에서 짚어봐야 할 점은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인지력이 떨어진다라고 느끼는이라는 문구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지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재미 삼아서 테스트를 받아보고 싶어서 주치의한테 요청하면 진단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인지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솔직하고 진지하게 주치의에게 전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치의가 한인이라면 그냥 한국말로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만일 주치의가 한인이 아니라면 영어로 말할 때 반드시 55세 이상이고 또 인지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I'm over 55 and I'm concerned about my memory. Can I get a blood test for Alzheimer's disease? 이렇게 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고 나면 결과는 양성 아니면 중간 아니면 음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곧바로 알츠하이머 판정을 내리기보다는 대부분의 주치의가 보다 정밀한 이 PET 검사를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치의들이 이 검사의 결과를 최종적인 결과로 삼지 않고 아마 추가 진단을 권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비용 문제입니다. 메디케어가 비용을 내주나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어제 막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메디케어가 안 됩니다. 라기보다는 아직 메디케어나 보험의 커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아, 그럼 캐시내고 검사하면 검사비가 얼마나 들까 하는 궁금증인데요. 사실 로슈가 이 부분도 어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피검사의 경우에 수백 달러 수준이고 특별히 검사 방법과 검사실 등에 따라서 최고 1,400불 정도가 드는 것도 있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최소액과 최고액을 일단은 우리가 추산해 볼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만간 로슈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가격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렌즈를 몇 초간 바라보기만 하면 체온은 물론 맥박, 호흡, 혈압까지 측정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항 검역대의 열 화상 카메라가 선제적 방역 가능성을 입증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과 과학 기술이 결합된 비접촉 바이오마커 기술이 방역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카메라로 안면 미세 혈관의 혈류량 변화에 따른 빛 반사율을 측정하면 그 값을 AI가 분석해 맥박, 호흡, 혈압, 산소 포화도 등 핵심 생체 징후를 실시간 추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 학술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AI 비접촉 바이오마커 기술은 최근 정밀 진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적인 상태에서 안면 관찰을 통해서 측정한 심박수 및 호흡수 값은 기존 접촉식 장비 측정 값과 비교해 95%가 넘는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물론 조명 변화와 움직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높은 심박수 상태에서의 정확도 저하, 인종별 피부톤 데이터 편향 등 상용화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학술적, 기술적 과제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의 전망은 대단히 밝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 내 바이오 AI 테크 기업들이 이 같은 비접촉 멀티 모달 센서 기술을 활발히 개발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향후 국내 기업의 기술이 엄격한 임상시험과 글로벌 인증을 획득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각국 공항과 항만 등을 중심으로 막대한 수요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모바일 헬스케어, 원격 진료,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등 이른바 스마트 의료 생태계로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2: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 입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9: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한인회가 한인들의 교육 및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이버 한국외국어 대학교와 손을 잡았습니다. LA 한인회와 사이버 한국외대는 어제 한인회관에서 MOU를 체결하고 한인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양 기관은 미주 한인사회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강연과 워크샵 그리고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대학의 특성을 활용해서 한인들의 평생 교육과 자기 개발을 지원한다라는 방침입니다.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제도도 마련됩니다. LA 한인회의 추천을 받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학비의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인 시민권자는 물론 한인 자녀들의 학업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신규 주택 구입을 원하는 중산층 주민들의 가장 큰 부담인 다운페이먼트를 줄여주는 대규모 지원 방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붙여집니다. 주 상원의원과 하원의장을 지낸 밥 허츠버그가 주도한 프로포지션 37은 주정부가 최대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서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최대 17%를 융자해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발의안의 핵심은 주택 구입자가 최소 3%의 자기 자금을 다운페이먼트로 부담하고 주정부 지원 융자 17%를 더해서 총 20%의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80%는 일반적인 첫 번째 모기지로 충당하면 됩니다. 다운페이먼트을 20%까지 채우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모기지 보험, PMI를 피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혈액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의 라이벌인 UCLA와 USC가 헌혈 경쟁으로 혈액 기부 활성화에 나섭니다. 미국 적십자산은 지난달 전국적인 혈액 공급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특히 응급수술 등에 많이 사용되는 O형 혈액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의료와 헬스케어 기업 이 에버트는 UCLA와 USC를 포함한 이 빅10 소속 18개 대학과 함께 We Give Blood라는 헌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캠페인은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며 이전까지 이루어진 헌혈도 대학 간 경쟁 실적에 포함됩니다. 가장 많은 헌혈을 이끌어낸 대학에는 에버트가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대학 측은 이 지원금을 학생이나 지역사회의 보건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UCLA 브루인스와 USC 트로잔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대학을 선택해서 헌혈하는 방식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헌혈은 미국 적십자사를 비롯해 LA 지역의 어린이병원, 또 UCLA 헬스, 또 비탈런트 등 지정된 헌혈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가 온라인 중고 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사물함을 이용한 비대면 물품 교환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USPS가 새롭게 도입한 로컬 익스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우체국 내 스마트 사물함을 통해서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USPS는 낯선 사람과 직접 만나야 하는 기존 중고 거래 방식의 안전 문제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판매자는 USPS의 클릭 앤 쉽을 통해서 사물함을 예약한 뒤에 물품을 참여 우체국에 설치된 스마트 사물함에 넣습니다. 이후 구매자에게 이메일로 QR코드가 전송되며 구매자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사물함을 열고 물품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이용료는 거래 한 건당 5달러 51센트로 책정됐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인 할로윈이 아직 두 달 넘게 남았습니다만은 미국의 주요 대형 소매 체인들은 벌써부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매장 내에 할로윈 특설 코너를 설치하고 고객들의 할로윈 쇼핑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홈디포 매장의 대형 해골 모형부터 공룡 그리고 호박 장식 등에 이르기까지 형형색색 기괴한 할로윈 장식 물품들이 진열돼서 벌써부터 할로윈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대부분이 이번 주에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은 오늘과 내일 90도대 중반까지 오르겠고 특히 목요일은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90도대 후반까지 오르는 뜨거운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밸리 일부 내륙 지역은 10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오늘 아침 10시부터 금요일까지 LA 등 남가주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요즘 날씨 때문인가요? 싱크대 배수구에서 더 악취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악취는 물론이고 기름때를 잡는데 좋다는 과탄산소다, 그리고 뜨거운 물,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 얘기 조금 나눠볼게요. 네, 일단 이 가루를 듬뿍 넣고 100도에 달하는 펄펄 끓는 물을 부어야 소독이 잘될것 같지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물의 온도 50도에서 60도 정도, 그러니까 뜨거운 게 아니라요, 따뜻한 물이 필요하고요. 또 천천히 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거품이 나면 이 거품 반응 시간을 10분에서 적어도 15분은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 역시 붙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거름망이나 배수구 입구는 과탄산소다의 강한 산화표백 작용을 비교적 잘 견딥니다. 하지만 싱크대 아래로 연결된 주름관이죠. 이 PVC 배관은 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70도 이상의 고온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변형될 수 있고요. 이음새가 벌어지면서 누수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수구 청소는요, 먼저 배수구 안쪽에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비워냅니다. 커피포트에 끓인 물을 찬물과 반 정도 섞으면 5, 60도 온도의 물이 되고요. 한 1리터가량 미리 준비해 둡니다. 배수구와 거름망에 과탄산소다 한두 컵 정도를 골고루 뿌린 뒤에 준비한 온수를 2, 3회에 걸쳐서 천천히 나누어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염물을 분해할 수 있도록 10분에서 15분 동안 방치한 다음에 흐르는 온수를 배수구에 1분 이상 넉넉히 흘려보내는 일도 꼭 필요합니다. 가루가 덜 녹아서 배관벽에 굳어붙지 않도록 충분한 물로 헹구는 작업이 사실은 마무리 단계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과탄산소다 다룰 때는 환기 과정은 꼭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분한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트럼프의 김정은 구애는 현재 진행형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북한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잇따라 올리면서 대화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김정은과 함께 촬영한 사진 3장을 잇따라 차례대로 게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올린 사진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장은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진을 SNS에 자꾸 올리는 이유는 김정은이 쉽사리 자신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좋은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어찌 보면 구애하는 그런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사진에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은 포함되지 않아서 눈에 띕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 결렬로 끝난 회담이죠.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던 김정은에게는 어쩌면 나쁜 기억으로 남은 회담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의 사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관심 없다라면서도 북미 정상 간의 관계는 훌륭하다라면서 여지를 슬그머니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즉각적인 화답을 하지 않고 있어서 중간선거 전에 시간에 좀 쫓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현재 좀 애달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김정은에 대한 구애는 당분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좋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입국해서 망명을 신청했거나 망명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일괄 취소할 예정이다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가 입수한 국무부 문건에 따르면 국무부는 향후 몇주 내에 상영 비자 및 관광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망명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이들의 비자 취소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B1 비자는 보통 출장 목적으로, 그리고 B2 비자는 관광이나 가족 방문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현재 B1 혹은 B2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단기 방문객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입국했다가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하기 위해 현재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대 20만 명의 비자가 취소되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자 일괄 취소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일리노이주가 그룹 방탄소년단의 시카고 공연일을 BTS 데이로 지정해서 선포했습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시카고 솔저 필드에서 열리는 BTS의 공연일인 오는 27일과 28일을 BTS 데이인 일리노이로 지정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공식 선언문을 통해 BTS는 정신 건강에 대한 건전한 메시지와 셀프 러브, 즉 자기애, 그리고 봉사활동 등 사회적인 가치 확산에 기여했다라며 이들의 핵심 가치는 일리노이주의 시민적 가치와 맞닿아 있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들이 지역사회 봉사와 기부 활동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외에도 앞서 캐나다 토론토가 공연이 열리는 주말을 BTS 위크엔드로 지정한 바 있고 또 도로의 일부를 BTS 블루바드로 임시 명명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텍사스주 엘페서 카운티는 공연 기간을 엘페서 BTS 위크엔드로 선포하고 멤버들에게 텍사스의 소중한 친구라는 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어둠 속 작업복 차림의 남성들이 맨홀 밖으로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영상이 SNS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틱톡에는 뉴욕 거리에서 상하의가 연결된 작업복을 입고 이마에 헤드램프를 탄 남성 3명이 주변을 살피듯 맨홀 밖으로 나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이 영상이 지난 18일 새벽 4시 19분 맨하탄 펜 스테이션 인근에서 찍은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이른 새벽 지하에서 무엇을 하다가 올라왔는지 시민들의 궁금증과 또 불안감을 동시에 자아내고 있습니다. 뉴욕시 조사 결과 하수 시설물에는 특별한 손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일각에서는 이들이 하수도 망해서 무언가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는 일종의 보물 사냥꾼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수도와 은행 등을 연결하는 불법 작업을 한 뒤에 은행 밑으로 터널을 뚫는 그런 작업을 한 뒤에 올라온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싱가포르가 자녀 한 명당 7만 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국 달러로 치면 약 5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어제 가족을 지원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라며 출산과 육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싱가포르 국적 아동 한 명이 태어나면 출산 축하금으로 만 싱가포르 달러를 지급합니다. 여기에 각종 지원금을 더해서 17살까지 모두 7만 싱가포르 달러, 미국 달러로 치면 약 5만 5천 달러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거와 보육 지원도 강화합니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가 정부 보조 공공주택을 처음으로 신청하면 우선권을 주고 또 주택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은 건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은 0.8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두 명의 부부가 아이 한 명도 못 낳고 숫자로 따진다면 아예 0.87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싱가포르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무려 2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수 언론도 비판한 캐나다와의 무역 분쟁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부터 캐나다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2017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와 소형 그리고 대형 트럭 또 자동차 부품 그리고 철강 관세가 50%로 인상될 것이다라며 캐나다는 오랫동안 미국을 갈취해왔고 무역 분야에서 캐나다는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다. 우리는 캐나다가 필요 없지만 캐나다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관세 부과를 밝히자 캐나다가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발표했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복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 자동차와 철강에 50% 관세를 하겠다라며 재차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국경을 맞댄 최우방국과의 무역 전쟁에 기름이 부어진 셈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인상의 시점을 내년 초, 즉 내년 1월 1일이라고 밝혀서 사실상 그 사이에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열어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캐나다 관세 전쟁을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다라고 부르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캐나다와 관세 싸움을 격화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캐나다에 대한 무역 적자 문제를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특히 너무나 아이러니하다라며 이는 미국이 캐나다산 중질 원유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적자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산 원유 수입만 제외한다면 미국은 캐나다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산 원유 수입을 하지 않으면 미국 내 정유시설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필요한 수입을 하는 것인데 이를 놓고 무조건 적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서 비판했습니다.
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3: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에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8: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9: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10: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 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쿨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1: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12: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13: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12: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13: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921
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구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대미무역 협상 중단과 강경 대응 기조를 지지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앵거스 연구소가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응답자의 76%는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의 나쁜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역 협상을 중단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무려 76%가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협상 중단 조치는 캐나다 전 지역에서 고르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퀘벡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85%가 넘는 높은 지지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총선에서 보수당에 투표했던 보수 성향의 응답자 53%도 마크 카니 현 자유당 정부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의 이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69%가 국가 이익에 반하는 조건을 거부함으로써 지도자의 강인함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4%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향후 협상 타결에 대한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캐나다인의 응답은 39%였고, 48%는 확신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0: 세계 최대 규모 헤지 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가 현재 재정 운용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약 3년 뒤에 미국에서 부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채권 비중을 줄이고 금을 보유하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달리오는 최근 일본 정부가 엔화와 자국 자본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국채 일부를 매각하고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달러 약세 속에 고점을 경신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장기 국채 매입, 즉 바이백 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도 전형적인 부채 위기 진행 과정과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그는 신용 시장 시스템을 인간의 혈액순환에 비유했습니다. 달리오는 신용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면 부채와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생산성과 소득을 만들어낸다며, 그러나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면 부채 상환 부담이 다른 지출을 밀어내는 이른바 동맥 속 플라크처럼 쌓이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국제 보유자들이 만기 이후 재투자를 꺼리거나 보유 물량을 매각하면서 국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부채를 매입하게 되는데 이는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을 높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부담할 국채 이자는 약 1조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원금 약 10조 달러를 더하면 전체 채무 상환 규모는 11조 달러에 달합니다. 달리오는 정부의 재정 상태가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확신한다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충격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부채가 쌓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과 같은 부채성 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금과 소량의 비트코인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며 자산의 15%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이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8: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7: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8: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7: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네, LA의 폭염과 더불어서 습도까지 높아서요. 오늘 불쾌지수가 많이 높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잠시 후 10시 기준으로 불쾌지수는 76.8, 약간 불쾌. 그리고 11시에는 77.8, 불쾌. 12시에는 78.8, 그리고 오후 1시에는 79.9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아, 점심 먹고 나오는데 오늘 하루 중에 불쾌지수 최고점을 찍게 된다? 왜 쓸데없이 이런 이 지수를 발표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건 미리 참고하라고, 그래서 서로 조심하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네, 몸은 더워도 마음만은 해변으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우리 탱자 여러분, 탱돌이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죠? 기분 좋은 아침을 열어드리는 여러분의 아침 친구 탱자 한몫 인사 올립니다.
1: 아, 화요일이네, 화요일. 아우, 뭔 재미 없을까?
0: 살다 보면 마음이 유난히 무겁고 어깨 위에 묵직한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은 날이 있죠. 지치고 힘든 일들이 겹치면 아우, 내가 지금 이거 이럴 때야? 놀 때야? 웃을 때야? 아우, 괜히 스스로에게 엄격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로도 여전히 웃고 즐거워할 수 있다. 슬픔이나 걱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땐 거창한 해결책보다 가벼운 웃음 한 조각이 숨통을 트여준다는 겁니다. 절벽으로 오를 때 손가락 하나 살짝 걸칠 수 있는 작은 턱 하나만 있어도 버틸 수 있는 것처럼요. 오늘 아침에는 나 자신에게 작은 숨구멍 하나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좋아하는 노래 한 곡에 몸을 맡겨도 좋고요. 좋아하는 음료, 아, 이 커피 향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좋아? 깊게 한번 마셔봐도 좋고요. 힘든 날일수록 더 의도적으로 더 씩씩하게 웃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가벼운 기쁨을 얹어드리고 싶은 굿모닝 차차차 출발합니다.
1: 아우, 진짜 덥죠? 오늘도 어우 더울 거야.
0: 하지만 그래도 찬바람이 가끔은 불어오더라고요. 8월의 마지막 화요일 출발!

0: 삶이 우리에게 슬퍼할 이유를 던져줄 때 웃어야 할 더 많은 이유로 답하라. 작가 로이 베네님이 이런 멋진 말을 남겼네요. 와, 근사합니다. 슬픔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니라 슬픔보다 더 큰 온기와 기쁨을 찾겠다는 그 당당하고 씩씩한 마음 여러분 모두가 갖고 계실 줄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어우, 이렇게 더워. 근데 저는 지금 추워요. 이렇게 요즘 실내는 냉방이 너무 세고 밖은 너무 덥고 해서 일교차가 또 크기도 하고 실내 외부 온도차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감기 환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관지도 좀 약해지고 그랬대요. 좀 따뜻한 물로 아침에 몸을 좀 이렇게 클리닝한다는 의미로 좀 마시면서 좋아하는 차도 즐기시면서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뭔가 힘들 때 오히려 뭔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거, 힘든 일을 안고 가면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심리학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에서 기쁨, 즐거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기쁨의 순간들이 힘든 시간을 또 견디고 이겨내게 돕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그냥 정말 퓨어한 즐거움이었죠. 아유, 아이들하고 그냥 노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재밌어요? 근데 성인이 되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생산성만 요구받아서 놀이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파워풀 펀, 강력한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기쁨을 가져라. 예를 들면 병실이나 장례식장 같은 극심한 슬픔과 고통 현장에서도 작은 웃음과 온기를 스며들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슬픔을 없애지 못해도 그걸 짊어질 힘을 바로 이런 웃음이 줍니다. 그래서 보면요, 지친 일상이라도 나를 아주 조금이라도 떠받쳐줄 작은 계기, 그 절벽에서 핑거 홀드, 탁 발붙일 작은 덕을 찾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통화하다 보면 왠지 마음이 아 그래 네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또 아이와 놀아주거나 동물들과 반려견과 놀아주는 이런 짧은 웃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일을 되살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초보자가 돼서 새로운 취미를 즐겨본다거나 손이 잘 닿는 곳에 즐거움을 주는 도구를 배치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그 언니네 집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끄네요. 여기 뭐지? 그랬더니 마이크를, 그게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TV에서는 유튜브 노래를 틀고 그리고 마이크를 켜고 같이 그냥 노래를 하는데 오, 그것도 아주 좋은 그런 재미를 선사하더라고요. 그 마이크, 노래방 마이크 얼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장만을 하셔서 노래도 즐기고 저녁 드시고 노래하고 이러면 칼로리도 번하고 정신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시간 남은 해야지가 아닌 중요한 미팅처럼 놀이 시간도 일정에 올려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즐기기,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면 이 정서적으로 굉장한 위안을 받죠. 또 가벼운 장난이나 작은 웃음으로 유쾌한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삶이 조금 무거워진다 하더라도요, 즐거움을 누릴 자격 없어지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오늘도 한번 즐겁게, 저는 어제 집에 가서요 너무 즐거웠어요. 세상에 더워가지고 계속 그 얼은 바나나를 우유에 갈아서 먹기도 하고 또 냉커피도 타서 마시기도 하고 팥을 삶아가지고요, 웃겨서 지금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하드 만드는 케이스는 없어서 그냥 조그만한 그런 약간은 동그랗지만 깊은 그런 일회용 컵에 그 팥에다가 우유도 넣고 설탕도 에이 뭐 좀 먹어보지 뭐 이러고 넣고 그래가지고 딱 얼려놨어요. 집에 가면 팥빙수 저리 가라, 맛있는 우리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시던 그 팥 하드 아이스 깨끼를 추억하면서 이런 생활의 작은 즐거움들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거죠. 내가 요즘 기운 없는데 탁 이러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가 와서 발등에 진짜 턱을 얹어주면서 어머 얘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최근 과학 연구를 보니까 개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나오는 미세한 화학물질을 냄새로 정확히 감지한다고 그래요. 무려 그 정확도가 93%나 된다고 합니다. 개는 또 뇌 구조상 냄새와 시각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우리의 스트레스를 코로 맞는 동시에 눈으로 읽어낸다고 합니다. 정말 개코죠. 개코. 오늘 옆 사람 가만 있어봐. 뭔가 기분이 제가 안 좋네. 이렇게 좀 우리가 개만도 못할 수 없잖아요. 조금 불쾌지수가 높아진 그런 주입니다. 시원하게 서로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만나면 어이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우리는 정말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솔톤이라고 그러죠. 도레미파솔. 그래서 어떤 여성은 항상 일하실 때 솔로 집에서 일단 나오면 솔 안녕하세요. 네, 뭘 도와드릴까요? 솔톤으로 하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도 남편한테 솔톤으로 오늘 한번 얘기하셔도 좋겠어요. 이렇게 솔톤으로 약간 하이톤으로 아이고 그랬어 라고 아기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 이게 과학적으로요 사람이 나보다 약하거나 말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아기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목소리 톤을 높이고 억양을 크게 늘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너에게는 진짜 위협이 안 되는 친근하고 안전한 존재야 나. 이런 신호를 온몸으로 목소리로 보내는 거죠. 재밌는 거는 아기에게 하는 말투랑 반려동물에게 하는 말투가 아주 미묘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아기한테 말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언어 교육 기능이 들어간대요. 명확하게 발음을 길게 펴서 발음하는 거죠. 반면에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말할 때는 발음 교정 따위는 쏙 빠지고 100% 순도 높은 애정과 유대감만 담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말을 흉내내는 앵무새에게 말할 때는 조금 더 발음이 정확하게 해준다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동물들이 여성들을 더 무서워하지 않고 처음 보더라도 나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이러면 딱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오늘 약간 하이톤으로 그랬죠? 이렇게 우쭈쭈쭈쭈쭈 이러시면서 그 옛날 우리 인류가 사랑과 신뢰를 나누기 위해 가까운 가장 따뜻하고 유능한 소통 방식 하이톤으로 그랬죠? 아이고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치우세요. 아우 진짜 오늘 굿모닝 차차차 개가 사람의 스트레스를 93%까지 알아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의 개가 되어드리고 싶은 치질하면 짓겠어요 이러면서 오늘은 좀 서비스 좀 많이 날려주시는 그런 화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금방요 금방 수목금 지나고 또 주말이야 이러고 더위가 조금 한풀 꺾일지도 몰라요. 굿모닝 차차차 출발했습니다.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0: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8: 놓치지 마세요.
9: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10: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전 탱자고요. 미옥 탱자고요. 수많은 탱자와 탱돌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라.
11: 기차는 칙칙 출발하고
10: 우리 영기님께서 저 진짜 아이 좋아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네요. 탱자씨 어제 방송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이셔요. 탱자씨 팬이에요. 오늘도 파이팅 탱탱. 어머 고맙습니다. 우리 다정 탱자님 콧소리가 나와요. 콧소리로 여봉 하죠. 낮은 도레미 소리로 하니까 이게 안 통하나 봐요 하셨는데 연습하면 돼요. 도레미 파솔 여봉 이거죠. 여봉 그러면 여봉 여봉 솔입니다. 솔 아 기분이다 오늘 라로 그냥 여봉
11: 모두 친구가 되죠. 노래 한 곡이면
10: 오늘은
11: 세상이
10: 오늘 우리 탱자님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지 어디 사는 누구 탱자신지요. 오늘 생방송으로 전화주세요 하면 전화주세요. 13531-2291 전화번호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135가 아니라 홀수 531 거꾸로 531 2291 두리두리 91 하나를 구한다. 2291
11: 만나요.
10: 오늘 통화 되신 분께는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님이 마시는 소반식당의 식사권 올림픽 칼국수 아 콩국수 콩비지 너무 좋아요. 요즘 저는 콩에 꽂혀서요. 아 어제도 팥도 삶고 막 콩비지찌개에다가 아우 콩이 너무 좋아 콩콩콩. 제주하러 고향에 바다 내음이 가득한 수산물이 있습니다. 제주하러에 50불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불꽃 아래 인연

인연, 인연. 우리의 좋은 인연 불꽃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화연에서 50분 상당의 식사권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탱자 뮤직 극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견우 직녀 스페셜로 가고 있죠?

현우 직녀 스페셜 2부 벼락 맞은 신혼 그리고 생이별 현우 직녀는 그렇게 첫 눈에 반해서 뿅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요? 깨가 쏟아지다 못해 폭발하던 신혼부부 결국 일을 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일은 안 하고 응? 아니 손은 그냥 놀고 있고 배틀에는 거미줄이 치도록 둘이 응? 사랑질 염장질만 하더니 드디어 옥황상제님의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달콤했던 신혼에서 순식간에 날아든 벼락 같은 이별 이야기. 오늘 이 애절한 순간을 노래해준 아티스트는 바로 독보적인 천상의 팔세토 공법. 바로 가수 조관우 씨. 국악 집안에 깊은 피를 물려받아 가성인지 진성인지 경계를 넘나드는 그 특유의 미성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찌릿하게 만듭니다. 이별의 하늘 이토록 아름답고 서글프게 풀어내는 목소리가 또 있을까요?

0: 하루 종일 서로 이름만 부르며 놀고 먹더니 옥황상제님의 한마디에 천국 인생 제대로 꼬였습니다.
1: 너는 당장 은하수 동쪽 끝, 너는 저 서쪽 끝으로 유배를 가거라.

0: 속고를 줄 시간에 직녀 얼굴만 바라보던 견우도 엉망겹 은하수 건너편으로 쫓겨났습니다.
1: 아이고 내 팔자야, 직녀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은하수에 길이라도 있어야 건너지. 아우 직녀야.
0: 꺼이 꺼이 울어보지만 막막한 하염없이 푸른 강물만 흐를 뿐입니다.

0: 괜찮아 괜찮아.
1: 너 같은 사람은 그리 흔치 않아.
0: 흔치 않아?
1: 요즘처럼 인스턴트 같은 사람 이젠 정말 식물이 나.
0: 요즘 다 인스턴트 사랑인가?
1: 사랑 하고 모두 말하지만 그중에 누가 진짜 사랑을 알고 있겠니?
0: 나 진짜 사랑해봤어. 이런 분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이따 전화하세요. 이 부분은 못 이렇게 부르죠. 꿈도 주고 멀어져갔네. 몸도 주고 뭐 이렇게 하던데 줄 수 있는 건 다 줘야죠. 사랑할 때 건널 수 없는 은하수 물길 앞에서 직녀를 찾아 방황하는 견유의 슬픈 방황.

일 안 하고 놀다가 한방에 강제 주말 부부, 아니 강제 연간 부부가 되어버린 불쌍한 두 사람. 은하수 사이에 길도 없이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이 황당하고도 슬픈 이별, 과연 어떻게 풀릴까요?

오늘 견우쟁녀 스페셜 지난주 수요일이 7월 7석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내 인생의 견우는 내 인생의 직녀는 과연 몇 명 다들 어떻게 잘 지낼까? 조간우 스페셜로요. 님은 먼 곳에 그리고 먼저 들었던 곡은 직녀에게였고요. 지금은 조간우의 길을 들으십니다. 내 인생 살아온 길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분은요. 213-531-291 213-531-2291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안녕.
0: 네, 유미 언니.
1: 어.
0: 아우, 지금 조지아 아틀란타. 어때요, 살기 지금?
1: 어떻게 됐다고? 애틀란타 어떻게 됐다고?
0: 아, 안녕하세요, 언니. 제가 지금 방송으로 전화드렸어요.
1: 지금 이거 방송이야?
0: 네.
1: 아이고.
0: 아니, 인사 좀 하세요.
1: 나 지금 자고 천주 운전하고 하는데.
0: 아우, 그래요?
1: 야. 한 3시쯤 전화할 수 없어?
0: 3시? 지금 조지아는 어때요? 괜찮아요? 나중에 그럼 전화할게, 언니. 응?
1: 여기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요.
0: 아무 일도 없어요? 아우, 요즘 조지아 사바나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데.
1: 뭐가?
0: 사바나.
1: 사바나가 어떻게 됐다고?
0: 사바나가 거기 뭐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많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러던데.
1: 지금 사바나가 그런 한다고 이렇게 커진다고?
0: 네, 살기 좋아지고 성장하고 있대야. 다른 도시는 다들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데 사바나는 거기 가면 뭐 할 일이 있을까 물어보려고 전화했지.
1: 그러니까 서바나가 옛날에 조지아에서 캐트로 시리를 했었잖아. 그래서 서바나가 저기 작으면서도 점점 커지고 투어스도 많이 오고.
0: 네.
1: 그게 그 뭐냐면 아직도 그 옛날 그 Gone with the Wind 같은 그런 집들이 있고 하니까. 네. 히스토리컬이잖아요.
0: 그러셨구나. 아무튼 언니 운전 중이신데 운전하시고요. 나중에 LA 오시면 식사하시라고 제가 소반식당, 올림픽하이국수, 바베큐식당, 화연, 그리고 제주화로의 50불 상당의 식사권 중 하나 준비해놓고 있을게요.
1: 그래. 나는 여기요가 좋아.
0: 어디요? 여기요? 여기요가 어디요?
1: 왜냐면 거기서 미연 안 쓰고 나 해주니까.
0: 아, 그래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건강하시고. 응? 언니 아무튼 또 봐요 나중에.
1: 알았어요.
0: 네.
1: 오케이, 바이.
0: 제가 이분을 갑자기 연결한 이유는요. 하파라고 하와이 말로 반 해프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혼혈인 모임에 제가 이렇게 알게 됐다가 그 뒷자리 이렇게 그 모임 노는 데서 레노에서 오신 어떤 언니를 알게 됐어요. 지금 리노에 엄청난 또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리노에 계신 분 어떠신가 하고 안부를 여쭐라고 한번 그 전화번호를 여쭈다가 이 윤미 햄튼 씨랑 연결이 됐는데 이분이 그 어제 저랑 통화를 좀 했는데 한참 찾고 싶어 하시는 또 할머니도 계시고 12살에 미국으로 입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한국 사람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양하고 뭐 이러는 것에서 물론 좋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막 이르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한국 사람 보면 무서워했다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코리안 하파 모임에서 같은 동병상련 언니 동생들도 사귀시면서 대부분 여자분들이더라고요. 다 여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런 상처도 서로 안고 치유하고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이런 모임이 하파 모임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나중에는 이게 다 남자들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시니어 센터에서 춤을 출 때요. 여자들만 춰서 여자분이 남자 역할까지 하잖아요. 우리 남성분들 여자들이 왜 오래 사는지 아는겨? 바로 나가서 춤추고 이 풀어서 그래요. 이렇게 요즘 춤을 추면서 내 인생이 바꿔지고 젊어졌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그런 춤출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 올 때마다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조지아의 아틀란타에 계시는 방금 통화하신 윤미 씨, 조지아는 별탈 없이 아주 좋아요 이러셨는데 사바나에 한국 공장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요. 얼마 전에 읽은 그런 기사에 사바나는 아직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도시로 나와 있어서 그리고 사바나 그러면 왠지 보니 레인포레스트도 있고 뭔가 사바나기요 이런 거 생각이 돼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텍사스의 오스틴도 한번 가보고 싶고 아직 못 가본 미국의 그 도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가보셨나요? 저는 아틀란타도 못 가봤어요. 언제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아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의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한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3: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2: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3: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2: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6: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 씨 코끼리
11: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 씨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10: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전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11: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 씨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10: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11: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12: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13: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12: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13: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미국의 미인대회 미스 그랜드 우승자가 왕관을 쓴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결혼 이력도 있었고 또 차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네요. 이게 뒤늦게 밝혀졌대요. LA 선셋 블루바드에서 사고를 내고서 그냥 그냥 사라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요즘은 비밀이 없어요. 옛날 과거지사 다 나오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굿모닝 차차차 레디로 원머링 굿모닝 차차차. 중국의 5살 여자아이가 집에서 놀던 중 무게 50g짜리 골드바를 삼켜서 병원에서 긴급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니 집에 뭐 그렇게 골드바가 있어. 아유 세상에 먹을 것도 많지 진짜 골드를 섬치다니. 어? 요즘 금값이 어떻게 되나요. 아유 정말. 굿모닝 차차. 독일에서는 손가락 레슬링이 있나 봅니다. 아유 뭐 이렇게 힘들게 온몸으로 해. 손가락 그것도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걸고요. 그러고서 테이블 양쪽에 앉아서 가죽고리에 가운데 손가락을 걸고 상대방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면 승리합니다. 단 몇 초에서 길게는 1분 남짓 이어지는 짧은 승부지만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는 150명의 내노라하는 강자들이 참가를 해서 열띤 힘겨루기를 펼쳤다고 합니다. 2월 7일이라고요. 오늘 같은 더운 날에 발씨름 한번 할까? 아니면 이분들처럼 그 고리 같은 거를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해가지고 한번 가위바위보도 좋고 시원한 물풍선 던지기도 좋겠습니다. 아이다호 출신의 아버지와 아들 이 팀이 돼서요 세계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물풍선을 던져서 아들이 받는 거 141.07피트 약 43미터 거리에 물풍선을 던져 받았다고 하네요. 옛날 기억나십니까? 여름에 진짜 물장난 치면서 그리고 받으면 터지는 거 그래가지고 시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정다우시면요 물을 뒤집어 쓰시고 이 셔츠가 마르는 동안은 아주 시원해요. 이 등산을 다니신 분은 특히 여름에 아예 그냥 그 내 위에 셔츠를 벗어가지고 물에다가 담궈서 살짝 짠 다음에 이걸 입고 산에 올라가 봐요. 어우 시원하다. 정말 시원합니다. 이 물 부족 현상이요 좀 심하죠.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거 바로 물인데 미 서부의 젖줄이라 불리는 이 콜로라도강 수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핵심 저수지 미드호와 파월호 물이 바닥이 드러나서요 1960년대 저수지를 채우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물이 빠져나가다 보면 댐 아래로 흐르지 못하는 이른바 데드풀 상태에 빠질 경우 하류 지역 4천만 명의 용수 공급은 물론 수력 발전까지 멈출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옛날에는 물이 풍부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너무 막 그 법안으로 할 때 그래 니네 먼저 가져가 2주 뭐 이래가지고 잘못 좀 나눠진 것도 있다고 그래요. 미 연방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존 합의를 넘어서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 3개 주에 강제적인 물 배급 감축안을 발효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2년간 연간 총 125만 에이커 피트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물 사용을 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먹는 잔디를 뭐 줄이고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 물 많이 먹는 거 줄이고 농사 짓지 말고 우리가 돈 줄게. 그럴 정도로 지금 물이 없다고 그래요. 물 사용 기득권과 감축 비율을 두고 주 사이에 갈등도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기후변화가 가져온 서부의 심각한 물 부족 위기 우리 일상까지 바짝바짝 어쩌면 다가올지 몰라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유사시에 준비하실 것 중에 바로 그 정수기 그게 포터블 정수기가 있어요. 예전에 한 7, 80불이면 샀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약으로 된 것도 있어요. 오수에다가 이걸 탁 풀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또 요즘은 이렇게 우리가 잘 해가지고 비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거를 씨앗을 우리가 뿌릴게 이래가지고요. 내놓으라 하는 그런 기업들이
극심한 가물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본격적인 상업화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무인 드론을 띄워서 구름 사이에 요오드화 은이나 전화를 띤 입자를 직접 뿌리는 인공강우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이게 뭐 기존보다 훨씬 정밀하게 비구름을 자극해서 눈이나 비의 양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기술 덕분에 비가 내린 건지 어차피 내를 비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여전히 까다롭기 때문에 또 인위적인 건 항상 부작용이 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와 반발도 있습니다. 지금 그 캘리포니아에는 대기천 현상이 포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올 겨울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릴 것이다. 방수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 오면 우리 캘리포니아에 그리고 우리 LA에 저쪽 팰리세이드 그리고 여기 불이 난 곳이 있잖아요. 근데 불이 나면 이 땅이 비를 머금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데 왜냐하면 나무나 풀에는 원래 자체 보호를 위한 기름기, 왁스 성분이 있어요. 근데 산불이 나고 수백 도로 엄청난 열이 가해지면 이 왁스 성분이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체로 변해서 흙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든대요. 그러다 땅 속 서늘한 곳을 만나면 다 붙어서 다시 단단한 고재로 응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 나면 이게 땅 속에 방수 왁스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이게 스폰지처럼 물을 흙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겉면을 타고 그대로 쏟아져 내리면서 불탄재와 돌멩이, 흙더미를 모조리 쓸고 내려오는 거죠. 이게 그 토석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다시 예전처럼 비를 흡수하는 걸로 가려면 길게는 6년 정도 그리고 보통 3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땅이 다시 비를 품을 수 있는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기에는 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산불이 나고 첫 번째, 두 번째 맞는 겨울 우기가 가장 위태로운 고비라고 합니다. 자연이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땅을 다시 헐겁게 풀어줄 때까지 우리는 좀 더 살피고 대비해야겠네요. 저쪽 네바다 리노에서도 불이 많이 나가지고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리고 산불이 나고 또 나중에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아무튼 요즘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기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잘 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요. 그런 자연 속에서 남태평양 작은 나라 투발루에서 나온 기분 좋은 변화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외래종인 쥐와 노란 미친개비 이 개미 이름이 노란 미친개미예요. 이렇게 유해 생물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 섬에 들어왔는데 토종새 그리고 있던 토종개들이 설자리를 잇고 큰 고통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 그리고 정부가 손잡고 대대적인 외래종 퇴치 작전을 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섬에서 6년 그 6개의 작은 섬에서 이 쥐가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래서 자취를 감췄던 야자개, 개가 야자개예요. 야자개. 그리고 새들이 다시 섬으로 돌아와 생기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자연에 관한 뉴스 보니까요. 어떤 오리는 거기에다만 알을 낳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멸종될 그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 오리알 16개를 살짝 그냥 조심조심해서 몇십 마일 떨어진 곳에 수풀에다가 잘 놔줬다고 합니다. 분산하는 거죠. 재산도 안전분산 투자하자 이것처럼 멸종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오리를 오리알을 옮겨서 저쪽 수풀에 딴 집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좋은 분들도 계시는군요. 굿모닝 차차차 1부의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반값
세이라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 후 우리 후니 탱자와 이후에서 고쳐져 뵐게요.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츠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츠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6: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5: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9: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0: 213-388-5600 213-388-5600
1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1: 융자나라 좋은 나라.
10: 융자라면 콜미
11: 213-388-5600 213-388-5600
12: 융자 나왔어요.
13: 우와 빠르네.
1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8: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9: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 축구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항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 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 제품이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폐와 관련하여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았기에 소비자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전화주시면 폐건강에 유익한 오리지널 정품 후코이단 무료 샘플을 보내드리며 전문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폐건강에 유익한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18: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후니탱자가 굿모닝 차차차 하고 한번 외쳐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이분은 왜 맨날 나만 소리쳐야 돼?
4: 그럴까요? 아 저는 기다리고 소개를 해주 기다리고
3: 아니에요 있었죠. 후니탱자가 주인인데 자 시작했어 시작
4: 굿모닝
3: 아우 느끼해
4: 굿모닝 네, 잘 자요
3: 그거 굿모닝 베트남 그 영화 기억나시죠?
4: 굿모닝 베트 저거잖아요 응, 응. 그
3: 로빈 윌리엄스
4: 로빈 윌리엄스 그 아 응. 제목이 뭐지?
3: 아 뭐지?
4: 그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3: 응. 아 생각이 안 나네
4: 선생님
3: 선생님?
4: 책상에 올라가지고 저
3: 죽은 시인의 사회?
4: 죽은 시인의 사회 맞네
3: 그게 그거예요?
4: 응
3: 나 난 아, 다른 영화로 생각했는데? 어?
4: 아, 딴 거다.
3: 정신에서 왜 그래? 아, 나는
4: 아, 둘 다 로빈 윌리엄스 나오잖아요.
3: 베트남 다녀오신 아, 로빈 윌리엄스
4: 둘 다 로빈 윌리엄스잖아요.
3: 책상에 올라가서 아, 나 왜 그래? 난 넘어갈 뻔했잖아.
4: 거기
3: 아.
4: 거기 유명한 건 뭐죠? 죽은 시인에서 유명한 거 애들 네. 책상에서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뭐지? 되게 유명한 아, 대사 있잖아.
3: 응.
4: For the people, all the people 아닌데 뭐지?
3: 아니야, 까르페 디엠.
4: 아니요.
3: 네.
4: 아니야, 아니야. 아, 여러분 빨리 좀 알려주세요. 아 뭐지? 머리가 아? 바보 같아. 되게 유명한 대사 있잖아.
3: 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마침 엊그저께인가?
4: 아 그래요?
3: 응.
4: 그 아이들 책상에서
3: 네 일어나면서 그죠?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어요.
4: 무슨 썰 뭐 이러지 않나?
3: 아, 아 이거 맞추신 분께 오늘 선물 드려야겠다.
4: 어? 뭘 무슨 물?
3: 어? 무슨 선물 많죠. 소반식당.
4: 자 여러분 로빈 윌리엄스 지금 돌아가신 고인이 되셨지만 로빈 윌리엄스께 나오신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아이들한테 교실에서 뭔가를 하면서 아이들이 일어나면서 올라가면서 막 한 명씩 막 외치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3: 응, 한 명씩 그, 책상에 올라. 아, 세워놨다.
4: 네, 나왔어요? 힌트 주세요, 그럼.
3: 안 돼.
4: 아, 그래요? 응. 요거 오늘 2부 저희 응. 11시 15분 전까지 주시는 분이 있다면
3: 네.
4: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카톡이나 댓글 다 가능합니다. 네. 유튜브 댓글.
3: 카톡 RS1650
4: 네.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3: 네. 유튜브는 radioseoul1650.com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돼요.
4: 누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3: 네 아버지 뭐 하노?
4: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야 그거 진짜 웃기겠다. 로빈 윌리엄스가
3: 네 아버지 뭐 하노?
4: 깡패인데 그래
3: 옛날에
4: 임마.
3: 옛날에 진짜 가정 그거
4: 호구조사 했잖아요.
3: 호구조사 호구야 나는
4: 집에 TV 있는 사람 손 들어 했잖아요. 그렇죠? 손 많이 드셨겠네요.
3: 그렇죠. 피아노 있는지 뭐지? 피아노지.
4: 하프 있는지 뭐 손들고 막 이런
3: 하프?
4: 거.
3: 하프가 어디 있어?
4: 예전에는 그 하프가 그 하프 연주하는 하프. 그게 그 재벌집의 상징이었잖아요.
3: 아 그래요?
4: 당시에 그게 1억이었대요. 저도 믿거나 말거나 얘기야. 근데
3: 하프가
4: 그때 그 저희 들은 얘기예요. 그 저희 외숙모 댁에 외숙모 하프를 치셨거든요.
3: 와.
4: 가면 있어요. 저는 이게 아 되게 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친구가
3: 네.
4: 야 하프 있는 집은 재벌이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저희 집은 없죠. 그래서 막 진짜 얼마인데 1억 근데 애들이 1억 그렇게 뭐 그냥
3: 그쵸?
4: 크다는 얘기겠지.
3: 옛날에 가위바위보 할 때 내놓기 내놓기 100만 원 내놓기 이거 아세요? 팀 가를 때 손등이냐 손바닥이냐 할 때 내놓기 내놓기 100만 원 내놓기
4: 근데 그렇게 해요?
3: 충청도야 이거.
4: 아니 충청도도 100만 원 내놓기로 한다고?
3: 네 어렸을 때 100만 원 100만 원이면 다 됐어 그때
4: 경상도는요
3: 뭔 뭡니까?
4: 실림 없다 말 없다 이러면 되냐 뭐 이렇게요
3: 뭐 그런 실리 없다?
4: 아 근데 그 실리다라는 표현이 나 실리다 이게 우리가 저 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약하다 너네에 비해서 우리가 더 약해 불공평하다 우리 팀이 실리다 이렇게 실리다는
3: 그럼 깍두기를 거예요. 하나
4: 그럼 깍두기 더 넣어주는 거야
3: 깍두기
4: 그러니까 했을 때 실림 없다 그러니까 했다고 편 니네가 부족한 거 없어 실림 없다 말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게
3: 그 주로 뭐 하고 놀았어요?
4: 저요?
3: 응.
4: 몰라요 저
3: 오징어
4: 골목대장이었는데
3: 오징어 알아요? 오징어?
4: 오징어 이렇게 점프해서 하는 거?
3: 응, 응. 아, 했죠 옷 다 찢어지죠 불란냐
4: 불란냐 뭐예요?
3: 불란냐도 그런 거예요
4: 저희 그런 거 그
3: 불란냐
4: 돈가스 그러면... 아세요?
3: 돈가스는 뭐예요? 이게 지방마다 그 조그만 아, 네. 나라 이게 다 다르구나.
4: 아 다른가 봐 진짜.
3: 그럼 돈가스는 뭐예요?
4: 똑같 그 원을 그려놓고 흙에다 동그라미 그려놓고 뛰어가서 그 원에다 한 발을 돈 하면서 발을 대고 밖에 나가면서 가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 돈가스 돈가스인데 상대방 발을 후려치면은 이기는 거예요. 돈가스가 있고, 네.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돼. 내가 돈가스하면 뒤에 다 돈가스 해야 되고, 내가 가스 그러면 다 같이 가스 해야 되고. 그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남자들하고 싸움나요? 발차기 하고.
3: 오, 야.
4: 나 되게 잘했는데. 아, 이거 아시는 분 많을걸요? 여성분이라서 모를 수도 있어.
3: 돈가스는 몰라. 우리는 뭐 이제
4: 고무줄놀이. 고무줄놀이. 무슨 노래 했어요? 술래잡기.
3: 동무들아 오너라 달맞이 가자.
4: 노래 그거 맞아요?
3: 맞아요.
4: 무슨 노래가 의미 두 개밖에 없어. 동무들아 오너라 달맞이 가자. 이거를 북한 노래 돼요. 어저께 뭐 귀뚜라미 노래 하시더니만. 아닌데 우리 애들 여자애들은 되게 신나는 거 불렀는데 막 이렇게 뭐 마나나나 아 신데렐라인가 아닌데
3: 신데렐라 뭐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4: 어려서
3: 아 야 네. 진짜 어렸을 때 그렇게 놀이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고무줄 좀 하고 싶어요.
4: 고무줄이요?
3: 응 다 기억해 지금 기억하는 거서. 근데 하얀 눈 위에 구두 발자국.
4: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몸이 이것도. 따라할까요? 몸이 따를까요?
3: 그러죠.
4: 그 다리 올리고 막 이러잖아.
3: 그치 그치. 네. 찢어져.
4: 아무튼 갑자기 기억이 나왔는데 저 어릴 때 되게 재밌게 놀았죠. 진짜 그때는 우리 막 컴퓨터 이런 거 잘 안 했잖아요.
3: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했던 거야.
4: 네. 아 네. 맞네.
3: 뭐요?
4: 아까 미옥 씨께서 말씀하신 게 힌트가 네. 맞네.
3: 뭐요?
4: 네? 아 그 대사. 맞아. 내가 그 썰 맞네. 아.
3: 뭐요?
4: 아이 그 대사.
3: 맞아요? 정답이 네. 맞아요? 제가 말한 게?
4: 그걸로 시작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 다음 단어들이었어요.
3: 아 그래요? 어, 그 정답은 그러면 이따가
4: 15분에 뭐 아무도 모르시나 봐.
3: 그래요.
4: 네, 이거 자, 어려워요.
3: 오늘은 우리
4: 자, 오늘은 또 건국신화 가야죠. 월드컵 건국신화 오늘 제7화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태리 그리고 중국 정과를 갔었는데
3: 네.
4: 아 오늘은 여러분 아프리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3: 네.
4: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초콜릿 하면 떠오르는 나라.
3: 가나.
4: 가나. 왜?
3: 그 가나가 그 가나요? 근데 가나 초콜릿이 가나가 가나.
4: 그거 아니에요?
3: 아닌 것 같은데.
4: 진짜 아니에요? 전 가나에서도 가나 초콜릿이
3: 있는데. 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4: 오나 가나 가나. 오늘의 주제는 가나와 모로코.
3: 모로코.
4: 모로코. 자 여러분 근데 가나와 모로코는 그 대한민국처럼 네. 어떤 뭐 단군신화 이런 게 없어요.
3: 네.
4: 그냥 누가 뭘 세운 게 아니라 그 땅에 살아온 민족들이 우린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를 아, 얘기하는 겁니다.
3: 진짜.
4: 가나. 가나.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가나를 좀 아실 거예요. 가나 축구 잘해요.
3: 네.
4: 별명이 뭡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 가나? 가나 초콜릿 아닙니다. 가나 그러면 블랙 스타즈.
3: 아 검은 별이야.
4: 검은 별. 국가에도 국기에도 검은 별이 있어요.
3: 어 그래요?
4: 네 가나에. 가나가요. 그 자기네 민족 중에 악한족이라서 악한족. 와칸다 아닙니다. 악한족.
3: 아, 착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그냥 아, 족 이름이 악한족이야.
4: 악한족이 아니라 이름이 악한족.
3: 족. 네. 어, 나는 악한
4: 선하고 악한 게 아니고.
3: 아니, 악한족 이름이.
4: 아, 투더 칸투더 족. 악한족. 가나의 대표적인 민족인데요. 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아산테 또는 아샨티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전설에 따르면 이 아샨티 왕국이 만들어질 때 여러 부족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여러 부족이 있는데 서로 힘을 못 합쳐요. 그때 한 지도자가 딱 나타납니다. 이름이 오세이 투투. 오세이겠지?
3: 오세이 투투.
4: 하나를 만들면 이제 이 사람이 부족이 다 하나를 모아. 근데 이 한 명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모아지는 거예요.
3: 아,
4: 왜냐면 아무리 이 사람이 막 해도 사람들이 야 근데 왜 우리가 하나여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는 뭔가 사람들을 혹할 수 있는 신비로운 게 필요한 거죠.
3: 뭔가를 하나로 모아주는.
4: 네, 하나를 몰아주는 그게 바로 오 콤포 아노끼에. 요게 영적인 힘을 가진 사제라는 네.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3: 네.
4: 이 분이 사람들을 참 모아놓고 왕이랑 있을 때 오 콤포 아노끼에가 하늘 향해 막 기도를 합니다. 흥야 흥야 흥야 흥야 하지. 하늘에서 뭐가 촤악 내려왔대요. 뭐가 내려왔냐?
3: 네.
4: 금으로 된 의자.
3: 오, 황금 의자.
4: 황금 의자. 골 스툴. 근데 아프리카는 원래 옛날에 금 많지 않았어요?
3: 금 많죠.
4: 그렇죠. 금이랑 다이아몬드 이런 거 많잖아.
3: 블러드 다이아몬드.
4: 어, 블러드 다이아몬드도 있고. 근데 뭐 금이 이렇게 의미가 있어. 하여튼 황금 의자 촤악 내려와요 하늘에서.
3: 네. 네.
4: 근데 이 의자가 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3: 네.
4: 전설 속의 황금 의자는 이 아샨티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왕보다 높게 여겼대요.
3: 네.
4: 왕은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늙으면 죽어. 근데 우리의 민족의 영혼, 이 골든 의자는 영원하다.
3: 네.
4: 그래서 왕도 그 황금 의자에 앉을 수, 함부로 앉을 수가 없었대요.
3: 네.
4: 그냥 이거는 왕좌가 우리는 하나라는 증거로서 그거를 중심으로 여러 집단이 뭉치고 점점점 강력한 왕국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 의자는 어디 갔을까요?
3: 어디 갔을까?
4: 어디 박물관에 있을까? 아니면 오, 누가
3: 황금인데
4: 녹여서 팔았나? 근데 이런 게 보면 약간 뭐 성배 이런 것처럼
3: 네.
4: 어떤 그런 하나의 상징이 있잖아요.
3: 어.
4: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황금 의자가 자기들을 하나를 뭉치게 해주는 그런 네. 신성한 물건이다 이렇게 믿고 계신다고 합니다.
3: 아, 네.
4: 자 이번에는 북 아프리카로 좀 올라가면 또 유명한 축구의 나라 모로코 이번에 잘했잖아요 또 모로코가.
3: 그쵸.
4: 항상 잘해요 모로코는. 생각보다 잘해 조그만 나라가. 모로코는 사하라 사막, 아틀란스 산맥 그리고 대서양과 지중해가 만나는 그 땅입니다. 여기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마지그족 이름이 어렵다. 아마지그족 아마지그족
3: 아마지그족
4: 아마지그족 우리가 베르베르라고 부르는 사람이래요.
3: 그렇죠, 그렇죠.
4: 베르베르는 저 소설가 아니에요?
3: 베르베르
4: 그렇죠, 그렇죠. 저 개미 쓴 사람 그렇죠. 아무튼
3: 베르나르
4: 이, 아마지그라는 말이 흔히 자유로운 사람 또는 고귀한 사람이라는 의미래요.
3: 네.
4: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자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3: 네.
4: 우리는 고귀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칭송하는데
3: 네.
4: 이분들은 굉장히 뭐 사막이 있다 보니까 막 얘기가 많아요. 많은데 이분들은 땅이 제일 중요해. 왜? 사막이니까 사막에서 자기 땅, 물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3: 네.
4: 산은 피난처이자 별은 길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우리가 옛날에 뭐 길이 있어요. 뭐 표지판이 있어. 지도가
3: 그쵸.
4: 있어. 뭐 구글 맵이 있어. 그러니까 따라 길을 안 잃으려면 뭘 보고 갔을까요 옛날에?
3: 별.
4: 그죠. 이거 할 줄 아세요? 별 보고 갈 줄 아세요?
3: 별들에게 물어봐.
4: 할 줄 아세요? 트레킹 하시는 분들은 알던데 별 보고 가시는 거?
3: 뭐 그때 다르다고 그래요. 북극성을 봐야지.
4: 그때.
3: 왜냐면 아니
4: 아, 당연히
3: 사계절마다 이게 다르니까. 네.
4: 그러니까 북극성을 보고 따라간다면서요.
3: 뭐 북극 뭐 그런가?
4: 근데 저는 모르니까. 근데
3: 별은
4: 별 뭐지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잘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고 하더라고요. 얼마큼 믿는지 모르겠지만.
3: 네.
4: 근데 뭐 요새는 뭐 나침반이 워낙 잘 나와서.
3: 아니 그거보다 해가 뜨고 지는 걸로 이제 동서남북.
4: 그럼 깜깜하면 어떡해요?
3: 이제 깜깜하면 자야지.
4: 사막은 더우니까 밤에 걷잖아요.
3: 아 그렇구나.
4: 낮에 쉬고.
3: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별 봐야
4: 그러니까
3: 되네.
4: 그러니까 별 보고 갔다는 거지.
3: 그 더운 데서.
4: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별이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들한테 큰 소중한 거였는데
3: 그렇구나.
4: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한 지도인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 뭐 아틀란 산맥 있잖아요. 산맥.
3: 네.
4: 그게 또 그리스 신화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스 신화는 그 산을 그냥 산으로 보지 않고 아틀란스라는 거인이 신들과의 전쟁에 패한 다음에 하늘을 떠받치는 벌을 받고 있다.
3: 네.
4: 그 저건 산이 아니고 신의 벌을 받는 거인을 네. 일컫는 그게 이제 아틀란스 산이거든요.
3: 네.
4: 그래서 이 아틀란스 산맥 이 이름이 떠는 아틀라스. 그렇대요.
3: 아 그렇대요.
4: 그래서 아틀라스. 이분들은 모로코는 이제 하늘과 그 아틀란스 산맥 별 이걸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뭐 자기들이 어디서 왔다 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고 순수한 자유로운 영혼이다. 왜? 어디든 가면 가니까 사막이니까 이동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별을 따르고 저 산 아틀란 산을 그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면서 그거를 보고 따라간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3: 네.
4: 근데 결론은 겁니다. 어쪽에 아까 우리가 처음 말했던 저 네. 어디죠? 가나는 안 뭉치니까 그 황금 의자를 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해서 하나로 뭉쳤는데 이 모로코 쪽에서는 어차피 하나가 될 수 없는 부족들이 옛날에 사막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뿔뿔이 있더라도 우린 절대 우리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정체성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3: 멋있네요.
4: 근데 하나다 보다는 나 사라지지 않는다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서로 저마다의 개성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4: 네.
3: 그죠?
4: 사막 가보셨어요? 뭐 우리도 사는 캘리포니아 사막이긴 하지만
3: 사막 가봤죠.
4: 어느 사막 가보셨어요?
3: 미끄럼도 타고
4: 해보셨어요 그거?
3: 뭐요?
4: 그 모래
3: 그럼요. 저기 데스밸리 가는 길에 있어요.
4: 해보고 싶었는데
3: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그러니까
4: 그거 그냥 아무나 그냥 하는 거죠? 뭐
3: 그럼요 길에 있어
4: 그냥 내려 하는
3: 거죠? 그게 어디냐면 네. 저기 395번 있죠?
4: 네
3: 롬파인 가는 길에
4: 오.
3: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데스밸리 가는 길이 나와요
4: 데스밸리 네
3: 그 길에 왼쪽에 가면 모래사막이 있어.
4: 아니 근데 그냥 아무나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3: 그럼요. 입장료 안 내고.
4: 근데 중요한 건 타고 내려갔어요.
3: 올라올 때는?
4: 그 다시 올라와야 돼?
3: 그거 저기도 있어요.
4: 뭐 어디요? 어디 어디 어디?
3: PCH. 어디. 1번.
4: PCH 그게 어디 있어요? 거기. PCH? 파시퍼 사이웨이 이래요? 어느 쪽이에요?
3: 말리부 지나서 네. 가다 보면 오른쪽에 사람들이 그거 타고 있어요. 모래밭.
4: 이게 모래밭에서요?
3: 어어어.
4: 어, 나 몰랐는데 찾아봐야겠다.
3: 바로 바다 앞에. 거기도 탈만해요.
4: 꽤 높아요? 근데 그거를 뭐 뭘로 타요? 그냥 뭐 이렇게
3: 뭐
4: 타올 아니면 뭐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거?
3: 애들 타는 거 있잖아요. 아, 썰매 탈 때 하는 거. 어, 그런 거 놓고 타던데.
4: 그리고 올라갈 때 걸어 올라가고요? 아, 그게 좀 귀찮네.
3: 아, 그리고 좋은 진짜 어? 좋은 엑소사이즈죠.
4: 어, 아 저는 그 그런 데서 딱 사나이니까 딱 네. 그냥 사
3: 저는 그거 해 보고 싶어요.
4: 사나이용 오토바이죠.
3: 그 모래 언덕에서 스키 타는 거. 그거 이제 해야 돼. 왜냐면 이제 뭐 왜요? 눈이 없는 세대가 오면 모래에서 타야지 뭐.
4: 근데 모래에서 스키를
3: 개발을 해야지 누군가가.
4: 그러니까 탈 수 네. 있나? 뭐,
3: 그러니까 뭔가를 개발을 뭔가 해야 있겠지. 되지 않을까.
4: 어. 응. 아니 근데 굳이 왜 그거 그 모래 날리는 데서 왜 그걸 타고 싶어요?
3: 그래도 싱싱 모래에서 뭔가 날라면 좋잖아요.
4: 어. 응. 그 저 어디 응. 영화 보면 나오는 그 막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냥 하도 끝도 없는 사막 있잖아요. 응. 저 중동 지역에 응. 거기서 아마 탈 수 있을걸요?
3: 어 그래요?
4: 어, 그럼...

0: 그, 아 뭐야 갑자기 최신한 순간 까먹었잖아요. 이 이미애가 아니고 누구야?
1: 이미연.
0: 이미연 씨. 어. 난 사랑해요.
1: 그 어 그래요.
0: 순간.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야, 남자 그 코트 안에 얼굴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그 우리끼리 막 소매치기라고 막 어릴 때 했던 건데
1: 네.
0: 지금
1: 그렇군요.
0: 나이 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설레는 모습이에요.
1: 아 그래요.
0: 어릴 땐 몰랐네. 초콜릿만 생각했네.
1: 아 그랬구나.
0: 이미연 씨가 우리 가슴팍에서 얼굴을 부끄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참.
1: 아우 그랬어요.
0: 초콜릿이 먹겠어?
1: 아 미연 씨는 요즘 뭐 하려나.
0: 어 우리 란세님. 포인트 무구의 모래 언덕 있습니다.
1: 어, 맞아요.
0: 맞아요? 포인트 무구.
1: 포인트 무구.
0: 어, 감사합니다. 이게 그 PCH예요?
1: 예. 네. 포인트 무구. 어제도 제가 이게
0: 어, 포인트 들어봤어. 포인트 무구. 어.
1: 거기가 그 미 전역에서
0: 사람 많다고 했던데 아니에요?
1: 그게? 바로 해수욕을 하면서 캠핑을 할 수 있는 데가.
0: 아, 그게 말씀하신 데 거기구나.
1: 어, 우리 아. 여기에서는 포인트 무구요.
0: 어.
1: 거기 가면 어, 너무 좋아요.
0: 무구화.
1: 바로 바다 그 모래사장에서 캠핑을 하는 거야. 아우, 세상에.
0: 그럼 막 개미도 엄청 큰 거 알죠? 모래
1: 그래요?
0: 사는 어. 개미가
1: 밥 먹다가 모래 씹히고 막
0: 일반 개미 두세 배가 돼. 이만해.
1: 아 그래요?
0: 진짜요. 튼실해요. 아. 어, 얼마나 어, 무서운데 막 정갈도 나오고
1: 어 요즘 또 모기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 그 응? 있잖아요.
0: 버물리?
1: 그런 거 잘
0: 거
1: 준비하시고
0: 거. 아.
1: 비상약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0: 네.
1: 포인트 무고 가본 지 오래됐네요.
0: 홍소련님 네. 어, 세상이 참 다르게 보인다라고 위에서 보면
1: 네.
0: 무슨 뜻일까요? 위에서 보면 세상이 무척 다르게 보이지. 어느 위에서 아. 봤을까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1: 아, 그 모래 언덕에서 보면 그
0: 아,
1: 얘기죠.
0: 그런가?
1: 어, 그럴 것 같은데요.
0: 가나 초콜릿 광고에 장국영 씨가 나왔어요?
1: 어, 그랬던 것 같은데.
0: 그래요?
1: 어.
0: 란스님께서 가나 초콜릿 광고에 네, 장국영
1: 옛날에 나왔던 것 같아.
0: 장국영 씨가 가나 초콜릿 나왔다고?
1: 아닌가? 네, 이제.
0: 아니 유 저 주윤발 씨는 밀키스 나왔어.
1: 아니면 말고 아유.
0: 근데 그 당시에 진짜. 많이 나오긴 했어요.
1: 아, 장국영 오빠 보고 싶다.
0: 구경이요?
1: 장국영 오빠 노래 들을까?
0: 챙챙챙
1: 이따가?
0: 아, 일단 오늘 네, 아까 준비하신 거
1: 모나코
0: 어, 모나코
1: 모로코 말고
0: 어, 모나코.
1: 모나코로 이게 여름이면 듣던 노래라
0: 맞아요.
1: 추억의 노래
0: 모나코
1: 아,
0: 이 노래 너무 좋죠.
1: 모나코 다시 한번 해줘요.
0: 아, 우리 훨씬 멋있어.

0: Et voilà, comme une vague blonde, tu m'emportes déjà.
1: 저는 여기가 김원복 스테이션으로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김원복 스테이션이 뭘까?
2: 아, 중간 대사가?
1: 네. 왜냐면 자기 나름으로 뭐 그때 샹송을 알아요.
2: 그 모로코도 처음에 네. 모로코 할 때 사람들이 모라코 이러는 게 있어요. 경상도 모라코.
1: 맞네요. 굿모닝 차차차 2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2: 노래 듣고 죄송해요.
1: 노래에 빠졌어 지금. 네.
2: 코리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안경외길 53년 금강형 거만과 죄송합니다.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2: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 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 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일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9: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1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3: 213-383-3838 213-383-3838.
1: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누가 얘기했을까요?
2: 어? 글쎄요? 너 위인께서 말씀하셨겠죠.
1: 엿장수가 했다는데.
2: 아,
1: 그건 아니고요. 요즘 이 더위 때문에 더위 드신 분들, 기력이 없는 분들 계실 거예요.
2: 네.
1: 오늘 초대 손님은 바로 우리 후니탱자가 너무도 좋아하는 분들이죠?
2: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경상한의과병원 전 경상한의과 대학 교수이자 학장이셨고요. 진짜 LA에서 침 잘 놓기를 가장 네. 유명한 것, 그리고 침뿐만 아니라 뜸, 부황, 그리고 정말 발효의 대왕.
1: 아, 발효.
2: 네, 발효의 정말 모든 공식을 만들어주신 우리 류재규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1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장님.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원장님 너무나 존경하고
1: 그러니까.
2: 좋아하기 때문에
1: 어디 몸 아픔은 그렇게 네. 다 고쳐주셨다면서요.
14: 네.
1: 덕분에 훈이 씨 덕분에 주변에 네. 아프신 분들 글로 다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
6: 그래 너무
1: 바쁘셔가지고. 입소문이 났어요.
2: 근데 너무 바쁘셔요. 네. 너무 바쁘셔요. 네. 근데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 네. 다리 다쳐갖고 네. 지팡이 샀을 때
1: 네.
2: 그 처음 거 말고 두 번째 한번 또 제가 그니까 병원 아파서 잠깐 쉬었었잖아요.
1: 네.
2: 그 바로 전에 네. 바로 전에 다리가 좀 아파갖고 또 찾아뵀었죠.
1: 아 그렇구나.
2: 또 침 한 방에 전 또.
1: 야 한 네. 방에 그냥. 바로 올림픽과 아드모 VIP 플라자 안에 있습니다. 경산 한의원.
2: 네.
1: 몸의 통증 그리고 요통, 좌골신경통,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 모두 한방 치료로 보험으로 치료를 해드립니다.
2: 네. 뭐 침치료, 부항, 뜸치료, 온침 그리고 또 교통사고 환자분들도 다 해주시죠.
6: 네, 어머니. 맞습니다. 그 후유증 없는 치료를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아,
2: 그리고 또 좋은 게 여러분 네. OTC 카드도 가능하시고요.
1: 네.
2: 네. 보험도 다 되잖아요.
6: 네, 완전. 보험 다 됩니다.
2: 그렇죠.
1: 네. 네.
2: 뭐 아스티바, 막 클로버케어, 앤썸 이런 보험 다 되니까요.
1: 네.
2: 믿고 안심하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먼저 안내해 드리고 시작할게요. 경산 한의원병원 213-335-8855번. 이것도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원장님.
6: 네. 335 모여서 팔팔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2: 네. 그래서 아~ 그래서 335에 8855번입니다. 네.
1: 번호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외웠어요. 335 모여 335 네. 88하게 오라. 8855
6: 오래오래 살자.
2: 오래오래 살자.
6: 네.
1: 야.
2: 자, 오늘 뭐 저희가 준비한 게 많긴 한데 우리 경상하니까 우리 원장님 모시면 일단 무조건 네. 아까 제가 발효 말씀드렸잖아요. 공진당. 이게 또 발효에 요새 또 산삼까지 들어가서 뭐 LA 최고의 효력이라고.
6: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치매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1: 네.
6: 그 요즘 허리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가장 많고요.
2: 네.
6: 그다음에 목 아프신 분들, 어깨 아프신 분들, 무릎 네. 아프신 분들
1: 네.
6: 이제 그렇게 순차적으로 좀 많이 오시는데
1: 네.
6: 예를 들어서
1: 네.
6: 허리가 아프신 분이
1: 네.
6: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 부축을 받고 병원에 들어오셨어요.
2: 예, 예.
1: 네.
6: 들어오셨는데
1: 네.
6: 바로 제가 오기 전과 온 후의 효과는 딱 틀립니다.
1: 아 그렇겠죠. 아 진짜
6: 네.
1: 좋아.
6: 네.
1: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막 목이 아프고 자세
6: 네, 자세도 네. 있고 뭐 네. 원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네.
1: 아, 요즘 또 폭염에 지쳐가지고 네. 아, 나 진짜 기운이 없어 이런 분들 많이 오셨어요?
6: 너무 많으신데요. 네. 요즘 너무 덥지 않았어요?
2: 너무 덥어요.
1: 오늘도 너무 덥지 않아요?
6: 어제도 그렇고요.
1: 네.
6: 오늘도 그렇고
1: 네.
6: 내일은 또
1: 더 덥대요.
2: 그래요?
6: 네, 네. 100도가 넘어간다고 그러죠.
2: 야.
1: 나 어제 처음으로 에어컨 켰어요.
2: 와.
1: 안 되겠더라고.
2: 그 그러니까 정말 더워요.
6: 지금 밖에 나가서 저 네. 이제 방송에 오기 전에 보니까
1: 네.
6: 너무 더워요.
1: 그렇죠.
2: 맞습니다.
1: 야 이럴 때 진짜
2: 좀 원기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6: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이 네. 첫째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첫째는 그 더위에
1: 네.
6: 딱 그 내 몸에 들어온 그런 부분을 꼭 좀 들어오지 않도록
1: 네.
6: 그 기력을 챙기셔야 되는데
2: 네.
6: 그리고 이제 밥맛이 없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2: 그렇죠.
6: 밥맛이 없고
1: 네.
6: 되게 힘이 없을 때 가장 좋은 그 치명 발효 산삼 공진단 너무 좋습니다.
1: 네. 이게 뭐길래 그렇게 면역력에도 좋고 기력 보강에도 좋은가요?
6: 왜냐하면 이게 즉각적으로 내가 에너지가 없다, 밥맛이 없다, 기운이 없다, 뭐 기운이 없으니까 어디 움직이기가 전혀 싫으신 거예요.
2: 네네.
6: 이제 거기다 밥맛까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간 재료라든가 공진단 하면 많은 분들이 야 한약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이다
2: 아, 그렇죠.
6: 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2: 네네.
6: 근데 여기 이제 치명이 들어가 있고 산삼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진단 모든 재료가 들어가 있는데 핵심은 발효에 있습니다.
2: 아.
6: 발효. 발효한 아니, 네. 제품인데요.
1: 네.
6: 발효했을 경우에는 보면 약성이 몇 배가 올라가요.
1: 아.
6: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녹용 같은 경우만 봐더라도
1: 네.
6: 발효했을 때는 다섯 배가 높았어요. 효과가.
2: 오.
6: 다섯 배요. 그리고 우리 피로도라든가 뭐 기운 효과인데 이런데
2: 네.
6: 거기에 대한 효과도 몇 배가 높았습니다.
1: 그냥 배추 먹는 것보다 잘 익은 배추김치가
2: 그럼요 발효의
1: 정말,
2: 힘이죠.
1: 그것처럼 아,
6: 그렇죠 발효입니다. 예.
1: 야 그것도 세 번이나 발효를 하셨어요.
6: 네.
2: 맥시멀로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시고
6: 한 2개월 정도 걸리고.
2: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노력과
1: 귀한 거군요.
6: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발효산삼공진단 네. 왜냐하면

0: 면역도 강화시키죠.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 아니면 에너지가 없다든가 네. 너무 피곤하신 분들, 네. 어르신들이라든가 뭐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그랬을 경우에 드실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1: 네.
0: 치명 발효 산삼 공진단 한 박스 1200불짜리를
2: 네.
0: 제가 오늘 490불에 다섯 분께 드립니다.
2: 잠깐만요. 아. 지금 한 박스가 20알
0: 네.
2: 든 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2: 20알을 다섯 분께 490불에요?
0: 네, 네.
2: 우와. 선착순입니다, 여러분.
0: 그래서 지난번에 네.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이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2: 네.
0: 나이 드신 분들. 그 효과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 네.
0: 그래서 그 10알을 더 드립니다, 오늘. 10알을 더 드리면 30알을 드리는
2: 30알,
0: 거예요.
2: 네.
1: 네. 네.
0: 그래갖고는 10알 더 주는 대신에
1: 예.
0: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1: 아...
0: 아주 에너지 네. 없는 분들
1: 네.
0: 일주일만 드셔보고 효과 없다
1: 응.
0: 그럼 가져오세요.
1: 어머!
0: 그럼 제가 또 250불 리턴해드립니다.
1: 어머,
0: 방송국, 네. 방송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1: 와.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다는
2: 아무도
1: 거예요.
2: 안 오실 것 같긴 하지만 네,
1: 아니 왜냐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그러셨는데 혹시 갖고 오신 분 안 계시...
0: 없습니다.
1: 없어요.
2: 이걸 딱 드시면 진짜 5분 안에
1: 달라.
2: 눈이 확 떠져요.
1: 아 진짜.
0: 네.
2: 여러분 20알을 네. 1200불인데 오늘 5분 선착순입니다. 5분께만 490불에 20알을 만나실 수 있는데 또 거기다 10알까지
1: 10알.
2: 추가로 테스트 해보시라고
1: 아, 네.
2: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1: 네.
2: 이렇게 머니백에는 되는 데가 없습니다. 말도
1: 네.
2: 안 되는 거죠. 다섯 분께 혜택 드립니다. 전화번호 213-335-8855번 213-335-8855번입니다.
1: 네. 공진단에 이어서 우리 경산한의원은 또 위장환이 아주 유명합니다.
0: 네. 그 위장환 하면은 네. 많은 분들이 한방 소화제 아니야? 그렇게도
2: 네.
0: 여쭤보시는 분 있는데
1: 네.
0: 네. 그것도 맞습니다.
1: 네.
0: 근데 이름이 발효 위장 건강환입니다.
1: 아 건강환?
0: 위장이
1: 네.
0: 건강해진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1: 네.
0: 우리가 이제 위장에 문제가 있다면 자주 취한다든가 항상 소화불량이라든가
1: 네.
0: 더부룩하다든가
1: 네.
0: 뭔가 불편한 거
2: 네.
0: 그다음에 여기가 쓰리다 염증이 있어서
2: 네.
0: 그래서 그냥 모두 그 위장병에 이 발효 위장 건강환이 해당이 되는데요.
1: 네. 네.
0: 이것은 드시면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십니다.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
2: 네.
0: 그리고 이제 드시다 보면은 그 위장이 정말 소화도 잘 되고 자주 취했던 사람이 취하지 않고 하는 그런 좋은 현상이 직접 분이 느끼십니다. 그러면 이 위장 건강한 2개월분을요.
2: 예.
1: 네.
0: 제가 120불에
1: 네.
0: 2개월분 두통을 두통입니다.
1: 네.
0: 다섯 분께 드리는데요.
1: 네.
0: 한 통을 다 드셨어요.
1: 네.
0: 근데 효과가 없어.
1: 네.
0: 그럼 설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다 가져오세요.
1: 네.
0: 한 명은 다 드셨잖아요.
1: 네.
0: 남은 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100% 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100%.
1: 네. 네. 어머 수장님 그만큼 정말 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발효
2: 위장
1: 건강환인데 거기에다가 얼마나 자신 있으시면 이러시겠어요.
2: 네, 이거는 집안에 꼭 상비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전술이 워낙 많습니다. 그 다음번에 시간 될 때 한번
1: 네, 네.
2: 하고요.
1: 213-335-8855
2: 네.
1: 335-8855
2: 네.
1: 경산한의원입니다.
2: 또 이제 간 간에 무리가 많이 가시는 분 최고의 약이죠, 이거.
0: 네. 네, 우리 이제 보관을 하면은 우리가 술 드시면서도 보면은 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요.
2: 그럼요.
1: 네.
0: 하면서도 할 수 없이 그냥 드시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는데
2: 네, 네, 네.
1: 네.
0: 이 간 보호 작용이라든가 알코올 해독 주독 제거까지 하는
1: 네.
0: 헛개나무라든가 민들레라든가
2: 네.
0: 그다음에 인진쑥이라든가 그래서 갈근칙
1: 네. 네.
0: 이런 약재를 발효해서 만드는 건데 이건 네.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네.
0: 당일.
2: 이거는 뭐
0: 당일로 네.
2: 드시고 안 드시고 다음날에 전혀 다르니까요.
0: 맞습니다.
2: 네. 이건 저처럼 약간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0: 네.
2: 드시고 안 드시고 너무 달라요.
1: 네.
2: 주변에 이거를 늘 우리 원장님만 보면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0: 네, 맞습니다.
2: 이게 또 자주 나오는 게 다니겠어.
0: 네.
2: 이게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네.
0: 한 통이면은
2: 네.
0: 한 2개월 정도 드실 수 있어요.
2: 네.
0: 일주일에 세 번 드신다 이렇게 계산했을
2: 네.
0: 때
2: 네.
0: 이것을 제가 다섯 분께 오늘 70불에 드리겠습니다.
2: 우와.
1: 네.
2: 자, 2개월분 한 통을 오늘 70불에
0: 드리는데요.
2: 네.
0: 뭐 한 몇 번 네. 드셔보고 이거 효과 없는데 한번 가져오세요. 드시다가 가져오세요. 그러면 원장님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1: 원장님. 그게 왜 얼굴 딱 보면요. 네. 원장님 네. 저 사람은 술독이 올랐구나 이게 보이시죠?
0: 조금 거의 조금, 알죠. 네. 네.
1: 아시죠. 네.
2: 왜요 갑자기?
1: 아니
2: 뜨끔하세요?
1: 아니 나야 요즘 안 맞지. 그게 아니라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좋겠네요. 간보호에.
2: 그리고 또 우리 남편 사랑하는 남편 또 이렇게 아버님들 요거 네. 챙겨주시면 정말. 그리고 꼭 술을 안 하시더라도 평소에 네. 간이 조금 무리하신
1: 맞아요.
2: 분들
1: 요즘 현대인들이
2: 스트레스 받고 네, 약 드시는 분들도 간보호에 너무 좋으니까 네. 발효 보관한 오늘 2개월분 한 통을 70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네.
2: 아 오늘 또 요것도 소개해 주시네요. 구심청렬단.
0: 네, 구심청렬단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네. 크게 걱정하는 것들이 뭐냐면 심장.
2: 네.
0: 중풍, 그다음에 고혈압.
2: 네.
0: 이걸 굉장히 걱정을 하죠.
1: 네, 네.
0: 이 우리 한복 처방에 보면 구심청렬단이라고
1: 네.
0: 천황 보심대는 처방이 있습니다.
1: 네.
0: 하늘천장 임금왕자인데
2: 네.
0: 심장의 최고의 보약이에요. 심장에 이러한 약 처방이 들어간 데에다가 우리 피를 맑게 하는 강황이라든가 단삼이라든가 혈액을 맑게 하면서 혈전을 없애는 그런 약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 조절이 잘 안 되신 분들도 드시면은 네. 혈압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가슴 그 중풍 걱정 그 하는 분들 보면은 네. 뒷머리 모든 게 편해지는 걸 직접 느끼세요. 그래서 구심청혈단인데요.
2: 네.
0: 이게 이제 심장 걱정, 중풍 걱정, 그다음에 고혈압,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1: 네.
0: 이 제품을 오늘 다섯 분께 2개월분 두 통을 180불에 드리겠습니다.
2: 이야. 구심청혈단 2개월분을 오늘 다섯 분께 180불로 오늘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네.
2: 전화번호 213-335-8855번 213-335-8855번입니다. 원장님 오늘 연구란이 있나요?
0: 네 있습니다.
2: 잠깐만 댓글 좀 읽어볼까요? 지금 역시나 또
1: 정미 씨가 네.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다리를 절면서 다녔는데 선생님한테 침 두 번 맞고 멀쩡히 걸어 다녀요. 침을 진짜 잘 놓으시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는 발효 산삼 공진단 역시나 발효 한약이라 드시고 네. 한 시간 전에 발효 효과를 느껴서 피로가 없고 에너지가 올라와서 짱 더운 여름에 효자입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1: 네. 발효라서 바로 느끼네.
0: 맞습니다.
1: 네. 우리 정미 씨 같은 경우는 침도 맞았지만 지금 소개할 연골환 이런 것도 드시면 참 좋으실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그렇죠? 연골환 하면요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들이면서 첫째 무릎이 아프고 관절염 때 손이 아프고 손마디가 아프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 네.
0: 우리 닭발 하시잖아요.
2: 네네.
0: 닭발 9시간 동안 한약 근육주기로 달입니다. 그럼 뼈까지 다 녹아요.
1: 네.
0: 닭발이 관절염이 신경통이 좋다고 어르신은 다 알고 계세요.
1: 네.
0: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그 여름처럼 홍화씨라든가
1: 네.
0: 특히 보수연료.
2: 네.
0: 보수연료 같은 경우는 연골의 통증 및 연골의 재생을 도와준다는 그런 네. 우리 한약제입니다.
2: 네.
1: 네.
0: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골세보라든가 뼈에 좋은 약재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 네.
0: 그래서 닭발 하시는데요.
1: 네.
0: 이 연골환 무릎이 아프시다든가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네. 2개월분 두 통을 용량이 좀 큽니다.
1: 네.
0: 이 2개월분 두 통을 250불에
1: 네.
0: 다섯 분께 드립니다.
1: 네, 이제 방광안으로 가봐요.
2: 네,
0: 네, 방광안은 우리는 소변 문제 많이 있잖아요.
2: 그렇죠.
0: 밤에 특히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2: 네.
0: 여자분들 요식음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저 소변이 잘 안 나오신다든가 이렇게 있으신 방광염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1: 네.
0: 소변에 문제 있는 분들 방광안 드시면은 효과를 상당히 보시는데 여기 소팔메트도 같이 첨가가 되어 있고요.
2: 네.
0: 역시 2개월분 두통을 250불에 다섯 분께 드립니다.
2: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0: 마지막으로 네. 한방용어 천연용어인데요. 자운고라고 우리 모든 피부에 문제가 있다.
2: 예.
0: 뭐 가려움증이 있다. 특히 벌레 모기 물렸을 때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 가려움증이 있다든가
2: 예.
0: 피부병이 있다든가 했을 때 천연 한방용어 자운고 이 같은 경우는 케미칼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한약재만 써서 만든 연구인데 효과가 아주 우수합니다.
2: 네.
0: 이거 역시 30불짜리 50불짜리
1: 네.
0: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의해 주시면은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이런 좋습니다. 약들은 정말 천연 재료로 한방 재료로 발효를 시켜서 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2: 연고라는 특히나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오늘 연고란 네. 필요하신 분들 꼭 구매하시고요. 네. OTC 카드로 모든 제품 구매 가능하십니다.
0: 네, OTC 카드로 가능하십니다.
2: 네. 네.
1: 보험으로도 요통, 좌골신경통, 무릎통증, 통증이 있으신 분들 모든 한방 치료를 해드립니다. 침치료, 부항뜸 치료까지.
2: 구글에서 한글로 경산 한의원 검색하시면 쫙 자료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올림픽과 아드모 VIP 플라자 2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산 한의과병원 213-335-8855번 213-335-8855번입니다.
1: 네, 침양산삼공진단, 위장건강환, 보관환, 청혈단, 연골환. 아, 이런 네. 환들 자연환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미리미리 좀 보충해주면 큰 걸 막잖아요.
0: 그렇죠.
2: 아, 근데 우리, 저는 뭐 워낙에 많은 효과를 보고 항상 그쵸? 감사함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1: 그 간증을 제가 들어서 네. 저도 누가 네. 야 허리 아픈데 어디 가야 돼? 그러면 경산한의원
2: 네, 가보시면 압니다. 뭐, 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느끼시는 거니까요. 네.
1: 올림픽과 아드모 VIP 플라자 안에 있고요. 전화번호
2: 213-335-8855번입니다.
1: 네, 류재규 원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1: 어제 우리 홍소령님 신청곡이죠? 마마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2: 드리밍, 네.

0: 이 노래 들으면 중국 영화, 홍콩 영화가 생각이 나요. 근데 요즘
1: 네.
0: 그 중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
1: 중경상님.
0: 중경상님이
1: 중경상님,
0: 나왔거든요.
1: 맞아요. 양가위 감독.
0: 응. 요즘 젊은 중국 여성들 사이에요.
1: 네.
0: 겨드랑이 털을 염색하는 게
1: 아,
0: 유행이에요.
1: 그냥 좀 자르면 안 돼요? 왜
0: 아니,
1: 염색을
0: 왜
1: 해요?
0: 잘라야 돼? 여자는 왜 겨드랑이 털을 꼭 밀어야 돼? 남자들은 안 밀으면서? 여자들은 왜 그래야 되는데?
1: 자,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길러야지.
1: 그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당해봐서 그래요.
0: 왜요?
1: 중국 출장 다닐 때 옆 좌석에 제가 몇 말씀 안 드렸나? 여성분이 약간 중년의 여성 한 40대? 전 그때 20대, 30대였으니까 타셨는데 하얀색 원피스 입고 되게 깔끔해요. 아버님이 큰 공장을 하시는 따님이세요. 그러니까 곧 재벌 2세 같은 약간 너 뭐야? 저한테 막 굉장히 관심을 가져갖고 막 미국에서 뭐 얘기하고 자기랑 같이 비즈니스 하자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위에 있는 짐을 잘 꺼내고 이스큐즈면서 손을 딱 드는데 머리카락이 쑥 떨어진 거팔 사이에서. 근데 내가 그것까지 말하면 못했는데 향이
0: 향이
1: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향이
0: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좀
1: 아 근데
0: 많이 안 닦고
1: 국내선을 탄
0: 그죠.
1: 거 중국 내 국내선이었거든요.
0: 머리 냄새 많이 나요.
1: 하여튼 위 앞뒤에서 냄새 나는데 이분은 안 그럴 줄 알았지. 와 근데 좀
0: 아,
1: 그때 확 깨졌어요.
0: 그랬구나.
1: 그래서
0: 그렇지.
1: 연락이
0: 맞아요.
1: 막 왔는데 이메일 오고 했는데
0: 털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겨드랑이 보면 이렇게 털이 있는 친구가 있긴 있어. 근데 왜
1: 염색을 왜 할까?
0: 옛날에는 이런 겨드랑이 털 노출이 자연스러웠대요.
1: 옛날 뭐 언제
0: 괜히 서구 문화 때문에 이 매끈한 피부라는 미적 기준이 생긴 거지. 그냥 털이 있는 그대로.
1: 남성분 털이 있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솔직하게.
0: 저요?
1: 네.
0: 좋아요.
1: 그러니까 이게 또 호불호가 있거든요. 싫어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말이에요.
0: 아니, 매끈한 것도 좋고 털 있는 것도
1: 둘 다 좋아하시는
0: 다
1: 걸로 알았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또 이렇게 매끈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털 있는 걸 남성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0: 자기
1: 차이지 뭐.
0: 나름이지
1: 뭐.
0: 아니 근데 저는 이게
1: 뭐
0: 그 아니
1: 뭐.
0: 다 그런데
1: 네.
0: 왜 남자들은 겨드랑이 털 보이면서 그렇고 왜 여자들은 안 돼?
1: 아무도 뭘 안 해요.
0: 아니 그래요?
1: 아무도 뭘 안 해요.
0: 염색하면서 다니까?
1: 아 무슨 뭐 빨간색으로요?
0: 빨간 그 제가 사진 보니까 빨간색으로 염색을
1: 진짜로?
0: 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 왜요?
0: 왜?
1: 그게 나름 패션인가? 하시라고 그래요.
0: 내 털은 내가 관리한다죠.
1: 그
0: 자신 있게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겨드랑이 털.
1: 왕조연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유명했던 홍콩 여배우들 그런 분들이 하신다고 저는 적극 오케이.
0: 아니 이제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렇지. 이게 검은색이 나오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게 탁 들었는데 형광 주황색이야, 오렌지.
1: 무지개색이야, 무지개.
0: 그럼 괜찮지 않을 것 같아.
1: 뭐가 괜찮아요?
0: 한번 같이 염색을 해보세요.
1: 아니 이상하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하지 않은데.
0: 이왕 하는 김에 딴 털도 다 해버려 그냥.
1: 근데 그만해요. 근데 아플 텐데, 따가울
0: 아플까?
1: 텐데. 그럼 여기 얼마나 예민한데?
0: 한번 해봐야지.
1: 아무튼 제가 이거는 꼭 읽고 넘어오셔. 시간 저 1분만 주세요.
0: 네.
1: 우리 홍소련님이랑 안꼬봉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고 30초만 읽을게요.
0: 네.
1: 홍소련님. 여기 천안은 지금 새벽 3시 20분인데
0: 네.
1: 한훈 선생님 뵐려고 기다렸습니다.
0: 어머나.
1: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0: 네네.
1: 천안 시민들께 라디오 서울 유튜브 구독하라고 세 분께 권유드렸어요.
0: 어머나 세상에.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훌륭한 진행 감사합니다. 저의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 읽어야
0: 정말.
1: 되고
0: 네,
1: 안고
0: 너무
1: 부모님도 즐겁게 활기찬 진행 덕분에 즐겁다라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걸 안 읽으면 뭘 읽습니까?
0: 아 안고님 오늘도 건강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이렇게 인사 주시네요.
1: 다정님. 다정님이시죠 다정님.
0: 아 우리 전할 말씀 듣고 와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1: 없어서
0: 애매하네.
1: 제가 네.
0: 그래서요 얼른 끝 인사를 그냥 여기서 해야 돼.
1: 시간이 없죠. 네,
0: 끝 아니, 인사.
1: 저희가 아까 좀 길었어. 할 수 없죠. 어떻게 이거 전할 말씀 듣고요 아니면 그냥
0: 네. 전할 말씀 한번 읽고
1: 네.
0: 그리고 오늘
1: 이거 방송을 서로 물어보면서 하네.
0: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뭐.
1: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네네. 여러분. 뭐 까짓 거 뭐 이런 거죠 뭐. 이제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처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운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아니 천안에서 지금 새벽 3시
1: 3시 거의 4시예요.
0: 4시인데.
1: 어서 주무셔야죠.
0: 아니, 함께 해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1: 네. 저기 참고로 다시 듣게 되니까요.
0: 네, 밤에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1: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너무 피곤하실 것 같긴 해요. 선배
0: 네.
1: 되시니까.
0: 지금 아마 또 퇴근해서 집안일 하고 아 이제 한숨 자야지 하는 분도 또 계실 거예요. 아,
1: 그럼요.
0: 아, 그렇게 밤에 또 이 세상을 지켜주는 분들 너무 감사하죠.
1: 제가 새벽에 출장 날 때 뭐 정말 항상 깨달아요. 세상에 24시간 누군가는 일하고 있다라는.
0: 그러니까
1: 거.
0: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
1: 감사합니다.
0: 내일 만나요.
1: 내일 뵐게요. 안녕.

0: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0: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1: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2: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1: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2: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1: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2: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1: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2: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3: 선택하세요 품질을,
1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5: 타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9: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8: 레몬법 전문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0: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24: 카페보넨?
2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2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2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2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2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2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7: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8: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7: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9: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0: 213-381-2424 213-381-2424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 피 한 방울로 치매를 진단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로슈와 일라이릴리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혈액검사법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일렉시스 피타우 217 이라는 이름의 이 검사는 혈액 속 특정 단 백질 수치를 측정해 뇌에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이 쌓였는지를 가려냅니다. 단일 생체 표지자를 이용한 혈액 검사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지금까지는 뇌 영상 촬영이나 척수액 채취 같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으로만 알츠하이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인지 저하 증상을 호소하는 55세 이상 환자라면 누구나 간단한 체열만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기 진단이 쉬워진다는 것은 치료 시작 시점도 그만큼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알츠하이머는 증상이 나타나기 수십 년 전부터 뇌에서 진행되는 만큼 조기 발견이 치료 효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5: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에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영구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공식 규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어제 연방관보에 H-1B 신규 신청 한 건당 $103,26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H-1B 신청에 드는 비용은 고용주 규모와 신청 유형에 따라 2,000에서 5,000달러 수준이었는데 새 규정이 확정되면 기존 비용의 수십 배로 뛰게 됩니다. 이 수수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대통령 포고령으로 처음 도입했고 국토안보부에 이를 영구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이 수수료가 불법이라며 징수를 막았고 현재 보스턴 연방 항소법원과 워싱턴 DC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기업연합 등은 의회가 법률로 만든 제도의 비용을 대통령 포고령만으로 사실상 바꿀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액 수수료가 도입된 이후 H-1B 신청 건수는 2023년 약 79만 건에서 지난해 약 34만 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달 초 체류 연장과 해외 전근 신청에도 최대 $4,500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별도 규정을 내놓았고 심사 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규정안은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자 무더기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관광 비즈니스 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대상은 2016년부터 올해 사이에 발급된 단기 방문 비자 소지자 가운데 망명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뒤 영구치료를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자를 파악하고 취소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자가 취소된다고 해서 곧바로 추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 자격이 다른 형태로 재분류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미디어 이력 제출 요구와 고액 보증금 부과 등 비자 심사를 강화해온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18개월 동안 약 17만 5천 건의 비자를 이미 취소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망명 제도가 이민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수주 안에 공식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시행될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6: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캐나다 관세 전쟁을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간선거를 불과 뒤지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결정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든 1900년 스트레인타년 제정된 관세법 트레인토 스트레인타 Y 5초조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행사한 사례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번 관세 조치가 소비재와 건축자재 및 제조용 부품 가격에 타격을 주고 미국 주류업계와 정유산업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 전쟁을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캐나다와 관세 싸움을 격화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캐나다 멕시코와 대한 관세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었는데 중간 선거를 불과 10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또 관세를 부과하며 더 어리석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부과의 근거들을 거론하며 구체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든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와 관련해 역대 대통령 중 이 권한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주류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를 계속 배제할수록 미국 업체들이 점유율을 되찾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 삼은 캐나다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대우와 디지털세 문제 등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 무역협정 재협상에서도 다룰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캐나다에 대한 무역 적자 문제를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특히 아이러니하다며 이는 미국 정유시설에 최적화된 중질 원유 수입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산 원유 수입을 제외하면 미국은 캐나다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겠지만 미국 정유시설의 가동률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세 조치는 다양한 소비재, 건축자재, 제조용 부품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없이 무차별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유권자들이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0: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0: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주목받고 있는 내털리 하프백 악관 보좌관이 2021년 1월 6일의 회폭동 당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시물 150여 건을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NN 방송이 보도한 내용으로 그 중에는 트럼프를 위해 싸워라는 문구를 한 게시물 안에 12차례 되풀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거 도둑질을 멈춘다거나 우리는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프는 폭동 당일 이전부터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써왔으며 2020년 12월에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두고 이것은 쿠데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데일리 비스트는 하프가 2019년에 자신의 암 투병 경험을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한 게시물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하프는 2024년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에 합류했고 2025년 1월 트럼프 2기 임기 출범과 함께 대통령 특별보좌관 겸 특별집행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해당 게시물들이 올라온 트위터 계정은 현재 정지된 상태이며 계정이 언제 정지됐는지 또 누가 게시물을 삭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일리비스트는 지난 20일에 하프가 2023년 트럼프에게 보낸 개인 편지 두 통도 공개했는데 편지에서 하프는 트럼프를 수호자이자 보호자라고 부르며 당신은 내게 전부다라고 썼습니다. 패사디나의 한 베이커리 카페에 4명의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18일 새벽 패사디나 콜로라도 블러버드에 위치한 다츠 카페 앤 베이커리에 빨간색 세단을 타고 온 용의자 4명이 유리창을 깨고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컵케이크를 굽고 있던 직원이 소리를 지르며 맞서자 용의자들은 빈손으로 달아났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이들이 차에서 내린 뒤 불과 몇 초 만에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업주 헤일리 권 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도 지붕으로 침입한 일당이 에어컨과 냉장 설비를 파손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권 씨는 잇따른 피해 이후 첨단 경보장치와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권 씨가 더 불안해하는 것은 현금이나 귀중품이 거의 없는 매장이 반복적으로 범행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에도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 절도범이 침입해 금고 안잔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상태입니다. 산타클라리타 뉴올 지역에서 어젯밤 새벽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새벽 3시께 올드타운 뉴올의 상업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LA 카운티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아직 조사 중입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져 지역의 유명 식당 뉴올 리파이너리와 공연예술극장 더 메인을 덮쳤습니다. 의류매장과 또 다른 식당을 포함해 최대 6개 업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3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소방관 1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짙은 연기가 치솟았고 불길은 발생 수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업소들은 올드타운 뉴홀의 중심가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상업지구에 자리잡고 있어 업주와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3: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이 오늘 새벽 귀국해 공항에서 팬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세 센터와이 쿼트로 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우승을 거뒀습니다. 대회 오전부터 부상 후유증에 시달렸지만 경기를 치르면서 몸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여자 복식에서는 이소이 씨의 하나 조가 34년 만에 한국의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 두 번째 우승을 완성하고 돌아온 안세영이 3년 전 첫 번째 우승 때보다 더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5: 또 아시안게임 2연패도 자신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6: 이른 아침인데도 공항에는 안세영의 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3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에 다시 오른 건 안세영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7: 당연히 지금 이번에 우승했을 때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여서 기억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6: 64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우승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회 전부터 부상 후유증에 시달렸는데 경기를 하면서 풀어내는 자신만의 방식이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저는 적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결승 상대인 야마구치를 상대로는 최근 6경기 전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7: 또 일본에서 하더라도 저는 뭐 제가 또 잃을 게 없다는 식으로 또 더 자신 있게 달려든다면 상대도 또 긴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무조건 들 것 같고요.
6: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복식에서 무려 31년 만에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긴 이소희 백하나조도 큰 자신감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8: 네, 작년 12월에 우승하고 지금 8개월 만에 이제 우승하는 건데 좀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어서 네, 저도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6: 배드민턴 대표팀은 다음 달 초 중국 마스터즈가 끝나는 대로 인천 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을 위한 최종 당금질에 들어갑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0: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9: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0: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9: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1: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7: 약 두 달 반 뒤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상원 판세가 예측 불허의 혼전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비당파 분석기관 쿡 폴리티컬은 당초 알래스카, 메인 미시간, 오하이오 네 곳이던 상원 격전지가 텍사스와 아이오와까지 포함한 6곳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텍사스는 보수 진영의 아성으로 불리고 아이오와는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인데 이 두 주에서도 접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47석으로 다수당이 되려면 2석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민주당 전략의 핵심은 알래스카 공략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된 설리번 의원에 맞서 민주당 메리 펠툴라 후보가 경선에서 5%포인트 넘게 앞서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당초 접전지로 분류됐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뉴햄프셔가 민주당 우세로 기울었다고 보도해 민주당의 전략폭이 넓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면서도 후보자질과 선거자금 모금에서 민주당을 앞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광고 추적업체 에드임팩트에 따르면 6개 접전지 가운데 텍사스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공화당의 광고 지출이 민주당을 웃돌았습니다. 상원 다수당 자리를 놓고 양당이 전국 곳곳에서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오는 9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가족이민 전반에 걸쳐 영주권 판정 우선 수속일자가 대폭 앞당겨지면서 수년째 대기 중인 신청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를 위한 3순위입니다. 영주권 판정 우선 수속일자가 2014년 10월로 무려 2년 5개월 넘게 앞당겨졌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도 2011년 10월로 2년 넘게 진전됐습니다.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 대상인 1순위는 2020년 1월로 1년 한 달 이상 개선됐고,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비 순위는 2019년 8월로 1년 7개월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EA 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종교이민에 해당하는 4순위 판정일이 두 달 앞당겨진 반면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은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세계적 특기자 대상인 1순위와 석사 이상, 고학력자 대상인 2순위, 그리고 투자이민인 5순위는 판정일과 사전 접수일 모두 오픈 상태입니다. 이번 문호 진전은 두 달 연속 이어진 이례적인 흐름으로 장기 대기자들의 수속이 실질적으로 빨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6: 전국적인 혈액 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랜 라이벌 UCLA와 USC가 헌혈 경쟁에 나섭니다. 미국 적십자사는 지난달 전국 혈액 공급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022년 이후 두 번째로 특히 응급수술에 많이 쓰이는 O형 혈액이 심각하게 부족한

0: 상황입니다. 이에 의료기업 에버트가 UCLA와 USC를 포함한 빅텐 소속 18개 대학과 함께 We Give Blood 헌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캠페인은 내일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이전에 이뤄진 헌혈도 대학 간 경쟁 실적에 포함됩니다. 가장 많은 헌혈을 이끌어낸 대학에는 에버트가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학생과 지역 보건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UCLA 브루인스와 USC 트로잔 팬들은 응원하는 대학을 선택해 헌혈하는 방식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 장기 보관이 어려워 지속적인 헌혈이 필요하지만 휴가철과 계절적 요인으로 기부가 줄면 병원이 필요한 혈액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헌혈은 미국 적십자사와 LA 지역 어린이병원 등 지정된 헌혈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실종됐던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담당 경찰관이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이미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사건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망으로 입력하면 실종 사건이 목록에서 아예 사라지지기. 이 때문에 담당 부경장이 사건 수 부담을 줄이려고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당 부경장은 2023년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지방경찰청은 실종사건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수색과정에서 실종자 시신이 연이어 발견되고 있어 경찰 조직 전체로 파장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 실종 3개월도 더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는 이미 사망자였습니다. 담당 경찰관 부경장이 사건을 종결하고는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서 기록마저 삭제해버린 겁니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고 입력하면 실종사건이 해제 처리만 되지만 사망을 입력하면 아예 실종사건 목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3: 이 사건 자체가 기록에 아예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 말했다. 그럼 왜 그랬겠느냐? 본인이 이 갖고 있는 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2: 사건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은 소재를 발견했다고 기재하고 실종 해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조작한 배경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자진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반성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그냥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돌아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 추궁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냥 끝나더라.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2: 문제는 이런 관성적 처리가 과연 부경장 혼자만의 특이한 사례냐는 겁니다. 전국지방경찰청은 신고받았던 실종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각각 착수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의 시신이 연이어 발견되는 상황.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경찰 조직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YTN 박변입니다.
5: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철강에 대한 관세를 내년 초부터 50%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2027년 1월 1일부터 관세 인상이 시행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조건도 함께 내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오랫동안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주장하며 캐나다 무역의 95%가 미국과 이루어지는 만큼 미국이 캐나다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가 미국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농산물에 터무니없이 높은 관세가 부과돼 600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며 이 상황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캐나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관세에 맞서 보복 관세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것으로 맞불 성격이 강합니다. 국경을 맞댄 최후방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된 셈입니다. 다만 관세 인상 시점을 내년 초로 설정한 것은 그 사이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공급망이 긴밀하게 얽혀있는 만큼 업계의 파장이 주목됩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뉴욕 증시에 대해 전술적 강세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의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팀은 최근 보고서에서 자체 지표가 S&P 500 지수의 상당한 상승 여력을 가리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동 긴장 완화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이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 내린 진단입니다. 채권 금리 하락과 달러화 약세 그리고 견조한 기업 실적이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계예금 잔고 증가와 탄탄한 소매 판매도 소비 여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준다고 JP모건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 주식으로의 쏠림 현상과 미국 이란 간 전쟁 추이는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투자 확대가 반도체 제조사와 인프라 업체들의 자동으로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기술주 압박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열린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월가는 오는 9월 15일과 16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시장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가주부동산 중개인협회가 발표한 7월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단독주택 중간 판매가는 88만 7천여 달러로 전월보다 약 2%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역대 최고치인 93만 달러를 찍은 뒤 두 달 만에 큰 폭으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7월 판매량도 전월보다 6% 줄었으며 월 판매량이 30만 채를 밑도는 상황이 4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중간 판매가가 88만 8천여 달러로 전월보다 약 2% 내렸고 판매량도 전월 대비 약 9% 감소했습니다. 반면 오렌지 카운티 중간가는 147만 5천 달러로 남가주 7개 카운티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가격 하락을 이끈 배경에는 모기지 금리 하락도 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6.54%로 1년 전보다 낮아지면서 구매 여건이 다소 개선됐습니다. 협회 측은 가격 둔화와 금리 하락이 바이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매물 부족과 중동 정세가 여전히 시장의 주요 변수라고 밝혔습니다.
2: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의혹이 오늘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달 벤티더스 일부터 나흘 사이 제주에서 실종자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스레드 등 소셜미디어에는 경찰 개입설과 중국인 범행설 등 근거 없는 추측성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의 발견 당시 자세와 위치로 보아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하며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문이 확산하면서 제주 관광업계는 여파를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 등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25일 스레드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보면 장 씨 실종 사건 등과 관련한 추측성 글들이 다수 게시됐습니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장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불과 걸어서 5분 거리의 야자 수농장에서 발견되자 여러 의문점과 맞물려 범죄 연루설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경장이 살해한 사건으로 와전시키는가 하면 중국인 범행이라 주장하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레드 등을 보면 부 경장이 범인 같다, 타살이다, 중국인들이랑 경찰 내부에 문제가 있는 듯 등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 경장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장 씨와 60대 B 씨를 포함해 지난 22일부터 사흘새 제주에서 실종자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까지 겹치면서 제주도는 시신도냐, 제주 여행 가기 무섭다, 제주도 불매 운동합니다 등 제주의 부정적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의 발견 당시 자세와 위치로 미뤄봤을 때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하며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측성 근로 인해 제주 관광업계는 행여나 제주 관광에 미칠 여파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제주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제주 관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다행히 현재로선 뚜렷하게 관광객 수가 줄거나 하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광업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범죄 관련설이 더 확산하기 전에 경찰이나 행정당국이 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폭풍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7: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9: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2: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3: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 전반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족 초청과 취업 이민은 물론 추천 방식의 다양성 비자까지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경로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주도로 추진되는 이 정책들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합법 이민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150만 명에서 24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미정책재단은 전망했습니다. 이는 예상 대비 33%에서 50%에 달하는 감소폭입니다. 이민 감소는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방 확대와 임시보호신분 종료 등 다른 이민정책까지 포함하면 2028년까지 미국 경제가 잃는 노동력은 약 1,900만 근로연수에 달하고 재화와 서비스 생산액은 누적 1조 9천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양성 비자의 경우 행정부가 약 5만 5천 건의 처리를 중단한 상태이며 2026 회계연도 당첨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비자를 받지 못하면 혜택을 잃게 됩니다. 법원은 일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연방법원은 이민서비스국이 여러 카테고리 신청자의 서류를 보류하던 정책을 무효화했고 7월에는 행정부의 효력정지 요청도 기각됐습니다. 북가주 연방법원에서는 이민서비스국의 신청처리 보류와 다양성 비자 중단 조치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14: 올해 초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피해 주민들에 대한 민사보상 방식을 선택했고 그 규모가 1억 달러에 달하는 보상기금 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거액의 민사합의를 택한 것은 피해 주민들에게 더 빠르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고 직후 비상사태가 선포될 만큼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1억 달러 규모의 보상기금은 피해 주민들의 의료비와 생활 피해를 보전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발이 취하된 만큼 업체의 법적 책임은 민사 절차를 통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번 합의가 실제 피해 주민들에게 얼마나 신속하게 전달될지는 앞으로의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두 도시의 전직 시의원들이 마리화나 업소인허가를 둘러싼 뇌물수수 혐의로 연방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볼드윈 파크 전 시의원과 컴튼 전 시의원은 각각 1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리화나 업소 허가권을 대가로 총 7만 달러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가운데 2만 달러는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뇌물수수는 마리화나 인허가에 그치지 않고 경찰 노조와 연관된 거래에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시의원이라는 공직을 이용해 허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인허가 과정이 지역 정치권의 부패 통로로 악용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공직자의 인허가 비리에 연방검찰이 직접 개입해 실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15: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경찰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추진단장은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이 맡았으며 위원회 절반 정도를 경찰개혁 전문가와 시민사회 및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장윤석 사건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며 경찰 불신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권을 집중시키면서 검찰 보안수사권까지 없앤 정부 여당이 자초한 결과라며 보안수사권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6: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민주당이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 추진단을 띄우며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7: 국민의힘은 이를 자초한 건 정부 여당이라면서 보안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18: 더불어민주당 원내회의에선 경찰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장윤기 사건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자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의 잇따른 논란이 형사사법체계 개편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9: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 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 백계 해야 합니다.
18: 회의 직후엔 김민석 대표 직속 경찰개혁 추진단 발족 사실도 알렸습니다. 단장은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이 맡고 10명 안팎의 위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경찰개혁 전문가와 시민사회,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시스템 안정성을 적절히 균형 잡는 개혁안을 조속히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 현안 관련해서 중요한 경찰개혁 추진단을 구성을 당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18: 국민의힘 역시 경찰의 신뢰 추락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집중시키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까지 없애놓고 이제와 경찰의 쇄신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1: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입니다.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18: 검찰 해체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경찰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안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0: 정부 여당으로선 검찰개혁으로 커질 경찰 권한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겨냥한 공세를 당분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1: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정오 뉴스 들으시고 점심 챙기고 계실 텐데요.
1: 오늘은 그 뉴스가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0: 미국이 정말 이민자의 나라 맞냐는 질문.
1: 불법만이 아니라 합법 이민자까지 흔들리는 지금.
0: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 일상이 뭐가 달라지는지.
1: AI로 바로 찾아보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0: 점심시간에 이런 얘기라 좀 묵직하지만요. 요즘 미국 정부가 이민 심사를 더 깐깐하게 보겠다. 이런 방향을 계속 내고 있죠.
1: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불법 체류만이 아니라 서류 다 갖춘 합법 이민 절차까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여기서 잠깐 재현의 배경 체크입니다. 미국이 한동안은 이민자의 나라, 이 말을 일종의 브랜드처럼 써왔는데요. 최근엔 국경관리와 안보를 더 앞세우면서 문을 아주 닫진 않지만 들어오는 문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청취자분들 입장에선 이런 고민이 생기죠. 우리 가족이나 친척의 영주권이나 비자가 더 느려지면 어떡하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새 사람 뽑기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0: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민자가 줄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좀 더 안정되는 거 아니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위주로 정책을 짜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이죠.
1: 반대로는요. 이민자가 줄면 동네 가게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일손도 줄고 손님도 줄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어요. 특히 우리 한인 사회는 가족처럼 서로 돕는 구조라서 더 민감하죠.
0: 그래서 오늘은 이걸 AI랑 같이 짚어보려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챗봇 하나만 열어도요. 미국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이민 관련 정책 설명을 한국어로 쉽게 풀어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거든요.
1: 이건 진짜 오늘 바로 해보셨으면 합니다. 복잡한 영어 기사 읽다가 포기하지 마시고요. 챗봇에다가 나 대신 읽고 핵심만 알려줘. 우리 가정이나 비즈니스에 어떤 점이 달라질지 예시를 들어줘.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면 막연하게 불안한 게 아니라요. 내 상황에 맞는 정보를 손에 쥐고 장점과 단점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 잠시 후엔요. 청취자분들이 챗봇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0: 그래도 이 흐름을 딱 좋다 나쁘다로만 보면 좀 좁아집니다. 국가는 문을 넓게 열 때도 있고 반대로 절차를 더 꼼꼼히 볼 때도 있거든요.
1: 맞아요. 불법만 막는 게 아니라 합법 이민자까지 느려지면 기업은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대신 심사가 분명해지면 행정은 정리되고 제도 신뢰는 높아질 수 있고요.
0: 예전엔 이민이 곧 활력처럼 받아들여졌다면 지금은 일자리, 치안, 국경 관리가 함께 논의되는 분위기죠. 1.5세대 입장에서는요. 누가 들어오느냐보다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빨리 자리 잡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1: 지수의 생활 번역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스마트폰 앱도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기다리는 사람은 답답하지만 한편으론 걸러진다는 안심도 있잖아요. 이민 정책도 비슷해요. 문을 완전히 닫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길을 더 느리게, 더 엄격하게 보는 겁니다.
0: 그래서 우리 일상으로 오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준비도 예전보다 서류와 일정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오늘의 AI 공부도 여기 연결돼요. 서류 정리, 일정 확인, 번역 초안은 AI가 먼저 도와주게 두고 사람은 최종 확인만 하는 식으로요.
0: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라는 말이 사라진다기보다 그 문을 어떻게 열고 어떤 속도로 통과시키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1: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불안보다 내 상황에 필요한 정보부터 차근차근 보는 게 좋겠습니다.
0: 오늘의 팁 하나, 이민 관련 뉴스는 감정보다 먼저 출처를 확인해 보세요.
1: AI 한 줄 실습으로는 기사 제목을 넣고 요약과 핵심 쟁점을 따로 뽑아달라고 해보면 됩니다.
0: 그러면 불법 이슈와 합법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정리돼요.
1: 둘, 내일과 연결해보세요. 채용, 비자, 거래처처럼 영향받는 부분을 적어보면 훨씬 선명합니다.
0: 셋, 찬반만 보지 말고 장점과 부담을 같이 보세요. 그래야 뉴스가 아니라 내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미국 이민 정책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일 이야기가 궁금해지죠.
1: 내일은요, 이민 때문이 아니라도 사람 뽑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0: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AI는 사람 자리를 빼앗을까? 아니면 힘든 자리만 대신 써줄까?
1: 실제로 쓸 수 있는 쉬운 도구들로 내 자리 지키는 법을 같이 짚어볼게요.
0: 점심시간에 잠깐만 같이 들어보시면요. 내 일을 지키는 선, AI에게 넘겨도 될 선이 조금은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이겁니다.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열고 어떻게 함께 살지 다시 묻는 거죠.
1: 보안은 커지지만 합법과 불법을 구분해보고 내 일에 어떤 파장이 오는지 보면 한결 뚜렷해집니다.
0: 내일은 화요일답게 AI를 어렵지 않게 풀어보겠습니다.
1: 점심 드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0: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1: 불란서 안경 검안과.
2: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8: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은 좀 드셨나요? 오늘 나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아직도 뜨겁죠?
1: 뜨거운 정도가 아니에요. 주차장에서 차 문 열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0: 다음 주도 이 더위가 꺾이질 않는다고 하니까요.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해요.
1: 맞아요. 그래서 오늘 레저 한 입은요. 이 폭염 속에서 몸 지키는 법이랑 더위에 딱 맞는 음식까지 한 번에 챙겨드리려고요.
0: 주말 계획 세우시기 전에 꼭 들어두시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배경을 하나 짚고 갈게요. 재현의 배경 체크입니다. 사실 LA의 여름 폭염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더웠지만 요 몇 년 사이 열돔 현상이 자리를 잡으면서 밤에도 열기가 잘 안 빠지게 됐거든요. 낮에 달궈진 공기가 밤까지 이어지는 거라 단순히 더운 게 아니라 몸이 회복할 시간 자체가 줄어든 거죠.
1: 맞아요. 예전엔 저녁 되면 좀 시원해졌잖아요. 요즘은 밤에도 그냥 덥더라고요.
0: 그래서 이번 주말은 야외 활동 계획을 짜실 때 시간대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1: 오전 일찍이 핵심이에요. 해변이나 공원 나가실 거면 오전 중에 나가서 정오전에 돌아오시는 게 좋고요. 그늘 있는 실내 공간 찾으시는 분들은 한인타운이나 DTLA 쪽 도서관이나 갤러리 어떠세요? 무료에 시원하고 주말 나들이 대신 이게 더 현명할 수 있어요.
0: 몸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외출하실 때는 물을 미리미리 챙기시고요. 목이 마르다 싶을 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 봐야 해요.
1: 음식도 중요해요. 더울 때는 콩국수나 냉면처럼 차갑고 단백질 있는 음식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돼요. 매운 음식으로 땀 빼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오히려 수분을 더 빼앗길 수 있으니까 이번 주말만큼은 시원한 쪽으로 가시길 권해드려요.
0: 지수 씨 말씀처럼 이번 주말은 이기는 더위 말고 피하는 더위로 가시는 게 맞겠어요. 그럼 이제 주말나들이 팁으로 넘어가 볼게요. 야외를 꼭 나가셔야 한다면 그늘이 많은 곳을 먼저 고르시는 게 좋아요. 한인타운 근처에서는 맥아더파크 주변 나무 그늘이 의외로 괜찮고요. 좀 더 나가실 수 있으면 말리부 크릭 스테이트 파크처럼 계곡 바람이 드는 곳이 훨씬 버티기 편해요.
1: 해변도 좋은데요. 산타모니카나 맨해튼 비치는 오전 일찍 가시면 바람도 있고 모래도 아직 안 달궈져서 맨발로 걸을 수 있어요. 무료고요.
0: 무료 옵션 잘 짚어줬어요. 단 주차는 일찍 가셔야 자리가 있어요.
1: 그리고 지수의 생활 번역 잠깐 할게요. 요즘 다들 수분 보충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어떤 말이냐면요. 목마르기 전에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목이 탄다 싶을 때는 이미 몸이 꽤 달린 상태거든요. 물병 하나 들고 나가는 게 선크림만큼 중요해요.
0: 1.5세대 입장에서 보면 예전 어머니들이 여름에 꼭 미역국이나 오이냉굴 챙겨주셨거든요. 그게 사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전에 내려온 더위 대비법이었던 거죠.
1: 맞아요. 오이냉국 진짜 좋아요. 요즘 한인타운 식당들 보면 냉콩국수나 물냉면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국물이 시원한 음식들이 속도 덜 부대끼고 더위에 딱이에요.
0: 반대로 이 날씨에 기름진 음식은 몸이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써서 더 지치게 되더라고요. 가볍게 드시는 게 오후를 버티는 데 훨씬 낫습니다.
1: 주말 나가실 분들, 모자에 물병에 가벼운 음식까지 이 세 가지만 챙기셔도 훨씬 달라요.
0: 자, 이제 오늘의 팁! 정보 한 입입니다. 주말엔 여기 코너 전에 몸 챙기는 체크 포인트 세 가지 먼저 드릴게요.
1: 하나, 물은 목마르기 전에 드세요. 더위 속에서는 갈증을 느낄 때 이미 몸이 지쳐 있는 거거든요.
0: 둘, 외출 시간대를 고르세요. 오전 10시 이전이나 저녁 해 떨어진 뒤가 그나마 버틸만해요. 한낮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맞아요.
1: 셋, 음식도 전략이 필요해요. 이열치열로 뜨거운 걸 드시는 분도 계신데요. 폭염엔 오이냉국이나 콩국수처럼 수분이 많고 가벼운 음식이 몸 회복에 훨씬 도움이 돼요.
0: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 보충도 중요해요. 매실차나 이온 음료 한 모금씩 챙겨 드시면 좋고요.
1: 그리고 실내에 계실 때도 에어컨, 바람 오래 쓰시면 두통 오는 분들 계시거든요. 중간중간 환기 한 번씩 해주세요.
0: 다음 주도 이 더위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체크포인트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광고주는 따로 없고요. 내일 방송 예고를 잠깐 드릴게요.
1: 내일 토요일 한입 토크는요. 이 더위에 딱 맞는 실내 나들이 특집으로 찾아올 거예요.
0: LA 곳곳의 시원한 실내 공간들, 미술관부터 마켓까지 정리해드릴 예정이에요.
1: 무더운 주말 나가긴 나가고 싶은데 어디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내일 꼭 들어주세요.
0: 오늘 한입 토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주말 나가실 때 물 꼭 챙기시고요.
1: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즐기세요.
0: 오늘 한 줄 정리드리면요. 더위는 피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1: 물 한 병, 시간대 선택, 그리고 시원한 음식 하나. 이 세 가지만 챙기셔도 주말이 달라져요.
0: 내일 토요일은 폭염 속 실내나들이 특집으로 찾아올게요. 기대해주세요.
1: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0: 저는 김재현이었고요.
1: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한입토크였어요.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정말 물 자주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은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야외 활동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원한 음료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절히 조절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문득 밀려오는 이유 없는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까요?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트루먼 카포티의 소설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 영화의 주인공 홀리 역시 그랬습니다. 이 화려한 뉴욕 사교계를 떠돌면서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은 비상계단에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던 순간이었지요. 작곡가 헨리 맨시니가 그녀만을 위해 선물했던 노래 Moon River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노래는 오드리 헵번이 부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랑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가사 속에 등장하는 허클베리 프렌즈처럼 아무 말 없이도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작은 행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는요.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줄 정겨운 음악들 그리고 좋은 정보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루먼 카포티가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원작자예요. 1984년 8월 25일 오늘 세상을 떠났네요. 미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로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논픽션 소설의 거자 인 콜드 블러드를 집필했습니다. 뛰어난 문학적 감각과 특유의 스타일로 20세기 미국 현대 문학과 대중문화에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작가 중 한 명입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고전 명작이죠. 영화 보신 분들 뭐 많으실 겁니다. 거의 다 보시지 않았을까요? 1958년도 작품인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영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61년 오드리 헵번 주연의 동명 영화로 제작돼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고요. 카포티를 대중적 스타 작가의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In Cold Blood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959년 캔자스주에서 발생한 분홍 일가족 4명 살해 사건을 6년 동안 철저하게 취재 분석해서 써낸 그의 최고 걸작이기도 합니다. 사실적 이 취재 바탕의 저널리즘 기법과 소설적인 서사 구조를 결합해서 트루 크라임 또 뉴 저널리즘 문학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 트루먼 카포티의 원작이 뉴욕 상류층 주변부 사람들의 쓸쓸함과 냉정한 현실을 담아낸 씁쓸한 문학이라면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오드리 헵번의 우아함과 매력을 극대화한 세련된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의 테마곡 Moon River 이 음악은 헨리 맨시니가 작곡하고 쟈니 머서가 작사해서 1962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한 대중음악사의 명곡입니다.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 Moon River에 대해서 오드리 헵번만을 위한 맞춤곡이다라는 내용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가수가 아니었던 오드리 헵번은 음역대가 좀 이렇게 좁았대요. 그래서 작곡가 헨리 맨시니는 그녀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도록 그 단 옥타브와 한음 차이의 좁은 음역 안에서 완벽한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사회 직후에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사장이죠. 마틴 레키는 이 영화 길이가 길다면서 이 노래는 당장 잘라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군요. 어이구, 이 문 리버 오드리 헵번 목소리 못 들을 뻔했습니다. 이에 오드리 헵번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곡을 지켰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군요.
1: Holly, I'm not gonna let you do this.
2: You're not gonna.
1: Holly, I'm in love with you.
0: 작사가 조니 머서는 이 고향인 조지아주 서베너의 이 백스트리트 크릭 강변에서 보낸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면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친 후에 해당 지자체는 이 강의 공식 명칭은 이 Moon River로 변경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I'm

이 노래 가사에서 허클베리 프렌드라는 구절이 나오죠. 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따온 것입니다. 정처 없이 방랑하며 자유를 꿈꾸는 정서적인 동반자.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이 방랑의 동반자를 뜻한다고 하네요.

뉴욕이라는 화려한 대도시에서 화려한 겉모습으로 살아가는 홀리지만 비상계단 창가에 편안한 차림으로 앉아서 이렇게 기타를 치며 부르는 이 노래는 그녀의 진짜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고독함, 또 시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는 할까요?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열망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트루먼 카포티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삶은 좋은 모임이다. 다만 너무 일찍 떠나거나 너무 오래 남아있지만 않는다면. 오늘 하루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순간들을 너무 과하지도 또 부족하지도 않게 아름답게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세상의 속도에 맞춰 달리느라 지친 날이라면 잠시 마음의 비상계단에 앉아서 오롯이 나만의 이문 리버를 읊조리면서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 노래 자체가 쉼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0: 네, 오드리 헵번의 목소리로도 들어봤습니다. Moon River. 티파니에서 아침을. 정말 고전 명작인데 오랜만에 이 노래 들어봤네요. 예,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도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스튜디오에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라고 제가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김원정 쇼호스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너무너무 덥죠.
1: 아니, 지난주부터 네. 첫 인사가 모든 방송에서 그냥 너무 더워요.
0: 너무 더워요, 진짜.
1: 너무 더워요. 그걸로 시작을 하는데 아, 그치, 더운데도 이럴 때 기운을 더 내셔야 되잖아요.
0: 맞아요. 아, 요즘에 입맛도 없고 그치. 진짜 기운이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1: 네,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을 네. 유지하는 게 힘들다.
0: 맞아요. 또
1: 아는 동생은 주말에 전화가 왔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
0: 어떻게 아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1: 그 속에서도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네. 이제 그 보약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 얘가 막 언니 그래도 기력이 떨어지는데 헬스코리아 녹용홍삼 먹어서 그래도 잠깐 피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 이러면서 네. 주말이니까 기사분이 못 오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체력은 그렇게 확 떨어지지 않는 게 걔가 네. 그냥 꼬박꼬박 환절기 때마다 녹용홍삼을 먹는 아이거든요.
0: 그래서 오늘 주제가 녹용홍삼이죠.
1: 오늘 그 효과를 본 걸 네. 생각을 해서 아하.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기력이 좋습니다. 떨어질 때 얘기하신 것처럼 입맛이 제일 먼저 떨어지고
0: 맞아요.
1: 먹는 게 이제 소홀하다 보면 이 기초 안에서부터 쌓아온 이런 게 무너지게
0: 네.
1: 되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평소에 좀 관리를 좋은 걸 먹고 보약 드신 분들은 다르거든요.
0: 아니 확실히 달라요. 한 살 한 살 더할수록 뭔가를 네. 먹고 안 먹고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내 몸을 좀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네. 또 에너지 업 시킬 수 있는 뭔가 보약도 필요한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그래서 예. 젊을 때부터 잘 챙겨서 먹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워낙 네. 지혜롭고 현명하시고 또 이제 깐깐하게 또 따져보시고 딱 좋은 거 네. 알고 와서 그 예전보다 녹용홍삼 찾으시는 그 연령층이 오히려 네. 더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드신 분들은 확실히 다르고 네. 제가 오전에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만 뭐 역주행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좋은 건 더 정보력도 요즘은 워낙 이제 정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잘 알고 하는데 역주행이라는 말은 이제 예전 거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제가 들은 내용은 책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고전이 다시 뜨고 있고
0: 맞아요.
1: 한국 소설들 중에도 예전에 정말
0: 맞아요.
1: 뭐
0: 맞아요.
1: 90년대 때
0: 네네,
1: 그때
0: 네네.
1: 지금 애들이 보기에는 아우 촌스러웠다고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0: 네.
1: 그래도 그 기본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우리가 뭐 3000년 전 지혜도 배운다라고 하는 것처럼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그 예전부터 쭉 내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 모든 분야에서 역주행이 있다고 하는데 헬스코리아가 지금 19년 됐어요.
0: 벌써 19년 벌써. 됐군요.
1: 이제 몇 달 후에는 20년이에요.
0: 그러네요. 진짜.
1: 강산 예전이고 두 번 바뀐다고 하는데
0: 네네네.
1: 그 역주행하는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이제 큰 것은 녹용홍삼.
0: 녹용홍삼.
1: 건강을 위한 보약 중에서는

0: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8월 한 달간만 특별한 프로모션 진행이 되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그래서 녹용삼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1: 네.
0: 두 박스를 구매하시며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1: 오, 알부민 파워.
0: 그리고 알부민 먹는 마시는 알부민 제품 중에서 최고인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한 달치 정품.
1: 진짜요? 이거 한 박스를
0: 한
1: 주신다고요?
0: 박스. 이거
1: 선물로?
0: 199불이에요. 예,
1: 이거
0: 선물로.
1: 가격이 꽤센 건데.
0: 그렇죠.
1: 와, 너무
0: 200불이에요.
1: 좋습니다. 와, 녹용홍삼
0: 네.
1: 이거 먹으면은 진짜 체력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진짜 챙겨 먹게 되면은 에너지
0: 네.
1: 확
0: 일단
1: 올라가잖아요.
0: 입맛이 돌아와요.
1: 입맛도
0: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온다고.
1: 집
0: 어르신들이
1: 나간
0: 아, 집
1: 며느리가 아니라.
0: 나간 애 데리고 오는 데는 녹용삼이 최고야. 이런 표현을 해주거든요. 왜냐면 입맛이 떨어지는 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나이 드실수록 정말 중요하거든요.
1: 그렇죠,
0: 입맛
1: 그렇죠.
0: 떨어져서 잘안 드시게 되면 모든 게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잘 드시는 게첫 번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녹용삼을 드시면 물론 입맛도 입맛이지만 면역력 하면은 또 녹용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보약하면 녹용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헬스코리아 천혜인케어 녹용홍삼을 가장 최고로 또 쳐주시고 모든 분들이 와서 다른 거좀 드셨다가도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다르다. 일단 진하고 함유량에서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1: 어떻게 되는
0: 저희가 한
1: 거예요?
0: 달치에 무려 녹용이 그것도 최상급 뉴질랜드산 녹용 그것도 저희가 녹용은
1: 상중하로
0: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상부, 하부, 중부를 전지를 다 써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요게 22덩이나 들어가 있어요. 어마무시한
1: 야,
0: 양이고 믿을 수 없다.
1: 진짜 제대로 엑스만 담으셨나요?
0: 네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쫙 이렇게 짜낸 그첫 번째 첫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첫물만을 사용하고 다 폐기 처분하고 다시 또그 새로운 재료 가지고 하는 거기
1: 그러니까
0: 때문에
1: 중탕을 안 했다는
0: 아는 거죠.
1: 거네요. 와.
0: 예전엔 사실 녹용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집에서 막 이렇게 짜서 막 이럴
1: 세
0: 때도
1: 번까지
0: 두 번, 세
1: 중탕해서.
0: 번. 집에 제일 가장부터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이제 우리 수선은 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저 이제 천물만을 사용을 했고 여기에도 강원도 육령근 하늘이 내린 삼이라고 해서 천삼이라고 하는 강원도 육령근 홍삼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하늘로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힘이라고 하죠. 뻗어 올라가는 그 힘과 땅의 좋은 기운. 강원도 홍삼을 제일 쳐주는 이유가 그 땅의 기운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기운들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이 녹용홍삼이에요. 드셔보신 분들은 뭐 진함과 효과를 확실하게 보십니다.
1: 오늘 저는 이 얘기를
0: 네.
1: 우리 김원정 씨한테 처음 들었어요. 중탕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0: 제가
1: 거.
0: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녹용홍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다
1: 아,
0: 보니까
1: 그러시군요.
0: 가끔 이제 어떤 얘기는 하고 어떤 얘기는 또 못하는 날이 있어서 네, 천물만을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예전부터 15년 전부터 판매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서류상으로 입증을 할수 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희 일단 22도는요 매해 미국 농무부 USD 퍼밋을 받기 때문에 고 22도 내 양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안 되면 랜덤으로 뭐 확인할 때 가끔 있잖아요. 저희 이제 다 정식 그 절차를 밟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0: 거기서
1: 그렇죠.
0: 그냥 다시 컨테이너 박스가 돌아가요.
1: 굉장히
0: 만약에 그게 안 되는
1: 까다롭잖아요.
0: 경우에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0: 까다로운 건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1: 맞아요.
0: 서류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드시면 알아요.
1: 맞아요.
0: 드셔보시면 그 진함이 다른 거는 그냥 다 갖다 뺐나 봐. 막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신 만큼 네, 다릅니다.
1: 면역력도 좋아지고 또 기력 회복에
0: 네.
1: 최고라고 하니까요. 이 녹용홍삼, 헬스코리아의 녹용홍삼은 정말 드셔보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입소문을 타고서 많은 분들이 또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한결같은 제품과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사실은 입소문인 것 같아요. 입소문이 그치.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 거기서 그 녹용사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이제 이웃에게도 전해지고 이러다 보면 서로 뭐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0: 어르신들은

0: 네. 그렇게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사랑하는 분, 뭐 친구분 끌고 오세요 강제로 무조건
1: 함께
0: 함께 행복하게 오래
1: 사랑이죠.
0: 살아야 된다 네, 막 이러시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도 그렇고 또 드셔보신 분이 그냥 광고를 보고 드셔보셨는데 너무 좋으니까 뭐 네. 온 가족 건강 챙기는 데는 한 번씩 꼭꼭 드시게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1: 아, 고맙습니다.
0: 수험생들한테도 너무 좋고 네. 네네 남녀노소 모두가
1: 네네네 네,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기력을 회복하는 데는 최고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뭐 이렇게 프로모션을 엄청나게 잘해주시는데 네. 너무 감사해요. 이 녹용홍삼을 두 박스를 구입하시게 되면 이 바이탈로 알부민 파워, 알부민도 굉장히 우리 신체에 필요한 성분이라면서요.
0: 그렇죠.
1: 필요한 영양소잖아요.
0: 바이테로 말부민 파워 지난 시간에 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1: 고가의 이 제품을 한 네, 박스를 주신다고요.
0: 알부민 하면은 뭐 또 이게 이렇게 저희가 항상 프로모션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제품으로 사은품을 항상 드리잖아요. 근데 알부민의 역할이 많이들 아시는데 이제는 영양 그 운반사라고 택배기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성분이 몸에 들어갔어요. 녹용산같이 몸에 조금 보약을 먹었는데 네. 흡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몸 구석구석 필요한 곳으로. 근데 그 운반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알부민입니다. 알부민. 그러니까 녹용산 드시면서 알부민 드시면 펄팩이죠.
1: 시너지 효과.
0: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같이 예, 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8월 딱 한 달.
1: 8월 한 달만 한 달. 해주신다고요?
0: 그러니까 바이탈로 알부민 파워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서 사랑을 네. 해주시는데 바이탈 업 제품만으로도 지금 저희가 세 박스 구입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드리는 거 요거 두 박스 구매하시면 그러니까 녹용샘 두 박스는 두 달치를 의미하거든요. 네네네. 한 박스에 60팩 들어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그래서 그 60팩 들어있는 녹용이 22돈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달치 요게 350불인데 네. 두 달치가 사실 두 달치가 한 달치도 안 돼요. 이게 녹용이 22돈이나 들어가 있으면 네. 요 두 달치를 드시면서 예. 알부민 파워까지 같이 챙겨가시면 정말 딱 이럴 때
1: 완전
0: 기초
1: 보약이에요.
0: 체력 그렇죠. 기초 체력 딱 다지는 그 보약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네네. 네, 네. 자 오늘 녹용홍삼 이 보약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8월 이달 말까지면 며칠 안 남았네요.
0: 그쵸.
1: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히스코리아 매장도 소개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네. 213-385 1005번입니다. 네. 213-385 1005번으로 주문하셔도 되고요. 네. 직접 가셔서 또 네. 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OTC카드도 전화로 구매 가능해요.
1: 네. OTC카드 가능하다고 네. 하니까요. 너무 네. 좋네요.
0: 그렇죠.
1: 네. 히스코리아 매장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저희 매장은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네. 들어가는 1층 오른쪽에 있고요. 2층 그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한남 주차장에서 이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네.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그 길버 플라자인데 인바운드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매장 가면 네. 이 무더위에 아주 시원합니다. 에어컨 집에서 에어컨 세게 틀면 전기세 예. 많이 나오잖아요.
1: 시원한 곳에서
0: 시원한 데 가셔서
1: 마사지 체어에 앉아서
0: 마사지 체어에서
1: 서비스도 받고
0: 그렇죠. 또 이제 뭐 무료 시음도 또 하시고
1: 좋네요.
0: 즐기세요. 건강을 위해서 약간 맞아요. 더위는 피하시는 게 좋고 또 기력 회복을 위해서 녹용삼 또 장만하시러 가시면 이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무덥다 그렇죠. 무덥다 하지만 맞아요. 새로운 또 가을을 준비하는 요 시기에 준비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건강이에요.
1: 맞아요.
0: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이제 새롭게 바뀔 때 준비하는 자만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데 그 준비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1: 아,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0: 네.
1: 맞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OTC카드도 환영한다고 하니까요.
0: 네.
1: 자, 헬스코리아 213-385-1005번입니다. 예, 213-385-1005번으로. 나 오늘 녹용 홍삼 두 박스 주문합니다. 네. 거기 뭐 프로모션에서 바이탈 뭐 알부민 파워 선물로 주신다고요. 이렇게 하시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그렇죠.
0: OTC 카드 사용하시고.
1: 네, 날씨가 더워서 아, 나 좀 헬스코리아 매장에 가서 좀 마사지 체어 체험도 받으면서 좀 시원하게 좀 보내볼까 하신 네. 분들도 무조건 방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마사지 체어뿐만 네. 아니라 뭐 누리아이,
1: 누리아이도
0: 이지바이크, 이지 FM, 저희 발 마사지기들도 정말 많잖아요.
1: 아니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본인이 직접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헬스코리아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아. 그래서 저희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분들은 부에나팡 매장을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얼바인에 계신 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나오셨다가 네. 가든그로브 매장 있는 걸 또 모르셨다가 아이고야. 방송을 안 들으신 거죠. 네. 그다음부터 이제 가든그로브 매장도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트래픽 걸릴까 봐 막 이것도 받고 싶은데 저것도 받고 싶은데 하다가 가셔야 된다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매장으로 아. 가시면 저희 모든 매장에 다 똑같이 모든 네. 물건들 만나보실 수 있고 네, 네, 네. 또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가 이제 7가지에서 8가지예요. 8가지 모두
1: 다양합니다.
0: 만나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디버 마사지 체어도 우아하게 체험해 보실 수 네. 있고 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도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0: 네.
1: 뭐 정말 럭셔리하죠.
0: 그렇죠.
1: 네. 자 라디오 서울 해피투게더 듣고 왔어요 하시면 아마 더 잘해 주실 겁니다.
0: 그럼요.
1: 꼭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뭐 이지바이크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밖에서 운동하는 거는 정말 엄두도 못 냅니다. 산책하는 것도 힘들어요.
0: 그렇죠.
1: 집 안에서 이지바이크로 운동하면 굉장히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0: 잘 안 나가게 돼요.
1: 아 그럼요.
0: 근데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라는 얘기가 있고 나이 들수록 하체 근력을 더 키워야 되는데
1: 네.
0: 우리가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냥 1%씩 빠져나간대요. 운동을 해도 유지하기가 힘든데 더 안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하게 되면 또 부상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더 지연이 되잖아요.
1: 맞아요.
0: 운동하는 시간이.
1: 네.
0: 그러다 보면은 더 근력은 약해지고 나중에는 정말 서러워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1: 네.
0: 불편함을 겪는 그렇죠. 그런 수준까지.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러기 전에 자꾸 움직이셔야 되는데 생각만 있고 잘 안 돼요. 하지만
1: 우리 어르신들 특히 예.
0: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든 도움을 좀 받으면
1: 네.
0: 또 이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발만 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면요. 발을 안 얹을래야 안 얹을 수 그러니까 얹게 돼요. 제가 제 경험담으로도
1: 네.
0: 딱 제일 보이는 곳 거실에 딱 그 소파에 놓으니까 소파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많이 앉는 곳에 그걸 놓으세요.
1: 네.
0: 뭐 책상에 많이 앉으시는 분들은 책상 밑에 두시고 소파에 앉는 분들은 소파에 두시고 그러면 앉을 때 무조건 얹게 돼요.
1: 아하.
0: 그럼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되고
1: 네네네.
0: 자동 프로그램이 재미나게 안전하게 편하게 쉽게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하체 근력 강화되거든요.
1: 네.
0: 의심하시는 분들 매장 가셔서 해보세요.
1: 에이, 중요합니다.
0: 정말 중요해요.
1: 네, 요즘에는 재테크가 아니라 근테크라는 거.
0: 맞아요.
1: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0: 제일 중요합니다.
1: 운동 열심히 하시고 예, 가정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네네. 좋은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시간 될 때 뭐 TV 보면서도 넷플릭스 보면서도
0: 네.
1: 뭐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만점인 것 같습니다.
0: 헬스코리아 시원한 에어컨 네. 나오는 매장 가셔서 네. 체험하셔도 됩니다.
1: 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제품들 소개해 주셨어요.
0: 네.
1: 네, 녹용 홍삼 두 박스 구입 시 또 선물
0: 바이탈
1: 뭐 주신다고요?
0: 업 알부민 파워.
1: 이야,
0: 네.
1: 엄청난 선물입니다.
0: 이지바이크는 그라비티 구매하시면 그냥 드려요.
1: 아, 네, 네.
0: 249불입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청취자 여러분들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가십시오.
2: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 입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8: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0: 눈은 밝게
11: 얼굴은 아름답게
10: 불란서안경 거만과
11: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0: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1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0: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매길 53년 금강 안경 공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요. 지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들국화의 행진.

네, 들국화가 불러준 행진이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저는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힘내시라고 제가 이 노래 틀어드렸습니다. 우리 해피님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TKR님 오랜만에 인사해 주셨네요. 해피 투게더 신청곡이신 거죠? 네, 준비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네, 아큐팡님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큐팡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오늘 준비한 곡은요, 팝 듀오 이 사이먼 앤 가펑클이 노래했던 엘콘도로 파사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의 팝 명곡이죠. 네, 잉카 문명 몰락의 서글픈 전설이 담겨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잉카 말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라는 뜻이 담긴 새의 이름이에요. 18세기 중엽 잉카의 마지막 왕이었던 투팍 아마루의 후손이라고 하죠. 호세 가브리엘 콘도르칸키. 이 인물은 자신의 이름을 투팍 아마루 2세로 바꾸고 이 스페인의 포악한 식민 통치에 대해 무력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군대에 이렇게 붙잡혀서 지독한 고문과 함께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됐고요. 엘콘도르 파사는 죽임을 당한 그가 이 안데스를 상징하는 새인 콘도르로 환생해서 안데스 창곡을 이 안데스 그 창공을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인디오들을 보호한다는 이야기가 바탕에 깔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러주는 알콘도르 파사 듣고 계십니다. 자, 현지 원주민들의 마음속에는 투팍 아마루가 진정한 영웅으로 자리 잡았고 그가 죽고 나서 이 콘도르가 되었다는 믿음이 안데스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콘도르 칸키라는 오페라의 모티브가 되었고요. 오페라의 주제곡이었던 엘콘도르 파사는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름으로써 정말 전 세계의 명곡으로 거듭났습니다. I'd rather be a forest than a street. 이 노래를 우리나라 가수죠. 정훈이 씨가 철새는 날아가고 라는 노래로 번안해서 불렀습니다.

0: 네, 추억의 팝송이나 깐촌의 샹송 등의 원곡과 번안곡을 묶어서 들어보면 화요일마다 격주로 또 가끔씩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예, 같은 제목 다른 노래 갖다 나플리 이 코너와 함께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노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노래 뭐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콘도르 바사 또 번안곡 철새는 날아가고 정훈이 씨의 번안곡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자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고3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 TKR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 있군요. 저는 유튜브만 보고서 해피투게더 청해 주셨구나. 예, 터럴스의 노래 해피투게더 청해 주신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예, 10cm의 스담스담 청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참 예쁜 노래 청해 주셨네요.

듣고 계시지요? 스탐 스탐.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여기서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0: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0: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0: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구이 포차 화연.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5: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4: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5: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8: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7: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9: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0: 제 주변은 다 한국 장의사에 맡기던데.
9: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 장의사 말이죠.
10: 네, 한국 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 보험도 취급한대요.
9: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 장의사는 다르네요.
10: 한국 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잘 포기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끈기 있게 7.8기의 정신으로, 오뚜기 정신으로 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도전하는 편이신가요?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상 한 번만 더 시도해보는 것이다 라고 토마스 에디슨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한 번 더 해보는 거, 그게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된다는군요. 오늘 날씨도 엄청 무덥고요, 지치고 이렇게 많이 피곤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해피님들의 끈기를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근사하고 행복한 화요일 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타르스 노래 해피 투게더 들어봤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Don't give up. 네, 한번더 시도해 보는 거야. 아자 아자. 승리자. 승리하자. 아자 아자. 피드백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지구가 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으셨네요. 그 정도로 덥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많이 덥습니다. 짜증나더라도. 아,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을 거예요. 덥죠. 아, 힘들죠. 뭐. 그래서 어떡해요. 날씨가 더울 때는 이왕이면 그냥, 아, 덥다. 뭐, 이 더위도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 좀 즐기자고요. 아유 그래, 뭐 더워봐라. 네가 더워봤자 뭐 가마솥에 예, 이 펄펄 끓는 것처럼 물이 끓는 것처럼 이런 표현 해주셨는데, 예, 그 정도로 더워요 진짜. 예, 지구가 그냥 끓어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아, 감사하죠. 이렇게 더위를 느낄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말이 좀, 글쎄요, 위로가 될것 같진 않아요. 그죠? 더운 거 더운 겁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좀 더위를 피해서 실내 공간에, 뭐, 도서관이 굉장히 시원하더군요. 도서관에 들어가시면요. 왜 곳곳에 동네마다 뭐, 크고 작은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도서관에 들어가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져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뭐, 나는 딱히 뭐 공부할 게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책한권 들고 가서 읽으시면 또 시원하게 이 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성공은 결코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실패는 또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듯이 중요한 건뭐 계속 나아가는 용기라고 하니까요.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아, 잘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 예, 하다 보면 또 하게 되더군요.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다 보면 또 어느새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고 또그 일을 해낸 내가 자랑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3782-8600, 3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더워봤자 이것도 지나갑니다. 맞아요. 지나갑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요. 네. 네가 더워봤자지 뭐. 아이, 더위야 물러가라. 이제 제발.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을이에요, 여러분. 가을 바람에 아마 솔솔 불어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네, 조금만 견디자고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맞아요. 모든 일에는 스텝 바이 스텝. 예. 마음만 앞선다고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쵸? 자, 여러분들, 예,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더울 때일수록 짜증내지 말고요. 예, 서로에게 긍정의 에너지, 예, 주고받으면서, 예, 그런 날, 이렇게 무더운 날 잘 이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석이에요. 아로하.

0: 네, 아로하라는 노래 달달하게 들어봤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우,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사이트도 소개해드리고 싶고 한편으론 실제로 위험한 상황들도 꽤 있어서 그 얘기도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선미 씨는 혹시 사막여행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1: 데스밸리 다녀왔죠, 저는. 근데 요즘에 정말 데스밸리에서 사건 사고가 많아서 며칠 전에도 그 프랑스 여행객이 이 데스밸리에서 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죠. 아, 참, 이 데스밸리라는 이름 자체가 죽음의 계곡이라 좀 무섭기도 해요. 어떤 곳인지 우리 정우 씨가 생각하는 데스밸리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사실 오늘 이 얘기를 꺼내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요즘처럼 폭염주의보가 뜨는 날에 데스밸리 이야기를 하면 체감이 다르거든요. 그 공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땅으로 기록된 곳이에요. 근데 매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가세요. 장관이 펼쳐지는 뷰포인트가 있고, 소금 사막 위로 노을이 지는 풍경은 사진으로 봐도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사고도 끊이질 않아요. 단순히
1: 맞아요.
0: 더워서 힘들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생겨요. 아름다움과 위험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이 여행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그두 가지를 함께 알고 가야 진짜 여행이 된다고 생각해요.
1: 맞아요. 그러면은 먼저 이 데스밸리가 어떤 곳이길래 여행자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찾는 걸까요? 이 데스밸리의 그 뷰포인트?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좀 스케치를 좀 해줄래요?
0: 데스밸리 하면 그냥 뜨겁고 황량한 사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막상 가보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얼굴이 있어요. 대표적인 뷰포인트가 몇 군데 있는데. 우선, 배드워터 베이슨이라는 곳이 있어요. 해수면보다 한참 낮은 땅인데. 하얀 소금 결정이 끝없이 펼쳐진 풍경이 그냥 지구 같지가 않아요. 화성 탐사 영화 세트장 같달까요? 그리고 자브리스키 포인트라는 뷰포인트는 일출 때 가면 황토색 능선들이 빛을 받아서 주황빛으로 물드는데 그 색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멍해질 정도예요. LA에서 차로 넉넉 잡아 4, 5시간 정도 거리니까. 주말 여행지로 찾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1: 네,
0: 근데
1: 많이들
0: 여기서 중요한 게
1: 가시죠.
0: 있어요. 이 뷰포인트들이 대부분 한낮에 가장 위험해요. 여름철 낮에는 지면 온도가 차 안에 있어도 느껴질 만큼 올라가요. 실제로 차가 고장 나거나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드물지 않게 일어나거든요. 아름다운 곳일수록 방심하기 쉬운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선미 씨는
1: 맞아요.
0: 여행지 고를 때 날씨를 먼저 찾아보시는 편인가요?
1: 그럼요. 날씨 중요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름답다는 걸 알면서도, 아름답다는 거는 알지만, 왜 그렇게 굳이 그 위험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지. 사실, 데스밸리가 아름답긴 하지만, 위험한 요소들이, 정말 위험한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 어떤 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정우 씨도 그렇게 생각하죠?
0: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 그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거든요. 데스밸리에서 일어나는 사고, 대부분이 사실 준비 부족에서 시작해요. 한낮에 트레일을 걷다가 탈수로 쓰러지거나, 차가 과열돼서 한가운데 멈춰서거나, 이런 상황이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매년 구조 요청이 꽤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원을 소개할 때 뷰포인트 얘기만 하면 뭔가 반쪽짜리 정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요. 여름철 한낮에는 트레일 자체를 폐쇄하는 구간이 있어요. 공원 측에서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물도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야 해요. 조금 넉넉하다 싶은 양의 두 배는 챙긴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거기서는 갈증을 느끼기 전에 이미 탈수가 시작된 경우가 많거든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을 풀로 켜고 달리다 보면 엔진이 버티질 못해요. 중간에 차를 세우고 열기를 식혀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낭패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출발 전에 차 상태를 꼭 점검하고 연료도 여유 있게 채우고 가야 해요. 셀폰 신호도 안 잡히는 구간이 꽤 길어서요. 혼자 가는 여행이라면 더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1: 맞아요.
0: 아름다운 곳일수록 준비가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1: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낮은 땅,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지구가 만든 가장 경이로운 풍경을 품은 곳이 이 데스밸리인데, 오늘은 이런 그 대자연의 압도적인 아름다움

0: 과 생명의 위험이 공존하는 데스밸리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데스밸리 얘기 들으면서 정우 씨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1: 저는 사실 데스밸리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자꾸 LA 사시는 분들 생각이 났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 공원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드라이브 좀 하면 닿는 거리인데 그 가까움이 오히려 방심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해요. 가까우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니까 물 한 병만 들고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폭염주의보 뜬 날 아침에 밖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뜨겁네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 느낌이요. 데스밸리는 그게 몇 배로 증폭된 공간이에요. 몸이 먼저 알아채는 더위. 그걸 존중하는 게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감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드리면서 그 감각을 같이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0: 참 좋은 말이네요. 그럼 오늘 데스밸리 가려는 분들께,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데스밸리를 좀 다녀오고자 하시는 분들께 안전수칙들, 그리고 주의사항이라던가, 이런 거 좀 뭘 챙기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미리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물이라고 할게요.
0: 아, 물.
1: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마트에서 작은 생수 하나 들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공원 측에서도 하루 트레일 기준으로 상당히 넉넉하게 챙기라고 권고해요. 그냥 목마를 때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마셔야 하는 거거든요.
0: 네.
1: 탈수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다리가 무겁고 머리가 띵하다 싶으면 이미 늦은 거라서요. 그리고 시간대를 꼭 지키셔야 해요.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0: 네.
1: 한낮에는 그냥 차 안에 계세요.
0: 아.
1: 아침 일찍이나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 늦게 그 시간대에만 움직이는 게 현지에서도 통용되는 원칙이에요.
0: 아,
1: 뷰포인트는 어느 시간에 가도 아름다운데 한낮 뷰포인트는 목숨 걸고 볼 만큼은 아닌 거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마지막으로 차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출발 전에 냉각수 꼭 확인하세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서 달리면 차도 버거워하는 게 데스밸리거든요.
0: 아하.
1: 갓길에 세워진 차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상황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출발 전에 한 번만 떠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0: 아하.
1: 오늘 폭염주의보 뜬 날 이 얘기 드리니까 더 와닿지 않으시나요?
0: 그러네요. 정말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과 이런 신비로움이라면 데스밸리인데 한눈에 반할 만큼 아름답지만 방심하는 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라는 거 이거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데스밸리의 두 얼굴 아름다움과 또 생명을 위협하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 이런 거 좀 생각하면서 안전수칙 같은 거 잘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데스밸리 이야기 이렇게 해주셨는데 중요한 포인트도 잘 짚어주셨어요, 정우 씨?
1: 오늘 이야기를 다 풀고 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데스밸리는 가지 말라는 곳이 아니에요. 알고 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소금 사막 위로 지는 노을이나 지구 같지 않은 풍경들.
0: 아하.
1: 그걸 직접 눈에 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 풍경 이야기 하면서 사실 좀 설레거든요. 근데 그 설렘이 진짜 여행이 되려면 준비가 받쳐줘야 해요. 물 충분히, 한낮 트레일 피하기, 출발 전 날씨 확인.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전부인 공간이에요. 오늘 폭염주의보 뜬 날 아침에 이 얘기를 드린 게 괜한 게 아니에요. 더위를 몸으로 느끼는 오늘. 그 감각 그대로 챙겨서 가시면 돼요. 선미 씨는 오늘 저랑 이 얘기하면서 데스밸리가 좀 달리 보이셨나요?
0: 글쎄요. 이 자연은 우리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지만 그 앞에 또 겸손해야 함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름답게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곳이 바로 데스밸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이 위대한 풍경을 직접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꼼꼼하게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데스밸리 이야기 마무리할까요?
1: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뭔가 정리가 됐어요. 데스밸리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 그게 사실 경고이기도 하고 초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0: 어허.
1: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 풍경이 그만큼 압도적이니까요.
0: 오늘
1: 폭염주의보 뜬 날 아침에 이 얘기 나눈 게 저는 꽤 의미 있었어요.
0: 아하.
1: 더위가 뭔지 몸으로 아는 날에 들으면 다르잖아요. 언젠가 선미 씨도 그 소금 사막 위에 서는 날이 오면 오늘 이 대화가 떠오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고마워요, 정우 씨. 정우 씨가 꼼꼼하게 짚어주신 내용들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새길게요.

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폭풍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해피 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항가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오늘 AI 정우 씨와의 나눈 이야기, 데스밸리 국립공원 여행의 뷰포인트라던가, 또 이곳에서 요즘에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뷰포인트도 좋지만 이런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데스밸리 여행시의 주의사항 살짝 살펴봤는데요. 이 데스밸리 공원 당국이 강조한 안전 수칙들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차량에 머무르라고 하네요. 외딴 곳에서 차량이 고장 나면 그냥 차에서 내려서 걷지 말고 이 차량에 머무르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그늘과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사람보다 구조대가 찾기 훨씬 쉽대요. 그리고 두 번째, 물과 장비, 1인당 하루 최소 1갤런, 그러니까 약 3.8리터 이상의 물과 비상식량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성통신 장비나 비상구조 비컨을 휴대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점검하는 거 뭐 필수적이죠. 이동 경로를 미리 계획하고 도로나 또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요. 고행 차량 여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많은 외곽 도로는 높은 그 지상고나 사륜구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뭐 주유하는 것도 없잖아요. 데스밸리 안에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철저한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AI 정우 씨도 짚어줬지만 이 데스밸리 자연은 우리에게 정말 멋진 감동을 주지만 또 그 앞에 겸손해야 함을 이 데스밸리는 항상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름답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곳입니다. 데스밸리 여행시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런 필요한 수칙이라든가 안전수칙이라든가 또 준비물들 철저하게 잘 챙겨서 멋진 여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노래는 샘 스미스 노래예요. I'm not the only one. 태연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죠. 샘 스미스가 며칠 전에 이 다섯 번째 정규 앨범 헤이징 아이즈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정규 앨범에는 동명의 곡을 비롯해서 Everlasting Love, 또 My Guy, Love is a Stillness, 또 Constant Companion 등 12곡이 실렸다고 합니다. 이들 곡은 그 바로크 팝, 또 브리티시 포크, 실험적인 R&B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릅니다. 예, 스미스는 앨범에서 데뷔 이래 처음으로 공동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헤이즈 아이즈는 스미스가 사랑에 빠지고 고향 영국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0: 네. 'I'm not the only one' 네, 태연과 함께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샘 스미스 노래였어요.
1: 엄마 부탁해.
0: 아, 더우니까 이 노래 한곡더 들을게요. 여름아, 부탁해. 그만 더워. 아, 이젠 그만 더웠으면 좋겠어.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정권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한 대규모 경제 제재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을 상대로 한 경제적 고립 작전의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분직 취업비자 H-1B에 10만 달러가 넘는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화하기 위한 규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연방법원이 해당 수수료에 제동을 건 가운데 행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통해 강행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기업과 이민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캐나다의 주권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퀘벡주 조선소에서 열린 투자 행사에서 협상의 목표는 언제나 캐나다 국민에게 최선의 합의를 얻는 것이지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특정 시한에 맞춰 서두르는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연방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수혜자가 1년 사이에 13%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른 근로 요건 강화 등이 본격 시행되면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혜자가 줄고 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패사디나의 유명 베이커리 카페에 4인조 떼강도가 침입하는 등 남가주 한인 업소들을 노린 강절도와 기물 파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피해에 업주들의 불안감도 커지면서 보안 강화에 나서는 이 업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에도 LA 한인타운 8가의 한인 식당에 2인조 절도범이 침입해서 이 금고 안에 있던 잔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두 도시에서 시의원으로 활동했던 전직 정치인 두 명이 마리화나 업소 인허가와 경찰 노조 계약을 둘러싼 뇌물 사건으로 나란히 각각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간단한 채혈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는 혈액검사법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기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이번 조기 진단법 승인이 치료 시점을 대폭 앞당기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캐러메스 LA 시장이 25일 모든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폭염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으나 가장 취약한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시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부터 28일 금요일 오후 8시까지 LA 전역에 극심한 폭염 경보가 발효됩니다. 베스 시장은 상승하는 기온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가 제공하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시립도서관과 레크레이션 센터 등 공공시설 수백 곳을 무더위 대피소로 개방하고 전용 쿨링 센터 9곳을 연장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9개 센터는 반려동물 동반 입장도 허용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장미여관이 불러주는 봉수가 듣고 계십니다. 묘한 매력이 있는 노래죠. 중독성도 있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해피투게더 꾹꾹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택시는 말라잡으려고 오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0: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0: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0: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5: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4: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5: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8: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7: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8: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9: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0: 제일 전통 있는 한국 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9: 장례비는요?
10: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 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9: 그래서 다들 한국 장의사, 한국 장의사 하는군요.
10: 한국 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2: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11: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 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제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하, 야, 정말 숨차오르는 무더위 이렇게 표현해도 너무 잘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활기차게 하루를 지내온 우리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의 고니 인사 올립니다. 자, 물론 뭐 하루 이틀 말이 아니고 요사이는 정말 지치다는 말밖에는 뭐라고 드릴 수가 없는 이야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아주 시원한 바람 한 줄기 또는 서로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이런 것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에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잠시만 뒤로 하고 오늘 저 고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기분 좋음, 너털 웃음, 피식 웃음 또 어떤 기운이나 활력으로 좀 가득 채워가지고 오전에 약간 침체했던 기분들을 이 시간에 한번 기분 좋게 만들어 가시면 어떻습니까? 좋은 얘기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갑니다!

네, 오늘 화요일 첫 곡으로 유행가 선택해보았습니다. 송대관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미스터트롯 3의 1, 2, 3등 여러분 김용빈 씨, 또 춘길 씨, 손비나 씨 이렇게 멋진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 말씀드렸다시피 날씨가 덥고 무덥고 지치고 아마 오후에 많이 기운이 떨어지셨을 것 같은데 잠시만 접어놓으시고 저와 함께 5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음악들, 시원한 음악들 한 잔씩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빙수 대신에 드시고, 자, 오늘은 반갑게 우리 TK님 개근생 타시면 들어오시고, 네, 우리 H님 바다에 눕고 싶어 바다에 누워 부탁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시원하죠? 야, 로라님, 오, long time no see. 아자, 아자. 네, 아이고. 크리스티님이 저 우리 또 사투리가 나왔네요. 왔다, 로라가 오래간만. 뭔 일이단가, 집안일이지. 야, 이 H님의 이 호남 사투리는 아주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아, 이거 비비안님 빙수를 쏘셨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어,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팥빙수, 팥빙수. 야, 오늘 축제네요. 아, 너무 더우니 오래간만에 빈손으로 와서 저 먹으라고 갖고 왔대요. 다들 빙수 쏘겠습니다. 함께 드시죠. 아, 겁나게 반갑네요, 정말. 통계님,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 출근, 그 통근 버스 타고 계시죠? 아, 반갑습니다. 반가. 한국도 무척 덥지요. 저희도 지금 더위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자, 오, 예. 우리 순철님, 오늘도 선곡이 바다 누워 전 가라앉을 것 같다 그러시네요. 아이고, 아, 고춘자 인사드린다고. 예, 아직 듣진 못하고요. 빨리 회복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 우리 H님 반장님 오시니 풍성해 불어요. 잔칫날이네요. 유황가 좋았어요. 첫 곡 좋아 불어요. 우리 TK님도 그러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희 단톡 채팅방엔 들어오지 않으셨지만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귀로 들으시는 모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빙수 한 그릇씩 쏠 테니까 머릿속에 빙수 시원하게 드신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노래 우리 TK님, 아이고 매척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들어오시니까 건강하신 거죠. 자, 쓰담쓰담 합니다.

네, 쓰담쓰담 참 노래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잘 만드는 노래 같아요. 그 가수 이름도 재밌어요. 왜 10cm인지 모르겠는데 딱 10cm네요. 15cm가 아니고. 자, 이렇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희 카톡창에 참여를 하셔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자, 우리 통계님, 대구는 다시 덥다고. 근데 대구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알기로 굉장히 더운 도시로 알고 있는데 LA도 지금 거의 한 뭐 35도, 36도, 37도 계속 수온주가 올라가는 그런 그 뭐랄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자, 우리 순철님, 어제는 국민학교 시절 호반의 벤치 같이 함께 했는데 오늘은 중학 시절에 전차를 타고, 아우 전차를 타셨어요. 나 혼자 흥얼흥얼 조그마하게 김상희 씨의 대머리 총각을 옆 아저씨가 씩 웃으며 좀 더 크게 불러도 좋겠다. 애궁 뭐 그런 그 예 8시 동근길에 대머리 총각 맞습니다. 전철에서 봤는데 대구는 대프리카라고 하죠. 그런 말씀 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통계님이 8시 동근길에 출근하시는 것 같은데 대머리 총각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죠.

네, 8시 통근길의 대머리 총각. 글쎄요, 뭐 저희가 머리가 좀 그 벗겨진 사람 보고 대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대머리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 그랬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가발이 그렇게 발전되질 않았어요. 근데 가발 얘기하니까 제가 솔직히 고백할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친구들하고 작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갈래도 저희는 그때 머리를 짧게 자르던 시절이라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사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스카라 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퇴계로 바로 전에 그 건너편에 서울에서 가장 큰 가발 가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중학 시절이니까 저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글쎄 어림잡아 한 지금부터 한 47, 8년 전쯤 오래됐죠. 그때 2,000원이면 가발을 하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가발이 돼지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 가마로 된 그 인조털이 있는데 그거는 6,500원이었어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몇 달 모아가지고 드디어 친구 둘하고 가서 가발을 삽니다. 그 다음에 이 가발 통이 있어요. 이렇게 팔각으로 된 게. 이 가발 이렇게 씌우는 통.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미장원에 가서 카트하고 고데를 해야 돼요. 이 꾸불꾸불하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몰래 갖고 들어갔다가 그거 필요할 때 비닐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집에서 쓰자마자 딱 그걸 쓰고 이제 가는 겁니다. 어딜 가느냐? 신촌을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신촌 가면 우산 속이란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저희 그 어렸을 때 거기를 멋지게 또 제가 구입했던 그 경희대학교 바지를 멋있게 달고,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는 너무 세게 보여서 뻥인 게 들통이 나서 그냥 적당, 그렇다고 경희대학교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시제 말로 그 당시 부킹하고 놀고, 이 가발이 근데 한 2시간만 쓰면요 땀나고 쪼여가지고요 무지하게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가발 쓰는 분들의 입장을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딴 데로 많이 흘렀습니다. 자, 지났던 추억이었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미래를

0: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유튜브 화면엔 보이시겠지만 이 자리에 우리 재정 전문가 최소한 30년은 책임지고 알고 보셔야 된다는 우리 문선영님 땀을 닦으시면서 앉아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0: 네. 뭐 요새는 덥다는 얘기가 첫 인사예요.
1: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네. 덥기도 하고 또 요즘 습도가 높아져가지고
0: 생각보다 그런 것 같아요. 네.
1: 저 이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길에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네, 시니어분들이 예. 한인타운에 들어오면 좀 보여요.
0: 네.
1: 가방 메시고 양산 이렇게 쓰고 다니시거나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 보이는데 아 진짜 차 세워서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왜냐면 어떻게 저렇게 걸어가실까 너무 걱정 많이 됩니다.
0: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사실 생각나는 게 네. 항상 그렇게 백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끌고 마스크에 이렇게 눈만 내놓으시고 네. 더운데
1: 네.
0: 꽃무늬 티셔츠 입으시고
1: 네.
0: 바지 입으시고 이제 허리가 약간 굽으셔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1: 마음 쓰이죠.
0: 참 대낮이고 그런데 좀 쓸쓸하다는 느낌이 네. 들어요.
1: 마음 쓰이고 네. 아 그냥 궁금해요. 그냥 어디로 네. 가시는 걸까, 어디까지 가시는 걸까, 괜찮을까, 뭐 식사는 하셨을까,
0: 그러니까
1: 별 이런.

0: 게 많이 상상이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네. 우리 문선영님이 그런 네.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적격한 일이야.
0: 네, 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예,
0: 네.
1: 뭐 늘상 말씀하시면 항상 그 시니어들의 어떤 그 자산 관리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시간이 있는데
0: 그렇죠.
1: 시니어들은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없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어떤 리콜 스토어 하시는 아 오늘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몰라요. 예, 그분이 예, 예. 라디오를 너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지역에 리콜 스토어 하시는 분을 이제 보통 저희가 오피스에서 손님들을 만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가게에 계속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약속을 잡았다가 주소를 못 받아서 못 가고 이제 오늘 간 거예요. 네. 갔는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들을 이제 천천히 듣다 보니까 네. 아,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민 1세대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말년에 왜 재산을 다 잃어버리시는 분도 그렇죠. 계시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1: 예, 예.
0: 너무 안타까운데 네. 뭐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뭐 배신당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투자를 잘못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을 네네.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됐건 결국에 이게 요즘 이런 말 하면은 꼰대 소리 듣는 것 같은데 젊어서 고생을 사서 산다라는 얘기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 다 고생하라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고생을 어차피 하게 된다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서 나중에 노후에는 말년에는 정말 그래도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아침에 이제 일찍 9시에 가서 만나 뵌 그분은 저한테는 또 다른 그런 이제 식견을 좀 줄 수 있는 예, 예.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사실 손님들 만나면서 진짜 많이 배워요.
1: 네.
0: 손님들 만나면서 와 이러신 분이 계셨구나 저런 네. 분이 계시구나 아 네, 네. 모든 결과는 원인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생활하셨을까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저한테는 정말 귀중한 손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중하죠.
1: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네. 자, 또 항상 하시는 거지만 뭐 이번 주에도 세미나가 있으시다고요?
0: 그러게요. 이번 주에도 네. 이제 8월에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8월에도 6번 세미나 했어요. 6번 세미나 했고 또 9월 세미나 일정도 사실 나왔거든요.
1: 아, 예,
0: 근데
1: 그렇구나.
0: 9월 세미나는 다음에 제가 왔을
1: 예,
0: 때
1: 예,
0: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번 9월 세미나 마지막 목요일은 라팔마,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에서
1: 네, 네.
0: 이제 퇴근 시간 6시 30분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합니다.
1: 아, 롱텀 케어에 네네. 대해서 하는군요.
0: 그래서 이 세미나를 지난번에 LA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지난주에 했었는데 네. 반응들이 너무 좋았어요.
1: 그랬군요.
0: 궁금하신 것도 너무 많으시고
1: 네네.
0: 그리고 모두가 다 다른 어떤 세미나들은 한번 가서 들어봐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약간 반은 구경,
1: 그렇지.
0: 뭐 반은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데 이 롱텀 케어 세미나는 약간 얼전스를 가지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당장에 이런 생각을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어라고 네. 이제 그런 얼전스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있던 태도 자세가 굉장히 지금 적극적이셨고 오시는 분들이 반응이 정말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8월 마지막 세미나
1: 네.
0: 목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라팔마에서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8월 마지막이니까 8월 27일이네요.
1: 네네.
0: 8월 27일 오후 6시 30분이고 이렇게 세미나 이게 안내가 나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나 그날은 못 가요. 그리고 혹시 뭐 LA에서는 안 돼요.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다음번에 또 그런 세미나가 이제 있겠지만 꼭 세미나만 오시지 않아도 저희가 상담을 무료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1대1로도 만나보시고 그러니까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언젠가 그 세미나가 있겠지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1대1 상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1: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라팔마 세미나고 뭐 지난번에도 롱텀 케어 말씀하셨는데 사실
0: 네.
1: 롱텀 케어는 항상 얘기해도 아주 벗어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어느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날 멀쩡히 있다가
0: 네.
1: 뵀는데
0: 네.
1: 다리가 왜 그러세요? 허리가 왜 그러세요?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지인을 네. 만났다가 지팡이를 짚고 찔뚝찔뚝 하신 거예요. 아니 어디 차 사고 났어요? 그랬더니 원래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그게 심해져서 어느 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펴지더래요.
0: 아이고야.
1: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이제 사무실도 정리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롱텀 케어라는 네.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로 이제 앞길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그거보다 좀 더 우리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하루 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어른 그 시니어분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10년 정도는 나이가 어린 편인데도 네네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하루하루 몸이 다르는 게 느껴지거든요.
1: 아,
0: 그래서 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뭐 물건을 집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럼, 아이고 이제 이게 나오는 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네네. 절감을 하는데 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롱텀 케어가 실제로 미국인들이 그 시니어 60세 이상 중에서 47%가 이 롱텀 케어를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네네네. 그래요. 그러면 무서운 넘버예요. 예를 들어서 두 명 중에 한 분은 그렇지. 롱텀 케어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롱텀 케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혼자서 식사하실 수 있고 그리고 걸어 다니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샤워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의복을 갈아입을 수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 혼자 가실 수 있고 배변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섯 가지 생활 기능이라고 그래요. 네네. 근데 그게 여섯 가지 생활 기능이 어떤 분은 낙상하셔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은 혼자서 못하는 거죠. 누군가가 밥을 먹여주거나 누군가가 뭘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사고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병 때문에 노안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에 한 50년 몸 쓰고 60년 쓰고 70년 쓰면 이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프다 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죠. 70년 동안 나사를 계속 돌려서 썼으니 부품을 그렇죠. 저희가 갈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 새 심장으로 뭐 부품을 갈았다라든지 자동차 같으면 엔진을 새로 갈기라도 하지만 저희 몸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롱텀 케어가 인생이 길어지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롱텀 케어 걸릴 확률도 더 늘어났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롱텀 케어 걸리시면 어떻게 누가 돌봐주실 분이 좀 계신가요?
1: 그냥 이런
0: 왠지 왜 이렇게 죄송하죠?
1: 아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누가 해줄 것이다는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니까.
0: 아 그래요?
1: 근데 네. 그 진짜 현실에 왔을 때 과연 해줄 것이냐는 저도 퀘스천 마크예요.
0: 저는
1: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0: 저는 솔직하게 한 번도 저는 그 기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저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저를 돌봐줄 거라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저소득자야.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나는 메디카를 혜택을 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롱텀 케어 상황에 준비하지 않아도 되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맞아요.
1: 네네.
0: 왜냐하면 메디칼로 롱텀 케어 상황에서 사실 커버가 좀 돼요.
1: 네.
0: 근데 문제는 이 저소득자 메디칼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나 그래도 65세 되니까 우리 메디케어 받잖아. 메디케어로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큰 코다칩니다. 메디케어로 롱텀 케어가 전혀 커버가 되지 않아요.
1: 네네네.
0: 메디케어는 그냥 건강보험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약값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시는 거라든지 혹은 뭐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가능해요.
1: 근데 롱텀 케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0: 롱텀 케어는 수술로 낫는 게 아니죠.
1: 아이고 그렇구나.
0: 네, 롱텀 케어는 혼자서 식사 못 하시고 혼자 화장실 못 가시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생활 기능 중에서 만성으로 평생 이제 앞으로 그 기능을 혼자서 하실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로 요즘은 이제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혼자서 식사하실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뭐 이런 것들 디멘시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인지 장애뿐만이 아니라 생활 기능 중에서 당연히 못하도록 돼요. 제가 이것을 잘 아는 이유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시는데 저희 친정 어머님은 사실 치매시거든요. 치매 진단 받으신 지가 벌써 8년, 9년 차예요.
1: 네.
0: 한국에서 다행히도 이제 형제들이 같이 가까운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세요.
1: 네네네.
0: 그런데 식사 혼자 못 하시고요. 사실 침대에 누워 계셔도 옆으로 돌아 눕지도 못 하세요.
1: 아,
0: 우리가 그걸 돌려드려야지만 네네. 뭐 일어나고 눕고 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가려운데도 극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 손이 올라갔다가 잊어버리시는 이제 거기까지 단계까지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까지 집에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이다 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런 세대가 지났죠. 그러면 집에서 혹시 요양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시설에 들어가셔서 요양을 하고 싶으세요?
1: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런 거.
0: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내 침대에서 내 집에서 내 욕실에서 생활하면서 누가 와서 나를 돌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내 생활 공간에서 침대에서는 잠을 자고 소파에서는 TV를 보고 식탁 근처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시설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그런 요양을 좀 받고 싶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어떤 경우라도 하더라도요. 돈이 필요해요.
1: 그렇죠.
0: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 남가주에서는 평균 7,500불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7,500불이면 정말 이거 너무 엄청난 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 한 5,000불 가지고 둘이 잘 살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한쪽 분이 만약에 롱텀 케어 상황에 걸리게 되면 시설은 못 보내요. 왜냐하면 한 달에 들어오는 인컴이 5,000불인데 은퇴 시에 이 5,000불 가지고 둘이 행복하게 사시려고 작정을 하셨지만 한 분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면 7,500불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한다고 한들 나머지 남아 계시는 분은 생활비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 혹은 집에서 이제 누가 좀 날도 돌봐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쓰거나 아니면은 풀타임으로 사람을 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4,000불에서 10,000불 정도가 필요해요 한 달에.
1: 그렇군요.
0: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죠. 혹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편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아유 내가 그런 일 생기면 우리 와이프가 날 돌봐줄까 그러는데 돌봐주실 수 있죠. 다만 문제는 남편이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됐을 때 우리 와이프 사모님들도 나이가 드셨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셨는데 그 환자분을 일으켜 세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왜 아시다시피 힘 없으신 분들 의식 없는 분들 이렇게 세우는 게 더 무겁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남아있는 한 분 혹은 와이프가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 남편분이 와이프를 돌본다 한들 사실은 사람을 쓰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1: 그렇구나.
0: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게 바로 롱톤케 현실과 그 플랜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세미나를 목요일에 라팔마에서 한다는 거죠.
1: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후 6시 반에 라팔마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롱톤케어에 대한 부분 가능하면 참석하시고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개별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전화번호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신다면
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세미나와 달리 롱텀 케어 세미나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내가 당장의 필요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날 세미나에 오셔서 롱텀 케어 플랜과 라이프 인슈런스의 생명보험에서 리빙 베네핏과 어뉴이티에 있어서 롱텀 케어의 대책에 대한 것들 세 가지를 다 비교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 좀 보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계시건 만약에 가지고 계신 플랜이 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한 번 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정 전문가 윤선영 대표님과 함께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감사하시고 건강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무더위 조심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4: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5: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4: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5: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4: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8: 세븐디아스 타이어.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8: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9: 카페보넨?
18: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9: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8: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20: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8: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 유난히 김진표입니다. 통계님 듣고 계십니까?

내 결국

네, 유난히라는 노래 우리 김진표의 음성으로 함께 해보았습니다. 자,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어요. 조금 아까 우리 문선영님과 함께 그 재정상담에 대해서 항상 의논을 했지만 사실 미국 오셔서 이민생활 하다 보면 노후에 대한 대책보다는 당면에 처한 우리 자녀분들 또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으로 가능하면 좋은 학교에 좋은 환경에서 보내고 싶고 또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아낌없이 자기가 벌은 돈을 다 지출하다 보니까 정녕 필요할 때 노후 대책이 많이 안 돼 있는 분들도 더러 주변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생이라는 건 어차피 선택의 연속이고 내가 순간순간 선택을 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니까 후회도 없을 것이고 다만 바라건대 조금 더 몸이 하루라도 건강하셔서 내가 굳이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식사하고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나이가 드셔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참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야, 나 아직 일할 만해 그래서 열심히 어떤 일이건 일하셔서 손자들 용돈 주시고 이런 멋진 분들 보시면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고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장윤정입니다. 짠짜라.

0: 네, 장윤정의 짠짜라 조금은 시원한 아주 냉차 같은 그런 노래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라디오는 내 친구 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TK님 말씀처럼 냉채, 아 좋죠. 얼음하고 미역, 냉국, 오이, 아이고 듣기만 해도 시원한 음식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출출할 시간 되지 않았나요? 아이, 저도 사실은 출출해서 그렇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 박서진의 신곡입니다. 첫눈에 반한 사람아, 어떤 사람이죠? 2부에 뵙겠습니다.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4: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3: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4: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1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아, 2부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 그리움이 생각나죠. 여러분 뭐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항상 여러분의 우리의 추억을 송환해주는 우리 비니 씨, 고니와 비니의 그땐 그랬지. 자, 오늘은 또 날도 더운데 어떤 보따리로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 낄낄거리고 한번 웃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모시겠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문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9: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0: 네, 그땐 그랬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아, 오늘은 체크무늬에 진달래가 피었네.
1: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0: 아니, 근데 그 색깔 중에서 네. 한국의 여인들이 가장 선호한 색깔이 바로 이 색깔입니다.
1: 핑크색.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름에 제가 일어나야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옛날 좀 스타일이어서
0: 한번 일어나 봐요. 이왕.
1: 앞으로
0: 아, 잠깐 일어나 봐요. 네,
1: 앞으로 이렇게
0: 오케이. 그거
1: 우리
0: 맞아.
1: 그죠. 피서지에 갈 때 맞아. 어,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입어 봤어요.
0: 특히 이제 흰 바지 많이 입고
1: 네네네.
0: 거기다가 바지 좀 걷어 입고 아주 트렌드 마크로
1: 그리고 예, 앞에 좀 이렇게 묶어 줘야 돼.
0: 아,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흰 바지가 네. 참고로 나이트 가면 그 선광 조명에 무지하게 이쁘게 보입니다.
1: 맞습니다. 예. 또.
0: 자, 오늘은 그렇죠? 어디로 가볼까요?
1: 아니, 네. 어디로 가는 거 아니고요. 오늘은요. 네. 네. 날씨도 너무 덥고 네. 그냥 주저리 우리 수다나 떨려고 나왔어요.
0: 아, 좋아요.
1: 아니, 제가 점심을 먹고 네. 왜 그 제가 지난주에 걷기 얘기했잖아요. 걷기가 그렇게 좋다.
0: 오케이.
1: 근데 특히나 식사 후에는 한 10분 정도 항상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기 회사 앞에 분수대 너무 좋잖아요.
0: 너무 좋죠.
1: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그 분수를 안 틀어놓는데 요즘은 더워서 그런지
0: 더우니까,
1: 분수를 틀어놨는데 이 분수 물 떨어지는 소리만 봐도 사실은 힐링이 되잖아요.
0: 그렇지.
1: 그리고 그 근처에만 가도 일단 시원합니다.
0: 시원하잖아요.
1: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또 나름 좀 분위기도 낸다고 이제 괜히 점심 후딱 먹고 아이스 커피 한 잔 이제 텀블러에 넣고 책을 하나 들고 나는 분수대 가서 좀 쉬어야겠다. 엄마에 하나 들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너무
0: 더워서
1: 분수대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0: 그래서 정말 더운 것 같아요.
1: 아, 근데 저희 회사가 진짜 너무 좋죠. 여기 회사 그 가을쯤 되면은 정말 낭만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요 근처나 혹시 요 더위가 조금 사그라들면은 저희 분수대 앉아서 잠깐 쉬시면서 그 오가는 사람들도 구경도 하면서 그러셔도 잠깐 좋으실 것 같아요.
0: 뭐 잘 모르시게 전 개인적으로 뭐 그 아직도 담배란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거기 있어요.
1: 거기 담배 못 필걸요?
0: 못 피는데
1: 네.
0: 저쪽 끝쪽으로 가면 잽터리가 있어요.
1: 네.
0: 그 끝에 쪽 의자에 앉아서
1: 네.
0: 좀 선선할 때
1: 네네.
0: 방송 끝나고 앉아서 방송 끝나고 담배를 피면서 커피를 마시면요.
1: 낭만 있네요. 그것도.
0: 저한테는 그런 힐링이
1: 그러니까요.
0: 없습니다.
1: 아니 그냥 얘기만 들어도 네. 딱 그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니, 어떤 때는요.
1: 네.
0: 담배 피고 한 10분 멍하니
1: 그러니까
0: 있어요.
1: 아무 생각 없이.
0: 그러면서
1: 네.
0: 이쪽 윌셔 쪽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있죠.
1: 그렇죠. 맞아요.
0: 저 사람들은 뭐하고 살까. 그 생각도 하고.
1: 아, 그리고 이제 퇴근하는 걸까.
0: 네. 그게
1: 네.
0: 작은 낭만이 생겨요.
1: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역시 멋있어, 우리 군이 오빠는.
0: 야,
1: 아, 진짜.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아, 참 오늘 그랬고요.
0: 네, 예, 예.
1: 혹시
0: 네.
1: 제가 만약에 이제 딱 지금 어떤 질문을 하면은
0: 네.
1: 혹시 본인 셀폰 번호 기억하시죠?
0: 아, 내 거는 기억하죠.
1: 그래도 딱 물어보면 바로 기억나와요?
0: 어떤 때는 멍할 때도 있어요.
1: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영어로 해야 돼. 그러면 한글로 한번 써가지고 저렇게 손바닥에 쓰지 않나요? 그래갖고 이제 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다 집에 전화가 있었잖아요.
0: 집에 전화가 있었지.
1: 그리고
0: 핸드폰 없고.
1: 엄마들이 다 코바늘로 그 전화 받침대를 뜨잖아요.
0: 그럼.
1: 그쵸?
0: 예, 예.
1: 흰색으로 해서 그 전화 받침대도 뜨고 테이블 위에도 뜨고.
0: 그 수화기 커버도 있었어 옛날에.
1: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 냉장고 커버도
0: 그럼.
1: 있고.
0: 다 그랬지.
1: 맞아요. 그리고 뭐 그 냉장고에도 이제 엄마들이 다 코바늘로 해서 이제 해놓고. 그때는 우리 전화번호부 요즘도 저희 한국일보에서 전화번호부 책을 만들기는 하지만
0: 한인록이라고 그러죠.
1: 네,
0: 그런
1: 만들긴
0: 것들.
1: 하지만 전화번호 책도 굉장히 두꺼웠잖아요.
0: 아, 그게 없으면
1: 네.
0: 아무것도 못했어요.
1: 맞아요.
0: 초창기에는.
1: 네. 근데 참 그때 그리고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어디 나한테 전화 온 데 없었어? 첫 번째 질문이. 그러면은 야 너가 학교에 있었는데 너가 학교가 있는 시간에 너한테 전화를 하는 사람이면은 걔는 학생이 아니고 뭐냐?
0: 그렇지. 그럴 수 있죠.
1: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따르르는 소리가 나면은 막 서로 가서 막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별거 아닌데 여보세요 뭐 이러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거 있어요. 요거는 좀 나중 일이기는 한데 엔서링 머신이라고 있었잖아요.
0: 있어요.
1: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무식했는데요. 저는 지금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다는 걸 막 다 알려. 저는 지금 집이 없습니다. 용건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0: 그러니까.
1: 네. 참 그랬는데 그죠?
0: 그리고 그때만 해도 네. 이제 그 한인록도 중요하고 조금 더 예전으로 돌아가면
1: 네네.
0: 그나마 연락할 수 있는 게 전화번호밖에 없었는데
1: 네.
0: 아, 그땐 뭐 스마트폰 그냥 삐삐도 없으니까
1: 네, 네.
0: 굉장히 기억력이 좋았어요. 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든 거 거의 다 기억하잖아요.
0: 미니멈 30개에서 50개는 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갔어요.
1: 그리고 중국집 전화번호 뭐 엄마가 네. 뭐 짜장면 시켜 먹자 그럼 내가 네. 전화할게 부르르르 해가서 막 하고 근데 요새는 셀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지 않나요?
0: 저는 아직도
1: 네.
0: 798-2330 그러면
1: 어디에요?
0: 저희 집 전화예요. 50년 된 집 전화. 변하지 않았던 가수현미 씨가 사시던 집 전화.
1: 어떻게? 네.
0: 233도.
1: 네.
0: 그래서
1: 네. 네. 네.
0: 저는 어떤 거 비밀번호가 2330인 게 많아요. 하도 느리에 기억이 돼서.
1: 그래서 우리 내가 그렇대요. 어차피 너가 지금 셀폰 쓸 거잖아. 여기 전화번호 다 저장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부러 기억을 안 한대요.
0: 네.
1: 근데 2330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0: 예, 그런 거 네. 기억이 되죠.
1: 그러니까 그거는 자동으로 네. 뇌가 그냥 저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0: 그래서 옛날에 네. 보면
1: 네.
0: 이제 전화번호 뭐 조그만 거 수첩 같은 거
1: 네, 네.
0: 거기다가 전화 백업으로 기록을 해놓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집에다가 한 벌 더 옮겨놔요. 그거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1: 맞아요.
0: 그래야지 그랬던 시절이.
1: 그래서 연말에 되면은 이제 새로 뭐 수첩 바꾸고 할 때 전화번호 옮겨 적잖아요.
0: 네. 그리고 전화해보고
1: 네.
0: 바뀌었으면 또 옮기고 새
1: 그쵸.
0: 번호로 담고.
1: 네.
0: 그리고 아마 우리 비니 씨는 조금 어린 시절에 미국을 네. 와서 그러지. 저는 20대 시절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1: 네네.
0: 약속을 해서 다방에 갔는데 서로 못 만날 경우가 있잖아요.
1: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네, 없으니까
0: 그러면
1: 중간에
0: 다방 앞에
1: 네.
0: 이런 그 이런 그
1: 메모가
0: 칠판,
1: 있어요?
0: 메모 꼽는 그 이렇게
1: 메모 보드
0: 메모 보드가 있어서
1: 네네.
0: 앞빈이 있어요.
1: 네네.
0: 그럼 종이에 써가지고
1: 네.
0: 다음에 어디서 만나자 뭐 예를 들어서 왔다가 간다 아니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왔다 가면서 남겨놓는 거야. 기다리다 간다. 언제 또 만나자.
1: 네네네.
0: 연락할 방법이 없어.
1: 그렇죠. 이쪽은 또 약속 시간을 맞춰서 못
0: 네.
1: 가는 상황이 있을
0: 네네.
1: 수도 있는데
0: 네. 거기다가 전화가 없는 집도 꽤 있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제 기억으로
1: 네.
0: 한국에는 두 종류의 전화가 있었어요.
1: 네.
0: 청색 전화와
1: 네.
0: 백색 전화.
1: 아 그래요?
0: 잘 모르실 거예요.
1: 저희 주황색이었는데.
0: 청색 전화는
1: 네.
0: 빌려서 쓰는 전화고 백색 전화는 내가 자가로 구입을 하는 전화인 거야.
1: 저 완전 처음 들어요.
0: 예, 그건 저 훨씬 더 우리 세대 얘기인데.
1: 아, 그래요?
0: 백색 전화는 내가 사는 전화에서 전화번호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
1: 다이얼 이게 돌리는 거죠?
0: 돌리는 거죠. 당연히.
1: 저는 꾹꾹 그러러. 누르는 거였거든요.
0: 예, 저는 돌리는 것부터 시작했죠.
1: 네.
0: 그리고 청색 전화는 빌려 쓰는 거고.
1: 그
0: 당시만 해도 공중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매체였었어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1: 그리고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교환수.
0: 아, 그거는 지방으로 가면
1: 네.
0: 전화기를 이렇게 태엽같이 돌려요.
1: 네.
0: 막 돌리면 네. 교환이 나와요.
1: 네.
0: 그러면 뭐 그때는 전화번호가 아니고
1: 네.
0: 뭐 강원도 화천 23번이요. 그러면
1: 집주소.
0: 집으로 그 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환수가 있었죠.
1: 네.
0: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
1: 네.
0: 통신 수단 중에
1: 네.
0: 전보라는 게 있었어요.
1: 전보 있었죠. 네.
0: 네.
1: 빨리
0: 그래서
1: 슝.
0: 뭐 예를 들어서 누가
1: 네.
0: 누구 사망 뭐 급거 요망 뭐 이런 식으로 몇 자 해가지고
1: 네.
0: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없는 집도 있어서 사실은 저 어렸을 때
1: 네.
0: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어
1: 네.
0: 그런데 전화번호를 물어보니까 집에 전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1: 네.
0: 그러면 할 수 없이 쫓아가서 집까지 확인을 하는 거야.
1: 네.
0: 연락할 길이 없잖아.
1: 그러니까
0: 연락하려면 집에 가서
1: 기다려 무작정.
0: 뭐 아니 뭐 창문 밑에 가서 뭐
1: 불러요?
0: 뻐꾸기를 운다든지
1: 네.
0: 그래서 배웠던 뻐꾸기가 있어요.
1: 네? 뭐
0: 집 밑에 가서
1: 네.
0: 손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1: 네. 어머머
0: 이게 밤 되면 되게 시끄러워요. 그냥 창문 밑에 가서
1: 네.
0: 이런 식으로 하는
1: 무서운데?
0: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1: 네.
0: 제가 온 줄 알고 문이 싹 열리죠.
1: 그쪽도 마음에 들었구나.
0: 그럼 이제
1: 네.
0: 여기야 여기. 크게 떠들면 그때 이제 저 네. 멍멍개가 네. 이러고 우니까 네, 네, 네. 그랬던 시절에 그러면 울면 네. 또 엄마들이 연탄집게 들고
1: 그쵸.
0: 쓱 밖을 바라봐요. 네. 혹시나 그 옛날에는 도둑놈이라고 안 그러고 네. 도적놈이라고 그랬어요.
1: 도적놈
0: 그렇게 표현을 네. 그렇게 해서 있나 두리번거리며 네. 숨었다가 네, 네. 만나고 그랬던
1: 엄마들
0: 추억이
1: 어차피 이제 연탄 갈러 온
0: 연락할
1: 하면서.
0: 방법이 없으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1: 너무 오래로 간 오래전으로 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그게 한 내가 볼 때 한 70년대에서 75년도
1: 아, 네.
0: 그 사이 같아요. 네. 제 기억에 1975년도.
1: 하여튼 뭐 하여튼 전화에 대한
0: 그래서
1: 거는
0: 전화라는 네. 게 지금 네. 뭐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 네.
0: 그 전화번호의 그 추억이라는 거는 누구나 네. 다 갖고 있고.
1: 네. 네.
0: 뭐 잊어버리진 않고 잘 기억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1: 그리고 공중전화에서도 네. 50원이었나 그러다가. 전화 카드 쓰지 않았어요?
0: 아, 저희는 카드도 없었고
1: 네.
0: 그냥 뭐 그 오렌지색 공중전화.
1: 네.
0: 그러니까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은색 공중전화 큰 게 생겼고
1: 네.
0: 저 때만 해도 5원인가 10원인가 그랬어요, 공중전화.
1: 네. 네.
0: 예, 그랬던 일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렇게 전화 만약에 제가 돈을 넣고 했는데 통화가 좀 짧게 해서
0: 네.
1: 돈이 좀 남았어. 그러면은 수화기를 끊지 않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다음 사람이 또 쓰실 수 있게.
0: 잔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1: 네, 네, 이렇게도 썼던 그런 기억도 나요.
0: 근데 뭐 지금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때 그 공중전화 때문에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화를 오래 쓰는 거예요. 다시 급한데.
1: 네.
0: 그러니까 전화를 오래 썼다는 이유로 살인 사건이 나고 그런 시절이
1: 진짜요?
0: 있었어요. 아, 그럼요, 있었어요 한국에서. 아마 아이고야. 제가 말씀드리는 게
1: 네.
0: 이 서울보다는 지방으로 갈수록 전화가 네. 조금 더 그러니까 전화 사는 연결이 덜 되는 데가 있어서
1: 네, 네, 네.
0: 진짜 태엽식으로 하던 전화도 있었고
1: 네.
0: 그랬던 추억이 있었던
1: 맞아요.
0: 시절인 것 같아요.
1: 그러다가 삐삐 나오고 네,
0: 처음에 삐삐가 대단했죠.
1: 너무 그래갖고 막 암호 같은 거 했었잖아요.
0: 그럼요.
1: 뭐 8281 기본으로 뭐, 하고 143이 뭐게요?
0: 143이요?
1: 네.
0: 그럼 모르는데.
1: I love you예요.
0: 오, 어떻게 143이?
1: I 1이잖아요. 네. Love 4잖아요. You 3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비밀 코드
0: 네.
1: 막 해서 하고 또 삐삐에도 이제 음성 녹음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삐삐가 진짜 갑자기

0: 그 이렇게 조폭들이 들고 다녔던 네. 벽돌만큼 생긴 거.
1: 네, 맞아요.
0: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은 네. 그 호텔 커피숍이 네. 굉장히 어떤 상징 만년 주시오 이런 거예요 그게.
1: 아 너무 귀여워.
0: 영화의 장면 진짜로 그런.
1: 어 진짜 너무 잘하신다. 네. 어 처음 뵀어요 이런
0: 아,
1: 모습을.
0: 아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제 네. 이제 밥 같은 거 시키잖아요. 네. 아따야 돈은 충분한 게 고기나 좀 많이 갖고 오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게 그
1: 아 너무 웃겨. 네.
0: 거의 그 팔뚝이 막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1: 문신짝하고
0: 배꼽까지 바지를 입고
1: 위로 치켜
0: 바지,
1: 올려
0: 바지 통이 12점 반고 그 영화에도 나온 차 그 영화에 나온 거 모르셨어요? 영화에
1: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
0: 아따야 오렌지가 영어로 무엇이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네. 네. 모르겠는데 그때 네. 그것을 몰라야 네. 오렌지는 델몬트다 그런 거예요.
1: 예? 진짜 너무 웃겨요.
0: 아니 제가 실제로
1: 네.
0: 영등포에
1: 네.
0: 영등포에 월드컵이라는 아, 다방에서
1: 네.
0: 실제로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1: 네.
0: 다방 가면 이렇게 옛날에 그 점 치는 거 있었어요. 돈 넣으면
1: 네, 네.
0: 이렇게 내 띠를 넣으면 이렇게
1: 아,
0: 요만하게
1: 네,
0: 그 내 운세가 나와요.
1: 네, 네.
0: 그 당시만 해도 이 성냥이 네. 있을 때예요. 곽성냥이
1: 네.
0: 다방에서 담배다 폈으니까.
1: 네.
0: 근데 자기 홍보하느라고 이제 월드컵 다방이니까 월드컵이라고 성령이 써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근데 앞에는 한국말로 월드컵.
1: 네.
0: 뒤에는 영어로 월드컵.
1: 네.
0: 그러니까 조폭끼리 앉아가지고.
1: 네.
0: 야, 요것이 뭐라고 있냐? 네. 월드컵을.
1: 네.
0: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여 이러고 진짜 툭탁거렸던 실제로 있었고.
1: 네.
0: 제가 아는 그 친구의 동생이 약간 네. 조폭.
1: 아, 네, 네, 네.
0: 첫 데이트를 나간 거예요.
1: 네.
0: 그랬는데
1: 네.
0: 이제 양식집을 간 거죠.
1: 네. 경양식집.
0: 이제,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갑이
1: 네.
0: 뒷주머니에 꼽는 게 한 장지갑이라고 해서 긴 거 있어요. 지갑이.
1: 네네네. 네, 네.
0: 그거를 양복 안에 넣어야 좀 있어 보인다고 해서
1: 아, 네.
0: 돈까지 준비해서 네.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1: 너무 웃겨요. 네. 네.
0: 그다음에 이제 그 웨이트레스가 와서
1: 네.
0: 디저트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1: 네, 네.
0: 이제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이란
1: 네.
0: 건데.
1: 네.
0: 근데 양이 안 찼던
1: 거야. 어, 네네.
0: 아야 걱정 말고 돈은 네. 충분한 게 고기나 좀 더 갖고 오니라 그랬대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게.
1: 아니 진짜 너무 웃겨요. 너무 잘하신다.
0: 아니 잘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옆에서 듣다가
1: 아니 진짜 그런... 처음 뵀어요 이런 모습을.
0: 아 그래요?
1: 네. 아니 사투리도 진짜 너무 잘하시고.
0: 아니 뭐 사투리 그렇게 하죠.
1: 아 진짜 어쩜 그렇게 저 진짜 막 우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0: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사투리를 뭐 좋아하는 게 아니고
1: 네.
0: 그 고향 지금 우리 그 우리 여기 그 오렌지가 영어로 델몬트 맞습니다.
1: 네.
0: 네.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1: 네. 아 너무 웃겨요.
0: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1: 네.
0: 아야 시크릿이 무슨 뜻이냐? 시크릿이
1: 두목이 딱 이제 물어고. 네. 네.
0: 비밀입니다, 형님. 그런 거야.
1: 네.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하라고.
0: 아야, 시크릿이 뭐냐고. 나한테는 말을 해야. 그러니까
1: 비밀입니다.
0: 비밀입니다.
1: 내가 비밀 지킨다고 말하라고.
0: 아, 이 새끼가 죽어보려고 이러 와라. 그리고 그냥 두드려 맞은 거예요.
1: 비밀입니다.
0: 말하라고. 그러니까 네. 비밀입니다요. 그래서 맞은 기억도 있어요. 말 되잖아요.
1: 아 진짜 너무 너무 재밌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알청님이 아따 네. 아따 크리스틴 뭐하시오니 고향 사람 만났는디. 그래서
1: 네.
0: 그 고향마다 좀
1: 그, 너무 재밌네요.
0: 근데 특히
1: 네.
0: 한국 저는 이제 사실 그 어머님 덕분에
1: 네.
0: 그러니까 한국에 야간 업소라고 그러죠. 나이트클럽이나 이제 저녁에
1: 네.
0: 술을 마시면서 노래하는 곳,
1: 네.
0: 극장식 맥주,
1: 네,
0: 나이트클럽,
1: 네, 네,
0: 카바레.
1: 네.
0: 그런데는 보통 이제 일반인이 아닌 조폭분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계세요. 야간업소이다
1: 네, 네,
0: 보니까.
1: 네.
0: 그러니까 호남분들이 많이 실제로 저는 많이
1: 네.
0: 그분들하고 접해봐서
1: 네.
0: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1: 네.
0: 그럼 이제 어떤 지역은 호남 쪽이고
1: 네,
0: 어떤
1: 네.
0: 지역은 또 경상도 쪽이고
1: 네.
0: 경상도 사투리도 보통
1: 뭐
0: 그,
1: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0: 예.
1: 네.
0: 근데 그 경상도 사투리는 또 이 억양이
1: 네네.
0: 롤러코스터예요.
1: 높낮이가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오빠야. 네.
0: 뭐 공전다방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1: 네.
0: 어디요? 공전다방에서 3시에 만나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그것도 부산과 대구가 달라요.
1: 부산

0: 부산은 조금 더 애교스럽고 네. 대구는 약간 좀 딱딱하죠.
1: 좀 거칠고 그래요.
0: 네. 네.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부산은 네. 우야든간에 마음을 독하게 묻고 이렇게 얘기해요.
0: 어? 대구는요?
1: 어. 그래도 넬로 니를 존경한다고 그래도 잘해줬는데 이 소대가리 같은 새끼야 이러고 이제 그렇게 좀 아. 남도 북도가 조금
0: 아 오늘 진짜
1: 잘르고 어, 근데 네. 사실 그 호남 쪽으로 가면 정말 그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네. 목소리 크게 안 내요.
0: 그쵸.
1: 절대로.
0: 네 저음으로.
1: 조근하게.
0: 네. 어. 아가 이리 온나.
1: 아, 아따 일로 오시오.
0: 아, 네.
1: 어, 반갑소. 어.
0: 네.
1: 그 어머니가 실물로 보니까네. 네. 아, 아따 좋구만.
0: 쌍화탕에.
1: 제가 어? 한국에 가서. 네. 네. 이제 KBS 가요 무대 녹화를 가는데 어머니 네. 따라가다가 네. 저 멀리 현철 씨, 아, 네. 송대관 씨 네. 이렇게 만난 거예요.
0: 네.
1: 근데 송대관 씨가 저를 처음 해보더니,
0: 네.
1: 아이 대관 씨, 네. 우리 돼지야 이제 네. 돼지 별명,
0: 네. 네.
1: 어? 이제 노래하고 음반 내고 했더니 딱 저를 보더니,
0: 네.
1: 아따 상태 좋구만, 딱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는데.
0: 네.
1: 그게 이제 가수 김양이라는 트로트 가수인데
0: 네.
1: 송대관 씨가 그 KBS 합창단에 있던 사람을 픽업해서
0: 네.
1: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야.
0: 네.
1: 어, 그랬더니 어, 내 새끼요. 어,
0: 잘 부탁한다는 게. 네.
1: 그러더니 아우, 현철 씨가 옆에서 있다가
0: 네네.
1: 딱 그랬더니 현철 씨는 또 경상도였지.
0: 네.
1: 짜장면이 한 그릇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고향마다 그런 특징이 네. 있었어요.
0: 아우 너무 재밌어요. 오늘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1: 아니 뭐 재미로.
0: 어 이렇게 진짜 성대모사도 잘하시고 네. 사투리 이렇게.
1: 아니 성대모사보다 그냥 제가 듣다가
0: 진짜 그냥 저 깜짝 놀랐어요.
1: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0: 네. 어머머 어쩜 좋아.
1: 제가 어렸을 때 시절에 네. 했던 것들이고.
0: 아우 진짜.
1: 이제 재미로 또 우리 여러분들하고 아마 그 실제로 진짜 고향이
0: 네.
1: 우리 H님은 제가 알기로 고향이 광주로 알고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사투리를 좀 쓰시고
0: 네.
1: 그랬던 거고
0: 네.
1: 또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사투리 아.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따 그때가 진짜 재밌었네요.
1: 어,
0: 네.
1: 유난히 경상도 분들이 사투리가 안 고쳐지더라고요.
0: 네.
1: 어, 굉장히
0: 좀 세서 그런가요? 어, 근데 사투리 자체가 조금
1: 그러니까 시옷 발음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네. 경상도에 온 분들은 쌀 발음이 안 돼요. 살, 살 그래요. 살, 살. 네? 그런 네. 부분이 없잖아요.
0: 근데 정겨워요, 사투리.
1: 굉장히 정겨워요. 네. 저는 굉장히 구수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저는 가수 현민 씨 모시고 다니고 저도 이제 처음에 가수를 데뷔를 하면
0: 네.
1: 서울권에서는 신인 가수가 설 자리가 없어서
0: 아~
1: 아무래도 지방을 많이 돌아요.
0: 네, 네.
1: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부산을 가면 부산에서 방을 잡아놓고 한 일주일 있으면서
0: 네.
1: 부산, 마산, 창원, 구미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라디오에 PR을 방송을 네. 하러 다녀요.
0: 네.
1: 그러니까 부산 지역 가면 한 일주일.
0: 네, 네,
1: 그렇게
0: 네.
1: 전국을 한 한 달 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다음에 전라도 갔다가 뭐 충청도 왔다가 강원도 갔다가 경기도 왔다 그러고 서울 올라오는 거야.
0: 그러다 보면 팔도 사투리 다 하시겠어요.
1: 많이 하죠.
0: 네.
1: 듣다 보니까.
0: 네.
1: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방송국 가면 직원들이 네. 전부 사투리 쓰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0: 네.
1: 아무래도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상도 분들도 뭐 아 김PD님 김PD님 응. 하다가 아나운서 네. 들어가면 네 안녕하십니까
0: 그렇죠.
1: 그래.
0: 네 바로 표준말.
1: 하도 이게 돼서.
0: 네,
1: 근데
0: 네.
1: 이제 보통
0: 네.
1: 자기 친구를 만난다거나
0: 그쵸.
1: 또는
0: 네.
1: 화가 날 때.
0: 어.
1: 그때는 사투리가 나와.
0: 그쵸.
1: 흥분하거나.
0: 편하게.
1: 그럴 때
0: 네.
1: 아, 그런 것 근데 같아요.
0: 근데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사투리를 쓰면 호감도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네. 아무래도.
1: 예.
0: 네. 아 진짜.
1: 가만 있어봐 우리. 성주님께서 반가워요 로빈 씨라고 주셨네.
0: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그줄 알아요. 네.
1: 네. 그래서 네. 한국에 있는 세인트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그래서 이제 각도마다 사투리가 있고
0: 네.
1: 오늘은 사실 그 전화에 대한 추억 얘기를 좀 나눴는데
0: 너무 재밌어요.
1: 사실 그때만 해도 그 벽돌 핸드폰이 나올 때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0: 벽돌 핸드폰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1: 네. 아 여보세요 하다가 네. 네. 그래서 그게 왔는데
0: 네네.
1: 사실 그 벽돌 이후로 지금은 사실 뭐 AI라는 친구가 있어서
0: 네.
1: 저는 아니지만 우리 선미 씨 같은 경우는 AI하고 친구처럼
0: 네.
1: 인터뷰도 하고
0: 네.
1: 저는 좀 지식이 짧아서
0: 네.
1: 그냥 사람끼리밖에 못해요.
0: 네네네. 네. 하여튼 아 진짜
1: 그런
0: 너무
1: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 비니 씨하고 이런 코너를 마련한 게
0: 네.
1: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 지나왔던 그 추억. 저도 사실은 얘기하다가 네. 잊어버렸던 추억이 갑자기 나와서 끄집어내는 네. 거고.
0: 그리고 오늘처럼 그냥 뜻하지 않은 에피소드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네. 재밌어요.
1: 그러니까 아니 그러려고 네. 우리가 방송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0: 해가지고,
1: 예, 이 네. 시간에 여러분 지나서 잊혀졌던 네. 그러고 보면 아유 우리 고향에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나네.
0: 연락 한번 해볼까.
1: 연락 한번 해보시고 네. 카톡 한번 하시고 네. 뭐 동창회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0: 맞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좀 좀 조금 더 즐겁게 보내시기를 원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0: 목표입니다.
1: 목표인 것 같아요.
0: 네. 네. 이 무더운 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시원해질 수 있다면 네. 얼마나 좋겠어요.
1: 네.
0: 아, 우리 어떻게 마지막 엔딩 멘트 사투리를 한번 해주시죠.
1: 네. 아,
0: 걸쭉하게.
1: 아, 참말로 감사하고요. 우리가 금요일 날 봐야 되는데 그 시기 따끈한 걸로 바삭하게 한번 해봅시다.
0: 오빠야 예. 최고다.
1: 마무리 멘트 하시어요.
0: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찬 음식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요. 하여튼 유쾌하게 상쾌하게 잘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금요일에 뵐게요.
1: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0: 아, 너무
2: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thedent.com.
3: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이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8: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9: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8: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9: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0: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네, 시원한 노래입니다. TK님 함께하시죠? 쿨 알로하.

이거는 다짐할 수 없지만 당신만을

아이고 덕분들의 시원한 노래, 좀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시원한 노래 함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비니 씨하고 좀 그 옛날 얘기 나누면서 제가 좀 주책을 부렸어요. 그냥 옛날에 들었던 노래 그냥 재밌게 여러분께 한번 즐거움을 드리려고 우리 순철님이 다른 걸 보내요. 재미났다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는 그저 여러분과 함께 좀 좋은 시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세인트님, 순철님 정말 재밌었다고 감사합니다. 즐거운 방송 하루 마무리 잘하라고. 오늘 아저씨도 더울 텐데 좋은 하루 돼요. 낙진이는 잘 가시오. 자, 이거 벌써 이제 4시 40분이 돼가네요. 자, 이 분위기 조금 이어서 여러분 지금 당 떨어질 시간입니다. 당을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갈게요.

네, 좀 시원하셨습니까? 자, 제가 뭐 거의 매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카카오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혹시 아니신 분들은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이 새롭게 단장한 지가 꽤 오래됐고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 1650만 치고 들어오시면 저희 웹사이트로 들어오시는데 정말 컬러별로 이쁘게 장만해 놓았어요. 맨 위에 보면 메디케어와 메디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칸에는 요새 관심 있는 주식 8가지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주종목이 실시간으로 등락폭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요새 관심 있는 복권들 뭐 슈퍼 로또를 비롯해서 모든 복권의 당첨 번호가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요사이 그 가스비가 굉장히 좀 그 이슈인데 오늘의 캘리포니아 가스 가격을 비롯해서 어느 가스테이션이 가격이 저렴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그 밑에 가면 LAX라고 해서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니까 요사이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본 방송에 들어오면 각종 프로그램이 이쁘게 단장돼 있는데 중간쯤 이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방송 사이트에 접속이 되시고 노란 칸에 카카오 채팅방 참여하기에 누르시면 무료로 가입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호회 같이 단체 채팅방 같이 방송 시간에 관계없이 담소하실 수 있고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운 내는 바람에 한 곡도 이제 마무리인데 바다 생각 한번 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바다에 누워!

0: 네, 조금 시원들 하셨습니까? 사실 5시면 이제 해가 굉장히 따가워서 마무리할 그럴 시간이니까 지열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요새 여러분들 집에서 못 느끼셨어요? 저는 잘 있다가 12시에서 1시 되면 갑자기 더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지붕에 있던 지열들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2-3시나 돼야 어떤 때 4시까지 있어야 좀 나아지고 아침엔 쌀쌀하고 해 뜨면 바로 덥고 요사이는 그게 연속인데 아마 이번 주 내내 95도를 웃도는 더위가 있다니까 그저 당연히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꿀꺽하고 잘 받아들이고 삼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할 수도 없고 어차피 맞아야 될 바에는 편안히 맞는 것도 그래도 아침 저녁은 선선하고 습기가 그래도 덜해서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중부를 비롯해서 동부지방에는 홍수도 오고 막 난리도 나고 또 그 외 다른 지역은 막 산불에 날리고 그나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가 축복받은 도시라서 우리가 그 축복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나쁘지도 않고 다 좋지도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에서 유니그스 브랜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5: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7: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7: 진짜 감쪽 같네.
8: 역시 벤트웨이야.
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마지막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잘 넘길 수 있는 화요일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자,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의 마지막 곡 김수희의 당신은 누구세요? 예, 함께하시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더워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3: 요즘 날씨 때문인가요? 싱크대 배수구에서 더 악취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악취는 물론이고 기름때를 잡는 데 좋다는 과탄산소다 그리고 뜨거운 물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 얘기 조금 나눠볼게요. 네, 일단 이 가루를 듬뿍 넣고 100도에 달하는 펄펄 끓는 물을 부어야 소독이 잘 될 것 같지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물의 온도 50도에서 60도 정도, 그러니까 뜨거운 게 아니라요, 따뜻한 물이 필요하고요. 또 천천히 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거품이 나면 이 거품 반응 시간을 10분에서 적어도 15분은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 역시 붙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거름망이나 배수구 입구는 과탄산소다의 강한 산화표백 작용을 비교적 잘 견딥니다. 하지만 싱크대 아래로 연결된 주름관이죠. 이 PVC 배관은 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70도 이상의 고온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변형될 수 있고요. 이음새가 벌어지면서 누수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수구 청소는요, 먼저 배수구 안쪽에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비워냅니다. 커피포트에 끓인 물을 찬물과 반 정도 섞으면 5-60도 온도의 물이 되고요. 한 1리터 가량 미리 준비해 둡니다. 배수구와 거름망에 과탄산소다 한두 컵 정도를 골고루 뿌린 뒤에 준비한 온수를 2-3회에 걸쳐서 천천히 나눠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염물을 분해할 수 있도록 10분에서 15분 동안 방치한 다음에 흐르는 온수를 배수구에 1분 이상 넉넉히 흘려보내는 일도 꼭 필요합니다. 가루가 덜 녹아서 배관벽에 굳어붙지 않도록 충분한 물로 헹구는 작업이 사실은 마무리 단계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과탄산소다 다룰 때는 환기 과정은 꼭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가 모두 제거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